0: 직접 전화해 이 문제에 대한 조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등 미 동부 지역의 대기질은 오늘 오후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오는 일요일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당일에는 공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이란을 상대로 여섯 번째 야간 공습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 표적에는 교량과 철도 그리고 도로 등 군수물류 인프라가 포함됐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주변의 교량과 철도 시설이 공격받았고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도 폐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데 쓰는 항구와 해군 기지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가 있으며 이 기지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이란의 군사력 행사의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지난 12일 종전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미군은 매일 공습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교량과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 인프라 공격이 실행될 경우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란도 광범위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각 주의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불법 등재돼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자체 확인한 수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만 19만 명이 넘고 나머지 3개 주를 합치면 6만 명 이상이 유권자 명부에 올라있다는 주장입니다. 멀린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각 주 정부에 2주 이내에 협력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투표 기록 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선거관리 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연방정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선거 당국자는 벌금이나 제재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과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직후 나온 후속 행동입니다. 4개 주는 모두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나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번 서한의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상하이에서 열린 2026세계 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인공지능 질서는 한 국가가 독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 행사 개막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대회가 시작된 지 9번째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 주석은 AI 발전은 한 국가의 독주가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교향곡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동맹에 맞서 중국이 대안 세력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29개국은 전날 상하이에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창립 회원국에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에 AI 연수 기회를 5천 건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대형 기업들의 성능을 빠르게 추격하는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AI 표준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전례 없는 규모의 모금 활동을 벌이며 본인과 측근이 통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 단체의 재무 공시와 기부자 인터뷰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2040년 대선 이후 트럼프 관련 단체에 흘러간 자금은 최소 7억 8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단체가 후원자 명단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단체는 슈퍼팩인 마가 주식회사로 대선 이후에만 3억 9,300만 달러를 모았으며 이 가운데 3억 8,200만 달러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담배회사 레이놀즈는 총 8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그중 500만 달러는 가양전자담배 규제 완화 결정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가상화폐 기업 크립토닷컴의 모 회사는 3,5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요구해온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이사장을 맡은 트럼프 도서관 재단에는 최소 1억 300만 달러가 모였으며 ABC 뉴스와 메타 파라마운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 합의금을 국고가 아닌 이 재단에 납부했습니다. 백악관 연회장 건립을 위한 내셔널몰 트러스트에는 메타와 코인베이스 팔란티어 등이 기부했으며 다수 후원자는 지난해 트럼프와의 비공개 만찬에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금된 자금이 올해 중간선거나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어떻게 쓰일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17일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제목은 Promise Me America로 우리말로 옮기면 미국이여 약속해달라는 뜻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이 책은 자신이 재임 중 내린 결정들과 그 이유를 담은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배경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참패한 뒤 고령과 건강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고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출간 시점이 중간선거 직후인 만큼 AP통신 등 외신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다시 주목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그가 애초에 재선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유산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현재 암 투병 중으로 퇴임 후 전립선암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피부암 제거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치료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기도와 응원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버스는 수도 캄팔라 북동쪽에 위치한 CP 폭포로 현장 학습을 다녀오던 길에 도로를 벗어나 바위에 충돌한 뒤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버스 천장이 완전히 뜯겨나가 좌석이 모두 드러난 처참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수의 부상자는 인근 의료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차량 관리 부실과 과속 그리고 열악한 도로 환경이 겹쳐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버스 등 차량 4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로 최소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구조적인 교통 안전 문제가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간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란군이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 반다르 카미르의 철도 다리를 공습해 일부가 내려앉았고 민간 시설 공습 범위를 확대하면서 7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평화가 올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공격을 강압무도한 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국민에게 전기 절약을 당부했으며 식수의 약 10명 중 9명꼴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미군의 철도 다리 공습에 맞서 이란은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고 앞으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7: 폭격을 맞은 이란 남부 반다르 카밀의 다리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미군이 철도와 다리 등 민간 시설로 공습 범위를 확대하면서 7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남부 지역의 전력 시설도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지원 시설을 향해 드론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또 걸프국들의 민간 기반 시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이 자국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불이 나고 설비와 발전 장비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극악무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자국민에게 전기를 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웨이트 식수의 약 90%가 담수화 설비를 통해 공급돼 이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남부 해안선과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가 올 때까지 적을 향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헤란과 남부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이란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군사시설을 노리는 미군을 향한 보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의 공습 수위에 따라 걸프국 인프라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걸프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6: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5: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6: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5: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6: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7: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7: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9: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바겐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바겐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10: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해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1: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인공지능 질서는 한 국가가 독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 행사 개막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대회가 시작된 지 9번째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 주석은 AI 발전은 한 국가의 독주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교향곡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동맹에 맞서 중국이 대안세력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 주석은 AI 분야에서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데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첨단 기술 수입을 통제해온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또 개발도상국에 향후 5년간 AI 연수 기회를 5천 건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AI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중국을 포함한 29개국은 중국 주도의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협정에 서명했으며 러시아와 브라질 등이 창립회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컨설팅 기업 디 아시아 그룹의 조지 첸 분석가는 시 주석의 메시지는 선언이자 경고로 중국은 AI 기술과 표준보드에서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대형 기업들의 성능을 빠르게 추격하는 가운데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외교전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오늘 자본시장 정책과 채무 탕감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차례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한 해 전체 기록인 26차례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오 시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지금은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파산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한 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비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의 비극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위험 파생 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오늘 새 당대표로 선출되며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으로 확정됐습니다. 노동당은 오늘 특별 당대회를 열어 소속 하원 의원 403명 중 379명의 지지로 버넘 의원을 단독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오는 월요일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정부 구성 요청을 받은 뒤 총리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24년 총선 압승으로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잦은 정책 철회와 지방선거 참패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당내 압박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버넘 대표가 취임하면 영국은 2016년 이후 10년 사이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브렉시트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경제 둔화와 물가 급등 정치 분열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56세의 버넘 대표는 당내 온건 좌파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비전으로 내세웁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3선 역임하며 지역경제발전과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오늘 취임연설에서 권력과 경제기회를 지역 곳곳에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필수 인프라에 대한 공공통제 강화와 재산업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각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3: 배우 조승우의 첫 OTT 출연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이 이번 주 공개됐습니다. 왕실의 저주가 내려 세자들이 잇따라 죽자 귀신 사냥꾼이 궁에 들어와 비밀을 밝혀내는 오컬트 액션 판타지 작품입니다. 최근 SBS 드라마 김부장 멋진 신세계가 넷플릭스 비영어쇼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방송사 드라마들도 잇따라 넷플릭스를 유통 플랫폼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질성 높은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국내 OTT 생태계 구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오리지널 작품의 연이은 인기 속에서 다른 방송사 드라마들까지 넷플릭스를 유통 플랫폼으로 택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흉형에 궁에 귀신잡이 하나를 데려왔다.
16: 왕실의 저주가 내려 세자들이 잇따라 죽자 귀신을 쫓는 사냥꾼이 궁에 들어옵니다. 사냥꾼은 궁녀와 함께 귀신 정체를 쫓으며 궁궐 속 비밀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참교요, 비리고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연이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배우 조승우의 첫 OTT 출연작이자 남주역의 군 제대 후 복귀작인 동궁에도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17: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나게 되는 건 처음이고요. 굉장히 드라마와 오컬트, 액션, 판타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18: 이 대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받아봤는데요. 뒤의 세계라는 그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컸었고.
16: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는 오리지널 시리즈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3억 명 이상의 구독자와 다국어 자막을 갖춘 넷플릭스를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선택하면서 경쟁력 있는 K-드라마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SBS 드라마 김부장, 멋진 신세계가 넷플릭스 비영어쇼 1위를 찍었고 배우들도 빠르게 글로벌 인지도를 넓히고 있습니다.
19: 코믹과 로맨스와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장르 같은 느낌까지 열심히 다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16: 주요 드라마의 포털 연관 검색어에 넷플릭스가 함께 나오는 게 흔할 정도로 이제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졌을 정도입니다. 다만 화제성을 갖춘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돼 국내 OTT 생태계 구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 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 방송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정오 투왕전설이 라디오 서울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 미시간대가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54포인트 4로 집계됐습니다. 6월에 49포인트 5에서 약 5포인트 오른 수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0포인트 5도 웃돌았습니다. 지난 2월 이후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유가 급등 여파로 크게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는데 응답의 70% 이상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와 유가 반등 이전에 완료됐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와 소비자 기대 지수도 나란히 개선됐고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월 4.6%에서 이달 4.2%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미시간대 조한 슈 디렉터는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반전된다면 심리지수의 상승 흐름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 향방이 소비자 심리의 핵심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오늘 새 당대표로 선출되며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으로 확정됐습니다. 노동당은 오늘 특별 당대회를 열어 소속 하원 의원 403명 중 379명의 지지로 버넘 의원을 단독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오는 월요일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정부 구성 요청을 받은 뒤 총리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24년 총선 압승으로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잦은 정책 철회와 지방선거 참패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당내 압박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버넘 대표가 취임하면 영국은 2016년 이후 10년 사이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브렉시트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경제 둔화와 물가 급등 정치 분열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56세의 버넘 대표는 당내 온건 좌파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비전으로 내세웁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3선 역임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오늘 취임 연설에서 권력과 경제 기회를 지역 곳곳에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필수 인프라에 대한 공공통제 강화와 재산업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각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바인 경찰국이 내일 밤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를 운영합니다. 베이크파크웨이와 록필드 블러바드 일대에서 내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진행됩니다. 검문소 위치는 표지판과 조명으로 명확히 표시되며 운전자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별됩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징후가 확인되면 2차 선별 구역으로 안내돼 추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단속 경찰관들은 음주 여부뿐 아니라 운전면허 소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검문소 위치는 해당 지역의 음주운전 체포 기록과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단속 운영 예산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을 통해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의 지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말 밤 해당 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라면 검문소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는 물난리가 발생한 지 올해로 4년이 됐습니다. 기후환경부는 올해부터 서울, 강남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 침수 예보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맨홀 수위계와 CCTV를 활용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하천과 하수도 데이터를 완전히 통합한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 또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서 도심 침수가 우려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시범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로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5: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뭐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6: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건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4: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새벽 4시 웨스트 할리우드 선셋 블러버드 아래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110년 된 수도관이 터지면서 도심 한복판이 물에 잠겼습니다. 싱크홀이 생기고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시는 2031년에 교체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11: 1916년에 묻은 니벳 강철관입니다. 11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터졌습니다. 수천 갤런이 쏟아졌습니다. 할로웨이 드라이브가 급류로 바뀌었습니다. 상가지 아파트 주차장 메트로버스 차고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선셋대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선셋과 산타모니카 블러버드가 막혔습니다. 도심교통이 마비됐습니다.
10: 시는 뭐라고 합니까?
11: 캐런베스 시장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오래됐다. 현대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LA 수도전력국이 이 구간 교체를 2031년으로 잡아놨습니다. 10년 뒤입니다.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0: LA 지하수도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11: 대형 간선만 547마일입니다. 이 중 30%가 80년 넘었습니다. 숫자가 그렇습니다.
10: 이산,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USC 환경공학 전문가입니다.
12: 쉽게 말씀드리면 LA 인프라 구조는 열악합니다. 오랜 기간 겨우 메인터넌스만 해왔습니다. 인구 400만 대도시가 장기 인프라 계획이 없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UC어바인 데이빗 펠드먼 명예교수 말씀도 함께 보시죠. 부식으로 약해진 지점에 수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 수도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점도 짚으셨습니다. 길게 보면 이겁니다. 계획 없이 미뤄온 관리가 결국 도심을 멈춰 세운 겁니다.
10: 오늘 확인된 건 이겁니다. 110년 된 관이 터졌고 시는 10년 뒤 교체 계획이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나머지 30% 노후 구간은 언제 점검되는가?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 엔비디아에 1위를 내준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개장 초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7% 급락하며 시총이 4조 8천억 달러로 줄었고 애플은 소폭 오르며 4조 9천억 달러로 앞섰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열풍을 타고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한 사상 첫 기업이 됐지만 최근 AI 관련 종목의 랠리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중순 고점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12%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애플은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초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동안 애플은 그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BRI 웰스 매니지먼트의 토니 메도스 투자 책임자는 애플이 서비스와 하드웨어 생태계를 통해 AI를 수익화하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투자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생충 집단 감염 사태가 번지는 가운데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의 양상추가 공식 오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어제 저녁 타코벨 본사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 매장에서 잘게 썬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전면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타코벨은 문제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양상추를 즉시 수거하고 24시간 안에 안전성이 검증된 대체 양상추를 해당 매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전국 매장에서도 해당 공급업체의 양상추 사용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5개 주 소비자들에게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타코벨 매장에 잘게 썬 양상추를 절대 먹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으로 감염되면 물설사와 만성 피로 위경련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되지 않지만 오염된 신선 농산물을 통해 퍼지며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주 동안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집계한 공식 확진자는 34개 주에서 1,645명이지만 각 주 보건당국의 데이터를 합산하면 38개 주에서 6,756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돼 실제 규모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은 현재 오염된 양상추가 다른 식당이나 유통망에도 남아있는지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가해자 위험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유사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성남 사건에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가해자 격리 조치 없이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14개 항목의 위험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속영장 신청 요건을 완화해 가해자 통제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지난 3월 남양주에서 40대 남성 김훈이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로 수차례 위험신호를 보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영장 신청 같은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5: 경찰은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14: 이후 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 기준을 손질하고 신병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관계성 범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60대 여성이 과거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스토킹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양주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를 더 구체화하는 건 물론 격리 조치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14개 기준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7일 안에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유치 동시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평가 항목 중 결별 요구 1개만 해당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만큼 영장 신청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용적으로도 스토킹 피해 신고 횟수뿐만 아니라 신고 간격 등 스토킹이 심화되는 양상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6: 그 기준도 14개 항목을 넘어서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동안의 관계라든가 피해자도 왜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지와 사건 하나하나에 공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14: 이를 통해 결국 가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17: 제재할 것인가에 거기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지 스마트워치 하나 딸랑 쥐어주면서 잘 도망다니거나 이거를 빨리 누르라던가 이런 식으로는 피해자를 어느 방식으로든 지킬 수 없습니다.
14: 관계성 범죄 관리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8: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9: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멈추거나 긴급 차량의 진로를 막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주민과 노동단체는 현행 안전기준과 책임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영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긴급상황 대응 절차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제당국은 사고와 장애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운행 라이선스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충분한 데이터와 규범이 갖춰지기 전까지의 과도기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보택시가 도로 위 일상이 되어가는 만큼 기술의 속도와 안전기준의 속도가 함께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현장에 출동한 시민앱 영상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신체 일부가 베이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77번가 담당 LAPD 경찰청이 즉각 현장에 출동했으 묘소방대원과 구급대원도 함께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현재 구급대원들은 현장 진입이 허가된 상태로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진행 중입니다. 용의자의 체포 여부 및 추가 피해 상황은 현재 LAPD 경찰청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7분, 캘리포니아 호손시 웨스트 116번가 4455번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호손 경찰서가 현장을 통제하며 소방대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재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진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 수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2: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1: LA 피라모닉은 8월 헐리우드볼에서 거슈인, 번스타인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와 거슈인의 파리의 미국인 등 미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헐리우드볼 무대에 처음으로 오릅니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 음악회의 티켓은 헐리우드볼.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1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3: 미군은 오늘 새벽에도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재개했으며 이로써 7일 연속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공습에서는 5만만 연한 차바르 항구의 감시탑을 파괴했습니다. 이 감시탑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수십 년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데 활용해온 시설입니다. 미군은 또 반다르 아바스 주변 교량과 철도 인근 도로를 공격해 이란 남부 항구와 내륙을 잇는 수송망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이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0: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을 공격했고 종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쿠웨이트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식수의 90%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가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멈추고 호르무즈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날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90에 육박했습니다.
2: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한인복지법인 행복누리가 제4회 김장대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겨울을 맞은 뉴질랜드에서 한인 동포들이 모여 배추 150여 포기와 무 100여 개로 김치와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현지인들도 함께 참여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나눴습니다. 완성된 김치와 깍두기는 도움이 필요한 동포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한여름인 한국과 달리 겨울을 맞은 뉴질랜드에선 한인들이 모여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포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며 김장 문화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4: 산더미 같은 마늘을 다듬고 배추 밑동을 잘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작업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겨울을 맞은 뉴질랜드에서 한인들이 모여 함께 김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질랜드 복지법인 행복누리가 개최한 제4회 김장데이 행사입니다.
5: 예전에 겨울 되기 전에 보통 이 정도 김치 다 해요, 집에서. 근데 여럿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 재미있고 즐거운 거죠. 네.
4: 동포들의 김장 행사에 올해는 처음으로 현지인들도 함께했습니다.
6: Very spicy.
7: Mild one.
4: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김장 문화와 그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8: One thing that is great is that they help each other. And this is all about helping people that can't do things for themselves. People sharing food with their family, their relatives, and other people. It is fantastic culture.
4: 김장에 담긴 나눔의 정신은 행사장을 넘어 지역사회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추 150여 포기와 무 100여 개로 담근 김치와 깍두기는 도움이 필요한 동포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9: 뭐 한인들을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현상이죠. 고맙게 생각해요.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이게 흔한 일이 아니죠.
4: 이웃과 나누는 김장 문화의 미덕은 국경을 넘어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앞으로도 김장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이 스위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각 토요일 오후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해 스위스로 향했고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스위스 외무부가 확인했습니다. 협상 장소는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로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특사가 먼저 현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출발 전 기자들에게 하루 이틀 머물 예정이며 이후에는 실무팀이 남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가 이번 협상의 두 가지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재개 직전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예상됩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0여 명이 숨지면서 협상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남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문선영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에 라디오 켜준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현입니다.
1: 저는 박지수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선배, 오늘 밖에 나가보셨어요? 진짜 너무 덥지 않아요? 주말인데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0: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뭔가 해먹어야겠다 싶었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1: 맞아요. 딱그 상황이잖아요. 마트는 다녀왔는데 장바구니 풀어놓고 멍하니 서 있는 그거요.
0: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오늘 LA 사는 이야기는요. AI한테 장보기도 맡겨보고 뭘 해먹을지도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메뉴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잡는 방법을 AI가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파고들어 보려고요.
1: 저도 요즘 AI한테 레시피 물어보는 거 완전 생활화 됐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 그냥 막 나열하면 그럴듯한 요리가 뚝딱 나와요. 오늘 들으시면 나도 해봐야겠다 싶으실 거예요.
0: 지금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 혹시 마트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아니면 오늘 뭘 해먹을지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저희랑 같이 고민해 봐요.
1: 여러분의 AI 장보기 경험이나 냉장고 털기 성공담을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0: 자, 그럼 우리들의 LA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양념 코너 먼저 챙겨야죠. 주말 오후에 이 더위 속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계신 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물구나무 서다가 더워서 바로 포기했어요.
1: 선배 물구나무 서기를 왜 더운 날 하세요? 그냥 안 하시면 되잖아요.
0: 아니, 그게 루틴이라서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만든 곡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요 냉장고 앞에 서서입니다.
1: 냉장고 앞에 서서요? 오늘 주제랑 딱 맞네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0: 밤에 뭐 먹을지 몰라서 냉장고 문 열고 한 10분을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 멍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서 AI한테 멜로디 만들어 달라고 했죠. 저는 가사만 붙였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신나는 것도 아닌 그냥 허전한 그 느낌.
1: 공감 100%예요. 저도 매일 그래요. 냉장고 앞에서 인생 고민하는 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0: 그리고 오늘 새로 함께해 주시는 광고주 소개해 드릴게요. 한인타운에서 건강 도시락이랑 반찬 배달 하시는 분인데요. 메뉴도 건강도 입맛도 다 잡고 싶은 분들한테 딱 맞는 곳이에요. 오늘 본편 주제가 뭘 해먹을지 AI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고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광고주로 오신 거니까 인연이 참 기가 막히죠.
1: 진짜 타이밍이 너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중에 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선배 자작곡 냉장고 앞에 서서 한곡 듣고 바로 본편으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진행자 김재현입니다.
1: 저는 박지수예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선배랑 저랑 LA 이야기 실컷 떠들고 갑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선배.
0: 아이고,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죠? 밖에 나갔다가 차 문 여는 순간 훅 들어오는 그 열기. 제가 LA 온 지 꽤 됐는데도 여름은 매년 새로 놀라요.
1: 맞아요. 저 오늘 아침에 한인타운에서 커피 사러 나갔다가 진짜 후회했어요. 그냥 집에서 만들어 마실 걸 싶었죠.
0: 아, 집에서 만들어 마신다고요? 지수 씨는 요리 잘하세요?
1: 커피야 뭐 캡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요리는 솔직히 좀 하죠.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거 좋아해요.
0: 오, 그렇군요. 저는요, 사실 오늘 이 주제에 들어오면서 제가 좀 뜨끔했어요. 요리도 즐거울 수 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좀 찔리거든요.
1: 어머, 왜요? 선배 요리 못하세요?
0: 못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있어요. 진짜로요. 아들 어릴 때 제가 한번 큰 소리를 쳤거든요. 일본식 계란찜 만들어준다고.
1: 아, 그 부드러운 거요? 다시마 육수에 달걀 풀어서 찌는 거? 맞죠?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게 찰고무였어요. 이빨이 안 들어가는 찰고무. 아들이 한 입 먹더니 그냥 숟가락 내려놓더라고요.
1: 아이고, 그래서요?
0: 그 이후로 아들이 제가 만든 요리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요, 지금도요. 그 애가 벌써 다 컸는데 제가 요리 트라우마를 줬고 저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1: 선배, 근데 그게 계란찜이 원래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온도 조절이 진짜 중요해서요. 못 만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0: 지수 씨가 위로해주는 건 고마운데 저는 그때 이후로 요리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오늘 딱 맞는 주제네요. 요리도 즐거울 수 있다. 인데 선배한테는 먼저 요리 트라우마 극복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오늘 AI 도우미 이야기도 나올 텐데 솔직히 저는 AI가 제 계란찜 트라우마 좀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요.
1: 하하, 그거 오늘 꼭 다뤄봐야겠는데요. 근데 선배, 저는 요리가 즐겁다는 게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선배 세대 분들한테는 요리가 즐거움이 아니었잖아요.
0: 그렇죠. 제 부모님한테 요리는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밥 차리는 게 노동이었지 취미가 아니었으니까요.
1: 근데 지금 한인타운 보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라면 먹으러 자정까지 줄 서는 사람들이 생겼고 요리가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으니까요.
0: 그 변화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오늘 천천히 풀어봐요. 저도 계란찜 트라우마 안고 같이 가겠습니다.
1: 네, 오늘 선배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도 겸해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요리 관련 사연 있으시면 radioseoul1650.com으로 보내주세요.
0: 지수씨, 오늘 주제가 요리도 즐거울 수 있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주제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뜨끔했어요.
1: 어머, 왜요 선배? 선배님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 손맛 있으실 것 같아서요.
0: 하, 아니에요. 제가 요리 트라우마가 하나 있거든요. 아들 어릴 때 일본식 계란찜 있잖아요. 그 부드러운 거. 그걸 만들어준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1: 아, 차왕무시요? 그거 되게 섬세한 요리잖아요. 온도 조절이 생명인데.
0: 맞아요. 그게 문제였죠. 제가 뭘 믿고 큰 소리를 쳤는지 결과물이 이빨도 안 들어가는 찰고무 덩어리였어요. 아들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1: 어머, 선배, 그래서 아드님이 어떻게 했어요?
0: 그 이후로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아들이 슬그머니 나가요. 지금도요. 그 아이가 벌써 다 컸는데 아빠 요리는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니까요. 제가 요리 트라우마를 준 거죠.
1: 근데 선배, 그게 사실 1세대 아버지들한테 되게 흔한 이야기 아닌가요? 요리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승부욕으로 접근하시는 거요?
0: 맞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요리가 즐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올림픽 거리 근처에서 그로서리 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냥 일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
1: 그러니까요. 한인타운 형성되던 70년대, 80년대에 식당 하시거나 분식집 하시던 분들한테 요리는 생존이었잖아요. 즐긴다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지금 한인타운 가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라면 전문으로 하는 데가 생겼다고요? 야식으로 라면 먹으러 가는 공간이요?
1: 네, 선배. 저 실제로 가봤어요. 주말에는 자정까지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밤에 라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놀이예요, 지금은. 추억이고 경험이고.
0: 저는 그게 솔직히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라면이 놀이문화가 된다는 게. 우리 어머니한테 라면은 바쁠 때 대충 끓이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이 됐다니.
1: 근데 선배, 저는 그게 꼭 나쁜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식이 살아남는 방식 중 하나 아닐까요? 2세대, 3세대들이 한식을 즐기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0: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리를 즐긴다는 게 그 즐길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1세대는 그 여유가 없었던 거고.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2세대, 3세대들은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요리해보고 잘 됐다 싶으면 인스타에 올리고 요리가 자기 표현 수단이 된 거예요.
0: 그런데 지수씨, 저는 거기서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요리 자체를 아예 안 하려는 세대도 있잖아요. 배달시키고 사 먹고.
1: 아, 그건 저도 솔직히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 한인타운 이사 오고 나서 오히려 요리를 더 안 하게 됐어요. 맛있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걸어서 5분이면 뭐든 있는데 굳이 왜 해요?
0: 하하,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요리를 직접 해봐야 재료를 알게 되고 한식의 맛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사 먹기만 하면 그 깊이를 모르는 것 같아서요.
1: 선배,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다른 의견인데요. 요리를 직접 해야만 한식을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먹으러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0: 그건 일리가 있네요. 제가 좀 구세대의 사고방식으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수씨 요리 환경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LAC에서 새 건물에 천연가스 기기를 못 쓰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1: 네, 저 그 뉴스 봤어요. 신규 건물에 가스 기기 설치를 제한하는 발의안이 통과됐다고요. 아직 언제부터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게 한식당 입장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식 바비큐 있잖아요. 그 직화불 맛. 그게 전기 그릴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맛은 불에서 나오는 거니까.
1: 맞아요. 그게 한식 정체성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환경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한식 특유의 조리 방식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게 진짜 고민이에요.
0: 저는 한인 셰프들이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규제가 확정되고 나서 허둥대면 늦으니까요. 전기조리로도 불맛에 가까운 걸 낼 수 있는 기술, 그게 앞으로의 숙제 아닐까요?
1: 선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새로운 조리 방식으로 한식을 재해석하는 셰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미 2000년대 들어서 퓨전 한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0: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계란찜 사건 이후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요리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재료를 이해하고 온도를 느끼고 그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1: 어머, 선배, 그거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AI 요리 도우미가 뜨는 거 아닐까요? 그 감각을 익히는 과정을 AI가 옆에서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선배 계란찜 트라우마도 AI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하하, 그거 오늘 주제랑 딱 이어지네요. 저도 솔직히 기대가 좀 돼요. 40년 넘게 아들한테 못해준 계란찜 AI 도움받아서 한번 다시 도전해볼 수 있을지.
1: 선배, 저 그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꼭 성공하셔야 해요. 아드님 표정 바뀌는 거 보고 싶어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 요리 흑역사 하나 꺼내볼게요. 지수씨, 저 사실 요리 트라우마가 계란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1: 어머, 더 있어요. 선배 아까 차완무시 얘기만 하셨잖아요. 더 있으셨던 거예요?
0: 그게 시작이었죠. 근데 그 전에 더 웃긴 게 있어요. 아들이 한 6살쯤 됐을 땐가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미역국을 끓여준다고 했거든요.
1: 오, 미역국이요? 그건 좀 쉬운 거 아닌가요? 선배 미역국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0: 그쵸. 그게 함정이에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미역을 불리는 시간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냥 마른 미역 팍 넣고 끓인 거예요.
1: 아, 그러면 미역이 냄비 안에서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아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0: 냄비가 미역으로 꽉 찼어요. 국이 아니라 미역 덩어리가 된 거죠. 아들이 숟가락으로 떠보더니 아빠 이거 국이야 반찬이야 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1: 하하, 근데 선배 그게 어머니한테 배운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미역국은 맛있으셨을 텐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0: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어머니는 가게 일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셔서도 뚝딱 끓이셨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손에 익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1: 선배 어머니가 그로서리 마켓 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새벽에 들어오셔서 미역국을 끓이셨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0: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하다 싶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 손맛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1: 근데 선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선배 어머니 세대는 요리를 너무 당연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0: 아, 그 말이 맞아요.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옆에서 봤을 뿐이지. 레시피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다 몸으로 아시는 거였으니까.
1: 요즘은 유튜브에 미역국 레시피만 검색해도 몇백 개가 나오잖아요. 미역 불리는 시간 참기름 넣는 타이밍 다 나와요. 선배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그때는 옆에서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배우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저는 후자였고요. 그 결과가 미역 덩어리 국이었던 거예요.
1: 근데 선배 아들이 그 이후로도 선배 요리를 거부했어요? 계란찜에 미역국까지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쌓이죠.
0: 거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아들이 아빠 오늘 뭐 시켜 먹어? 하고 먼저 물어봐요. 지금도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1: 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배한테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한번 실수한 게 이렇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0: 억울하죠. 근데 뭐 제가 자초한 거니까요. 큰 소리를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조용히 시도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제가 내가 해줄게 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1: 선배 그게 진짜 요리 트라우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실패 자체보다 큰 소리 치고 실패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0: 지수 씨도요? 어떤 거예요?
1: 저는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 떡볶이 해준다고 했다가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 이후로 저도 한동안 요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 마음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한번 그렇게 되면 주방이 좀 무서워지죠.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안 풀렸어요. AI 도우미가 그 트라우마까지 고쳐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기대해봐야겠어요.
1: 선배,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레시피 알려주는 거랑 자신감 회복시켜주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과연 AI가 거기까지 해줄 수 있을지 이따가 같이 확인해봐요.
0: 지수 씨 아까 계란찜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단순한 요리 실패가 아니에요. 아들이 그 이후로 제가 뭔가 만들려고 하면 진짜로 도망가거든요.
1: 어머, 진짜요? 그 정도예요? 아이들이 한번 트라우마 생기면 진짜 오래 가긴 하죠. 근데 선배 그게 꼭 선배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아니에요. 제 잘못이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요리를 즐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올림픽 거리가게 문 닫고 집에 오시면 그냥 쓰러지셨거든요. 요리는 그냥 먹여 살리는 일이었지.
1: 맞아요. 그게 딱 1세대 분들한테는 요리가 노동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인타운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요즘 동네에 K라면바 생긴 거 아세요, 선배?
0: 라면바요? 라면을 바에서 먹어요?
1: 네,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있게 친구들이랑 야식으로 즐기러 가는 거예요. 주말엔 자정까지 열더라고요. 라면이 이제 경험이 된 거죠.
0: 그게 참, 저는 솔직히 좀 낯설어요. 라면은 저한테 냉장고빌 때 끓여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문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1: 선배,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대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한식 문화를 저희 세대가 즐기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거니까요.
0: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낀 세대라서요. 즐기자니 부모님 생각나고 노동이라고 하자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요리를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1: 선배가 포기한 거랑 AI 도우미가 도와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레시피 찾을 때 AI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0: 어떻게요? 그냥 레시피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1: 아니요, 선배. 예를 들어 제가 계란찜 자꾸 질겨진다고 하면 불세기부터 물 비율까지 제 상황에 맞게 딱 짚어줘요. 선배 아들한테 그때 AI 있었으면 달랐을 수도 있어요.
0: 하하, 그건 좀 억울하네요. 제가 AI보다 먼저 태어난 게 죄인가요? 근데 진짜로 그 계란찜 그날 이후로 아들이 제 요리는 절대 안 먹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요.
1: 공식 선언이요? 어머, 몇 살 때요?
0: 한 8살? 9살? 꼬마가 식탁에 앉아서 아빠 요리는 이제 사양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1: 어머,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선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드님이 요리에 대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선배 덕분인 거 아닌가요?
0: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한데요. 저는 그냥 트라우마를 준 아빠인 것 같아요. 근데 지수 씨 요리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LAC에서 가스기기 규제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1: 아, 그거요. 새로 짓는 건물에는 천연가스기기를 못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선배, 그게 한식당한테는 진짜 큰 문제예요.
0: 맞아요. 한국 바비큐 있잖아요. 그 불맛이라는 게 가스 불 위에서 나오는 건데 인덕션으로 그 맛이 나오겠어요?
1: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걱정돼요. 환경 규제 방향 자체는 이해하는데 한식 특유의 직화 문화가 사라지면 그게 그냥 맛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거든요.
0: 근데 저는 여기서 한인사회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한식 문화의 특수성을 정책 과정에서 설명하고 반영시키는 거예요.
1: 선배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한인 셰프들이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기 그릴로도 불만 내는 기술 개발하면 그게 새로운 한식의 진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건 좀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지수 씨. 수십 년 된 갈비집 사장님한테 이제 기기 바꾸고 기술 새로 개발하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1: 그건 맞아요, 선배. 제가 너무 2세대 시각으로만 본 것 같아요. 이미 수십 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죠.
0: 그래서 요리가 즐거울 수 있냐는 질문이 저한테는 좀 복잡해요. 즐기는 사람 즐길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지탱해온 분들한테는 지금 꽤 무거운 시간이거든요.
1: 선배,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즐기는 문화가 커질수록 그걸 만들어온 분들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같이 커져야 하는 거예요.
0: 그 말은 정말 맞아요. 라면바에서 야식 즐기는 것도 좋은데 그 라면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는 기억해야죠. 어쨌든 저는 일단 AI한테 계란찜 다시 도전해볼 방법부터 물어봐야겠어요.
1: 어머 선배 진짜요? 아드님한테 설욕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꼭 성공하셔야 해요.
0: 하하, 아들이 또 도망가면 그건 AI 탓으로 돌릴 거예요. 이번엔 제 잘못 아니라고요?
1: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오늘 AI한테 좀 엉뚱한 걸 물어봤어요. 요리 트라우마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냐고요.
0: 하하,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1: 맞아요. 근데 진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성인 중에 요리에 자신 없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대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AI 레시피 도우미 써본 사람은 다시 요리에 도전할 의향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0: 그게 진짜요? 저는 AI가 레시피 알려줘도 손이 문제지 레시피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1: 선배 그게 포인트예요. AI 도우미가 레시피만 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불세기 줄이세요 지금 뚜껑 열지 마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말해주거든요. 차원무시 같은 경우는 온도가 핵심이잖아요. AI가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0: 아, 제가 실패한 게 레시피 몰라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쳐서였는데 그 타이밍을 AI가 잡아준다는 거네요.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네요.
1: 그리고 선배 이건 진짜 의외였는데요. AI한테 한인 2세대, 3세대 요리 패턴 물어봤더니 LA 한인 2세대들이 요리 앱이나 AI 도우미 쓰는 비율이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보다 꽤 높게 나온대요. 중국계나 베트남계 2세대에 비해서요.
0: 그건 좀 의외네요. 왜 그럴까요?
1: AI 분석으로는요. 한인 2세대들이 한식을 집에서 재현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부모님한테 직접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경우가 많아서래요. 그 공백을 AI가 채우는 거라고요.
0: 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가게 일하느라 집에서 요리 가르쳐줄 여유가 없었죠. 저도 어머니 손맛은 기억하는데 레시피는 몰라요.
1: 근데 선배에서 또 물어봤어요. 뉴욕 한인 사회랑 비교해봤더니 뉴욕은 한인 2세대들이 한식 요리 클래스나 오프라인 모임을 더 선호하고 LA는 혼자 앱이나 AI로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도시 구조 차이 아닐까요? 뉴욕은 대중교통으로 모이기 쉽고 LA는 차 타고 나가야 하니까 집에서 혼자 하는 게 편하죠.
1: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선배, 저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LA 한인타운이 워낙 맛집이 많으니까 굳이 나가서 배우는 것보다 집에서 AI랑 연습하고 맛집이랑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0: 아, 그건 저도 동의 못하겠어요. 맛집이 많으면 오히려 집에서 안 하게 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맛집 있으면 그냥 사 먹으러 가거든요.
1: 하하, 선배는 그러시겠죠. 근데 AI가 앞으로 5년, 10년 후 예측도 해줬는데요. 음성인식 AI 쿠킹 어시스턴트가 보편화되면 요리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다시 주방에서는 비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 거라고 하더라고요.
0: 2배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들한테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 선배 이번엔 차원무시 말고 좀 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AI한테 물어보면 실패, 확률 낮은 요리 순서도 알려준대요.
0: 그거 진짜 필요한 기능이네요. 저한테는 실패 확률 낮은 게 최우선이에요. 아들이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 진짜 오랫동안 부엌을 피해 살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1: 선배, 근데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오히려 용기가 생겼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AI가 옆에서 같이 봐준다는 거, 그게 생각보다 큰 위안이더라고요.
0: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수 씨 말 들으니까 한 번쯤은 다시 도전해봐야 하나 싶기도 해요. 아들이 또 도망갈 수도 있지만요. 하하.
1: 선배 오늘 들으신 청취자분들, 이번 주말에 냉장고 열어보세요. 뭔가 하나 만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거창한 거 말고 계란 하나라도요.
0: 맞아요.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내려놓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저도 이번 주 한번 해볼게요. 아들한테 미리 도망갈 준비는 하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1: 다음 주에도 LA 사는 이야기,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AI한테 장 봐달라고 하고 또뭐 해먹을지까지 물어보는 세상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안심이 됐어요. 나만 뭘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1: 맞아요, 선배. 메뉴도 건강도 입맛도 다 챙기면서 장까지 잘 보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이 무더위에 마트 돌아다니는 것도 일인데 오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잠시 후에 에필로그로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뒤 시작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여기 불

0: 아, 끝났다. 오늘 진짜 길었다.
1: 선배 오늘 유독 말 많았잖아요.
0: 내가? 아니, 주제가... 주제인데 할 말이 많지.
1: 요리 못하는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신나요?
0: 아니, 억울하잖아.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1: 에이, 그냥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0: 야, 지수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진짜 요리 배우고 싶다고.
1: 그래서 AI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0: 맞아, 맞아. 근데 아까 그 장보기 목록 짜는 거 얘기할 때 말이야.
1: 어, 그때요?
0: 사실 나 그거 방송 전에 진짜로 써봤거든, AI한테.
1: 진짜요? 방송용으로 그냥 한 말 아니었어요?
0: 아니, 진짜. 근데 AI가 막 뭘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야.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1: 선배, 그래서 대답 다 했어요?
0: 했지. 근데 결국 장본건 라면이랑 계란이야.
1: 아이고, 선배.
0: 아니, 뭐 AI가 뭐라고 해도 결국 내 손이 움직여야 하잖아.
1: 그거 오늘 방송에서 딱 말했어야 했는데.
0: 말했으면 너무 솔직한 거지. 그러면 안 되지.
1: 근데 저도 사실 아까 레시피 얘기할 때 좀 뜨끔했어요.
0: 왜? 지수 씨는 요리 잘하잖아.
1: 잘하긴요. 저도 AI 레시피 보고 만들다가 불색이 잘못 맞춰서 태운 적 있거든요.
0: 진짜? 그거 말 안 했잖아.
1: 방송에서 그걸 어떻게 말해요? 선배 요리 못한다고 위로하는 자리였는데.
0: 아, 이 사람이 나 혼자 망신당한 거네. 오늘...
1: 아니에요. 선배가 용감하게 고백하신 거죠.
0: 아, 근데 진짜 더워. 오늘 밖에 나갔다가 녹는 줄 알았잖아.
1: 맞아요. 오늘 완전 찜통이더라고요.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살았다 싶었어요.
0: 이런 날 뜨끈한 거 먹고 싶은 건 왜야?
1: 선배 지금 또 요리 생각해요?
0: 아니, 먹는 생각이지. 배고프다 진짜.
1: 저도요. 방송하는 내내 요리 얘기만 해서 배고팠어요.
0: 오늘 뭐 먹지? 지수 씨 뭐 먹을 거야?
1: 저 주말이니까 좀 제대로 먹으려고요. 선배는요?
0: 나? 아마 또 라면.
1: 선배, 오늘 그렇게 요리 배운다고 했는데.
0: 아, 오늘은 좀 쉬어야지. 배운 건 내일부터 해야지.
1: 맨날 내일부터잖아요.
0: 야,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지수 씨도 나중에 알아.
1: 에이, 저는 안 그럴 거예요.
0: 두고 봐. 서른 넘으면 달라져.
1: 32이거든요. 이미...
0: 아, 맞다. 그러네. 에이, 아직 멀었어.
1: 하여튼 선배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0: 그래, 지수 씨도 수고했어. 오늘 잘 받아줬어.
1: 제가 뭘요? 선배가 혼자 다 하셨는데.
0: 아, 이 사람이 끝까지...

0: 근데 다음 주엔 뭐해요 우리?
1: 어? 갑자기요?
0: 아니 그냥 생각나서 오늘 요리 얘기 하다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다음 주 주제 아직 안 정했죠?
0: 뭐 좋은 거 있어요?
1: 선배, 솔직히 오늘 방송하면서 요리 진짜 싫어하시죠?
0: 어? 아 그게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1: 아니 표정이 딱 나왔잖아요. AI가 레시피 불러줄 때 선배 얼굴이.
0: 에이, 내가 언제?
1: 선배 저 봤어요. 눈 이렇게 됐잖아요.
0: 아 진짜 지수 씨는 뭐 어쩌라고?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담주 주제 아닐까요?
0: 그게 뭔데요?
1: 요리 자체가 싫은 거잖아요, 선배는. 그냥 싫은 거. AI 도구 문제가 아니라.
0: 맞아.
1: 인정하셨다.
0: 아니 그러니까 장 보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뭘 만든다는 것 자체가.
1: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0: 나 솔직히 집에서 요리 거의 안 해. 진짜로.
1: 그럼 뭐 드세요?
0: 사 먹지 뭐. 배달이지.
1: 아이고 그거 담주의 얘기예요 그냥.
0: 뭘?
1: 요리 진짜 싫은 사람 이야기. 왜 싫은지 어디서부터 싫어진 건지.
0: 오 그거 재밌겠다.
1: 그쵸? 선배 같은 분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요리하기 싫어서 배달만 시키는 분들.
0: 맞아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지.
1: 근데 선배 언제부터 그렇게 싫었어요? 원래부터요.
0: 그게 아 이건 담주에 얘기하겠는데.
1: 맞다 아끼자 아껴.
0: 그래 그거로 하자. 재현이 요리 왜 싫어하는가.
1: 완전 좋아요. 청취자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아 근데 오늘 진짜 덥지 않아요? 스튜디오 나가면 또 찜통이겠지.
1: 맞아요. 오늘 진짜 무슨 날씨가 이래요. 주말인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
0: 그러니까 이럴 때 배달이 최고지.
1: 또 시작이다. 그 얘기 담주에 실컷 하세요.
0: 알겠어요 알겠어. 아 오늘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담주에 또 봐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담주에 봐요 여러분.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4: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울 경계에 이어 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5: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6: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4: 네, 지금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6: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 뒤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5: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0: 지난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 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1: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2: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에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1: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3: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하천교입니다.
1: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2: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3: 네,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4: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4: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이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 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사상 기자, 둥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5: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해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피해와 소방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막포구에 침수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2: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6: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 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1: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6: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7: 네, 그렇습니다. 제보하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서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1: 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대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죠.
7: 네, 이번엔 대구 지산동 상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내부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상황입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청자분이 전해주신 영상인데요. 범어천에선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결국 차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갔고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신고자는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선 100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과 법물동에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YTN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와 관련된 영상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보도에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광현이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가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 앞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 네, 지난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리고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하여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과정에서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한편으로는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위험징후를 발견하시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고 대응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밤사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 곳에 따라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거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상황과 행동 요령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0: 어서 오십시오. 그 중부지방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곳곳에 호우가 극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 수도권에만 150mm가 내렸는데 이제 지역을 바꿔가면서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2: 네. 밤새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들이 이제 동쪽으로 좀 물러갔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에만 현재 호우 이제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문제는 서쪽에서 비구름들이 또 계속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구름들이 영향을 줄 오늘 밤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비도 중심은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 경상북도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경남 쪽보다는 또 수도권보다 살짝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어찌됐든 지금 내일까지 최고 강원도에는 한 200mm의 비가 더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충청권 역시 한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이미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많은 비가 네. 예보돼 있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2: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예. 이런 비 평생 처음 본다. 그런 얘기를 벌써 매해 하시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매해 이 기상환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상환경이 바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죠. 열 때문에
1: 예.
2: 더워지니까. 이제 단순히 더워진다는 얘기만 드리면 안 와닿겠지만 특히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1: 예.
2: 바다가 뜨거워지면 바다 수온이 1도만 올라가도 수증기 양은 한 7% 느는데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흐름만 있으면 한 20%까지도 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똑같은 환경인데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 이거는 대비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성 호우의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그런데 오늘 밤이 또다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2: 일단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오늘 밤에도 조성이 돼요.
0: 예.
2: 그러니까 남쪽의 더운 공기, 북쪽의 찬 공기가 서로 이렇게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요즘엔 중간중간에 조그만 저기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구름이 크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이런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달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면서 지나면 시간당 뭐 50mm 안팎의 비를 쏟고 지나고 이렇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장마철에 있는 남쪽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길게 띠를 이루고 있는 비구름, 이 비구름에 플러스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합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비가 오는 것이고요. 또 밤에는 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0: 예.
2: 그러면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공기가 잘 안 섞여서 난류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이제 그 공기가 막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2: 밤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한 기류, 강한 흐름이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밤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2: 그래서 밤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자, 이렇게 극한 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올 여름 처음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어젯밤 대구 수성부에서 처음 발송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수준의 호우 경보라는데 언제 발송이 되는 겁니까?
3: 예, 사실은 우리가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것들로도 사실은 경고나 예보들을 하는데요.
1: 예.
3: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의 극한 호우나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이런 강한 강도의 비에 충분히 경고를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전까지도 또 호우 긴급전환 문자 뭐 이런 것들도 발송이 됐는데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강한 이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난성 호우 긴급전환 문자가 올해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1: 예.
3: 이건 이전의 기준보다도 훨씬 좀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25mm 이상 이렇게 오거나 또 이게 1시간 강수량이 또 85mm 이상이 됐을 때 발령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 1시간 단위 뭐 15분 단위가 아니라 1시간 강수량이 토탈로 했을 때 100mm 1mm 이상 왔을 때 이런 경우도 사실 이제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1: 예.
3: 말씀하신 대구의 경우 어저께 이렇게 최초로 발령이 됐는데 예. 15분 동안 31mm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1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한 89mm 정도가 왔기 때문에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또 이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요건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경보가 만들어졌더라도 발령이 안 되는 게 사실 좋은데
1: 예.
3: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시라고 알려드린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심각성이 또 재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기준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이 대구 수성구에서는 5분간 31.5mm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얼마나 상당한 양입니까?
2: 15분에 30mm. 좀 전에 이제 극한 네. 호우에 대한 재난 문자를 줄 때 기준이 네. 15분에 25mm 네. 이상 그리고 1시간에 85mm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1: 예.
2: 즉시 대피하라. 왜냐면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배수가 안 되니까 역류할 수 있잖아요.
0: 예.
2: 역류하면 지하시설이나 이런 데로 물이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바로 대피해야지 된다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구 수성구에 15분에 30mm 이상의 비가 온 것은
0: 예.
2: 미처 빗물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권고 수준의 아주 강한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렇군요.
1: 서울 경기 지역에도 이제 호우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한때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될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밤에도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 집중 호우 시에 피해야 할 곳 그리고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3: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비가 내렸을 때 저지대 혹은 또 침수 이력이 있다 이런 지역들 당연히 뭐 다른 데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또 이런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겠고요. 또 한편으로 주거로 본다면 반지하 혹은 또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 주차장 쪽이거든요.
0: 그렇죠.
3: 그냥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면에서 자연스럽게 차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이 우수도 사실은 지면을 타고 바로 그냥 그대로 지하 쪽으로 예.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지하 주차장 이런 곳들 좀 더 이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도심 내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노후화된 주택가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축대라든지 담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비가 오면서 사실 이제 균열이 생겨서 붕괴가 된다거나 또 집안 침하로 인해서 또 붕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면 이런 지역들 굉장히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산간 지역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0: 예.
3: 이런 비들이 집중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다면 지금은 도심 어디에서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유념하시면서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0: 예. 이렇게 집중 호우가 내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또 침수 피해일 텐데
3: 네.
0: 지금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이런 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발령이 되는 건가요?
3: 예,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비의 양 이게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홍수 경보 이런 것들에서 수위가 이 정도 되면 점점 위험하니까 강이 범람할 거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이런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들 경보를 내리곤 했는데
0: 예.
3: 다만 이렇게 최근에 침수는 이렇게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 배수 용량이 급격하게 부족해서 갑작스럽게 내리니까 사실은 빨리 그만큼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위험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지역의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 경보를 발령해서 내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또 이미 일정 부분에서는 잠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려서 이런 침수 경보가 내려졌다면 즉각적인 대피 또 그리고 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대피할 준비 정도까지 갖춰서 준비를 하고 계셔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자, 워낙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서울 시내 곳곳의 주요 도로가 한때 통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통제되면은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3: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건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1: 예.
3: 때문에 통제가 됐다라고 하면 통제에 정확하게 잘 따라주시는 것들 이건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앞에 경찰들이 나와서 혹은 또 물리적으로 뭔가 차단하는 이 시설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침수 이제 이 차단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하차도에 이렇게 전광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통제가 된다라는 사인물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차단이 안 됐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 사인이라든지 경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단위로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지하차도를 동시에 다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또 예. 갑작스럽게 내렸을 경우에 바로 이제 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하차도에 접근하실 때 지하차도 안쪽에 앞쪽 부분에 물이 차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예. 되겠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혹은 또 본인이 가야 되는 그 경로상에 이런 지하차도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시기에는 우회를 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 끝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하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괜찮아 보여서 진입을 했는데 실제로 뭐 물이 크게 막 차오른다 이런 징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3: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차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내 차가 얼만큼 잠기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본인 자동차의 한 바퀴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잠긴다라고 하면 여기는 건너서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물에 잠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차 밖으로 나오셔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지에 진입하면 대부분 차를 운전해서 어떻게든 차를 운전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 운전 자체가 조향 운전이나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기구 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엔진 자체가 고장 나거나 시동이 계속 꺼져서 사실상 차량이랑 같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빠르게 판단하셔서 차야 이제 보상을 받든지 나중에라도 뭐 보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본인 생명은 누구도 다시 되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차량에서 빨리 나오시고 지하차도에서 나오실 때는 지하차도 가 쪽에 벽을 짚거나 뭔가 난간을 짚거나 혹은 또 손잡이 같은 것도 최근에 안전설비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짚으면서 빠르게 나오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예. 그렇다면 보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 게 밤사이 뭐 도로와 주택 침수는 물론이고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례도 많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보행자들이 특히 피해야 할 장소 그리고 행동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3: 기본적으로 사실은 물 웅덩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침수가 된 지역 같은 건 물 웅덩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 탕류 한마디로 흙탕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 바닥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이런 탕류 물웅덩이는 건너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닥면에 뭐 이를테면은 이 장애물이 있다거나 이래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맨홀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개방돼 있는 상태라면 그쪽으로 빠짐으로써 또 화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은 우회해서 빠지지 않도록 우회해서 가시되 이미 침수된 지역에 본인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오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길의 가장자리 쪽 혹은 벽이라든지 담을 짚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벽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다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니까 사실은 또 침수는 아니더라도 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샌들이라든지 장화 이런 것들 많이 신으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침수 지역에서 오히려 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신발이 네. 벗겨지거나 떠내려가서 발을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장화 같은 경우는 장화보다 더 높은 수위인 경우에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보행 자체가 굉장히 장애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부득이하게 나가시는 경우라면 꼭 편한 운동화 차림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이런 물에 잠겨 있는 지역을 이동하실 때 더 용이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그리고 산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기 경보로 경계로 상향이 조정이 됐고 또 다른 시도도 이제 주의 단계로 유지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 도봉구에는 산사태 예비 경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좀 이루어지는 걸까요?
2: 산사태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원래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지나서 토양까지 다 휩쓸러 내려갈 수 있다. 예.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을 보면 물이 모이는 곳이 있죠. 물이 모이는 곳에 물살이 더 빨라지잖아요. 예.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은 이렇게 산에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그걸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으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아두면 산사태가 만약에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비가 잠시 그치더라도 산사태 위험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3: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비가 내리는 순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사실은 이제 지표면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거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지하수로 형성되면서 사실 비가 그치더라도 이런 땅속에 있는 물들은 계속 어디론가 흘러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가 내린 이후에 겉으로는 비가 안 와도 사실 땅속에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는 상황, 또 특정한 지역에 이제 물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물이 충분히 한마디로 우리가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땅이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스펀지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부으면 더 이상 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이제 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미 땅속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사실 또 바로 즉시적인 어떤 일인 산사태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물이 뭐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이 모이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이 물의 압력이 커지면 이런 것들이 산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도 산사태의 위험은 높아지지만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렇게 지하수들이 모이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이 압력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당장 그쳤다고 해서 야외 활동이나 산에 직접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비가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또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충분한 시간들을 두면서 이런 위험들이 해제되는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예, 그 산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사실 어떤 징후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거를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예. 아,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든지 아니면 예. 뭐 물길이 발라져 가지고 사방으로 뭐 물이 흩어져 있다든지 예. 또는 소리 같은 게 좀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게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한꺼번에 물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사태가 위험하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일 잘할 거예요. 평소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지난해에도 장마철인 이맘때 산사태 피해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맘때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비 때문일까요?
2: 그렇겠죠. 예, 비가 많이 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비가 쏟아질 때만 대응을 하는데 비가 일단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땅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이제 거의 한계치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치에 이르면 지금처럼 뭐 하루에 뭐 200mm 이상의 비가 온다 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 뭐 50mm 또는 100mm 정도의 비가 와도 충분히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마철이라는 게 결국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 그러면 결국은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결국은 산사태 또는 뭐 다른 붕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 기간에는 특별히 더 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산사태가 산 속만의 위험이 아니라 이 도심에서도 축대나 옹벽 붕괴 같은 이런 사고들이 좀 있잖아요. 도심에서는 특히 어떤 걸 좀 경계해야 될까요?
3: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기존에 오래된 축대라든지 담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균열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물로 인해서 토압이 상승되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평상시에 상당히 좀 노후화돼서 균열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도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면진 곳에 대규모 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또 지형이 이런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경우에서 지형이 변화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축대 같은 것들을 여기도 또 옹벽을 쌓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새로 쌓았다 하더라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아무리 새로 지은 튼튼한 이 옹벽이라도 사실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기능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냥 오래된 주택들 이런 것들에는 뭐 이를테면 평상시에 균열 쪽으로 이제 물이 좀 더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균열이 더 벌어진다거나 또 이를테면 누수가 심해지면서 또 건물 붕괴라든지 일시적인 어떤 이제 파손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땅 속에 물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땅 속에 공극이 생기면서 집안이 침하되는 상황 이러면 이제 건물 주변에서 침하가 발생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또 도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바닥면이 침하되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이런 원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사장 주변. 공사장 주변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이제 이 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습니다만 공사장 주변에 이를테면 땅이 물러지거나 혹은 또 물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상 공사장의 담벼락이 무너진다거나 공사 현장의 절개지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사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반인분들께서는 가급적 이런 지역들을 회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험 징후들 이런 것들 좀 잘 살피시면서 문제 생겼을 때 빨리 지자체에 알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더 대피라든지 혹은 또 긴급적인 조치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비가 많이 오지만 사실 이번 주가 연휴에다가 뭐 휴가철 시작이기 때문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행지와 같은 낯선 곳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3: 사실 뭐 작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가평 일대에서 사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무리 예정되어 있는 어떤 이제 휴가라든지 여행 일정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급적인 취소하시고 다음 기회에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신다고 한다면 사실 항상 기상정보를 사실 뭐 아침에 한번 보시고 저녁 때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시간 단위로 계속 기상정보를 좀 확인하시라. 그래서 비가 많이 올지 또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 여행을 즐기시거나 캠핑을 하신 분들은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지역 한마디로 내가 인접해 있는 하천의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위험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또 주변에 안전한 대피소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시고 또 혹시라도 계곡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물가 쪽에 이렇게 이제 뭐 캠핑을 하시는 것들은 가급적 삼가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조금 더 이제 즐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그 방제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 극한 호우가 굉장히 잦았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 강남역 일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저지대에서는 늘 침수가 반복돼 왔는데 어떤 게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3: 지금 이제 배수 용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여러 가지 방제 대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30년 혹은 또 50년 동안 내릴 수 있는 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배수 용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러한 우리가 50년 주기의 어떤 이 강우량보다도 훨씬 넘는 100년 주기 혹은 또 200년 주기 이상의 강력한 이제 비들이 내리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배수 인프라를 가지고는 사실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각 지자체에서도 뭐 85년에서 100년까지 이런 배수 우수관로나 용량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수 용량들을 확대한다는 건 사실 10년, 2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우수관들을 다 교체해 나가는 과정들이 비용이나 시간들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효과를 즉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용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히려 지금은 용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사실 있는 관로를 잘 쓰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우수관로에 어떤 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하는 것들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실 빗물바지라는 이런 것들이라도 있는 거라도 잘 쓰게끔 하는 게 지금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굉장히 많은 우수가 집중되는 곳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도심형 우수 터널 같은 것들 대규모 터널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다. 그렇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체감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잘 아시고 호우 시에 또 집중호우 시에 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잘 지키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오늘 밤도 이제 극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네. 해서 도심 지역도 걱정인데 올해부터는 도시 침수 예보가 지금 시범 도입됐잖아요. 이 부분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2: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려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시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데 쪽에서 이런 예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좀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날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이 변화들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거든요. 2022년에 서울시에 저 강남에 물 잠길 때 예. 그때 뭐 140, 150mm의 비가 한 시간에 쏟아졌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뭐 일본 같이 빗물을 뽑아내는 큰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그거 외에도 연구자들도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떤 영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체계화되고 좀 더 많은 경험치가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매뉴얼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0: 예, 저희가 앞서도 좀 짚긴 했는데 또 앞으로 최대 100mm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과 내일 더 주의가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2: 일단 비구름의 중심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번처럼 경기 북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 남부 또는 강원도 남부,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북부, 전라북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비가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인식을 하시고 심한 곳은 한 시간에 막 50mm 정도의 비가 네. 쏟아지고 토탈 같이 합쳐지면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통 피해가 날 때 보면 하루에 네. 200mm 이상의 비가 올 때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보가 200mm 이상 되어 있는 충청도 또는 강원도 남부,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밤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예. 자, 간밤과 아침까지 비가 잔뜩 내리다가 곳에 따라 지금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도 되나 보다 해서 정상적인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한편으로 또 침수 지역이나 또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빨리 이제 이걸 복구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또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비가 또 상당 부분 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런 것들을 복구하시려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수해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고요. 복구 과정에서 뭐 안전사고도 있고 또 막 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하루 이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비가 완전히 어느 정도 좀 잦아든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비가 이제 그치면 아 이제 비 더 안 오겠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또 그리고 기상 정보라든지 또 이런 재난 방송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오늘 내일까지는 좀 잘 들으시면서 또 왜냐하면 우리 지역 전체가 사실 그 위험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요.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기상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즉각 좀 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보를 들었는데 또 조금 뒤에는 좀 달라지고 왜 이렇게 좀 잦아진 걸까요? 이런 게.
2: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보를 낼 때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어떤 틀이 있잖아요. 예. 틀대로 이제 가면 좋은데 틀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틀이 바뀌죠. 이해가 충분.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크리넥스 같은 이제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예. 내서 놔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이 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의 똑같은 환경인데 떨어지는 지역이 여럿이란 말이죠. 그만큼 이 공기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쉽지 예. 않으니까 결국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잘 맞춰 나갔는데. 최근에 환경이 급격히 변해버리니까 결국은 답이 틀릴 수밖에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보가 빗나갔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불평불만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이기훈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날씨는 변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서 정확히 저기압이 발달하고 비가 구름이 모이고 하는 것들을 예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비구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가 있는 지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 예보를 보면 내일 뭐 많이 오고 또 다음 주에도 한 주 초, 주 중반까지는 비 예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 한 열흘 정도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뿐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급류

0: 카운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 I've been here since 2000, 25 years,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seen it before elsewhere, but not here.
0: AP통신은 지난 사흘간 우발데 카운티에 28인치, 약 711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다른 지역에도 300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18일까지 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두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2: We're facing record-shattering rainfall that leads to very dangerous flooding. No one can be complacent when rain falls and waters rise.
0: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해 칠레 중남부 지역도 강한 비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주택 200여 채가 부서지고 65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충칭시 펑수이현에서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 여러 채가 무너진 가운데 지금까지 매몰됐던 주민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17일 오전 9시쯤 펑수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몇 명이 더 매몰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3: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이번에는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4: 인접 국가에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한때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5: 과테말라 서부 도시 케찰테낭고의 한 버스 정류장 벽이 무너졌습니다.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의 여파였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4분쯤 멕시코 남부 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앙은 북위 14.4도, 서경 92.5도에 진원 깊이는 15km로 추정됐습니다. 미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진앙 300km 이내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쓰나미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땅과 건물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출근길 시간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6: No hay ningún problema, no hay afectaciones graves. En tema marítimo solamente se espera se incrementen algunas playas hasta
7: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8: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문화 콘텐츠학 박사 이지호입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로 이 올리브영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1999년 창립했던 이 올리브영은요, 여러 관점에서 분석할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한국 유통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경쟁 구도인데요. 한때 화장품은 백화점, 로드숍, 면세점 이런 곳들에서 주도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올리브영이 국내 뷰티 유통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요. 여기에 다이소가 초저가 화장품 시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과 AI 기반 추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가 추천하고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다이소가 가성비 시장을 공략하는 시대에 왜 소비자들은

0: 여전히 올리브영 매장을 찾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소비의 본질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얻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만 열어도 수많은 리뷰와 비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양만 놓고 본다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직접 매장을 방문하고 특히 화장품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AI는 추천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경험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올리브영이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올리브영은 단순히 화장품을 진열하는 공간이 아니고 소비자가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고 제품을 체험하면서 최신 뷰티 트렌드를 경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품이 인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리브영을 방문합니다. 반면 다이소는요, 이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다이소는 3,000원, 5,000원 이런 수준의 저렴한 화장품을 확대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이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죠. 하지만 다이소의 성공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고요.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비싼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오늘날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비싸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지를 따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올리브영에도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리브영은 단순히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AI 추천 서비스와 초저가 유통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겠지요. 다행히 올리브영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 왔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옴니 채널 전략, 데이터 기반 상품 큐레이션, 체험 중심의 매장 구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올리브영은 단순한 화장품 매장이 아니라 한국 뷰티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죠. 글로벌 마케팅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브랜드들은 오히려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을 갖는 기업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이 아니고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이소의 가성비 전략과 AI 기반 추천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지만 그럴수록 소비자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올리브영의 미래 경쟁력은 화장품 판매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고 발견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즉, AI가 추천하고 다이소가 가격을 낮추는 시대지만 소비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의 감정과 경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올리브영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경험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이 칼럼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인 radioseoul1650.com 이내 이 안에서 칼럼 섹션에서 또다시 볼수 있고요. 또 언제나처럼 라디오 서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1: 지금까지 이지호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웅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영화 음악과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있죠. 사실 미국에서는 어떠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의 7월의 꽃이 뭐냐 그러면 수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초기의 수국은 녹색이 약간 들어간 흰꽃이었다가 점차로 밝은 청색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붉은 기운이 도는 자색으로 바뀌는 그런 꽃이죠. 수국이 굉장히 그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근교에 있는 식물원 같은 데 가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꽃말이 진심, 변덕, 그리고 처녀의 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천에 가면 청라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수국 명소가 있기도 하고요. 이걸 뭐 꽃담길 수국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이 수국꽃이 생각나는 그런 7월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 영도 태종대 일대에서는 수국꽃 문화축제도 있죠. 그런 것 보면 참 중요한 건 보랏빛의 수국 물결에 반한 발길이 지금도 그리워지지는 않나 생각이 드네요. 첫 곡 들으시겠습니다.

마카로니 웨스턴 무비의 영원한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했고 헨리 폰다와 테레스 힐이 주연을 맡았던 1973년 My Name is Nobody 뭐내 이름은 튜니티 내 이름은 노바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새로운 곡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죠. 특유의 휘파람 소리와 익살스러우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멜로디 그리고 서부의 황량한 바람 소리를 음악으로 시각화했던 엔니오 모리꼬네의 천재적인 사운드가 빛을 발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테렌스 힐의 익살보다 헨리 폰다의 중후한 연기가 더 떠오르고는 합니다. 헨리 폰다는 자기 신을 쫓는 150명과 결투를 벌이게 되어 있는 숙명인데 항상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 긴장하죠. 이 영화에 등장해서 헨리 폰다를 죽이러 다니는 150명과 도대체 언제 결투를 벌이려냐 하는데 마침내 기차 선로를 두고 테렌스 힐의 응원을 받아 싸우는 모습에서 감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유의 익살스러운 리듬 속에 감춰진 팽팽한 서스펜스와 귀를 사로잡는 선명한 휘파람 소리가 노바디 알수 없는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름 뒤에 숨겨진 천재 총잡이의 고독과 여유를 완벽하게 그려낸 작품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1967년 시드니 포이티어 주연의 전설적인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동명 타이틀곡 투서 위드 러브 룰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시대를 앞서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67년도에 흑인이 담임선생님으로 나오고 백인 학생들이 나오는 영화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뭐 불멸의 명곡이기도 하죠. 룰루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가수였고요. 이 곡은 빌보드 핫 10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연말 차트 1위까지 거머쥐었던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승을 향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말썽만 부리던 거친 런던 빈민가의 아이들이 자신들을 진정한 인격체로 대해줬던 데커리 선생님, 즉 시드니 포이티어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선물할 때 무뚝뚝하게 서 있던 그의 눈가에 맺히던 눈물이 가장 감동적인 명장면이었고, 시드니 포이티어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명 흑인 배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랑스 영화계의 전설 아니 지라르도와 이브 몽땅의 주연을 맡고 시네마 천국의 거장 클로드 르로슈가 연출했던 1967년 명작 영화 파리의 정사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0: 가끔씩 이 영화와 남과 여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독이 똑같은 클로드 르누쉬였고 음악 감독이 프란시스 레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같다고 할 수 있죠. 특유의 아코디언과 애절한 현악 선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브 몽땅의 묵직한 내레이션과 감미로운 멜로디가 어우러진 프렌치 팝의 마스터피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과 여는 다른 영화라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아 이게 남가요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거친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독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는 듯한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최고의 섹시 아이콘 마릴린 먼로와 프랑스 국민 배우 이브 몽땅이 주연을 맡았던 Let's Make Love의 타이틀곡 들으시겠습니다.
1: Oh, the gentle art of conversation is deader than the Dead Sea Scrolls. We've become the mutest kind of nation. We're uncommunicating souls. No one talks. No one talks. It's something we seldom ever do. No one talks. No one talks.

What are we thinking of? Let's not

0: Make love.
1: My, oh my, but it's warm
0: Let's
1: here. I'm sure wore a tight
0: Let's
1: collar.
0: Let's make love.
1: Ooh, you know a good doctor.
0: Let's
1: make love.
2: 마릴린 먼로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뮤지컬 영화이기도 한데 물론 뭐 다른 영화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마릴린 먼로도 많은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도 멋지게 주제가를 부른 적이 있고요. Let's make love, 사랑을 합시다. 뭐 두 사람은 실제로 이 영화 이후 사귀었다고 하죠. 1960년대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할리우드의 한 가운데였죠. 가장 매혹적인 아이콘 마릴린 먼로와 프랑스의 거장 이브 몽땅이 만나 화제를 모았던 로맨틱 뮤지컬 영화. 이브 몽땅이 마릴린 먼로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배우로 들어와서 어쩌면 묵직하고 신사적인 보컬을 주고받으며 마릴린 먼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뭐 사랑을 합시다 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60년대 이탈리아 영화 특유의 그 먹먹하고 시린 고독의 미학을 보여주었던 가방을 든 여인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미녀 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프랑스의 정촌스타 자크 페랭이 주연을 맡았던 1961년의 명작 영화 가방을 든 여인입니다. 라가자, 꼰나, 발리지아, 뭐 걸 위드 슈트케이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마리오 나스친벤의 작곡에 가방을 든 여인은 정말 남성들에게 속고 버림받아 갈곳 없이 커다란 가방 하나만을 든채 허성이던 슬픈 처녀와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16세 소년 로렌조의 가슴 아프고 찬란한 성장통을 담은 영화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에 감동을 주었던 이탈리아 영화 음악의 거장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곡 메리스테마를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비슷한 곡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고전 열차 속의 이방인들의 주제가였죠. 스텔비오 치프라이니가 완성했던 이 메르웨이스 테마는 가방을 들고 결국 어딘가로 떠나가는 야간 열차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삼키는 눈물 같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치프리아니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지독하리만치 아련한 피아노 터치가 정말 멋지게 우리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곡이 있죠. 프랑스 영화 음악의 최고봉 프란시스 레이. 오늘 많은 곡들이 나왔지만 1999년작 내 나이의 사나이 에놈 김플레 나를 면회시킨 사나이의 동경배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 영화계의 영혼의 단짝 클로드 르루스 감독과 음악 감독 프란시스 레이가 다시 만나 완성했던 1969년 감성 멜로 명작 나를 매료시킨 사나이. 얼마나 멋있는 영화인지 모릅니다. 영화 속 주인공 아니 지라르도가 느꼈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설렘과 그 뒤에 찾아온 쓸쓸한 예감을 너무나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고 한 그런 영화였죠. 다음은 피아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는요. 더 피아노 티처의 삽입곡이죠. 우치다 미츠코가 연주합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C 마이너 D장조 958번 들으시겠습니다.

리아엘 하네케 감독 그리고 이자벨 휘페르 주연의 2001년 칸 영화제 상관왕에 빛나는 충격적 마스터피스 영화였죠. 불어로는 라 피아니스트, 영어로는 더 피아노 티처. 한국에서는 그냥 피아노로 번역된 제목. 이 영화는 슈베르트의 음악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안단티노, 즉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D959의 두 번째 악장이죠. 많은 음악학자와 피아니스트들이 슈베르트가 남긴 가장 위대한 느린 악장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약두달 전이었던 1828년 9월에 완성한 마지막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 하나가 됩니다. 저는 우치다 미츠코의 연주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항상 이 버전을 듣곤 하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빈 국립음악원의 피아노 교수이자 억압된 욕망과 고독 속에서 뒤틀려버린 여주인공 에리카, 즉 이자벨 휘페르의 심리를 대변하는 곡으로 슈베르트의 격정적이고 아름다운 실내악과 피아노 소나타들이 영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죠. 어쨌든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참 멋있는 그리고 충격적인 걸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곡입니다.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들으실게요.

워낙 유명한 곡이죠. 수전 잭슨의 에버그린. 드라마 아들과 딸들에도 삽입이 됐었고 가사가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계절이 가고 세상이 변해도 언제나 푸른 상록수 에버그린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눈부신 약속을 건넨 듯한 곡인데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첫 소절, 내 마음속에 봄이 오면 당신은 상록수처럼 언제나 푸르게 피어나네요. 뭐 이런 포근한 음색과 가사가 매력적인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위대한 스탠다드 팝 거장 토니 베넷의 틸, 웅장한 오리지널 클래식 곡과 이를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가장 찬란한 금자탑으로 번안해냈던 패트김의 사랑의 맹세 두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비교해서 듣는 맛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샤를 당베르의 곡에 칼 시그만이 영어 가사를 붙였던 곡이죠. 토니 벤의 특유의 깊고 중후한 바리톤 보컬과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펼쳐지던 오케스트레이션이 결합했던 스탠다드 팝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죠. 가사를 보면 달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바다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우주적 스케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제1세대 팝싱어이자 최고의 디바 패트김이 1959년 미팔군 무대 등에서 부르기 시작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이곡 사랑의 맹세는 첫 소절부터 가슴을 관통하는 압도적인 성량과 깊은 울림 때문에 역시 한국 대중음악의 격을 서구의 스탠다드 팝 레벨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는 기념적인 트랙이 되어주었죠. 사실 저는 이 번안곡을 들려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곡을 너무나도 한국의 가수들이 잘 한국적 정서에 맞게끔 번안하고 이걸 불러주었는데, 어쩌면 이게 진정한 K컬처, 뭐 한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이웅구였고요. 2부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첫사랑에 실패하죠. 첫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의 2부 첫 곡은 시네마 천국의 주제가 토토와 알프레도 등등을 들으셨습니다. 영화 음악의 영원한 신이라고 할수 있는 엔니오 모리꼬네와 아들 안드레아 모리꼬네가 완성했던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었던 시네마 천국의 핵심 테마였죠. 낡은 극장의 영석이 불빛 아래에서 피어나던 꼬마 토토와 노인 알프레도의 세대를 초월한 교감,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열정, 꿈을 향해 달음질치던 그 소년의 순수한 눈망울과 또한 성장해 나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첫사랑의 아련함, 뭐 이런 것들이 따스한 플룻 음색 뒤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련한 현역 소리를 듣게 되죠. 어느새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첫사랑, 유년의 꿈, 뭐 그리운 이들의 얼굴이 하얀 스크린처럼 펼쳐지게 되죠.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을 사랑하렴. 영석이 불빛을 사랑하듯이라고 말하던 그 뭉클한 대사가 음악과 함께 흐르는 듯합니다. 2부의 출발은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요, 델머 데이브즈 감독 그리고 트로이 도나휴와 수전 플래시트 주연의 1962년 전설적인 로맨스 영화 연애센터. 뭐 한국에서는 연애센터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로마의 모험, 뭐, 롬 어드벤처라고 소개가 됐었던 영화의 주제가 알데일라 제리베일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스탠다드 팝싱어 제리 베일이 불렀던 불멸의 깐존의 명곡 알딜라 경음악과 육성으로 들으셨는데요. 영화 속 로마의 노천 카페에서 이 노래가 흐릅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사랑에 빠지죠. 당시 전 세계 청춘들에게 로마에 대한 거대한 환상을 심어줬던 영화사상 최고의 로맨틱 미장센 중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알딜라 하면은 저 멀리 우주 끝까지 그 너머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 하늘 너머 우주 끝보다 더 깊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열정적 고백을 할때 알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리 베일 특유의 벨벳처럼 부드럽고 클래식한 미성 그리고 또한 1961년 산레모 가요제 그랑프리 곡이었는데 62년도에 영화화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69년 치가 카오루가 발표해서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을 거머쥐었던 아날로그 포크의 전설적인 마스터피스 마요나카 노 기타 한밤중의 기타 들으시겠습니다.

치가 카오르의 마요나카노기타. 뭐 가사를 보면 이 한밤중에 기타를 치는 건 누구일까? 외로움에 지친 마음을 달래려 나직하게 노래를 불러보네. 뭐 이런 따스한 위로를 담고 있죠. 소박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위로 흐르는 그녀의 담백하고 아련한 음색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방 한구석에서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들려주는 듯한 포근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서정적인 선율은 정말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삽입곡으로, 그리고 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쓸쓸하고도 다정한 멜로디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영국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빈티지 그루브, 영국의 전설적인 라이브러리 음악의 거장이자 작곡가인 키스맨스 필드가 1970년대 발표했던 불멸의 라운지 그루브 명곡이죠. 소프트 셀 들으시겠습니다.

키스 맨스필드에는 1970년대 특유의 세련된 브라스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베이스 그리고 재즈현 감성을 집약한 곡들을 만들어냈죠. 사실 수많은 방송의 시그널송과 영화음악을 지배했던 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들은 쿠엔틴 트란티노 감독의 영화에 삽입이 많이 되었죠. 레트로 매니아들에게는 보물 같은 사운드 트랙으로 추앙받고 있고요.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경쾌한 드럼 비트, 화려한 브라스 선율이 아주 트렌디하고 감각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일랜드의 영원한 국민가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던 여성 보컬리스트 앤 브리엔이 부른 불멸의 아일리스 포크 명곡 The Fields of Athenry, 아테나의 들판 들으시겠습니다.

곡이 좀 밝게 느껴지겠지만 이 곡은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던 19세기 감자 대기근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조의 곡식을 훔쳤다는 죄로 호주의 유배지로 떠나는 청년 마이클과 고향 아테나의 들판에 홀로 남겨진 그의 아내 메리의 가슴 찢어지는 이별과 사랑을 노래한 곡이죠. 거대한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눈물겨운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사실을 담은 아일랜드의 영원한 국민 가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일 구아르디아노 디 파로의 원곡을 폴모리아 특유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터치로 재해석해 전 세계적인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불멸의 경음악 아모레 그란데 아모레 리베로 위대한 사랑 자유로운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폴 모리아의 곡과 원곡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아주 뭐 감성이 대단하죠. 일 구아르디아노 디 파로 뭐 이탈리아어로 등대지기라는 뜻인데, 이탈리아의 천재 작곡가이자 신디사이저의 손구자였던 페데리코 브라가디니의 프로젝트 명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폴 모리아 버전과 원곡 버전으로 들으셨는데요. 아주 그야말로 화우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93년 발표된 이후에 얼터너티브 드림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매혹적인 아이콘으로 남았던 매지스타의 불멸의 명곡 Fade into You, 너에게로 녹아들어를 들으시겠습니다.

0: 호프산 도발에 나른하면서도 몽환적이고 지독하리만 지차분한 보컬과 가슴을 스산하게 파고드는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아슬아슬한 슬라이드 기타 사운드가 일품이죠. 너에게로 흐려져가고 너에게로 녹아내리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음은 1960년대 프랑스 누벨바그의 상징이자 영원한 섹스 심벌이었던 브리짓 바르도의 톡톡 튀는 발랄함과 상큼함이 묻어나는 곡 모아 주주의 모아 주주 들으시겠습니다.
1: 모아 주주

0: enfer, je vais t'assurer. Un enfer de griffes et de crocs, tu crieras bientôt au secours. Alors décidant de ton sort, pour m'éviter quelques remords, je t'aimerai plus fort. Oh oui, plus fort. Oui, oui, oui, oui, plus fort. Oh, plus fort. Oui, oui.
1: Ah. Oh. Oh, oui. Aïe, aïe, aïe. Bon,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어가 브리짓 바르도를 창조했다.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죠. 브리짓 바르도 특유의 애교 섞인 보컬과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집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1분 40초 동안 우리에게 선물하죠. 프랑스 영화 정말 멋있는 영화인데 이 제목은 난 돌아요, 난 게임을 해요 라는 귀여운 제목입니다. 밀고 당기는 사랑의 감정을 자랑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보컬로 노래한 곡이죠. 브리짓 바르도 음색과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워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1980년대 일본 쇼와 레트로의 황금기, 서브컬처 역사의 거대한 획을 그었던 전설적인 영화 셀르보가 기관총의 주제가를 당대 최고 아이돌이자 주연 배우이자 여배우였던 야쿠시마루 히로코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지나겠던 저에게는 은밀한 모임들이 있었죠. 즉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었던 일본 음악과 일본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부산의 광복동에서 비디오 테이프로 가져오곤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게이 영화는 1981년 소마에 신지 감독이 연출하고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자 여배우였던 야쿠시마로 히로코가 주연을 맡았던 동명 영화의 메인 타이틀곡인데 워낙 유명한 영화였고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논노라는 패션 잡지를 일본 잡지인데 우리가 많이 가져다가 봤는데 여기 항상 표지 모델로 나왔던 사람이 야쿠시마로 히로코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야쿠시마로 히로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하죠. 여고생이 하루아침에 야쿠자 조직의 두목이 돼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카이감, 즉 쾌감이라고 읊조리는 엔딩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야쿠자 두목이었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물려받게 되었다는 건데 전 세계 서브컬처의 영원한 신화가 되게 되었죠. 이 주제가는 특유의 맑고 청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애수어린 그런 곡이기도 하고 특유의 포크팝 사운드가 집약돼 있기도 했죠. 어쨌든 레트로 감성으로 이어지는 곡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가 나온 천상의 맑은 보컬 나나 모스크리의 69년 명작 오버랜 오버를 은희 씨가 진실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번안하여 부른 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을 버넌에서 불렀던 분은 은희 씨 말고도 송창식의 사랑이라는 곡도 있죠. 하지만 저는 Over and Over라는 그 제목을 그대로 가사 속에 담아냈던 은희 씨의 이

번안곡. 특히 디바 은희가 특유의 티없이 맑고 청순한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불렀던 이 버전도 좋습니다. 그대 내 곁을 떠나간다 해도 나의 마음은 변치 않으리.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970년대 청춘들의 마음을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감정으로 물들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나무 스크류의 원곡을 보면 시간이 흘러도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다. 이런 사랑의 서약을 노래하고 있죠. 오버앤오버. 시간이 흘러도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여전히 당신을 향해 내 마음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들입니까? 지상의 슬픔을 모두 잊게 만드는 치유의 송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와 함께한 영화음악 다음 주에도 함께할 건데요. 저는 이용구였고요.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원조, 음식 이름 앞에 이 두 글자가 붙으면 왠지 맛도 더 좋을 것 같고 역사도 있어 보이고 괜히 믿음이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원조라는 말, 장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론 법정 다툼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5: 너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딸기 맛도 있고, 아, 그래도 역시 메론하지.
6: 와, 이거 어릴 때부터 먹던 건데 아직도 잘 나가나 봐.
5: 맛있잖아. 너도 이거 먹을 거지?
6: 그래. 그런데 이거 메로나가 아닌데?
5: 뭔 소리야? 딱 봐도 메로나인데.
6: 아니야, 이거 봐. 메론바잖아. 이름이 바뀌었나?
4: 멜론 아이스크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 냉동고에서 익숙한 초록색 포장을 보고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두고 실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래 쌓아온 포장 이미지를 따라한 것이냐, 아니면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색을 쓰는 것까지 막는 게 정당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5: 너 그 뉴스 봤어?
6: 무슨 뉴스?
5: 대패 삼겹살, 그거 백종원 대표가 만든 거라고 했었잖아.
6: 아, 그치. 90년대 햄 슬라이서를 잘못 샀는데 거기에 삼겹살 넣으니까 고기가 마치 대패로 민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아마?
5: 그런데 법원에서 그거 원조라고 보긴 어렵단 판단이 나왔대.
6: 어? 에이, 그럴 리가. 상표 등록도 했다 그랬지 않았나?
4: 최근 또 하나의 원조 논란이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이 아닌 고기,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대패 삼겹살입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대패 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유튜버가 그거 사실이 아니다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 법원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원조라는 말의 법적 의미, 그리고 식품업계에서 반복되는 원조 분쟁 사례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4: 오늘은 이른바 식품업계에서의 원조 논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패 삼겹살 원조 논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 방송에서 대패 삼겹살을 내가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7: 네, 보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1993년 육절기를 구입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입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게 됐고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대패 삼겹살을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대패 삼겹살 상표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는 대패 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판매한 음식점이 있었다며 최초 개발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7: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환 PD가 유튜브에서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공개하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가 이 영상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라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즉 원조 여부 자체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해당 영상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4: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가맹점주가 그 문제제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내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다 이 말씀인데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7: 법원은 원고인 가맹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패 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삼겹살을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김 PD의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김 PD의 문제 제기는 공익적 목적의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백종원 대표가 1990년대에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표를 등록했으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조 아니냐? 이거 어떻습니까?
7: 예, 저도 뭐 상표 등록만 가지고 마치 특허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요. 하지만 상표 등록과 원조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권은 특정 이름이나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그 사람이 해당 음식이나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종원 대표는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최초 개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상표 등록과 원조 여부는 별개의 법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그러면 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백종원 대표가 원조라고 알고 그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는데 뭐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거래를 했다,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사 먹었다 심지어는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7: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거나 그 표현을 신뢰해 거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책임까지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원조라고 홍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허위였는지, 그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까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만으로 곧바로 대규모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광고나 홍보 방식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4: 그런데 음식점에서 이런 원조 논란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집, 냉면집, 뭐 해장국집, 뭐 족발집, 오래된 맛집 골목을 가보면 한쪽에는 이 집이 원조, 뭐 맞은편에는 여기가 진짜 원조, 뭐 원조의 원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정말 먼저 시작한 집은 어떻게 가르고 다른 집에 원조라고 쓰면 이게 뭐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부정 경쟁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
7: 네, 원조라는 표현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 수많은 식당들이 영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최초가 아닌데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정도로 원조라고 광고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시기, 지역에서의 인지도, 소비자들의 인식, 오랜 사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집 골목에서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4: 이런 원조 논란, 대패삼겹살이나 음식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이름, 포장, 색깔과 이미지를 두고도 법적 공방이 반복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메로나와 메론바 소송이죠. 이 사건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7: 네,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와 매우 비슷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서주의 메론바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며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빙그레는 연녹색 바탕, 중앙에 제품명, 양쪽에 멜론 사진 등 전체적인 포장 이미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서주의 메론바가 이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둘이 매우 흡사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반면 서주는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그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디자인의 유사성을 부인했습니다.
4: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1심에서는 빙그레, 그러니까 메로나가 졌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메로나가 이겼습니다. 메론바가 진 거죠. 왜 판단이 달라졌습니까?
7: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도에 따르면 1심은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빙그레가 패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인 색상 하나만 보지 않고 바탕색의 명도와 채도, 글씨 위치, 멜론 사진의 배치 등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또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두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답한 점과 메로나가 장기간 사용하면서 형성한 식별력을 인정해 빙그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저도 이거 사실 두 제품을 다 봤는데 헷갈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냉동실에서 꺼내보니까 그제서야 메론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빙그레가 승소한 케이스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비슷한 소송이 여럿 있었지만 승소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7: 네, 맞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유사 포장이나 미투 제품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그동안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불닭볶음면 사건. 이름도 굉장히 유사하죠.
4: 그러네요.
7: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MB의 컵반 포장을 문제 삼았던 사건 등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로나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4: 네, 이런 소송에서 원조 업체, 그러니까 먼저 제품을 만들고 오래 팔아온 업체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7: 예,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외관이나 이름만 보고도 특정 업체를 떠올릴 정도의 식별력이 형성됐냐라는 점입니다. 또한 상대방 제품이 그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는 점, 실제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메로나 사건에서는 약 20년 동안 동일한 포장 이미지를 유지해왔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높은 인지율과 혼동 가능성이 확인된 점, 또한 후발 업체가 포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원고 메로나 제품의 매출은 약 732억 원이었던 반면 피고 메론바 제품의 매출은 약 1억 9천만 원에 불과해 서주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메로나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을 변경한 시점과 그 이후에 매출 변화 추이를 볼 때 원고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점을 종합해 빙그레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야. 목소리가 아주 섹시한데.
4: 한 대학 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최종 해임을 결정했죠.
9: 이번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왜 해임 결정이 났음에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해임이면 끝 아닌가? 학교가 징계했으니 마무리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9: 해임됐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6: 실제 그런 경우가 있나?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한다고?
9: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진짜 끝날 때까지.
4: 교수 징계 사건에서는 학교의 해임이나 파면 처분 이후에도 소청 심사, 행정 소송, 징계 수위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다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징계 결정 하나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말과 행동, 그리고 해임 이후에도 남는 법적 절차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대학 내 교수 성희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호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4: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 말씀 주시죠.
10: 네,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A 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 어필한다,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을 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이 손과 허벅지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견, 반드시 성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더해지면 그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교수의 발언에 자유롭게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적을 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한 발언이나 행동은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진 것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4: 네, 특히 술자리나 뭐 답사 뒤풀이, 뭐 면담 자리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단순한 사적인 뭐 술자리로 볼 수 있냐, 아니면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그런 자리로 봐야 되는가, 차이가 있나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10: 네,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수 측에서는 그건 학교 밖 사적인 자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사 뒤풀이나 학과 행사 후 술자리는 교수가 주도하거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렵죠.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법원은 그 자리의 형식이 사적이더라도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자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가 학과 임원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귀가한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서 그 자리와 전화 모두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해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가 이후 징계위원회, 뭐 특별감사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절차로 거친 거예요?
10: 네,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보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의혹을 공개하자 학교는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학생들이 이 정도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학교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된 것입니다.
4: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파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10: 네, 둘 다 교원 신분을 잃는다는 점은 같지만 해임보다는 파면이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파면을 받으면 퇴직금이 일부 삭감되고 공무원이나 국공립 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0: 해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보다 짧습니다. 이번 동국대학교 사건은 해임이 내려진 것이고, 만약 더 중한 비위가 인정됐다면 파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 그 학교에서만 더 이상 교수를 일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강이나 재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 겁니까?
0: 네, 우선은 그 해임이라는 처분은 해당 학교에서의 교원 신분을 잃는 것일 뿐이고, 다른 대학교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교원 임용 시에 전 직장 조회가 이루어지고, 해임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그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기관 취업이 수년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학생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해임됐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 학생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0: 학생들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 대표가 교수 본인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죠.
1: 실제 교원 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케이스들이 있나요?
0: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법원 판결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비 정도에 비해서 해임이 너무 무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해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면 이번 사건도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학교가 처음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뒤에 특별 감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고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1: 네. 이게 학교 징계랑은 별개로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0: 학교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신분 문제이고, 형사, 민사 책임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법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책임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발언만 있었다면 모욕죄나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 자꾸 발생하는 게 이게 처벌약한 건가요?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걸까요? 아무튼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0: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별장에서 갓 성인이 된 여자아를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교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징역 6년으로 형을 더 높였습니다. 법원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갓 성인이 된 여자아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며 거짓도 많다. 범행 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정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학교 측의 책임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2차 가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하면 학교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0: 네, 학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서 교수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 법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인권센터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학습권 보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징계는 교수에 대한 처벌이고요. 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일상 회복 문제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이런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할까요?
0: 교육기본법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나 대체 강의 제공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가 이런 요구를 간과해서 피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우원재의 시차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지난 2일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날 증인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 A씨였습니다.
3: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와는 어떤 관계죠?
4: 혼인관계입니다.
3: 피고인의 폭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4: 혼인 신고를 한 뒤부터였어요. 욕하고 때렸습니다. 처음엔 저만 때렸어요. 경산에 살 때는 엄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대구로 이사한 뒤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4: 네, 그때부터는 엄마도 때렸어요. 하도 때려서 엄마가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 또 때렸습니다.
1: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상황극 역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증인석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A씨 역시 한때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5: 김 검사, 아내가 시신 유기 과정에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걸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
3: 나도 그 부분이 걸려. 아내 역시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과 감시에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 저항하거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걸로 보여.
5: 그치? 가담했다기보다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겠지?
1: 결국 A씨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존속살해와 시신 유기, 감금과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3: 증인, 말씀하세요.
4: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1: 피고인 조재복과 피해자의 딸 A씨는 현재도 법률상 부부인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최근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와 양형 판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네, 이 사건은 보도가 되자마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신천에서 여행용 캐리어 안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문과 DNA,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피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사위 조재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재복은 장모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시체 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재복에게 존속살해, 시체 유기, 감금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아내는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 당시에는요,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씨 역시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왜 사체 유기에 가담했음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가능했던 거죠?
6: 네, 언뜻 보면 의아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아내를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지배를 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 등을 확보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의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역시 지속적인 폭행과 감시를 받아왔고 갈비뼈 골절 등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아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지배 아래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최근 이 사건의 공판이 열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6: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폭행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증인신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재판부가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단순한 뭐 양형신문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이었네요.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이죠.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6: 헌법상 형사재판은 국민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통제를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폭행 경위나 사생활,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날 A씨의 발언, 일부가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6: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무려 남편이 혼인시구 직후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사한 뒤에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수천 번을 때렸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장시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계속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 양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아내의 증언을 보면 상태가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해줄지 예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6: 법원은 피고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폭행했는지, 어떤 부위를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이후 구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더구나 사망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기보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존속살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렇게 된다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A씨가 법정에서 남편을 남자라고 불렀다는 대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일 텐데 심리적으로 남편이라는 표현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였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표현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재판부가 참고하는 사항이 됩니까?
6: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통상 부부싸움이나 이혼소송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도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하지 남자라고 이렇게 성별로 지칭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물론 재판부가 남편 대신 남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 태도나 감정의 변화도 함께 관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증인신문 내내 피고인을 일관되게 남자라고 표현했고 최후에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간 폭력과 지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이미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 검찰은 이날 부검 감정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전해졌는데 이런 자료들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6: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은 단순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범행의 배경과 피고인의 지배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고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과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내가 허락해준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는지, 지속적인 학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황은 피해자 A씨가 왜 쉽게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는지, 검찰이 왜 A씨를 강요된 행위의 피해자로 판단했는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 또 하나 남은 문제가 현재 두 사람이 여전히 법률상 부부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혼 절차 진행 가능합니까?
6: 네,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혼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협의 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6: 네,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 중이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기 어렵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을 통해 송달할 수 있고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글스의 I can't tell you wh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 7일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온라인에서 허위거나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
7: 땡땡 식당 조심하세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래서 아주 싼 재료만 쓰는 곳입니다. 최근 식중독도 그거랑 관련 있단 말이 있어요.
8: 이 병원도 난리 났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쉬쉬하고 있대요. 내부자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7: 저기 나 자주 가던 데인데 이거 공유해야겠다.
1: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봤다 생각해보죠. 심지어 내가 가던 식당, 가족이 다니던 병원이라면 설마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9: SNS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확인 결과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네? 가짜라고요? 너무 그럴듯했는데?
1: 사실 그동안 이런 허위 정보가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방치돼 왔던 건 아닙니다. 해당 정보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명예훼손죄, 가게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기존 법 안에서도 처벌은 이루어져 왔죠. 그렇다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7: 아니, 그럼 친구들끼리 썰푸는 단톡방도 조심해야 하나?
9: 아니, 누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허위 정보입니다. 신고부터 하면 나 어떡해? 내 아이디 바로 삭제되는 거야?
7: 그런데 그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건데?
1: 과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댓글이나 단톡방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달라진 부분의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6: 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이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가 생기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만으로는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채우는, 뭐 보완하는 취지인 건지, 기존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지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6: 물론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은 허위 조작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반복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1: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그 전 단계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가 단순 의문 제기나 뭐 불만 제기인 거고 어디부터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으로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려주시죠.
6: 법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또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한 의문 제기나 의견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거나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네, 그러면 허위 정보 피해가 생겼을 때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거 같은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조치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6: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개재자가 수익을 얻으며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근데 여기서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자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이거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겠다 이런 거라면은 이 판단 주체가 누군지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여기서 만약에 잘 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법에서 가장 위험한 법적 빈틈 뭐라고 보십니까?
6: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1차 판단을 민간 플랫폼이 하게 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플랫폼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같은 게시물이라도 어떤 곳에서는 삭제되고 다른 곳에서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 이용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위축 효과 또는 대리 검열 가능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위축 효과 또는 대리 검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또 있어요.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보도나 게시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법조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유형의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6: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전에도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 요청해서 블라인드가 되었다가 추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공개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업이나 공인, 정치인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게시글이나 보도를 문제 삼아 먼저 삭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번 개정으로 예전보다 구제받을 길이 좀 넓어졌다 또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1: 예전보다 구제 수단은 분명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신고를 통해 신속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연예인의 활동 중단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일반 손해배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의 경우 이제는 법 개정으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 하에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0: 그렇죠. 사실 이런 법의 미비점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기업들에 대한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만약에 지금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입막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처벌은 처벌 수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반복적으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적인 어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섭다. 특히 이제 기업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당했을 때 이거 여기에서 오는 그 공포감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사실을 인터넷상으로 밝혔다 또는 뭐 언론에 제보를 해서 밝혔다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5배로 부풀려 가지고 소송 제기를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가 들어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송 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법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워낙 SNS가 발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1: 예를 들어 독일은 2017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해 명백히 불법인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내용은 EU 디지털 서비스법 체계로 흡수됐지만 독일은 일찍부터 플랫폼의 적극적인 삭제 의무를 강조했던 나라로 평가됩니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정정 공지 명령이나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에 너무 큰 권한이 집중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들 제도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누락되거나 뒤늦게 드러났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 처음 논란이 됐던 건 장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4: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더 문제는

0: 그 케이블 타이 찍힌 영상이 있다는데 그 영상을 삭제해라. 지시 의혹까지 나왔어. 강력 팀장 긴급 체포됐잖아.
1: 아 잠깐만. 현직 경찰관이란 장씨 아버지 말고 수사팀까지 죄다?
0: 그니까 파장이 훨씬 커진 거지.
2: 장씨 차량에서 발견됐던 케이블 타이, 혈흔이 남아있던 차량,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리고 수사 상황이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0: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핵심 증거를 마음대로 버렸음에도 형사처벌 안 받는데.
1: 왜? 증거인멸 아니야?
0: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우리 형법에 친족특례라는 게 있거든?
1: 친족특례?
0: 가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
1: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 감싸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2: 가족을 감싸려는 마음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서 더구나 그 가족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걸 단순히 가족의 보호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2: 오늘 사건은 이른바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죠?
3: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을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은 장윤기가 과거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그 분풀이 대상을 여고생으로 삼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과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성폭행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 전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유심칩을 분리한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2: 이번 재판의 핵심, 최대 쟁점, 장 씨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죠?
3: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바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검찰 주장처럼 강간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 등 살인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네, 강간 등 살인일 때는 무기 이상이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아예 없는 거네요. 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찾아낸 강간 목적의 증거들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장윤기의 방에서 나온 성인용 인형, 뭐 리얼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강간살인 혐의 적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3: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사람 형상의 리얼돌이 발견됐는데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를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행동으로 구현한 흔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리얼돌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리얼돌은 여러 간접 증거를 연결해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리얼돌을 폐기해버렸고 현재는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 네,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자 새롭게 큰 논란이 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게요, 케이블 타이입니다. 근데 이 케이블 타이가 50cm짜리 공업용 케이블 타이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 차량의 수색 당시에 이 케이블 타이가 있었고 그리고 수색 영상에도 이 케이블 타이가 찍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실물은 증거물로 확보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케이블 타이가 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3: 케이블 타이는 이번 사건에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금요일 순서 1부. 여러분 뭐 화면에 보시겠지만 자, 이제 모시겠습니다. 우리 파핀 현준 씨 또 박예리 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핀 현준.
2: 네, 박예리입니다.
0: 아이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H 님이 박예리 씨는 오늘 머리 내리니 소녀 같아요. 두 분이 아주 좋아 보이신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현준 씨는 못 보는 동안에 머리 색깔이 또 멋있어지셨어요?
1: 아, 네. 이 머리 오늘 막 지금 하고 왔습니다. LA에서 지금 막 머리를 마치고.
0: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머리를 탈색을 해야 된다고.
1: 네. 맞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0: 아,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1: 네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고민은 많이 해봤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하면 주책이 돼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사실 우리 박예리님은 네. 화면으로만 뵀다가 네. 그리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1: 쪽지고
2: 네.
0: 쪽지고 있다가 푸른 모습을 보니까 전혀 모습이 다르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뵐 때는. 아,
1: 저도 좋습니다. 저는 예. 쪽진 모습도 이쁘고 푸른 모습도 이쁘고.
0: 아, 그럼요. 네.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네. 아. 자, 이 LA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며칠 안 다셨지만.
2: 네, 예전에 헐리우드 볼 공연 때 오고, 네, 한 그 다음에 이듬해 한인 그 축제 때 오고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0: 헐리우드 볼 공연이면 아마 저희 한국일보 주최하는
2: 네,
0: 헐리우드 볼 행사였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안 하지만.
2: 네. 네.
0: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1: 저는 미국에 자주 왔는데 네. 박예리 씨는 이제 자주 안 왔죠.
2: 아,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자, 뭐 여러 가지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음악인과 뭐 예능인이 만났잖아요.
2: 네.
0: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이?
1: 저희는 공연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0: 아,
1: 공연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 제가 국립극장의 국립창극 단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0: 네네네.
2: 제가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에 연출 선생님께서 저한테 와. 박예리 선생님, 제가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을 섭외를 했다. 근데 그게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네네. 올리게 된 뛰다 튀다 타다라는 작품이었어요.
0: 네네.
2: 근데 정말 특별한 분을 예, 특별 게스트로 모신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파핀현준 씨였어요.
0: 근데 사실 창극단하고 파핀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1: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요.
0: 네, 근데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셨어요?
1: 근데 네. 황병기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그 공연이
2: 국악관현악단 네. 공연이었어요.
1: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조금 젊은 친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
0: 예,
1: 당시에 이제 제가 엄청 핫 아이콘으로
2: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셨어요.
0: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럼 자 그럼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하시면서 그럼 뭔가 좀 그 핑크빛 기류가 돌았나요?
2: 아니요,
0: 어떻게 됐나요?
2: 공연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연만 했는데요.
0: 네네.
2: 그때 제가 파핀현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0: 어떤 부분에 감동?
2: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같이 국립극장에서 연습을 했는데요.
0: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2: 작품을 올릴 때는 항상 한두 달 정도 네네네. 정교한 연습을 하게 네네네. 되는데 매번 연습 때마다 공연 이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만의 그런 성실함, 부지런함 그리고 또 춤이 분명히 현대적인 춤 사위로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플 만큼 제 주변 분들은 그래서 네. 파핀현준 씨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네, 있으면 네, 네, 네. 살풀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만큼 그래서 춤에도 매료되고 또 임하는 어떤 그 매사에 열심히 그런 모습에도 매료되고 그래서 동생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0: 그러셨구나.
1: 네.
0: 근데 사실 그 파핀이라는 그 장르가 우리나라 뭐 창극이 됐건 국악 쪽으로는 물론 뭐 몇몇 분들도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국악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수철 씨 같은 경우는
2: 네.
0: 평생을 국악 쪽으로
1: 그렇죠.
0: 이렇게 우리나라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음악도 아니고 이 춤으로 연결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셨어요?
1: 저는 제가 춤을 추고 있는 이 스트릿댄스 중에 파핑이라는 춤이
0: 네.
1: 어떤 음악이든지 어떤 리듬이든지 또 어떠한 무대든지 가능하다. 이 콜라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걸 가능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네.
1: 뭐 예술가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말처럼.
0: 물론이죠.
1: 예, 좋은 예, 예. 예술가는 어떠한 예술적인 범위도 허용을 해야 되고
0: 네네.
1: 그리고 예술의 그 바운더리를 넘는 아트 비욘드 바운더리라고 예, 그 제가 갖고 있는 경계를 허무는 거죠.
0: 아.
1: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적 철학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조사해 보니까 우리 박예리님도 춤이 보통이 아니시라고.
1: 아,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제자들이 있는데.
0: 아, 예.
1: 예, 그 제자들 중에 단연 으뜸의 애제자는 박예리 씨죠.
0: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박예리님은 어떤 춤이 전공이세요? 아니면
1: 문워크가 전공입니다.
0: 네,
1: 문워크요.
0: 아, 문워크요? 야,
2: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0: 네네.
2: 좋은 스승님 덕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율동처럼 배워가고 있습니다.
0: 아니, 제가 잠깐 조사해보니까 무슨 댄스 대회도 나가셔서 1등 하셨다고 뭐 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1: 그건 이제 저희가 댄스 스포츠를
0: 예, 예.
1: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0: 아.
1: 예,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 부부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0: 네네네. 예.
1: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0: 네.
1: 영상을 보시면 박예리 씨 춤 실력 뿐만 아니라 그 눈빛, 강렬한 눈빛과
0: 예, 예, 예. 예.
1: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뭐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관심 깊게 봐서 그러지만 제가 가장 많이 무대 두 분의 무대를 본 건 불후의 명곡이에요.
1: 네네.
0: 근데 고맙게도 불후의 명곡에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노래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2: 네.
0: 누구나 다 아는 노래.
1: 네.
0: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잘 모르는 노래를 하면 감동이 조금 덜해요.
1: 그렇죠.
0: 근데 잘하는 노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아까 눈빛 얘기했는데 우리 박예리 씨가 그 노래를 하늘을 멍하니 보면서 부르실 때 그
1: 네.
0: 주변을 이렇게 맴도시면서 우리 현준 씨는 눈보다는 이 손끝으로
1: 네.
0: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봤어요.
1: 네네네.
0: 그 눈빛과 손끝이 어느 순간에 쓱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그런 부분도 연습을 하세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1: 뭐 따로 연습을 한다기보다도 부부에서 네.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0: 아, 마음으로 전할 수도
2: 네.
0: 있고.
2: 예.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아니었다면
0: 네네.
2: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0: 아, 그렇죠.
2: 뭐 예, 미팅을 예. 하고 교류하고 네. 그럴 텐데
0: 그랬겠죠.
2: 저희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야기하고 또 같이 어디 이동하다가도 이야기하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서로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그 일상 중에 대화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0: 네.
2: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무대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도
0: 네네네.
2: 나중에 우리 불후의 명곡에 나가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0: 그러니까
2: 현준 씨가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예요.
0: 그러니까
2: 나중에는 이런 무대를 연출해보고 싶다. 그런데 무대에서는 또 진정성을 가득 담아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데 그런
0: 네네네.
2: 부분들을 관객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불후의 명곡 나오면 중간중간에 박수가 터지는데
1: 네.
0: 두 분 공연은 끝까지 조용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것
2: 네.
0: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사실 물론 뭐 불후의 명곡 자체가 보통 노래보다 조금 긴 시간을 연출을 하지만
1: 네.
0: 특히나 중간 부분에 항상 춤사위를 보여주시고 사실 유행가의 팝핀을 손을 해서 춤을 춘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편곡을 할 때
0: 네.
1: 함께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그 안에 넣어보고 또 어떨 때는 다 만들었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 다시 다시 만들어보고
2: 네.
0: 그렇구나. 자, 정부 수반 선출 선거 출마 참 아이디 이름이 멋있네. 반갑다고. 아이디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정부 수반 출신 선거 출마.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보통 레파토리를 결정할 때 고민을 하는데
1: 네.
0: 주로 우리 현준 씨가 이런 노래 하면 어때라고 레파토리를 잡나요? 아니면 우리 박예리 씨가 내가 이 노래 부를 텐데 춤이 어떨까 이렇게 되는 편인가요?
1: 이 무대에서 연출적인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요.
0: 네.
1: 그 솔직히 어떤 그 곡에 대한 곡명을 정해주는 건
0: 네.
1: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우리 부부한테 이런 곡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스펙트럼이 아무래도 넓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춤을 추고 여기는 소리를 하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방송국도 일반 가수들이 조금 소화하기 힘든 노래들.
0: 예, 예,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나이대가 있으니까
0: 예, 예.
1: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이제 저희한테 그 선곡을 주시고
0: 아~
1: 저희 부부가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를 관객뿐 아니라 방송국 제작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약간 믿고 맡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0: 아~
1: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0: 그렇구나. 네. 우리 저 그 현준 씨가
2: 네.
0: 얼마 전에 미국 또 외국 다니면서 네. 춤 유튜브 찍은 게 굉장히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제가 두 분 뵌 김에 아니 다음에는 그 거리 그 퍼포먼스를 그 노래를 한번 하시고 춤추는 걸 한번 찍으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더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도 해봤어요.
1: 아, 그래서 그런 기획을 지금 제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0: 아,
1: 저는 네, 저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뉴욕에다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0: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1: 예, 이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0: 네.
1: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0: 어. 예,
1: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오신 뭔가 이유가 또 있으실 텐데.
1: 그렇죠. 이번에는 예. 이제 가족 여행 겸
0: 아.
1: 예, 어머니도 모시고 왔고요.
0: 아, 어머니도
1: 예.
0: 어머니도 유명 인사세요.
1: 아, 예.
0: 텔레비 통해서. 예, 예.
1: 어머니도 같이 왔고 딸도 어. 같이 왔고.
0: 아.
1: 그리고 또 제가 이 LA에서 7월 19일 날 워크숍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워크숍을 예. 해? 7월 19일,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죠?
1: 아, 일요일이죠.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0: 이번 주 일요일.
1: 예, 예. 그래서 예. 7월 19일 오후 5시에
0: 네.
1: 예, NK 댄스 스튜디오에서 제가 워크숍이 있는데
0: 아.
1: 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게 궁금했다.
0: 아.
1: 뭐 우리 아이가 앞으로 K-POP 스타가 되고 싶은데
0: 아.
1: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아주 사사로운 질문부터
0: 아.
1: 그리고 또 파피현주 씨같이 춤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0: 아. 아. 네, 예,
1: 그런
0: 예.
1: 거. 뭐 박예리 씨 같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0: 아, 예, 예, 예.
2: 박예리처럼 판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0: 네,
1: 등등의
0: 네.
1: 여러 가지 Q&A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19일 날 NK 댄스 스튜디오에서 파피 연준 어, 워크숍 많은
0: NK
1: 참여.
0: NK 스튜디오가 어디죠?
1: NK 아, 스튜디오.
3: CGV.
0: 아 CGV 몰. 네. 아. 여러분 CGV 몰 아시죠? CGV 몰. 그러면 그 아,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나요?
1: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0: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실물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화면에 계시니까 그죠? 어, 19일입니다. 내일 내일 모레
1: 그렇죠.
0: 5시에 CGV 몰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1: 아, 네.
0: 5시 오시면
1: 네.
0: 우리 파핀 현준 씨 또 박예리 씨 직접 볼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1: 네, 그리고 춤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워크숍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예. 와, 너무 좋습니다. 저도 꼭 가겠습니다.
1: 아, 가겠습니다.
0: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자, 바나나 우유 조야란 분이 오, 박예리 파핀이다. 안녕해 주세요. 저 팬이라고 막 그러시네.
2: 안녕하세요.
0: 바나나 우유 조아. 항상 TV에서 잘 보고 계시다 그러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보지만 마시고요. 7월 19일입니다. CGV로 오세요. 바나나 우유 조아님 무조건 다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 가겠는데 이왕 오셨는데 그래도 뭐 음악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냥은 지나갈 수 없고
1: 네.
0: 잠시 광고 한번 듣고 와서
1: 알겠습니다.
0: 뭔가 좀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근데 이따 노래하게 되면 저희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이나
4: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1: 헤드폰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여기 있습니다. 이거 꼽으시면
1: 아, 예,
0: 될 거예요.
1: 예, 예.
0: 저희는 생방송이니까 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1: 네.
0: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파핀 현준 씨 그리고 우리 박예리 님과 함께 아주 멋진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1: 네.
0: 근데 한 가지로 저희 방송국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1: 아, 뭐,
0: 멀쩡해 보이지만 에코가 없고 그 저도 한 두 번 노래했는데 혼났습니다.
1: 아,
0: 생
1: 예.
0: 목소리로 나오니까.
1: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0: 바로 그거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을 받아놓은 게 어쩌다 마주친 그대
2: 네.
0: 음악을 받아놓은 것 같으니까
1: 네네.
0: 음악을 제가 들려드리면 뭔가 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1: 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핀 현준.
2: 박예리입니다.
1: 네, LA에 왔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자, 신나게 한번. Let's go.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맘을 빼앗겨버렸네.
0: 오,
1: 어쩌다 마주친

0: 선물의 위로 손뼉치며.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오, 야, 오, 오케이 박예리 아유리. 오, 야, 야. 오, 야.
1: 박예리 쇼미 더 웨이브.
0: 오.

0: ピアノ、
1: ギター、ドラム、ネガティブ、ヘイ、マルライブシップ。

0: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헤이.
1: 야, 오.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그 LA 그 라디오 이민 100년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막 꺾는 모습을 보고. 예? 야, 로비님, 어머머, 웬일이야. 박예리 씨 너무 러블리하세요. 바나나 우유 좋아, 난리가 나셨습니다. 야, 정말 멋져 부려요. 그리고 난리가 나셨네. 자, 그런데 이 음악도 역시 우리 현준 씨가 중간에 네네. 짭짭 넣고 다 노래한 곡을 이렇게 각색을 하신 거군요.
2: 맞습니다. 이걸 맨 처음 만들 때 네. 같이 만드는 편곡자분께서는 이렇게 음악이 자꾸 끊기면 네네. 어쩌다 마주친 윙치킨 윙치킨 이렇게 끊기면 재미가 없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편곡자님한테 네. 제가 다 생각이 있다. 아. 무대에서 함께 퍼포먼스가 있으면 네네. 재미있을 거다. 아. 해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1: 아,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늘 그 우리 박예리 씨가 감는 모습을 드디어 봤습니다. 저는 아주. 혹시 19일 날 이거 하십니까?
2: 아, 19일 날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컨디션이 거기는 이제 스튜디오가 춤을 추는 스튜디오래요. 아. 음악적인 장비가 없는 곳이라. 아. 근데 뭐 박예리 씨의 문워크는 보실 수 있을
1: 근데
2: 거예요.
1: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전화라도 켜고 이거 했어야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했다시피 명장은 뭐 연장을 필요 없다.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연습을 할 때 음악을 조그맣게 켜놓고 그냥 그 마이크 없이 혼자서 차 안에서 연습을 해요. 아. 왜냐하면 자동차 안이 가장 사방에서 소리가 막혀서 저한테 잘 들리는 거라서
2: 그렇죠.
1: 저는 예. 마이크를 놓고 연습을 거의 안 해요.
2: 그냥 아니 제가 이번에 LA에 왔을 때 박예리 씨가 함께 오는 거라서 그 뭐 여러 군데다가 그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 네네. 한국문화원에도 얘기를 했었고 네, 대사관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박예리 씨랑 함께 가니까 네네. 한인들을 위해서 네네. 저희가 네네. 버스킹이나 예예. 어떤 그 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1: 예예.
2: 네, 근데 피드백이 없어서 그냥 관광하다 가려고
1: 이런 헐 이럴 땐 이런 헐이래. 네, 네.
2: 너무 아깝죠.
1: 너무 아깝네.
2: 네, 맞습니다.
1: 혹시 언제 가세요?
2: 저희 이제 딴 데로 넘어가요. 샌프란 갔다가 예. 베가스 갔다 뉴욕 갔다 이렇게.
1: 네. 다시 LA 안 오시고 그냥 가시나요, 그러면?
2: 저는 뉴욕에 남아 있을 텐데 박예리 씨는 이제 또
1: LA선 언제 떠나세요?
2: 월요일 날요.
1: 아, 월요일 날 또 예. 바로 가시는구나.
2: 네네.
1: 그러시구나.
2: 너무 아깝습니다.
1: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셨으니까 네. 다음에 또 오시는 경우에 네. 저한테 한 달 전에만 연락 주시면 제가 뭔가는 만들죠.
2: 아, 그러니까요.
1: 여기 이런 걸 저희만 보고 있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2: 아니면은 라디오 서울 선생님 방송을 공개 네. 방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1: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고.
2: 그러니까요.
1: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굴 끌어다가 대도 네. 제가 만듭니다. 누굴 붙잡아서라도. 네. 조금만 미리 알았으면 되니까.
2: 그러니까요.
1: 다음에는 꼭 연결해 주면 이런 공연을 그 우리 LA 교민들한테 안 보여줄 이유도 없고 네. 이건 보여줘야 되는 저의 책임과 의무예요.
2: 예.
1: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릴 만한 저는 그 의무가 있거든요.
2: 예, 예, 예.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1: 자, 이제 개인적인 인생 얘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네. 두 분이 연을 맺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3: 16년 됐습니다.
1: 아, 자제분 아까 따님 있으시다고 네. 그랬는데 그 따님은 몇 살쯤 됐어요?
2: 16살입니다.
1: 16살이면 네. 지금 고등학교 정도
2: 맞습니다.
1: 되죠?
2: 고등학교 1학년이죠.
1: 네, 따님이 혹시 춤이나 노래에 소질이 있습니까?
3: 네.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제가 판소리를 하잖아요.
1: 네네.
3: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3살 때 오더니 네. 자기도 작은 이 뽀로로 북을 가지고 앞에 앉더라고요. 근데 가르쳐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
1: 네네네.
3: 히리 호노라.
1: 이야, 소리 좋다.
3: 그랬더니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1: 그래요?
3: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KBS 국악한 마당 프로그램에서
1: 네네네.
3: 딸과 함께 나와달라라는 그 제안을 주시면 판소리를 지금 전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특기로 가끔 배우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3: 근데 가르쳐주면 금세 따라해서 또 금세.
1: 그러면 만약에 네. 따님이 음악의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찬성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3: 좋죠.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네. 좋아야
1: 그렇죠. 본인이 네, 좋아야
3: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다 조금씩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열심히 해서 이거를 내 길로 네네네. 삼아야 되겠다라는 네네. 정도는 아니지만 아. 언제라도 엄마나 판소리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 네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죠.
1: 참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아.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아. 어느 정도인가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야죠라는 게 시작을 했어요.
3: 네. 오, 네.
1: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보통 아버지들은 뭐 잘했다 공부 잘해라가 아니고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첫 마디가 너 만일에 대학 가야죠 얼굴 비치면 나는 안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2: 알고 계셨나 보다.
1: 유전자가 있으니까
3: 네. 네. 나갈 것만 같은 거죠.
1: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0 9년도에 네. 음반을 내고 가수를 데뷔했는데 곡절 끝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반대해서 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최경주란 골프선수와 박세리란 골프선수가 결혼을 하면 네. 그 아들이 뭐 할 것 같아요? 골프친대.
3: 네.
1: 그럼 저는요. 넌 다르대.
2: 아.
1: 대한민국의 이봉조 작곡가와 가수 현미 씨의 아들이 노래하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얘기가 다르대.
2: 아.
1: 뭐 그런 정도 했었고 네. 아마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으면 저는 방송도 못했고 음반도 못 냈을
2: 와.
1: 거예요.
2: 그 정도 반대하셨구나.
1: 네.
2: 아 저는 딸이 춤도 잘 춰서 함께 춤을 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 천만 뷰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1: 천만이요?
2: 네.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애기가 한 4살 아니다 그 4학년 때
1: 네.
2: 4학년 5학년 때 함께 춤을 췄거든요. 그 영상을 천만 뷰가 넘게 나왔습니다.
3: 근데 그 야. 춤도 한참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동작 가르쳐주고
2: 하루 이틀 연습했는데
1: 네.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재능이 야.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제분 얘기 들어 나왔으니까 두 분이 물론 뭐 지금 같이 음악 저 댄스도 하시고 같이 합을 이루는 건 맞는데 두 분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내 그 인생의 어떤 그림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박예린 씨 같이 훌륭한 예술가와 함께 그 한 평생 살 수 있다는 건
1: 네.
2: 뭐 그냥 제가 남편으로서도 대단한 일이지만
1: 네.
2: 예술가로서는 진짜 더더없이 좋은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동반자가.
1: 아, 그럼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하죠.
2: 그래서 박예린 씨와 함께 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주제로
1: 네.
2: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고
1: 아.
2: 그게 제 이제 업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1: 오케이.
2: 네, 그리고
1: 예.
2: 이제 미국에서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1: 예.
2: 더 나가서 예. 미국 그 중심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예술가로서 발전하는 게 또 저희 목표죠.
1: 와 너무 감사하고 네.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뭐 딴 지역은 모르지만 LA에서만큼은 저도 그래도 몇십 년 살고 방송도 예. 하니까
2: 네.
1: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2: 아유.
1: 제가 뭘 할 수 있다면
2: 너무
1: 기꺼이
2: 아유, 감사합니다.
1: 해서 아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2: 네네네.
1: 그런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 화이팅입니다.
1: 예, 화이팅이고
2: 네.
1: 자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셔서 활동하실 텐데 바라건대 두 분 다 오랫동안
2: 네.
1: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3: 네.
1: 좋은 노래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두 분이 해주시면 따로따로
2: 네.
3: 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네.
3: 라디오 서울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1: 네네.
3: 저희도 좋은 무대 준비해서 언제라도 네.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1: 네네.
3: 그때 반갑게 라디오 서울에서도 뵙고 또
1: 네.
3: 직접 얼굴 찾아뵙는 공연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2: 여러분들 7월 19일 오후 5시
1: 그렇습니다.
2: NK 댄스 스튜디오 오셔서
1: 네.
2: 남은 얘기 우리 지금 오늘 못한 얘기
1: 네.
2: 그때 또 하시고요. 박예린 씨와 함께 마무리로 저희가 얼씨구 절씨구 하겠습니다.
1: 와.
2: 하나 둘 셋.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1: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시면서 나름대로 그 다른 노래 중보다 이 강강수월래가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리움이 많거든요.
2: 네.
1: 이민 오신 분들
2: 네네.
1: 사실 달만 써도 집 생각나고 또 안타깝게 신분 때문에 한국 못 가시는 분도 참 많아요.
2: 그렇죠.
1: 그 심한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가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체류 때문에
2: 예, 예,
1: 가면
2: 예.
1: 못 오니까
2: 예, 예.
1: 특히 요새는 좀 심해서
2: 예.
1: 그냥 옛날 생각 나라고 제가 강강술래 준비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은 19일 날 여러분 아시죠? 7월 19일입니다. 꼭 뵙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사리 내 사리 껌.
1: 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듣는 강강수월래. 저도 참 그 이 강강수월래는 방송에서 처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 박예리 씨 또 우리 파핀 현준 씨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킴님 너무 잘하십니다. 박예리 씨 팬입니다. 우리 가락이 좋다고 LS 공연하면 곧 가실 거라고 너무 듣기 좋다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입니다. 7월 19일 날 오후 5시입니다. CGV 몰에서 워크샵이 있습니다. 꼭 아무쪼록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두 분의 아주 멋진 모습 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해피투게더 1,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경산 한의과 병원의 유재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1: 무척 덥네요.
0: 네. 네. 컴퓨터도 더위가 먹을 정도로. 더위 먹을 정도로. 네. 얘가 얼었어요.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더운 날 더 몸보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네.
0: 보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1: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우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거든요.
0: 네.
1: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에너지가 없고 그렇지만은 약간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좀 피로를 느낀다든가,
0: 네,
1: 기운이 없는데 했을 때 보충을 해주면은, 쉽게 해서 이제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새로 다시 내가 들어올 그런 질환도 또 겪을 질환이,
0: 네,
1: 없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몸을 프로텍트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보약 먹어도 뭐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게 아니군요.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항상 오실 때마다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예,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원장님만의 비법을 담은 그런 보약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몸의 통증이라든가 이 요통, 사골신경통, 무릎 통증 이런 분들도 뭐 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다라는 말씀 많이,
1: 네,
0: 해주셨습니다.
1: 오늘 여기 방송에 오기,
0: 네,
1: 전에도요, 여러분이 좀 다녀가셨는데. 한 분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0: 네네,
1: 오셨는데 딱 엎드려서 이제 치료하고 좋아지실 겁니다 했는데 이제 걸음이 좀 정상적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0: 네,
1: 딱 치료가 끝나고 나가실 때는,
0: 네,
1: 원장님 정말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참 좋아하셨고요.
0: 네.
1: 근데 요통 환자가 이제 가장 많은데 환자 중에요.
0: 네네.
1: 일단은 들어오실 때 누군가 부축을 받고 오셨어도 당일 치료로 혼자 그냥 걸어 나가실 정도의,
0: 네,
1: 치료를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하,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도 주로 많이 가서 치료받는 편이군요.
1: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분은 좀 멀리서 오신 분인데요. 오른쪽 팔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방이 이제 보니까 회전근계에 좀 문제가 있다.
0: 네.
1: 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팔이 완전히 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0: 네.
1: 팔이.
0: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치료를, 그래서 여러 군데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0: 네,
1: 이제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 오셨는데, 오늘 치료를, 거기에는 이제 일반 침 치료하고, 그 온침이라고 온침 치료를 같이 겸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각도가 상당히 그냥 정상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0: 와.
1: 그러면서 이렇게 치료를 제가 여러 군데 받았는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올렸을 때 통증이 없죠 하는 그런 얘기를,
0: 네,
1: 조금 전에 제가 듣고 왔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아니 원장님만의 그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침술법도 그렇고.
1: 아니 학교에 있을 때요.
0: 예.
1: 그때 이제 침구학을 좀 가르치면서, 침구학 교수를 있으면서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경산한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1: 네,
0: 학장님으로도, 예, 네, 계셨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자, 유튜브 댓글창에,
1: 네,
0: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원장님,
1: 네?
0: 나오셔서.
1: 네.
0: 쿠키모찌님께서, 와,
1: 네,
0: 원장, 쿠키모찌님께서,
1: 아, 네,
0: 오, 원장님, 와, 진짜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날씨에 잘 계시냐고.
1: 네.
0: 예, 더운 날씨에. 안녕히 잘 계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주셨고. 원장님의 공진단은 진짜 저도 먹고, 회사 동료도 뭐, 나눠 먹었다. 예, 구입해서 이제 드셨는데 너무, 네, 효과가 좋아서 고맙다라는 댓글 주셨네요.
1: 아,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원장님께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막 너무너무
1: 네,
0: 감사하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주변에 또 허리 아픈 거 다 아는데, 허리 때문에 치료받으신 분 같아요.
1: 네, 네.
0: 근데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네. 예, 유튜브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공진단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공진단 네. 소개 좀 해 주세요.
1: 그리고 이제 요즘 그 통증에 대해서요,
0: 네, 네.
1: 치료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0: 아.
1: 보험으로요.
0: 네, 네. 보험으로 되니까 부담 없이 네.
1: 그렇죠.
0: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많이 오신다면서요.
1: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 네. 참 많이 오세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네. 후유증이 문제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후유증 없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보험 커버가 되면 네.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또 검색도 해보시고
1: 네.
0: 어디 가서 치료받으면 좀 좋아질까 건강해질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세일 프로모션 해주시는
1: 맞습니다.
0: 네, 상품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저희가 이제 해드릴 게 네. 침향산삼
0: 네.
1: 발효공진단입니다. 공진단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0: 네.
1: 일단 공진단이 상당히 좋은 약이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다. 그래도 살아서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할 것이 공진단이다. 그런 정도로요.
0: 네.
1: 아주 유명한 그런 한방 약인데요.
0: 네.
1: 그런데 이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침향도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그 발효를 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0: 발효. 네. 만든
1: 한약을 발효했을 때
0: 네.
1: 약성이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0: 와.
1: 2배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0: 네네네.
1: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녹용을 발효했을 때는 5배가 높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약을 먹어야겠다, 뭔가 소취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 몸이 항상 피곤해. 피곤하시고 또 기운이 없어. 에너지가
0: 네네.
1: 없다.
0: 네.
1: 했을 때 무언가를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발효했을 때 필요된 효과는 한 10배 가까이가 높았습니다.
0: 아하.
1: 발효 한약이에요.
0: 네네네. 그러니까 침향산삼공진단
1: 네.
0: 이 모든 제품들이 발효 한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0: 발효해서 그래서, 만든 공진단.
1: 네. 그래서 공진단을 이제 발효를 했는데 여기에는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침향의 함량을 좀 제가 좀 높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천마라는 제품은 그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해서
0: 네.
1: 우리 몸에 그 풍을 없애고 그다음에 독소를 없애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는 그런
0: 네.
1: 한약제가 추가로 첨가가 되어 있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위장에 좋은 삽주뿌리라든가 피로도에 네. 좋은 산약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첨가가 되어 있는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발효시킬 때 얼마만큼 얼마만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1: 아, 각 그 처방마다 틀린데요.
0: 예, 예.
1: 일반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효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0: 아.
1: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해까지 이제 한 번 발효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0: 네.
1: 오늘 말씀드린 공진단 세 번까지 발효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2개월 가까이 걸려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보니까 드신 모든 분들이 정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정성을 그만큼 또 듬뿍 담으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세 번 발효시킨.
1: 네.
0: 예, 산삼공진단
1: 이게 한 박스가 20개 들어있는데요.
0: 네네네.
1: 1200불짜리를 오늘 이거 다섯 분이나 세 분만 네, 세 분만
0: 네.
1: 저희가 49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200불짜리를 선착순 세 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1: 네.
0: 490불에 주신다고 하네요. 전화번호 네. 213-335 8855.
1: 네, 맞습니다.
0: 예, 이 전화번호에 담긴 뜻이 있어요.
1: 네. 335 모여서 88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335 모여서 88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1: 네.
0: 전화번호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건강을
0: 담으셨어요.
1: 네, 오늘 이 산삼공진단을 구입하시는 분한테
0: 네.
1: 제가 10알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에다 10알을 더 선물로 주신다는
1: 네,
0: 거죠?
1: 네, 네. 열화를 추가로 드린 이유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0: 네.
1: 그다음에 공진단에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 때문에요. 열화를 제가 드리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한 알, 오전에 한 알, 오후에 한 알, 일주일만 드셔보십시오.
0: 네.
1: 일주일.
0: 네.
1: 근데 일주일을 오전, 오후 이렇게 드셨는데도 내가 필요한 것도 좋아지지 않고
0: 네.
1: 그다음에 또 뭐 기운이 난다고 했는데 에너지도 전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효과를 전혀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0: 네, 네.
1: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은 제가 250불을 리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치명 발효 산삼 공진단입니다.
0: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1: 네.
0: 아, 참 그만큼 이제 자신하시고요. 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해피투게더 유튜브 댓글창에 또 이런 말씀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셔서 치료받고
1: 아, 네.
0: 많이 좋아져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친정오빠가 허리를 다쳤다고 급하게 한번 가서 치료하고 지금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라고 또
1: 네.
0: 감사의 댓글 주셨네요.
1: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네네네. 아, 참. 그리고 뭐 에너지가 넘친다.
1: 네.
0: 네, 출퇴근길에 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보통 네. 1시간 반 트래픽 걸리면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1: 네.
0: 맨날 졸았었는데 보약 먹고 공진단 먹고
1: 네.
0: 졸음이 싹 가셨다. 그런 내용도 적어주셨네요. 원장님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예, 치료받고 좋아진 이런 몸이 좋아진 케이스들.
1: 네네네.
0: 예,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몸이 좋아졌고 치료가 되면 굉장히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1: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0: 예.
1: 라디오 코리아의 그 진행자 중에 한 분이
0: 네네.
1: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라디오 서울이 아니고요.
1: 아니야 라디오 서울이요. 아 죄송합니다. 라디오 서울
0: 네네네.
1: 여기 바로 여기 진행자 중에
0: 네네네.
1: 한 분이. 한 번은 아프셔서 왔다가 지팡이를 이제 짚으시고 왔다가
0: 네.
1: 바로 그날 지팡이를 버렸다 하는 응? 그게 사실이고요.
0: 아하.
1: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진단을 딱 드시고서 오후에
0: 네.
1: 출입기가 한창 졸릴 때 드시고 나니까 진짜 눈이 딱 떠집니다. 밝아집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0: 아, 공진단 네. 먹고 효과 보신 분들이 참 많네요.
1: 네.
0: 그렇군요. 효과 없으면 돈 돌려준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도 적어주셨어요. 효과
1: 네.
0: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장해드린다라는 아주 진짜 이 치명산삼 공진단에 푹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20알이 1,200불인데 490불에 프로모션 해주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열화를 선물로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490불에 해드린다고
1: 네.
0: 하네요. 선착순 세 분이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 여름 보약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 바로 전화로 주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3-335-8855입니다. 213-335-8855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좀 소화기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1: 네.
0: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1: 네.
0: 예.
1: 근데 이제 위장 건강환이라고 했는데요.
0: 예.
1: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한방 소화제인갑다 그렇게
0: 네.
1: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위가 안 좋은 분들은
0: 네.
1: 보면은 위 관련해서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위가 쓰리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이런 모든 위장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는 한방 소화제라고 이름하지 않고 위장 건강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0: 네.
1: 이 위장 건강은 드실수록 위장이 좀 좋아지십니다.
0: 아하.
1: 좋아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위장을 안 드셔도 위장이
0: 네.
1: 좋을 정도까지 위장이 좋아지는데요.
0: 그래서 치료가 된다라는 건데요. 치료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1: 네.
0: 그러면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위장 건강환을 2개월분 두통을
0: 네네.
1: 오늘 12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 네, 네.
1: 그러면 두통을 구입하셨다가 한 통은 유지가 이제 안 좋으신 경우에요.
0: 네.
1: 한 통을 쭉 드시고서 나는 전혀 위장 쪽에 좋았던 효과가 전혀 못 봤다. 그러시면 그냥 가져오시면은 제가 100% 전부 다 리펀해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진짜 그러셔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자신하시나요?
1: 제가 이렇게 자신한 이유는 그렇죠, 그렇죠.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발효의 효능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을 아. 드립니다.
0: 그렇군요. 또 간이 또 피곤하면 네. 네. 진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간에 좋은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1: 근데 이제 그 간이 이제 그 일반적인 간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주를 좀 드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술을 드시면서도 주말이라든가 뭐 이제 여행을 가셔서 네. 드시면서 항상 걱정하는 건 아, 내 간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세요.
0: 네, 네, 네.
1: 간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호관환이
0: 네.
1: 이건 당일부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하. 일반 숙취 해소라든가 그 다음날 후유증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간을 또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헛개나무라는 거요.
0: 네,
1: 헛개나무라든가
0: 네, 네.
1: 헛개나무 열매 지부자라든가 그다음에 치기라든가 인진쑥이라든가 민들레
0: 네.
1: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보관환인데요. 이거 역시 이건 일주일에 3일 술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
0: 네네네.
1: 한 달 이상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이 한 통이 오늘 7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네네.
1: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며칠 드시고 이건 단 며칠 동안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 그냥 가져오시면은 100% 리펀해 드립니다.
0: 100% 리펀은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0: 그럼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을 크게 하는 게, 아, 혹시 심장의 문제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 걱정하는 게 중풍입니다.
1: 네.
0: 혹시 내가 중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1: 네,
0: 이
1: 네,
0: 구심청 혈단인데요. 이 안에는 우리 한방 처방 중에 심장에 가장 좋은 처방이 있어요.
1: 아.
0: 천왕 보심단이라고.
1: 네.
0: 하늘천자 임금왕자입니다.
1: 와, 천왕?
0: 왕 보심, 천왕.
1: 천왕.
0: 네. 하늘천 임금왕자.
1: 임금왕자.
0: 네. 네. 그래서 최고의 심장에 대한 관련된 보약, 이 처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우리 칼의 재료, 강황.
1: 네.
0: 잘 아시잖아요.
1: 네네.
0: 강황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또 역시 은행 잎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은행 잎, 달인 물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심장 걱정을 하신다든가 중풍 걱정을 하신다든가 또 혈압약을 드시는데 혈압이 주저히 잘 안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혈압이 이제 막 그 보드라인에 있는 있으신
1: 네네네.
0: 분들 드실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십니다.
1: 아, 구심청혈단이요.
0: 네. 그리고 이제 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꾸준히 드실 경우에는 수치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가 있고요.
1: 어, 진짜요?
0: 네. 그래서 이 구심청혈단 2개월분 두통을 오늘 18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구심청혈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저도 보더라인이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 먹어주면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고요?
0: 그건 단시간 내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1: 예, 서서히.
0: 근데 서서히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1: 아,
0: 예.
1: 2개월분 180불.
0: 네.
1: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모든 한약들이, 보약들이 진짜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발효한약으로 만든 연골환도 있다고요?
0: 연골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1: 네.
0: 그 어르신들이, 이제 층계를 못 올라가요. 오래 못 걸어요. 왜 무릎이 아파요? 이제, 무릎이 아프고 하면서 층계도 못 올라가고, 오래
1: 네.
0: 그러면은, 힘들어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손에
1: 많아요,
0: 관절이
1: 진짜.
0: 왔다든가, 관절염에 오면은, 퇴행성이 됐든, 다른, 일단 뼈에 문제가 있다면은 일단 통증이 가장 우선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연골화는 닭발을 한 9시간 동안 하나 그 고농축기에다가 고압력으로
1: 네.
0: 다리는데요. 9시간 정도 다리면 뼈까지 다 녹아요.
1: 와.
0: 그런 어르신들은 그 다 알고 계세요. 닭발이 우리 뼈 건강이라든가 관절 건강에 좋다는 걸 아셔가지고 닭발을 직접 다려 드시는 분도 꽤
1: 집에서
0: 계세요.
1: 해서 드시는
0: 네,
1: 분들.
0: 네, 많이 계십니다.
1: 그렇군요.
0: 그럼 여기는 그 닭발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화씨라든가 그다음에 보스웰리아.
1: 네.
0: 저는 여러분들이 보스웰리아는 잘 아실 거예요. 한약재인데요.
1: 네.
0: 그래 연골의 통증을 없애면서 연골의 재생을 시키는 그런 효능이 크다 하는 한약재입니다.
1: 네.
0: 여기다가 이제 뼈에 좋은 콜세보라든가 우수라든가 속단 뭐 두충 여러 가지
1: 네.
0: 약재들이 있는데 이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연골환을 드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층계를 올라가는데도 무릎이 괜찮습니다.
1: 네.
0: 운동하느라고 좀 장시간 걸어도 그 통증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0: 그래서 특히 또 무릎 아프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보험이 있으시는 분들은 LA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이제 침치료
1: 네.
0: 그 온침치료 하셨을 경우에는
1: 네.
0: 당일부로 그 아프신 통증이
1: 네.
0: 치료 후에는 좋아진 결과를 당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2개월분 250불에
1: 네.
0: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보약 같은 거 한약도 보험 돼요?
0: OTC
1: 안
0: 카드가
1: 되죠?
0: 지금 하신 모든
1: OTC 카드로 다 돼요?
0: OTC 카드로 다 가능하십니다.
1: 와. 너무 좋네요. OTC 카드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0: 네.
1: 네. 발효한약으로 받는 연골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뼈 관련 질환이나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이거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방광환도 있잖아요. 비뇨기과 질환에
0: 맞습니다.
1: 예, 탁월한 효과가 있는
0: 왜냐면은
1: 제품.
0: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1: 네.
0: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신다든가
1: 예,
0: 여자분들
1: 예.
0: 방광염이

0: 잘 걸리신다 네. 아니면 요실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소변에 문제 있으신 분들 이 방광화는 우리 이제 그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네. 소변을 빨리 잘 빼주는 이수 소중한다고 그러죠. 그런 약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팔메토란 약재가 같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거 역시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방광 질환이 있으신 분들, 요실금이라든가 우리 여성분들 많잖아요.
0: 네.
1: 방광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침치료나 뜸치료 안 받아도 이 약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0: 효과를 보시는데요.
1: 네.
0: 그 중에 이제 이걸 드시면서 침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효과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효과를 보신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 네, 좋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0: 한방 천연연고 자운고라는 게 있는데요.
1: 이것도 소문이 자자해요.
0: 모든 피부 질환에 우리가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저 습진이 있다든가
1: 네.
0: 그다음에 종기가 나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벌레라든가 모기에 물렸을 때
1: 네.
0: 바르니까 가려움증이 즉시 멈췄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자운고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효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30불, 50불 저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0: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1: 네.
0: 구글에서
1: 네.
0: 경산한의원 검색하시면은 나머지 제품들
1: 네.
0: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산한의원의 류재구 원장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 경산한의원 위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30 웨스트 올림픽 블루워드 202호입니다.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13-505-6747.
0: 네.
1: 맞나요? 아, 아니죠?
0: 네. 아, 그것도 됩니다.
1: 아, 이것도 되고요.
0: 네.
1: 또 213-335-8855. 213-335-8855번으로 네, 지금 바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고맙죠.
1: 고맙습니다.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의 주말을 함께하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더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LA는 어느새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 거리에는 조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겠네요.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 그리고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는 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일과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이 시간 아직도 침대에서 5분만 더를 외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토요일은 빨리 살아야 하는 날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되는 날이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은 잠시 셀폰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복잡했던 머릿속도 내려놓고요. 좋은 음악과 90년대 추억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노래에는 시간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 우리 애청자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지금 출발합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첫 곡입니다. 김건모가 부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이별.

지금 들려드린 곡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아, 첫 곡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90년대 이런 노래들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감동을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조용히 이야기하던 노래하는데 듣고 있으면 아 그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LA에 오래 살다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보다 좀 더 시간이 빨리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중에 정신없이 일하고 운전하고 또 아이들 챙기고 그 사이에 또 장도 봐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달,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 들려드리는 음악은요 시간을 잠깐 예전으로 되돌려주는 것 같아요. 한 곡이 들려질 때마다 어떤 곡은 199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곡은 200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때는 또 1980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짤막하게 시간을 되돌아보는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곡 이승환이 부릅니다. 제목은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And we're live on...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지금 들려드린 곡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혹시 고백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뭐 문자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요. 또 영통으로도 하지만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 북스 앞에서 동전 몇 개를 들고 서 있었던 기억.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뛰고요. 혹시 부모님이 받으면 끊어버리고 또는 친구 시켜서 대신 전화해보라고 하고요.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지만 그 설렘만큼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시절의 두근거림을 잠시 꺼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참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죠.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에는 늘 20살, 20살 어림 그때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 세월이 보이는데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은 다시 청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 무거운 이야기보다 조금은 가볍게 웃고 조금은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가족들과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집안 분위기까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오늘 주말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익스가 부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익스의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티키알님 이 익스 부탁합니다 맞죠? 계속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곡을 조성모의 투 헤븐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훨씬 이 부탁합니다 노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요 우리 1990년대의 가장 그 음악의 모토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사실 조성모 씨가 처음 이 투 헤븐으로 뮤직비디오를 완전히 히트시켰잖아요. 그때 당시에 뮤직비디오는요 한편의 영화 같았고 노래가 나오기만 하면 진짜 거리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또 요즘에는 뮤직비디오가 조금은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음반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던 낭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를 누르면요 정말 수천 곡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만큼은 한 곡을 오래 아끼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더 소중하고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요 가끔 뭐 이렇게 주말에 부부들끼리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좀 바람 쐬러 갈까? 아니면 가기 전에 코스코 좀 들를까?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 여기 댓글에 코스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바닷가 좀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대화가 오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은요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요 셀폰에 있는 화면보다 우리 가족의 얼굴 또 옆 사람의 얼굴을 더 많이 바라보는 그런 토요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명곡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김현식 님이 부릅니다. 제목은 내 사랑 내 곁에.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방 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진로에 처리해 드리는 리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전문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에서 정인수 코치, 멍불어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오늘 댓글에 불이 나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즘에 주말 아침에 올 때마다 힘이 납니다. 사실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뭐 많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유튜브에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좀처럼 없었거든요. 근데 한두달 전부터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니까 제가 토요일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열악해요. 토요일 날 제가 문을 열고 스튜디오에 불을 켜고 제가 장비를 다 셋업을 한 다음에 우리 애청자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도 제가 올리고 광고도 올리고 중간에 협찬사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혼자 진행을 하다 보면 또뭐 자잘한 에피소드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도 바로바로 틀어드릴 수 있고 또 즉석에서 제가 예정했던 멘트가 아닌 다른 멘트를 또할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끔 전 인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멀리 미국에서까지 와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인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유학으로 왔다가 정착하신 분, 가족을 위해서 아예 이민을 결심하고 오신 분, 또 새로운 꿈을 찾아오신 분.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요, 이 주말 아침 방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속도를 좀 늦추고요. 나도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말이죠. 혹시 오늘도 내 자신에게 정말 엄격했던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좀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수고 많이 했다. 이번 주도 잘 버텼으니 다음 주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은 누구보다 우리 애청자분들 마음속에 꼭 드려야 할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권진원이 부릅니다. 제목은 살다 보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5: 좀 전에 들려드린 곡 권진원의 살다 보면, 우리 TK4EVER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보신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는요, 손만 스쳐도 심장이 뛰고 막 두근거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바쁜 일상 속에서 손을 잡는 일조차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마트에서 카트를 함께 미는 것, 함께 음악을 듣는 것, 주말 아침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오래된 인연이 되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거겠죠. 이제 창밖에 햇살도 조금씩 더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주말을 즐기러 나가는 차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운전 중이시라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도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즐겨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음악은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게 해주진 않지만 그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캐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 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 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의 협찬이었습니다. 같은 토요일인데도 말이죠. 오전 10시가 지난 이런 시간쯤 되면 평일과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일 이때는 막 하루를 막 시작하고 긴장된 오전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이 시간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것 같거든요. 아침도 좀 먹었을 수 있고요. 커피도 한잔 드셨을 수 있고 또 어디로 좀 놀러 갈까? 좀 무슨 쇼핑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LA 하늘 참 예쁩니다. 밖에 나가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은 따사롭고요. 창문을 열면 시원하진 않지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여름 한가운데에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무런 계획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계획이 없는 하루가요. 가장 좋은 휴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진은 빛을 발해도 추억은 이상하게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노래 한 곡은요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죠. 그런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우리의 영원한 오빠 이문세의 소녀였습니다. 아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게요. 늘 응원해주는 우리 비비안님 그 다음에 TKR2081님 그 다음에 TK4EVER님 와 아주 그냥 댓글을 꽉꽉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노래를 고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노래를 제대로 고르지 못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대본을 쓰기도 어렵고 또 노래를 잘못 고르면 그날 또 이 분위기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우리 아 정말 우리 TKR님 뭐 비비아님 아 그 다음에 우리 새로 들어오신 우리 TK4EVER님 아 정말 선곡들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미리 선곡해놓은 곡들이 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좋은 곡들 지금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잊지 않고 꽉꽉 채워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공감하실 이야기를 한번 제가 꺼내볼까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에 친구를 만나려면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 곧 보자 이런 한마디면 됐는데 여기에서는 만나려면 날짜도 맞춰야 되고 어디에서 만나야 할 장소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운전 시간까지 또 요즘에는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그런 시간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만남의 중요한 사람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인연을 만들어가는 게 더더욱더 제가 보기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연을 계속 오래 이어가는 것 우리가 타지에 이렇게 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생활에서 이런 사소한 것들 또 소소한 것들이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주변에도 그런 친구 한두 분쯤은 있으신 거죠?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나는 것처럼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웃음 코드가 아직 똑같은 사람. 저도 그런 친구 같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0: If you're thinking of going back to school.
1: Nante lemon case got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0: 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2: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3: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6: 수영도?
1: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 특별한 만남 힐링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말을 더 신나고 행복해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나는 시간을 만들어드릴까 하는데요. 무대만 서면 모두 친구가 되고 음악만 나오면 저절로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LA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라인댄스 초대 손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라인댄스의 가장 큰 매력은요, 잘 추고 못 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시작했지만 어느새 친구가 생기고 운동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무엇보다 음악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요,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대성공입니다. 오늘은 라인댄스 이야기,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 그리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신나는 음악까지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 볼륨도 조금 올려주시고 어깨도 한번 들썩여보시고 미소도 준비해 주십시오. 토요일 오전 11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은 첫 곡 들을 수도 신나고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어떤 노래일까요? 라인댄스 하면 떠오르는 노래, 서른도가 부릅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0: with diamond weave textures.
1: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5: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 말미에 광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미모의 여성 게스트 두 분을 앞에 모셨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JJ 라인댄스 제니 김. 네네. 강사 제니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또 같이 나오신 분.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JJ 라인댄스 제니 선생님을 돕고 있는 조교 샤론 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네. 위치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셨네요.
1: 네.
0: 좀 더 높은 위치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1: 저는 강사고요.
0: 네네.
1: 이제 가리키는 일을 하고.
0: 네네.
1: 이제 우리 샤론님은 조교로서 이제 저의
0: 아, 그래요?
1: 어시스턴트 티처라고.
0: 아, 좋게 얘기하면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네요.
1: 네네. 네,
0: 좋습니다.
1: 맞아요.
0: 아, 전 사실 제가 이제 그 문자로만 저희가 이제 인사를 네. 나눴기 때문에 어떤 네. 분이 나오시는지
1: 네, 네.
0: 당연히 라인 댄스니까
1: 네.
0: 미모의 여성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제 네. 예상이 맞았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네네. 아, 그래가지고 사실 좀 전에요.
1: 네.
0: 일부 마지막에 어떤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1: 네.
0: 그분이 저는 오늘 초대손님인
1: 아.
0: 줄 알고.
1: 아.
0: 네. 그분도 굉장히 미모신데
1: 네.
0: 연세가 조금 있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아, 이분이 강사님이신가
1: 아.
0: 사실 걱정을 했는데 아니셨습니다. 다행히도.
1: 네.
0: 토요일 날은 사실 제가 문을 열고
1: 네.
0: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오픈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1: 네네.
0: 처음에는 방송국인데 왜 이렇게 썰렁하나 하시는데 토요일은 직원들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방송 오늘 하는 날이 맞나 싶으실 때도 있는데
1: 아.
0: 아, 오늘은 확실하게 방송이 맞고요.
1: 네.
0: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1: 네.
0: 지금 유튜브도 시청하고 계시고요.
1: 네네.
0: 사실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애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1: 네.
0: 광고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1: 네, 알겠습니다.
0: 뭐 광고보다도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인 댄스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1: 네.
0: 아주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제니 강사님은
1: 네.
0: 얼마나 라인 댄스를 하셨나요?
1: 저는 지금 아마 횟수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우리 셰로님은요?
2: 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년, 20년 돼 보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
1: 네.
0: 라인 댄스를 했는데 난 이게 참 좋더라.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0: 네네.
1: 일단 좋은 게 너무 많죠.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일단 운동에 너무 좋고요.
0: 네네.
1: 일단 여자분들이라 하면
0: 네.
1: 몸의 밸런스 내지는 몸이
0: 그래요.
1: 좀 이뻐졌으면
0: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본하고도 매치가 되니까
1: 네.
0: 아, 그러면 처음부터 강사는 안 하셨을 거고
1: 그쵸.
0: 처음에는 입문을 하셨을 텐데
1: 네.
0: 그러다가 강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제가 그 타주에서 왔어요.
0: 아, 그럼 전화번호가 네. 시카고
1: 네.
0: 번호더라고요.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네, 그래가지고
1: 네, 네, 타주에서 네. 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시니어 센터 이런 데에서
0: 네네.
1: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조무용도 한 1년 배우고 하면서 라인 댄스도 가리키게 되고
0: 네네.
1: 고조무용도 가리키게 됐었어요. 본의 아니게.
0: 그래요? 예.
1: 네. 근데 저는 원래 직업이 음악과라서
0: 아,
1: 네.
0: 약간 예능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네네.
1: 그래서 그 춤추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0: 그래요.
1: 네.
0: 자, 여기까지.
1: 여기까지.
0: 자, 우리 시로님은 이제 뭐 2년 됐다고 하시는데
2: 네.
0: 하시면서 나는 뭐가 좋았다? 뭐 살짝.
2: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0: 네네.
2: 제가 되게 몸치였어요. 근데 어디 여행을 가면 크루즈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 이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리듬을 좀 타야 되는데
0: 네네.
2: 너무 안 되니까
0: 아.
2: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라인 댄스를 배우고 나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 파티 이런 데서 춤도 좀 리듬을 타니까 아. 춤도 좀 추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면 우리 셰로님은 몸체 탈출 하신 건가요?
2: 네, 조금은.
0: 아, 제 질문에 있습니다.
2: 네.
0: 그래가지고 몸체는 어떻게 탈출하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1: 네.
0: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제니 강사님께서
1: 네.
0: 라인 댄스는 무엇이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1: 라인 댄스는 이해하기 쉽게
0: 네.
1: 네, 이제 저희가 줄을 서요. 일단
0: 아, 줄을 네, 서는군요.
1: 파트너가 없어도 되는 춤이라서
0: 아, 아쉽네요. 네,
1: 아쉽죠.
0: 네. 네.
1: 그렇지만 혼자가 편한 게 많죠.
0: 아,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줄을 서서 이제 정해진 안무를 가지고 사면을 도는 춤이에요. 네.
0: 그러니까요.
1: 와. 네.
0: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라인 댄스를 살짝 무슨 어떤 그 모임에서
1: 네네.
0: 제가 이렇게 발표회를 해야 되는 건데
1: 네.
0: 한 두 달 동안 배운 적이 있거든요.
1: 네.
0: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1: 아.
0: 와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다리만 움직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상체도 움직여야 그쵸? 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게 사방으로 움직이잖아요.
1: 네,
0: 어느 순간 저만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있어가지고
1: 네, 맞아요.
0: 아마 그것도 질문을 할 텐데.
1: 네.
0: 자 우리 샤론 우리 조교님은
2: 네.
0: 자 내가 2년 동안 배운 라인 댄스는 이거 같다. 무엇 같으십니까? 질문지 없습니다.
2: 아, 저게 갑자기 질문이 확 들어오셔가지고
0: 네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청년분들은.
2: 네네. 아, 그래요? 힐링?
0: 아, 힐링 좋다.
2: 네.
0: 네네.
2: 네, 내 삶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
0: 아, 그래요.
2: 네, 네, 네.
0: 그럼 일주일에 뭐 몇 번 정도 이렇게 스케줄이 있나요?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1: 저희가 클래스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뉴커머
0: 네네.
1: 입문하시는 분들 왕초보반이 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이제 거기서 조금 하시면 익숙해지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초보로 가세요.
0: 아, 왕초보 있고 초보가
1: 있고. 초보가 있어요, 네.
0: 창피하네요.
1: 조금 근데 이제 너무 몰라서 시작하는 아, 것보다는
0: 네네.
1: 이제 기초적으로 베이직이 중요하잖아요.
0: 예, 예.
1: 네,
0: 그거를 왕초 말고 병아리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1: 그것도 좋은 네, 아이디어죠. 네, 네.
0: 네, 네.
1: 그래서 주로 뉴커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0: 아,
1: 하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초중급, 중고급 이렇게
0: 아,
1: 나뉘어요.
0: 그래요.
1: 네.
0: 회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1: 지금 저희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0: 꽤 많네요.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1: 네.
0: 라인 댄스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춤인가요?
1: 라인 댄스는 미국의
0: 네.
1: 남부 서부에서 이제 그 남자들이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0: 네.
1: 선술집 같은 데서 가볍게 춤을 추면서 유래가 네네. 됐어요.
0: 네.
1: 네. 그 농부들도 이제 즐겁게 여가 여가로 그 즐기던 춤이었고요.
0: 그러니까 피로를 푸는
1: 네,
0: 그런
1: 그렇죠.
0: 그런
1: 간단한
0: 네네.
1: 그런 네. 근데 이제 그게 1970년대 80년대에서 이제 뭐 TV나 댄스 뭐 대회나 이런 데서 이제 점점 더 이게 현대 라인 댄스로 변모하게 된
0: 와,
1: 거죠.
0: 아니 제가 사실 인터뷰를 꽤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1: 네.
0: 되게 처음에 오시면
1: 네.
0: 뭐 본인 전화기를 보신다든지
1: 네.
0: 아니면 이렇게 아예 프린트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거기 읽으세요.
1: 네.
0: 근데 방송에 네. 많이 나오셨나 봐요.
1: 좀 나왔죠.
0: 근데 굉장히 굉장히 처음에는
1: 네.
0: 저 못할 것 같아라는 표정이었는데
1: 아, 그랬나요?
0: 아주 뭐 지금
1: 네.
0: 마이크를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아 좋습니다.
1: 네.
0: 제가 귀도 되게 잘 들리거든요.
1: 네.
0: 근데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우리
1: 네.
0: 애청자분들이 듣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네.
0: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라인 댄스와 음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1: 일단은 음악을 통해서 그 스텝이
0: 네네.
1: 이렇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음악에 따라서 그 분위기나 템포나 이런 거에 따라서
0: 네네.
1: 그 안무가 같은 안무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분위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본 스텝을 가지고
0: 네.
1: 여러 안무를 통해서 음악과 맞출 때 리듬을 살릴 수 있고
0: 네네.
1: 몸으로 음악을 즐겨줄 수 있는
0: 네.
1: 아주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0: 지금 여기 알려주신 거 보면
1: 네.
0: 뭐 예전에는 컨트리 음악이 중심이었지만
1: 맞아요.
0: 지금은 팝, 댄스, 뮤지컬,
1: 네.
0: 라틴, 힙합, 케이팝,
1: 네.
0: 트로트까지
1: 네.
0: 뭐 장르 불문이네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1: 맞아요.
0: 젊은 친구들이나
1: 네.
0: 다 즐겁게 자기가 원하는 음악에 맞춰서
1: 네.
0: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럼 우리 쉐론 조교님은
2: 네.
0: 나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잖아요.
2: 네.
0: 난 이건 자신 있다. 이런 쪽 음악이 나오면 나는 정말 좋다.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트로트죠.
0: 아 역시 역시. 자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제 오시는 회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회원분들은 어떤 음악이 나올 때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뭐라고 하나 좀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렇게
1: 네.
0: 얘기하시나요?
1: 각 분야마다 장르마다
0: 네네.
1: 특징이 있어서 좋은 안무를 가지고 한다면 다 재밌어 하시는데
0: 네네.
1: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라틴 쪽을 좋아하세요.
0: 아, 네. 라틴 댄스가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1: 흔해져
0: 좀
1: 가리죠.
0: 아, 흔해져. 아, 네. 표현이.
1: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라틴 댄서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여자의 곡선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춤이잖아요.
0: 아니 지금 딱 강사님 들어오실 때 라인이 좋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역시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그 춤이나 무용을 네. 하신 게 티가 나요.
1: 아, 네, 네.
0: 근데 강사분이 감사합니다. 뚱뚱하시거나 네. 라인이 안 좋으시면 네. 라인 댄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근데 네.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네, 네. 몸매도 완성이 되신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인 댄스를 하시면 다 그렇게 됩니다.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조금 더 네. 하나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 그럼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음악에 따라 춤이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1: 네네.
0: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장르가 네. 뭐 스테이지,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네. 조금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아. 표현해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스텝은 베이직으로 쓰지만
0: 네네.
1: 그리고 뭐 힙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율동이 조금 더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
0: 아,
1: 부분들이
0: 그래요?
1: 있고요.
0: 네네.
1: 라틴은 이제 큐반 스타일이니까
0: 네네.
1: 그 베이직을 해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아.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0: 자 우리 쉐로운 조교님께 묻겠습니다.
2: 네.
0: 라인 댄스를 하시다가
2: 네.
0: 좀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뭐가 있을까요? 준비하십시오.
1: 네.
2: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네네. 이건 정말, 야, 이건 노래를 떠는 빵 터졌다. 뭐 흔하게 얘기해서 뭐 어떤 분들이 뭐 옷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노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했던 음악은 이런 쪽인데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음악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서 아, 이분들한테는 이런 쪽의 댄스를 알려드리면 되게 라인 댄스와 맞겠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반대쪽으로 맞더라. 뭐 예를 든다 뭐 그런 거 뭐 없을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이면 네. 다들 질문하시는 게 옷은 어떻게 입어요? 이런 질문을
0: 진짜?
1: 많이 하세요.
0: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1: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니까 오실 네네. 때부터 그렇게 입으시는 아~ 분이 계시는데
0: 네.
1: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난감하시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래요.
1: 오셔가지고 저는 저런 옷 절대 안 입을 거예요.
0: 처음에 왜 단호하게?
1: 네.
0: 그럼 되게 처음에 어떤 옷을 입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1: 그냥
0: 하시나요?
1: 그냥 우리 편한 뭐 레깅스나 이렇게
0: 예.
1: 운동하기 좋은 그런
0: 네네.
1: 평상복을 입는데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은 그 라인 댄스가 있는 옷들이 있어요.
0: 아,
1: 좀 동작을 좀 화려하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러나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마존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0: 예, 예.
1: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집에 있는 옷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고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조금 더 블링블링하다는 거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이래서 못하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셔서
0: 네네.
1: 옷은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달 만에 입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옷을.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1: 그래서
0: 입다 보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음악에 취하실 수도 있고 또 분위기가
1: 네. 왜냐하면 입고 추니까 또 더 좋거든요.
0: 맞아요.
1: 예뻐 보이기도 하고
0: 골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골프를 못 치니까
1: 네.
0: 대충 입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1: 네네.
0: 나오신 분들이 너무 다들 막 좀 예쁘고 멋있게 입고 나오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안 하시고
1: 네.
0: 샵에 가서 일단 옷부터 구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일단은 저는 뭐든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0: 자신감이 생기니까
1: 맞아요.
0: 뭐라도 내가 보기엔 이렇게 내가 입고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잘해야지라는 네. 생각이 들지 않을까
1: 맞아요.
0: 싶어서
1: 네.
0: 집에 가셔서도 혼자 연습하시고
1: 네, 맞아요.
0: 또 남아서도 내가 더 안 되는 네. 걸 막 연습하려고 하시고
1: 네.
0: 우리 쉐론 강사님은 그러면 어떤 컬러의 옷을 내가 입을 때 제일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2: 어떤 컬러요?
0: 네네.
2: 색깔요?
0: 네네.
2: 저는 핑크.
0: 아, 핑크.
2: 네.
0: 아, 저는 레드를 생각했는데. 핑크.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를 살짝 마감할 텐데요.
1: 네네.
0: 이 전화번호를 꼭 알려드리는 게 마지막에
1: 네.
0: 알려드리면 중간에
1: 맞아요.
0: 듣다가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전화번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 번호는 847-971-1286입니다.
0: 네. 한 번 더.
1: 847-971-1286.
0: 좋습니다.
1: 네.
0: 전화번호가 847-971-1286. 847-1286 네.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0: 847-971-1286번이니까요.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노래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라인 댄스 하면 생각나는 곡을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김현정아 부릅니다. 아모르 파티.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자, 오늘 특별한 순서 토요 초대석에서 우리 JJ 라인텐스 팀의 제니님, 강사님, 샤론 황님, 우리 조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우리 긴급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부부분들이 오실 때도 있어요?
1: 주로 혼자
0: 아, 혼자
1: 오세요.
0: 오세요. 혹시 혼자 오셔서 뭐 춤도 배우고 또 이렇게 또잘 사귀시는 분들도 있나요?
1: 저희가 현재는
0: 네.
1: 여자분들만 많이 참석을 하세요.
0: 아, 그래요?
1: 남자분들을 안 받는 건 아닌데
0: 아, 그래요?
1: 몇분 오셨었어요.
0: 아,
1: 근데
0: 예.
1: 이제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0: 아, 그래요?
1: 쑥스러우셨는지 안 오세요.
0: 저도 가볼까 했는데 못
1: 근데
0: 가겠는데요?
1: 제 생각에는
0: 네.
1: 오셔도 좋겠어요.
0: 아,
1: 네, 좀
0: 그래요?
1: 오셨으면 좋겠어요.
0: 안
1: 네,
0: 받으시는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아,
1: 열려
0: 또.
1: 있어요.
0: 혹시 또 몸치라 무슨 뭐 미리 테스트를 해보거나 그러시는 건
1: 아이,
0: 아니죠?
1: 전혀 아니에요.
0: 아, 예.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심각한 몸치여가지고, 제가 그 입만 발달했어요, 위쪽만. 위쪽만 발달하다 보니까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근데 하면 또 열심히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라구나 우즈에서 그 라인 댄스 팀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코치를 받았는데, 아, 넌안될것 같다. 근데 한 3주 만에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기록에 남겨야겠다. 너도 될수 있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질문 제가 해놓은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JJ 라인 댄스의 특징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1: 네, 저희 JJ 라인 댄스는요, 운동과 댄스와
0: 네.
1: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0: 아, 퍼포먼스를 한다.
1: 무대
0: 네네.
1: 중심의
0: 네.
1: 클래스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0: 네네.
1: 이제 저희가 배워서 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0: 네.
1: 우리에게도 성취감도
0: 아,
1: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자신감도
0: 네네.
1: 생기고 또 우리 이제 중년 이후에는 그런 팀이 그런 게 별로
0: 즐거움이
1: 없잖아요.
0: 없죠. 그냥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그런 걸 발표하기 전에 과정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는 또 너무나도 즐거운 나만의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두번 정도 저희가 쇼케이스를 합니다.
0: 어디서 하나요?
1: 저희 스튜디오에서
0: 아,
1: 해요.
0: 그러면 이제 그 초대 손님을 불러놓고,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10일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0: 아,
1: 있어요.
0: 9월 10일에요. 얼마 안
1: 얼마 안
0: 남았네요. 아,
1: 남았어요.
0: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는 언제 공연이 있었나요, 우리 조교님?
2: 3월 달에.
0: 3월 달에. 그때는 좀 어땠습니까?
2: 그때는 이제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했거든요.
0: 네네.
2: 반응들이 너무 뜨거웠어요.
0: 그러면 여러 가지 곡들이 계속 움직이고 또 댄스도 바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 되게 그 퍼포먼스는 몇분 정도 진행이 되나요?
1: 그러니까 이제 반 클래스가 지금 네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기
0: 네네.
1: 때문에 주로 이제 한 곡씩은 저희가 이제 레벨대로 들어가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섹션을 한 3개, 4개로 나눠요. 뭐
0: 네.
1: 큐반이던 뭐
0: 네네.
1: 힙합이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도 한네 섹션으로 나눠서
0: 네.
1: 할것 같아요. 그러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0: 와, 그래요?
1: 네.
0: 팀은 바뀌겠지만 1시간 이상의 퍼포먼스가 계속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와, 그럼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겁겠네요.
1: 즐거우실 거예요.
0: 오셔서 또 회원이 되시는 분도
1: 그럼요.
0: 아, 일거양득이네요. 공연도 보여드리는 재미, 또 오셔서 아,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또 그런 즐거움도 생기고.
1: 맞아요.
0: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1: 위치는 그 올림픽에
0: 네.
1: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이 있어요.
0: 저희가 죄송한데 산부인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1: 산부인과 건물 2층에
0: 네네.
1: 저희가 거기가 원래는
0: 네.
1: 그 고전무용 그
0: 아,
1: 연구소였어요.
0: 그래요.
1: 근데 이제 커뮤니티로 이게
0: 네네네.
1: 변하면서 저희가 거기를 1월 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0: 네네네.
1: 장소 너무
0: 그러니까
1: 훌륭합니다.
0: 장소를 알겠는데 산부인과는 모르니까 그 위치를 이렇게 어디하고 어디다.
1: 올림픽하고
0: 네.
1: 거기가 놀튼
0: 아,
1: 쪽인 것
0: 놀트니까
1: 같아요.
0: 약간 웨스트 쪽에 있네요. 아, 그래요.
1: 조선갈비 그쪽
0: 아,
1: 라인에요.
0: 조선갈비 라인 쪽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우리 여성분들과 얘기를 하면 모르는 장소를 계속 얘기하세요. 어디 산부인과인데 그 은행이 있고요. 그 은행을 몰라요,
1: 맞아.
0: 일단. 놀튼과 올림픽 사이좀 된다. 아, 그러면 네. 거기가 약간 좀 조용하잖아요. 동네 네. 자체가. 파킹도 네. 편하겠네요.
1: 파킹 그 스트리트 파킹 하시긴 하지만 네네. 많아요.
0: 아, 자리가 네. 많고. 네, 왜냐하면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인타운보다 약간 웨스트쪽에 있으니까 네네. 훨씬 파킹이 편한 것 같고. 네. 아,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라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러면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좀 좋은 얘기 또는 아니면 네네. 아, 이거 정말 하면 진짜 괜찮다라는 멘트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삶의 활력이 진짜 찾아질 수 있어요.
0: 삶의 활력이
1: 네,
0: 올라간다.
1: 진짜로. 네네. 그리고 힐링도 되고 또 몸치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이거는 스텝을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치랑은 상관이 없이 배워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필요하고 네. 이 나이에 그리고 또 어떤 삶의 기쁨도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러기에 너무 적합하고 훌륭한 댄스이자 운동이자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혹시 우리 제가 우리 셰로님께 여쭤볼게요.
2: 네.
0: 처음에는 진짜 몸치였어요.
2: 네.
0: 근데 어느 순간 확 이분이 발전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0: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2: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 저분이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0: 아, 그러니까요. 속으로 예, 예, 예. 될까?
2: 아, 안 될 것 같은데. 예,
0: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2: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0: 네, 네, 네.
2: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딱 지나니까
0: 네, 네.
2: 너무 잘하세요.
0: 와.
2: 그 본인이 힐링이 되니까 집에 가서 네, 네. 연습을 또 하고 오세요.
0: 진짜.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가외로
2: 네.
0: 알아서 연습을 해서 오시면
2: 네.
0: 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2: 네.
0: 그죠?
2: 네.
0: 와, 혹시 그러면 우리 기억에 남는 회원이 있다면 또 아니면 있었다면
2: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셨어요.
0: 아,
2: 근데
0: 그래요?
2: 이제 집에서 이제 계속 몸도 안 좋으시고 네. 기분도 다운도 되고 우울증도 오시고
0: 네네.
2: 이제 어떤 지인 소개로 저희 라인 댄스를 하게 됐는데
0: 네네.
2: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그냥 천천히 하시다가 이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0: 네.
2: 생활의 활력소가 되셔가지고 우울증도 사라지시고
0: 네네.
2: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0: 와, 그래요.
2: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0: 와, 진짜 어떻게 보면 건강도 얻고
1: 네.
0: 또 어떻게 보면 삶의 활력도 네네. 늘어나시고
2: 네.
0: 아, 좀 너무 좋네요.
2: 네.
0: 자, 그러면 좀 이제 결론이 돼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좀 우리 제니 강사님께서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1: 네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 네.
1: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또 이제 오셔서 하시는 걸 보시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네.
1: 한 달만 쭉 해보시면
0: 아.
1: 정말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자 춤이자 그럴
0: 아,
1: 수 있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시기만 조금 잘 버티신다면 정말 좋은 운동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이제 혹시나 여쭤보는
1: 네.
0: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를 갔어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1: 네, 네.
0: 가서 일단은 좀 보기만 하고
1: 네.
0: 처음에는 좀 내가 몇 가지만 따라해 보다가
1: 네.
0: 정말 내가 하고 싶다면 회원 가입을 해도 되나요?
1: 보통 이제 처음에 오셔서
0: 네.
1: 오세요. 오셔서 보세요.
0: 네, 네.
1: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주로 하시는데 보통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보시기도
0: 그러니까요.
1: 하세요.
0: 네. 그게
1: 네,
0: 좋겠네요.
1: 가능해요.
0: 그래서
1: 네.
0: 왜냐하면 덜컥 갔다가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언제 어느 만큼 내가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1: 네,
0: 모르는데
1: 맞아요.
0: 내가 일단은 그냥 등록만 덜컥 했다가 또 그게
1: 그렇죠.
0: 부담이 돼가지고
1: 네. 네.
0: 그러니까 MBTI I 같은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네.
0: 등록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네. 받다가 결국은 못 오시는 분들이야.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약간 열어주려면
1: 네.
0: 그냥 와서 봐라.
1: 네, 맞아요.
0: 앉아서 보기만 해도 되니까
1: 네, 네.
0: 그냥 웃어라.
1: 네.
0: 뭐 이렇게만 해도 제가 네. 보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고
1: 네, 네.
0: 사실 요즘에 한인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는 점점 이렇게 실버 마켓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1: 맞아요.
0: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할 거리가 많이 없으세요.
1: 맞아요.
0: 근데
1: 네.
0: 이런 정말 라인 댄스를 배우시면서 뭐 운동도 하시고
1: 네.
0: 또 재미도 찾아가시면
1: 네.
0: 아마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일반 JJ 라인 댄스 팀이 아니라
1: 네.
0: 어떻게 보면 그 한인들을 위한
1: 네.
0: 봉사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1: 네.
0: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너무 좋죠.
0: 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셰로님께서는 우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준다 하면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까요?
2: 살 빼러 오세요.
0: 살 빼러 오세요. 네. 오시는 순간 시청자 한 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2: 한 3개월만 하면 네네. 체중이 진짜 많이 빠지기는 해요.
0: 어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네. 알아서 운동을 시켜주시니까 네. 전신 운동이 될 것 같아요.
2: 네.
0: 아 혹시 우리 셰론 조교님은 내가 2년 정도 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많이 느껴지셨나요?
2: 어 일단 체중이 많이 좀 빠지고요. 어. 그리고 어, 밸런스가 잡혀요.
0: 아, 밸런스가 그러니까, 잡힌다.
2: 예, 예, 뭐 등짝 살이나 옆구리 살 이런 위주로 좀 많이 빠지고요.
0: 어, 참 몸매 좋으세요.
2: 아 감사합니다.
0: 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본래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탄력적이고 예, 체계적이라 됐다. 예, 예, 예, 그리고 피부도 좋으실 것 같아요. 땀을 흘리니까.
1: 네.
0: 아, 네. 자 그럼 우리. 우리 제니 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라인 댄스는 뭐다? 마지막 아, 메시지 한 줄 한 멋있게.
1: 라인 댄스는 최고의 기쁨이다.
0: 아, 즐거움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1: 네. 와.
0: 아, 저한테는 이렇게 주셨어요. 아, 라인 댄스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한 운동이자 퍼포먼스이다.
1: 맞아요.
0: 누구나 네. 즐길 수 있고 함께 추면 더 즐겁다.
1: 네. 맞아요.
0: 아, JJ 라인 댄스와 함께 라인 댄스의 재미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네네.
0: 사실은 진짜 그 요즘에 많이들 이제 연세대에서 하시는 게 골프
1: 네.
0: 아니면 뭐 등산
1: 네.
0: 그 외에는 하실 게 별로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골프도 밖에 나가서 햇볕 아래서 해야 되고
1: 네.
0: 또 등산도 괜히 하시다가 뭐 발도 삐끗하실 수
1: 네,
0: 있고
1: 맞아요.
0: 또 여기는 또 원거리를 가야 돼요. 근교에 하이킹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1: 네네.
0: 근데 코리아타운 안에 와 올림픽과 놀튼 사이
1: 네.
0: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아, 그래서
1: 그럼요.
0: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진짜 활력도 찾으시고
1: 네.
0: 제가 보기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 3분 남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제니 강사님께서 나는 어 이 곡, 그러니까 이 어떤 곡에 어떤 라인 댄스를 한다. 나는 이거 정말 자신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18번의 라인 댄스가 있다면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1: 저는 룸바 쪽을 좋아해요.
0: 아, 룸바가 뭔가요? 그럼 룸바를 몰라요.
1: 룸바도 네. 저기 큐반 스타일의 그 라틴 쪽의
0: 아, 그래요.
1: 네, 곡인데 굉장히 섬세하면서 굉장히 매혹적이고. 그 저는 그 룸바 쪽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라인 댄스 안에 룸바가 네.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라인 댄스가 여러 장르를
0: 아,
1: 한다고 그랬잖아요.
0: 있다. 네네.
1: 네. 근데 이제 이건 라틴 쪽이지만
0: 네네.
1: 우리가 그런 것도 다뤄요. 라인
0: 네네.
1: 댄스에서도.
0: 네네.
1: 근데 이제 뭐 스테이지 뮤지컬 쪽도 하고
0: 아,
1: 하는데
0: 그래요?
1: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네. 룸바가 참 매력 있어서 좋아합니다.
0: 아 저는 사실 뭐 트로트 어떤 곡에 맞을까 이렇게 여쭤볼까 했는데 격이 틀렸네요. 제가 기대한 답과 아주 틀려가지고
1: 아 죄송합니다.
0: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역시 강사님 다우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셰로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셰로님은 나는 이 곡에 이 댄스 자신 있다.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삼바.
0: 삼바. 아
2: 네.
0: 좋네요 좋네요. 아 일단 듣기 편하네요. 룸바 잘 모를 것 같고 삼바 좀
1: 네.
0: 이해가 돼요. 아
1: 네.
0: 그럼 삼바에 어울리는 곡은 또 뭐가 있을까요?
2: 뭐 삼바에 어울리는 곡은 뭐 많죠.
0: 네.
2: 예. 네. 뭐가 있었죠, 선생님? 우리
1: 라틴 러버도 있고.
0: 아 그래요?
2: 예. 네, 네.
0: 자 그러면 우리 그 지금 왕초보나 초보 정도가 제가 이제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곡의 라인 댄스를 가르치시나요?
1: 어, 왕초보 같은 경우는 스텝 위주로
0: 아,
1: 베이직을
0: 스텝.
1: 하는 거기 때문에
0: 네네.
1: 아직 장르를 나눠주기는 힘들어요.
0: 아, 장르까지 갈 수도
1: 네.
0: 없다.
1: 왜냐하면 기본 스텝이
0: 네.
1: 좀 되어져 있어야
0: 네네.
1: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비기너에 오시면은 또
0: 네네.
1: 하게 되시는데 일단 그거 전이라도 뭐 조금씩
0: 네.
1: 뭐 라틴이 들어간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어느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통틀어서 다 있어요.
0: 네.
1: 왕초보이지만
0: 네.
1: 다 있어요.
0: 아,
1: 쉬운
0: 있다.
1: 동작으로라도.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내가 음악 없이 춤을 추는 게 자신 있다. 아니면 나는 음악이 있어야지만 춤을 출 수 있다.
1: 저는 기본적으로 춤은 음악과 함께
0: 아,
1: 간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일단 초보는 음악이 필요 없다. 하지만 나는 아니요. 음악이 필요하다.
1: 아, 초보도 농담입니다. 필요하겠죠.
0: 네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라인 댄스 얘기를 좀 저도 어제 얘기를 듣고 나름 공부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1: 네네.
0: 진짜 그 정말 프로 같은 분들은 야 동작 하나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현란한 그 기술이 요구되는데 네. 또 반대로 우리 초보분들 단체로 하는 그런 뭐 라인 댄스 보면 아, 네. 나도 한번 좀 했으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중요한 건 그들이 가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뭔가를 즐길 수 있고 또 힐링이 된다면
1: 네.
0: 그것만큼 또 좋은 또 어떻게 보면 맞아요. 여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저기 우리 제제 라인 댄스가 앞으로도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네네. 진짜 1년에 두 번 하는 공연이 네 번이 되고 네. 여섯 번이 되고 네네. 이제는 아 회원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잘 되시기를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전화번호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네. 알려주십시오.
1: 전화번호가 847-971-1286입니다.
0: 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847-971-1286입니다.
0: 예,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빨리 노트하십시오.
1: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0: 아, 이거 알려주세요.
1: 네, LAJJ 라인 댄스 치시면
0: 아, 그래요?
1: 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0: LA를 영어로 쳐야 되나요?
1: 네네.
0: 아, LAJJ까지는 영어로, 영어로 쳐야겠네요. 아, 네. 그래. 네. LAJJ까지 영어로 치시고요. 라인 댄스 이렇게 한글로
1: 그
0: 치시면
1: 라인 댄스도 영어로 치세요.
0: JJ 라인 댄스를 영어로 네, 다 치시면 네. 아 유튜브도 보실 수가 네, 있으니까 네. 와 그것도 네. 굉장히 홍보가 되겠네요.
1: 네, 네.
0: 공연한 것도 있으시겠는데요.
1: 네, 네. 저희 아, 쇼케이스 한 것도 다 있고요.
0: 진작에 좀 말씀해 주시지.
1: 글쎄 말이에요.
0: 아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네. JJ 라인 댄스라는 유튜브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제니 강사님 전화번호 847-971-1286번입니다. 847-971-1286번 네. 네, 위치는 맞습니다. 올림픽과 놀튼
1: 네.
0: 아까 얘기하는 그 산부인과
1: 네 박혜영 산부인과
0: 박혜영 산부인과 네. 그 건물에 있다고 하니까 꼭 좀 와, 진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찾아가서 회원이 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고
1: 네, 네.
0: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네.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0: 사실 못하신 얘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 한번 더 좋은 네, 얘기 네. 가지고 또 다음에는 공연했던 무슨 퍼포먼스 얘기도 해주시고
1: 네.
0: 또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런 회원이 와서 이렇게 발전했더라
1: 네.
0: 또 이런 회원이 와서 뭐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돼서 정말 즐거운 삶을 찾았다라든지
1: 네.
0: 그런 좋은 좀 그런 힐링 포인트가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 그럼요. 네.
0: 제니 킴 강사님 우리 셰론 황 조교님
1: 네.
0: 오늘 귀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뵙겠습니다.
1: 네. 네. 또 뵐게요.
0: 자 그러면 우리 라인 댄스의 또 하나의 추억이 될 만한 노래 하나 듣고 저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리댄스의 OST입니다.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멋진 무대로 즐거움을 선물해 주신 우리 라인댄스 초대 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요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춤이라는 건 잘 추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진 멋진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나이가 몇 살이든 처음이든 오래된 취미든 좋은 음악만 흐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웃으면서 한 걸음 신나게 두 걸음 그렇게 발을 맞추다 보면 건강도 따라오고 좋은 친구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행복도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멋진 공연과 활기찬 활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전해주시는 JJ 라인 댄스 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고 함께 음악을 즐겨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토요일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시원한 여름 바람도 느끼면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음악, 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더 반가운 손님들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많이 웃으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킴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TK 포레버님이 마지막 곡 신청해 주셨어요. 조관우가 부릅니다. 다시 내게 돌아와. 이 곡 들려드리고 전 다음 주 10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네, 죄송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왓당. 청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7: 와, 저 아침에 네. 출근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월드컵 경기 봤거든요.
8: 네.
7: 제가 보는 순간 아르헨티나 골 넣고 네. 제가 막 끌려고 그러는데 또 아르헨티나 골 넣더라고요.
8: 맞습니다.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7: 결승전 누구랑 붙습니까?
8: 네,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어가지고요.
7: 네.
8: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게 됐습니다.
7: 네.
8: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월요일 새벽 4시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7: 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 뉴스 명당도 월드컵 못지않게 아주 팽팽하고 피마르는 우리 PD님 지금 살이 쪽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청취율 조사라는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혹시 02로 시작하는 낯선 전화가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장성철의 뉴스 명당 당당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샵 0945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시원한 커피 쿠폰 쏠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8: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보완책 마련 지시입니다.
7: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보고 다급하게 긴급 지시를 내린 거네요.
8: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들어 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7: 그 상품이 출시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8: 네.
7: 왜 벌써 땜질 처방이 나오는 있어요?
8: 네, 삼전닉스라고 불리잖아요 보통.
7: 네.
8: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네.
8: 지난 6월 이후 종가 기준 4% 이상 등락한 날은 총 14거래일이나 됩니다.
7: 네.
8: 또한 올해 들어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총 36번 발동됐는데 이 중 5월 27일 이후 발동된 게 18번이었습니다.
7: 네.
8: 절반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몰려있던 겁니다.
7: 아주 그냥 정상적인 것 같진 않고 어질어질해요.
8: 네. 한때 뭐 9,000피를 찍기도 했었는데
7: 그러니까요?
8: 어제 뭐 잠깐 7,000피를 회복하긴 했지만 최근에 막 6,000피까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7: 네.
8: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7: 이런 변동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 손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8: 네.
7: 왜 이렇게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덥석 내놓았던 거예요?
8: 금융시장이 이제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잖아요. 뭐 서학개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다양한 상품이 있는 외국 증권시장으로 이제 투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네. 이제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러 상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출시하는 걸로 방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7: 보안 대책. 실효성 있는 카드 있습니까?
8: 일단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현재 1,000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랑
7: 네?
8: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를 이제 분산해서 기초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향안 등이 나왔습니다.
7: 네.
8: 그리고 이제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와 별개로 금융 당국 차원에서 이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이제 보안 대책이 도출될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7: 그동안 막 주식이 막 끊임없이 우상향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다 돈 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텐데 네. 주식 투자 되게 어렵고 위험해요.
8: 네,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 저요.
8: 네, 저도 그렇습니다.
7: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출연료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퍼요. 두 번째 뉴스로 빨리 넘어가 봐요.
8: 네, 두 번째 뉴스는 국회 보안수석권 감론을 박 지속입니다.
7: 우리도 이번 주 내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8: 네, 국회가 이제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7: 네.
8: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친청계에서는 보안수석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당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된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7: 네.
8: 실제로 이제 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7: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8: 네,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의 늪에 빠졌다.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보안수사권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안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7: 그럼 양당 간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8: 네.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에 이제 회부돼 가지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7: 네.
8: 오늘 오전에도 이제 1소위를 열고 이제 법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올라온 개정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오늘이라도 직회부에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가 민주당 당권 경쟁이랑 또 맞물리면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7: 네. 근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하고 있어서
8: 네.
7: 논의에 참여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
8: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심사를 민주당만 하고 있다 보니까
7: 그렇죠.
8: 민주당 뜻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7: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좀 네. 인정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8: 네.
7: 세 번째 뉴스 뭔가요?
8: 네, 세 번째 뉴스는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입니다.
7: 아, 어제 저도 이 발언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네. 핵심적인 발언들만 액기스로 한번 뽑아주세요.
8: 네, 유시민 작가는 어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결국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가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다스베이다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7: 또 어떤 말을 했어요?
8: 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 네.
8: 그러면서 이제 보안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기는 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 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7: 네.
8: 또한 이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띄운 점과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특보로 임명한 뒤 국회의장에 오른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7: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8: 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7: 어마어마한 발언이세요. 네, 이게
8: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야 한다.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7: 저도 이제 평론을 하면서 유 작가가 이제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 이렇게 평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한 걸까요?
8: 그렇다고 이제 유 작가가 반명을 선언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라고
7: 아니에요 이게
8: 어제 아이고.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잘 되라고 하는 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잖아요.
7: 잘 되라면은 좀 혼내고 회초리 때리고 좀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쇠 몽둥이로 두드러 팬 것 같아요.
8: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7: 네. 민주당에서도 좀 강한 반발이 나왔네요.
8: 네, 친명계로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입에 올린 사람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철민 의원도 결국 금도를 넘었다. 동지였던 사람이 근거 없이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7: 유시민 작가가 어제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 평론가들이나 방송에서 자기를 많이 비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초한 것 같네요. 한 열흘 동안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 네.
7: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요.
8: 네, 마지막 뉴스는 윤석열 유죄 변수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입니다.
7: 우리 민은규 기자님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8: 네, 맞습니다.
7: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나 보죠?
8: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원래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7: 네.
8: 하지만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화요일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7: 네.
8: 대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일주일 뒤인 오는 7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7: 특검이 왜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8: 같은 혐의를 두고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7: 그러네요.
8: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기소돼서 이제 별도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7: 네.
8: 네. 앞서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감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의 무상수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7: 김건희 씨 상고심 결론에 영향을 줄까요?
8: 김건희 씨 1심과 2심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7: 네.
8: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7: 네.
8: 이진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제공에 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인정됐고 윤 전 대통령을 유죄 판단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7: 네.
8: 그렇지만 이제 선고기일 연기가 김 씨의 상고심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7: 네.
8: 대법원이 이제 이진간 재판부 판단을 일부나마 받아들이면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대법원이 통상 선고일 전에 이제 결론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만큼 선고기일 연기가 상고심 결론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이제 반대로 있습니다.
7: 김건희 씨 상고심은 생중계하기로 했나요?
8: 네. 대법원은 이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소부 중에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생중계됐던 게 이제 윤 전 대통령 선고였는데
7: 네.
8: 김건희 씨가 이번에 두 번째가 됐습니다. 생중계되는 만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 잘 해주셨고요.
8: 네.
7: 근데 민 기자님 네.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8: 네.
7: 같은데
8: 맞습니다.
7: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8: 네.
7: 저 할 때부터 처음부터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8: 네네.
7: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
8: 네, 저도 이제 당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많이 네. 배운 것도 있고요.
7: 뭘 배워요?
8: 당원분들과도 이제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청취자로서 네. 좋아요 이제 계속 누르면서 네.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신문사에서 네. 또 가끔 얼굴 뵙고
8: 그러니까요.
7: 저녁에 소주 한 잔 해요.
8: 알겠습니다.
7: 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8: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7: 네.
8: 감사합니다.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
7: 네, 최근 한동훈 의원 복당 이야기가 부쩍 많은 분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시죠. 이번 표정은 온화한데 행동하시고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당차요. 깜짝 놀랐어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0: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아니,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0: 네, 아니, 저는 온화한 한지아로 불러주셨습니다.
7: 근데 의정활동이나 뭐 메시지 내는 거나 또 표결이라든지 당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또 본인 소신 얘기하는 거 보면 한지아 의원님 너무 당차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평소에 제가 한지아 의원님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제가 고맙습니다. 많이 쫄랐습니다.
10: 아예 아닙니다.
7: 의원님 네. 의사셨잖아요.
10: 예, 맞습니다.
7: 왜 정치하시려고 그랬어요?
10: 사실 우연히 들어온 길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하면 네. 사실 그 전문 영역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7: 아니죠.
10: 예,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7: 욕도 많이 먹잖아요.
10: 아, 욕은 엄청. 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정치에 와보니까 뭐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가볍게 소비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7: 네.
10: 중요할수록 더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파장을 너무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적성에 맞으세요?
10: 어렵습니다.
7: 어려워요?
10: 네, 어렵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7: 무겁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지금도 그렇죠. 뭐 비주류의 길을 간다라는 거 그거 대단히 네.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10: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7: 그럼 앞으로 네. 정치 계속 하실 거예요?
10: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7: 근데 하고 싶어요?
10: 지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7: 반반이에요?
10: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7: 그런 얘기 하시면 보좌진들 되게 슬퍼해요.
10: 아, 100% 해야죠.
7: 그럼 2028년도에는 비례대표는 못 하실 거고
10: 네.
7: 그러면 지역구 출마하셔가지고 배지를 다르셔야 될 텐데
10: 네.
7: 지금 2년도 안 남았잖아요.
10: 맞습니다.
7: 그럼 어디 염두에 둔 지역구 있으세요? 아직
10: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것을 생각할 정도로
7: 네.
10: 아직 정돈과 네. 그런 쇄신의 준비 이런 것들이 과연 됐는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7: 그래요? 야, 그럼 정치에 그렇게 막 뭐 매달리거나 욕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10: 뭐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7: 네.
10: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7: 네.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 예.
7: 소신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10: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요.
7: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제일 힘들으셨을 때, 제일 힘든 결정을 하셨을 때
10: 힘들었을 때는 12월 7일 저희가 탄핵 1차 표결 때였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어떠한 표결도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가면 안 되고 그 사안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국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자리구나.
7: 네.
10: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제가 표결하는 거는 제가 결정하고 제가 고민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
10: 되돌아가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7: 그래요?
10: 예.
7: 그게 정치를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2월 7일 날 표결 문제?
10: 아니요. 12월 7일 표결에 대해서.
7: 그래요?
10: 예. 그때 이제는 많은 선배들께서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국가가 더 혼란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했을 땐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7: 의원님 대표적인 한동훈계 의원이시잖아요.
10: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네.
7: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함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뭐였어요?
10: 그거는 계엄 때였던 것 같고요.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이 네. 메시지에는 칼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역사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네. 세상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만나보면 다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성격 다 좋으시고 네. 친밀감 100에 200% 정도는 네. 되시고
7: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좋아요. 따로 만나보면.
10: 윤상현 의원이 훌륭하시죠. 근데 그 따뜻함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자리가 네. 또 정치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7: 감정과 인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네. 한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저는 뭐 단기간에는 쉬울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내 복당 여론이라든지 분위기 좀 어때요?
10: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대표주자라고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2028년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 없이는 어렵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총칼을 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총칼이 민주당을 향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는 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걸 22대에 경험했습니다.
7: 맞아요.
10: 그거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갔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금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진영 전체를 봤을 때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그 이외 많은 행보들이 그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았냐 중도 보수의 눈높이에 맞았냐 하면은 유일하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뭐 너무 냉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관종이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북구갑 선거를 하면서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당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복당하는 게 낫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하지 뭐.
10: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는 빨리 하는 특히나 쇄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지금 쇄신을 해야 될 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진영의 그리고 상식적 중도 보수에서는 마음이 급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안 할 거면은 뭐 조갑제의 그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창당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10: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자리네요. 그런데 될 때 되지 않겠냐.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7: 그러면은 어떠한 계기가 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야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 장동혁 의원 대표는요. 지금 우리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역할은 건강한 민주당의 견제, 정부의 견제입니다. 그걸 우리 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네. 폐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 목소리를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과 장동혁을 떠나서 이런 분들을 떠나서 우리 당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막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장동혁 대표의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타격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한동훈과 장동혁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께서 물러나야지 우리 당의 변화는 진정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지금 많은 징계 정치 총알을 내부로 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그렇죠. 근데 어제 상징적인 인터뷰를 좀 봤는데 뭐 친윤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 하면서 측근이었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장동혁 선거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 예.
7: 그것이 좀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친윤 의원들의 좀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보고 한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0: 우선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7: 의원님 감사해요.
10: 그러기보다 좀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반영해 주신 게 아닌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나와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도부 뭐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수도권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7: 그러니까요.
10: 네,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 수도권 의원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더 이상 우리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수도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 계속 인터뷰를 잡아놓고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10: 네.
7: 저희들도 뭐 인터뷰를 넣어놨는데 다른 중진 의원분들도 저러한 메시지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세요.
10: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사실 많이 가졌는데요. 그동안.
7: 네.
10: 그럴 때마다 실망을 많이 했죠.
7: 네.
10: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권영세 의원님께 좀 감사합니다. 권영세 의원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우리 당의 변화는 드디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중진 의원님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야속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처럼 권력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쪽에 뭐 이렇게 편을 들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같이 나온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7: 그러니까요.
10: 네.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결과적으로는 힘을 실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당권파에 어디에 네. 장동혁 대표에게요.
7: 그렇죠.
10: 그러면 그거는 부정선거론, 윤허갱 이런 것들의 선을 긋기보다는 그쪽의 결이 맞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정적으로 이쪽이 싫어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좀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하신 부분도 있으셨다면 죄송하지만 함께 가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건강한 정치를 향해서 힘을 보태주십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7: 그런데 아유 한동훈은 창당해? 내가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 예.
7: 가능성 있어요?
10: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뭐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셨는데
7: 네.
10: 또 함께 하신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과 함께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당의 건강한 방향과는 함께 해주시고 그 건강한 방향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그냥 후배 정치인의
7: 네.
10: 부탁일 뿐입니다.
7: 네. 네. 창당은 한동훈계 의원분들 사이에 뭐 얘기 나눠본 적은
10: 전혀 없습니다.
7: 전혀,
10: 예, 전혀 없고요. 그럴 생각이 없고
7: 네.
10: 우리가 그러니까 이 22대 계엄을 겪으면서 많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제 뭐 장동혁 대표께서는 뭐 한동훈 의원 에게 뭐 배제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뭐 좋은 스나이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1번 언제 누구를 배제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7: 네.
10: 배제를 하고 징계를 한 거는 장동혁 대표이십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죠.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라는 얘기들이 처음에는 오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나이퍼를 원내에 겨눈 적이 정말 있는지
7: 네.
10: 감정이 그 탄핵 때 격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에는 많은 좀 칼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 스나이퍼와 칼은 가장
7: 네.
10: 명중했던 게 이제 민주당을 향했을 때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 말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생각만 바꾸시고
7: 네.
10: 사실 목소리만 바꾸시면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지만
7: 그렇겠죠.
10: 네, 과거와 결별을 하지 않고 혼자서 전면 재선거를 외치면서 우리 당의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실 거면은 이게 배제 정치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 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7: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 얘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10: 네, 네. 뭐, 네, 저번 주에 토론에서
7: 뭐라고 좀 조언하셨어요?
10: 아니 뭐 제가 조언하진 않고 뭐 서로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7: 그럼 한동훈 의원이 한재원님께 뭐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 거는 뭐예요?
10: 아 뭐
7: 네,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할 때
10: 뭐 이렇게
7: 네.
10: 뭐 그런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네. 대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네, 일상을 얘기합니다.
7: 한동훈 네.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써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요.
10: 네.
7: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10: 네.
7: 그게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10: 네.
7: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10: 예.
7: 요거는 예. 좀 더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는데
10: 예.
7: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 그런 여론조사는 어떤 분들은 뭐 별 여론조사 아니다라고 하는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7: 당연합니다.
10: 예, 무겁게
7: 맞습니다.
10: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아직까지도 비토가 크고
7: 네.
10: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 자기 합리화보다는 객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의 한 몫은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쇄신의 도움이
7: 네.
10: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쇄신의 도움이 되느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당의 측면도 좀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정말 우리 당의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7: 네.
10: 한동훈 의원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이 지금 맞느냐, 토양이 준비가 되느냐. 6.3 지방선거를 보면은요, 당연히 쇄신과 변화의 답을 국민께서는 주셨거든요.
7: 네.
10: 근데 그 이후에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다시 장안 갈등을 다시 또 수면 위로 갖고 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고 말고가 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7: 네.
10: 그래서 전 두 가지로 보고 있고 하지만 결코 이건 가벼운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보진 않습니다.
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개나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쳐다보지도
10: 네.
7: 않잖아요. 그럼 무슨 좋은 네. 얘기해도 안 들어요.
10: 네, 맞습니다.
7: 비호감도를 낮추는
10: 네.
7: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동훈 뭐 의원이나 한동훈 계 의원들에 대한 좀 비호감들을 높이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뭐 여의도 레카 하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10: 네.
7: 어때요? 좀 모욕감으로 받아들이셨어요?
10: 아니, 전혀 모욕적이진 않습니다. 중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감정에 격해지셔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저희가 전혀 뭐 이건 그냥 괜찮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7: 네.
10: 그래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오. 많이 감정이 상하셨구나.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새 정치를 말하신 분이니까 함께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네. 너무 아름답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0: 저는 아름답고 온화한 한지아입니다.
7: 어제 곽규태 의원 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당내에서는 뭐 안철수 한동훈 싸움에 내부에 좀 피로감이 좀 높다 쌓여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10: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처음에 증언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메시지를 안 냈죠. 근데 네. 그 증언이 왜곡되게 보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타이틀들은 왜곡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기다렸는데 그다음에 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거를 더 왜곡시켜서 그러니까요. 박성기처럼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팩트체크와 그분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에 대한 거를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이후에는 한동훈 의원은 메시지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는 그 다음날 메시지를 내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는 이거는 안철수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에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7: 그렇죠.
10: 저는 의학도이신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걸 결국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 네.
10: 과학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한 것을 저질렀을 때는 신뢰도 안 하거든요. 네. 그 논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진실에서 멀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셨고
7: 네.
10: 그거는 대단히 그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7: 네.
10: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셨다면은 반성합니다.
7: 아이고 뭘 반성하세요. 네. 짧게요. 보안수사권 지금 여당에서 뭐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외적인 조항.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10: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7: 네.
10: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종교가 아닙니다.
7: 그렇죠.
10: 그리고 이미 국민께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되고 절규의 목소리들을 피해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것을 시작된 거는 정치 검찰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99%는 다 민생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그러니까 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한 분이라도 피해자가 적은 억울함이 적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검찰이 더 좋다, 경찰이 더 좋다의 싸움이 아니라요.
7: 네.
10: 검찰과 검찰은 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틀릴 수가 있고 그분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완하자. 그런
7: 알겠습니다.
10: 뜻입니다.
7: 그 오늘 인터뷰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데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2028년 6월에도 한재 의원님과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0: 저도 꼭 뵙고 싶습니다.
7: 지치지 마시고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10: 대단히 감사합니다.
7: 네.
10: 고맙습니다.
7: 국민의힘 한재 의원이셨습니다.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3: 김포시 고촌읍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정류장을 덮치면서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시흥 월곶동 월곶포구에서도 불이 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인도 위로 올라탄 버스가 하천으로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김포시 고촌읍에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15: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제 뛰어 나오는데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부닥쳐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해서 바로 112에 신고하고
14: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16: 정류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고 기둥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14: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70대 버스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접안시설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포구 접안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해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쓰러져 마장면 이평리와 덕평리 일대 전기 공급이 2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3: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장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이 건물 3층에서 2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2층에서 2명과 3층에서 1명,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1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명이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50대 여성이 오피스텔 주차 타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 오후 6시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 타워 바닥에서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주민인 A씨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주차타워 내부에 들어갔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오정곤 기자입니다.
17: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에서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미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이번에는 강력팀장의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목요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형사과장도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18: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17: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연휴가 끝나고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팀장에 이어서 과장까지 구속된다면 초반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13: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주의보 그리고 차량 통제 산사태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은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서울의 첫 산사태 예보가 내려졌는데요. 이어서 서울 도봉구에도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목감천에 앞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고양시 곳곳 오산시와 포천천 부천시 등 경기도 곳곳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며 중동 지역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 기반 시설과 호르무즈 해협 감시탑을 정조준했고 이란은 영내 미 우방국과 해협을 오가는 상선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군 핵심 역량을 정조준했다고요?
20: 네, 미군은 약 2시간 전쯤부터 7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금요일 오후 3시, 이란 테헤란 기준 금요일 밤 10시 반부터 공습이 재개된 겁니다. 전날 공습에서는 이란군 눈 역할을 하는 항구 감시탑을 붕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 연안을 따라 구축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면서 공습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 감시탑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해 왔다는 게 중부사령부의 설명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감시탑 파괴로 혁명 수비대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또 전날 7시간 40분간 이어진 공습 대상에 군수 지원 인프라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 주변 여러 교량과 철도 시설, 인근 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공격받은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를 장악한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가 있는 핵심 거점 반다르 아바스와 테헤란 등 내륙을 연결하는 수송망 차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다른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군수 물자 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호르무즈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21: Next week comes the power plants. Next week comes the bridge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20: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지속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 길도 동시에 막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인 하르그 섬 등에 대한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맞서는 형국인데 중재국들을 향한 공격도 감행했다고요?
20: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혁명 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통과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제기한 이유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때문이었는데 일주일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중단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 کشور بیگانه و فرامنطقه‌ای اجازه دخالت در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این خط قرمز شکست ناپذیر ایران است.
20: 이란은 또 걸프 국가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과 함께 종전 협상의 핵심 중재국 가운데 한 곳인 카타르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에서는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 식수의 약 90%는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동 중단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나 미군 기지를 제공한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 더 강력한 보복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이처럼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국제유가는 4.5% 급등하며 9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9: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며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한 강 대사가 쿠팡 사태 해법을 마련해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사의 귀국은 그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간 현안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강 대사는 특히 현지에서 느끼는 미국 정부의 불만과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3: 현장감을 아무래도
0: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17: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은 오히려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이 같은 미국 측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0: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17: 이와 같은 미국의 불만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협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시피 한 쿠팡의 국내법 위반 사항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상황.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부처 관계자들까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강 대사가 해법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3: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움직임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매매 계약을 마치고 이제 잔금을 빌려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줄어든 대출 금액에 서울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두 달 앞뒀다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입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문의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접수가 끝났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매매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대출이 필수인 실수요자들은 2금융권 문까지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2: 9월에 제1금융권 접수는 아예 막혀있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진됐다고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올해 상반기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도가 20%에 불과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의 최대 6억에서 3억 원까지로 줄인 상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 이 정도 대출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실수요자들의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출이 더 빠듯해진 탓에 키 맞추기를 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끈 1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일단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3: 10억 이하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는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 간의 거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1: 다만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더욱 싼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4: 저가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가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1: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층의 대출은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윤입니다.
13: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멕시코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4분쯤 남부 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측정 규모 7.3

0: 졌었는데요. 결승전을 앞둔 현지 분위기는 다행히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욱 기자가 전합니다.
1: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단판 승부가 펼쳐질 미국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캐나다에서 밀려내려온 짙은 산불 연기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다행히 푸른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지만 축구계 전설들은 날씨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2: No, it was strange, but today is much better.
3: Yeah,
2: much better.
3: Yeah.
2: It's clear.
3: It's clear. Yeah, no, no worries. No, no, it's not an excuse. The weather.
1: 마지막 대결을 앞둔 선수들 역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4: Y sabemos que todo lo que no dependa de nosotros va a estar perfectamente atado, así que intentamos concentrarnos solamente en lo que es el juego y en lo que tenemos por delante.
1: 이와 관련해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와 조직위원회는 FIFA 본부의 기상청 관계자를 상주시키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결승전 전날인 토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어 남아있는 연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우 상황,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입니다. 지난밤 사이 대구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내부에 물이 가득 찼고 또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쪽에 차량이 침수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다음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신고자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 측근 중앙일보 강찬우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뭐 분위기에서? 네,
0: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짝이었는데 배신자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신할상인가 김준일입니다.
2: 내가 어떻게 이 뉴스명당 당대표를 배신하겠어요. 아, 분위기 이상해?
0: 그 공의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청취율 조사합니다.
2: 장성철의 뉴스명당.
3: 장성철의 뉴스명당.
1: 장성철의 뉴스명당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2: 정치율 조사를 좋아요
0: 조사하니까.
2: 장성철의 뉴스명당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네. 그 저 서영주 소장님. 네. 저녁 약속을 했는데 연락도 없고 안 오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제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어서.
2: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는 것.
0: 아, 저 이해해줘.
2: 이게 관용과 포용.
0: 예.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관계. 막 있었거든요. 근데 막 연락도 없어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저희가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뭐 그게 습관적이 아니라면 네. 괜찮아요. 뭐 한 번 정도 내가 무슨 일이 있었겠죠.
3: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는지 연락도 네. 못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해야 하고.
2: 그렇죠.
3: 뭐 이런 게 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아량은 필요하겠네요.
3: 당대표 정도 내면은. 네. 모 당대표들처럼 협량하면 안 됩니다. 아, 아량이 있어야 돼요.
0: 팻말 해가지고 준일아 나랑 놀자.
2: 준일아 너 나랑 싸우자 이렇게.
0: 강찬호 의원님, 네? 저 가끔 이제 저 골프 치러 나가거든요.
1: 아, 그러세요? 네.
0: 근데 이제 게임을 했는데 네. 막 버디 하면 버디 값 줘야 되잖아요.
1: 그렇군요.
0: 안 줘요.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분하고 뭐 다시 이제 골프 치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심각한 네. 상황이죠.
1: 아니 그게 서로 간에 약속을 했으면
0: 그렇죠.
1: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2: 일단 책임지는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줬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네.
0: 대국민
2: 다음부터는 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이 장성철의 뉴스명당이 최고의 청취율 조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네. 일조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 어제
0: 아니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지금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어제 매불쇼에 나갔던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당대표로 뽑기 위해서 좀 나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네. 와 이게 같은 진영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일단 제가 이제 이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한 게 이제 10년 차에 만 9년이 넘어서 이제 10년 차인데 제가 극도의 이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0: 저도 언제요?
3: 이제, 예, 트럼프 발언을 전할 때.
0: 아.
3: 예. 그러니까 이 밑도 끝도 없이 네. 맥락도 없고. 다 거짓말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근데 이거를 또 안 전할 수는 없어요. 네. 대통령이잖아요.
0: 그렇죠.
3: 영향력이 막강하고 어제 이것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또 안 보고
0: 다 보셨어요?
3: 빨리 넘기기로 중요한 거 이제 막 다 봤어요. 아 네. 이게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이거를 팩트체크를 해주고 네. 바로잡아야 되고 뭐 이래 거짓말과 궤변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제 할 수도 없는데 저는 그냥 이제 인상 비평부터 먼저 하면은 네. 트럼프하고 유시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네.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궤변을 하는데 솔직해요.
0: 솔직해요?
3: 예.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솔직하지 않아요.
0: 어떤 부분? 뭐
3: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0: 아. 예. 네. 포기한 거잖아요.
3: 이제는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시면 이런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0: 예.
3: 그 표독스러운 얼굴로 막 쏟아부고 필연적인 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 편해지면은.
0: 네.
3: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네. 안 편해. 불편해. 아직도 화가 나.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유명한 밈이 있어요.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예. 우리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났어요.
0: 왜 화났어요?
3: 그러니까 네. 왜 화가 났느냐? 네. 그 중간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뭐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왜 직접 얘기 안 하냐? 아니 나는 이거는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대통령하고 그러면은 통화해봤냐? 한 번도 안 만났다.
0: 네.
3: 그 얘기를 해요.
0: 왜 나를 안 찾아?
3: 어 왜 나 유시민이야? 왜 안 찾아? 나 왜 나한테 연락 안 와?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삐진 거야. 안철수 의원 삐진 거랑 좀 거의 비슷해요.
0: 네.
3: 화가 나고 삐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의 말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0: 네.
3: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다른 분들도 얘기해다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0: 하나만 얘기.
3: 핵심이 어저께 대통령의 지배당하면 안 된다 하나하고 이제 검찰개혁은 이재명이 맡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워딩이. 원래 1년 동안 이거를 하기로 당 정관 합의를 했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그때 검찰청 폐지 9월까지 추석 연휴길에 이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선이 돼서 실제 검찰청 폐지를 제일 먼저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원래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검찰청 폐지를 먼저 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올 초에 검찰청법 바꾸고 그러면서 공소청 만들고
0: 그렇죠.
3: 그리고 마지오 7월 8월쯤에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마무리하고
0: 맞습니다.
3: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하자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를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대놓고 거짓말 이렇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죠?
0: 네.
3: 이거를 알고서 그런 건가 모르고 그런 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 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강찬 의원님
4: 네.
0: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4: 아니 뭐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0: 진짜?
4: 뭐 아니 왜냐면 저 뭐 정원호 뭐 이거 명픽 이거 사실상 뭐 경선 개입이다 이런 소리도 했잖아요.
0: 그것도 맞네.
4: 그거는 저 사실 그 보수층은 물론이고 뭐 중도층이 봐도 이거 뭐 일반적으로야 거기 뭐 전현희 뭐 박주민 등 원래 이제 저 항상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0: 네.
4: 이러한 그 경력이 있는 의원들
0: 네.
4: 이게 아니고 갑자기 솔직히 성동구민 말고는 네. 그렇게 지명도가 없는 서울시민 전체적으로 그렇죠. 잘 모르는 네. 갑자기 구청장을 확 뛰어 올려갖고 그분이 뭐 거의 오세훈 시장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그렇죠. 힘이거든요. 그 누가 봐도 경선 개입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민주당은 아니라고 강변했죠.
0: 말 잘했다.
4: 그런데 뭐 그 맞는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맞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뭐 따라가면 뭐 나중에 뭐라 그랬더라? 뭐 이거 지는 거 뭐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3: 당이 망한다.
4: 네, 당이 망한다. 이거 심각한 얘기죠.
0: 그러니까.
4: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이거 뭐죠?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다 실패할 것이다. 뭐 맥락은 좀 다른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수 취소라든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몰아붙이면 정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0: 네.
4: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와닿 전 대통령을 굉장히 자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들이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저도 문제가 있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 노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검찰개혁 지금 보니까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보니까 이 정권을 자꾸만 좌편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0: 네.
4: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게 헤게모니 다툼인데 이해찬의 어떻게 보면 별세가 이 권력 공백을 이루면서 그것을 이제 이해찬의 이제 공백이 갖고 오게 된 어떤 권력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주인이 없어진 당내 헤게모니 이것을 어쨌든 간에 과거에 자기 유시민 이분은 원래 친노 세력을 많이 규합하고 국참당 갖고 나가기도 했잖아요.
0: 네.
4: 이건 다시 이제 이분이 좀 규합해 보려고 하는 약간 독자 플레이도 조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네. 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그 납득하기 어려운 지나친 아주 그 탈레반식 그 검찰개혁 주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서윤주 소장님 네. 진보 진영에 계시고
2: 네.
0: 또 민주당 당원이시고
2: 네.
0: 대통령을 향한 이러한 말들 어떻게 딱 처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2: 유시민 작가가 뭔가 많이 서운한 게 있구나.
0: 서운하다.
2: 그리고 본인의 지적인 이 위상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0: 네.
2: 라는 것에 대한
0: 인정욕구야?
2: 인정욕구예요.
1: 그런 거 있죠.
2: 내가 유시민이야란 말 저도 뭐 어제 그 들으면서 나 유시민인데 날 거들떠도 안 봐?
0: 에이.
2: 내가 합당하자고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내가 정청래 어? 이분 밀어야 된다면 밀어야지. 그리고 인사? 아 중추가라면 해야지. 무슨 자꾸 재개발이고 재건축이야. 네. 이거예요. 내가 유시민인데 나한테 전화도 안 통하네.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니 옆에 있는 촉보 명역들이 나를 막 긁어대잖아. 나 존경받고 싶은데 왜 존경 안 해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통령에게 대놓고 사실 저는 장동혁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장동혁이 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망할 거야 이거예요. 네, 이제 2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진보 진영에서 충언이라고 하기에는 저주에 가까웠다. 망하라고 고사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필연적 실패.
2: 필연적 실패를 할 거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이미 포기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해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본인이 유시민이라고 인정받죠.
0: 나중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파 결론 이렇잖아.
2: 망할 거라고 경고는 누구나 해요. 네. 주식시장 떨어질 거라고 경고도 하고 네. 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떨어질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인 척은 하면서 저런 제안이 없었다는 거 정확하게 궤변이에요. 그리고 선동이에요. 궤변은 뭐냐면 사실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각종 오류가 있었어요. 수사기소 부분 대표적인 예로 분리 완전히 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에 대한 완전한 그 해결점이 보안수사라고 던졌어요. 그건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사실상 그 쉬운 일은 아니요 미움받을 일 어려운 일은 참모들한테 주고 인기 좋은 거는 자기가 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실과 달라요. 그런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마키아벨리를 데려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행태에 대한 비판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우리 진영을 좀 홀대하는 것 같고 나도 홀대하는 것 같고 보안수석관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건 이해가 되나. 인물 비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 이재명 싫어해요. 이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싫다.
0: 싫은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2: 저는 싫은 게 먼저 기자가 깔렸다고 보고 이건 철저하게 동기화된 그냥 추론이다.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좋은 결론을 못 내는 거야. 좋으면 좋은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싫은 거지. 8년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했던 그 모 방송에서 나왔던 그 단어가 생각나요. 저는 거론하기가 싫어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분란 일으켜서 싫어요라고 했던 대상이 이재명 네, 지사였잖아요.
4: 이재명 분란 일으켜 싫어요. 그걸 좀 했었죠.
2: 지금 유시민 작가 하는 게 딱 그 톤이거든요.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어. 모든 게 싫어. 그래서 반명선언 어제 한 건데 딱 보니까 정청래는 그러니까 덜미보라다가 나왔어. 정청래는 뒷덜미. 유시민은 목덜미. 그냥 멱살 잡은 그러니까 거예요.
4: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어저께 요약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찍으라는 얘기예요. 예, 정청래 찍으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김민석 송영길 찍으면 민주당 망한다. 예, 이런 건 망하는 거니까 정청래 찍어라 이제 대놓고 얘기한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좀 며칠간 침묵을 지키다가 좀 나온 쇼 나온 그 무대가 김어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 김어준 원래는 두 사람이 아주 환상의 콤비 아니었네 얼마 전까지 그런데 문조털라 뭐 그 말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털레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김어준 씨 쪽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 뭐 형님 자기 형님 얘기는 이제 또 형님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세요. 뭐 유튜브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 출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프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제 점점 이분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립되다 보니까 오히려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예, 그런 게.
0: 저는 어제 매불쇼 방송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료 화면으로 내온 거에 이제 유시민 씨가 무슨 뭐 개인 유튜브 하냐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 장성철의 뉴스명당 거기에서 그런 발언했다라고 저희. 방송 프로그램 홍보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준일 평론가님 유시민 씨 등판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5: 이게 이제 저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0: 양치기?
5: 그러니까 뭐냐면은
3: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ABC론이었어. 좀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파문 한번 일으킨 게 그때는 한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 간 것 같아요. 네. 그거 가지고 네. 예, 뭐 저도 이제 한겨레 칼럼도 쓰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축 재건 중론 이거 이거는 한 일주일에서 한 5일 이 정도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서 자극적인 내용을 비슷한 거를 계속 들었을 때 네. 이게 정말로 오래 갈 거지. 이게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 거기 출연자들끼리 유시민 작가 뭐라고 하냐면은 와 이걸로 또 한 열흘 동안 뭐 네, 물고 뜯고 네, 하겠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0: 즐기네.
3: 열흘 안 갑니다.
0: 안 가요?
3: 예, 이거 하루 이틀짜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더 독하게 얘기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뭐 업이 이거니까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또 내일 또 유시민 얘기하고 모레 유시민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서 내놓은 자식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아 이제 뭐 유시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 뭐 좀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한번 만나보는 게 청와대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0: 영향력이 많이 그럼 축소가
3: 되죠. 예. 그거는 김어준의 영향력이 축소된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라고 봐요. 네. 저는 이제 팩트 체크 하나만 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안 좋은 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누구 시키고 네.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한 게 모든 기자회견에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해 9월에 100일 기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그건 하기로 했고 그리고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라는 게 필요하다.
0: 그렇죠.
3: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했어요. 네. 그리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거 말고도 뭐 지금 최근에 그 순방 갔다 와서 기자회견 한 것까지 포함해서 네 번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유시민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하나. 저는 뭐 이 얘기는 좀 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0: 총청내법으로.
3: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윤석열.
0: 아.
3: 예. 윤석열의 지배를 받아서 국힘이 망했어요.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전또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다 잘라내고 이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 의견을 약간 개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동원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연판장은 돌린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러면 유시민의 지배를 받으면은
0: 아 그럴 수 있네.
3: 김어준과 네. 유시민의 지배를 받으면은 당은 살아나나? 그러니까 지금
0: 근데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내 말 들어잖아.
3: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고 당원들을 막 지켜 세우잖아요. 네.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은 다 뇌가 없는 당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보기에는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들도 당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대통령의 말이 좀 더 옳다라고 판단한 건데 갑자기 깨어있는 시민에서 깨시민에서 갑자기 뇌 좀비가 됐어요. 네. 당원들을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구구절절 다 틀립니다.
0: 네. 서 소장님, 네. 그러니까 유시민 씨 등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 끼치고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2: 저는 처음에는 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0: 네.
2: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추동 세력들이 붙었잖아요.
0: 네.
2: 유시민 작가 참전하고 물론 이제 유시민 작가 참전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빠졌잖아요. 조국 전 대표는 지금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네. 그러면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제 세 그룹인데 김어준 씨 발 뺐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최욱 매불쇼로 이 스피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욱 매불쇼가 참 바보가 쓰는 턱을 했어요.
0: 왜?
2: 김어준 영리가 편집했잖아요. 대통령 부분은 편집해서 거리를 두고 김민석 부르고 송영길 의원 부르고 이제 고민정원 부르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중립 지역으로 이제 쭉 빠져나와서 관망세로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욱 씨는 어제부로 반명 스피커가 돼버린 거예요. 판을 반명 판을 거기에 깔아줬어요. 그렇잖아요. 보안수사권 묻지 말고 닥치고 폐지 쪽으로 체육 매불쪽으로 가는 거고 어제 유시민 씨의 이 대통령에 대한 저주의 구판을 깔아준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
0: 네.
2: 이제 매불쇼 나가서 뭐 친명이라고 하는 순간 친명 아니에요. 거기는 반명 직파소가 돼서 거기 나가면 이제 반명당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체육 매불쇼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저는 김어준 씨와 이제 이 체육 매불쇼 이 경공하고의 차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 작가는 말씀한 대로 올해 소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피로해요. 그리고 재탕 삼탕입니다. 지난번에 그 경우 뉴스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여기 나와서 그냥 심화 버전으로 더 저주를 한 거예요.
0: 자극적인
2: 자극적인 뿐이지 별로 그렇게 생각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이거 대통령이 한마디만 툭 던져도 무너질 만한 그런 모래성 같은 비판이에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말로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필연적인 패망의 길로 유시민 씨가 가고 있는
0: 거예요. 너무 또 이렇게 또
2: 아, 돌려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저는 필연적으로 패망할 것이다.
0: 강찬호 의원님, 네. 그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1: 이거요? 저는 그래도 정청래 후보 쪽에 조금 결집 효과들은 좀 있어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제 주변에 그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40대 50대 뭐 서울에 뭐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이런 친구들인데도 뭐 민주당 이제 특히 이제 강성 민주당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실망했냐 그랬더니 아 검찰 이런 거 하나 그래요?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아 그리고 하는 게 막 보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0: 네.
1: 뭐 이게 뭐 어 뭐 탈원전인 줄 알았는데 친원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좀 이게 좀 애초에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니까 유시민 씨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아 그렇지 더더욱 해서 결집을 할 수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서 이제 좀 대통령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저는 뭐 이런 결집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장이 보편적인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들이나 그 지지층 또 여기 지금. 당원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0: 네.
1: 왜냐하면 그 공소 지금 저 그 보안수사권 문제만 해도 저는 유시민 씨가 어저께 상당히 아픈 게 자기하고 원래 한 팀 원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민정 의원이 지금 대표 후보로 나와가지고 저희 그 중앙일보 불타는 여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보안수사권 아 나는 예를 들어 뭐 성범죄라든가 약자 대상 범죄 이런 거는 좀 존치시켜야 된다. 아 그냥 까고 나왔거든요. 네. 고민정 후보마저 이거 완전 같은 팀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이게 좀 지지층 아주 핵심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중도라든가 이런 이탈은 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큰 틀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0: 왜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1: 아니 그럼 저는 이거는 정청래 후보 미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푼 그런 몸부림 굉장히 큰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유시민 씨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뭐 친노 세력 원래 친노의 뭐 노무현 대통령 경호 시작하면 친노 세력을 많이 이끌고 있다가 그 나갔잖아요. 데리고 친노 세력을 데리고 나가갖고 국민참여당인가요? 그거를 해갖고 나가서 한번 본인이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을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망했고 결국은 이해찬 총리가 다시 그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본인의 혁신과 통합인가 그 세력까지 해가지고 다시 현재 이제 민주당을 그때 네. 이제 문재인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 만들고 이어서 이재명 정권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자기 입장에서 한때 데리고 나갔던 그 많은 친노 세력 네. 다시 계속 좀 뭔가 이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금 동기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0: 네.
1: 두 번째는 지금은 뭐 내가 당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정청래라는 그런 먼저 말을 쓰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한마디만 더.
0: 네, 한 말씀 더.
3: 이게 이제 이 여기에 긁힌 게 있는 것 같은데 증축 재건축을 지난번에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유능한 사람들 안 쓰고 왜 이상한 사람들 뭐 이해운 김용남 결국은 이제 김용남 그래서 조국 떨어뜨리고 뭐 이거가 이제 긁힌 것 같아요.
0: 네.
3: 근데 진짜 몇 명이나 썼나요? 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보수 인사 몇 명 썼어요? 별로 제가 보기에는 10명도 안 돼요 지금.
0: 그러네요.
3: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보통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라서 권력 비즈니스라서 한번 대통령을 잡으면은 적게는 한 만 자리에서 많게는 뭐 진짜 무슨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 미치는 거 하면 뭐 3만 자리 막 이런 얘기까지 3, 4만 자리 얘기가 나와요. 그중에서 한 뭐 한 대여섯 개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수 진영에. 그게 그렇게 이게 뭐 참을 수 없나요? 그거를?
1: 아이고 크지. 아니, 그것도 큰 거지.
3: 아니 이거는 진짜 자리 욕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라는 이 분노가 있고 이분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증축이나 재건축을 한 게 아니라 분가해서 신축을 했어요. 열린우리당.
0: 그렇죠.
3: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거는 괜찮고 이쪽에서 뭐 재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려는 건 안 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좌회전 깜빡이 그 우회전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0: 네.
3: 그러면은 이재명은 네. 우회전 하면 안 돼요? 왜 이재명은 하면 안 되고 노무현은 해도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옛날에 했던 주장과 지금 했던 주장 그때는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그 진정성을 몰랐어 막 이러다가 이제는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데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궤변과 논리가
0: 알겠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샵 0945로 좀 장성철의 뉴스명단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국보급
2: 국보
0: 예 국보를 보내주나요? 김선식 선생님의 네. 정말 그 컵 세트가 있거든요. 야. 저한테 기증을 해주셨어요.
2: 우와.
0: 그래서 몇 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2: 장성철의 뉴스명단 응원합니다. 네, 저 주세요.
0: 그런 거 아니, 문자로 보내시라니까요. 샵 0945로
2: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많은 분들 또 저희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02로 전화가 왔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다. 요즘에 즐겨 들으시는 방송은 뭔가요?
2: 장성철의 뉴스명당.
3: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1: 장성철의 뉴스명당.
0: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 금...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댓글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의견 올라오는데 춘춘님, 김준일 청와대 들어가도 될 듯.
1: 들어가세요.
0: 탁월한 방추상회님, 서윤규 소장님, 민주당의 희망. 심지어 잘생김.
1: 감사합니다. 얼천은 여기 있는데.
0: 그러니까.
1: 얼굴 천데.
0: 이건 칭찬인지 모르겠네. 이기창님, 강찬호. 정신 멀쩡할 때 논평 들을만한.
2: 정말 너무한다.
0: 아니 오늘 지금 논평 들을만하다고.
1: 들을만하다는
0: 그 얘기잖아요.
2: 정신 지금. 멀쩡할 때. 그러니까 제가 간만에 정신이 멀쩡했던 때 아닌가요?
0: 술 드셨나?
2: 아닌데.
0: 아니야.
2: 안 그렇습니다. 늘 저 출연 전에 목욕 제기하고.
0: 네. 서윤주 소장님, 네. 오늘 아침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1: 네.
0: 저도 읽어보고 야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유시민 작가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정치 비평을 하면 안 돼요.
0: 네.
1: 그때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0: 네.
1: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두 명입니다. 민주당에.
0: 네.
1: 해남진도 완도의 박지원 의원이 이 DJ 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짤막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유시민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0: 예.
1: 집권 2년째 딱 이때쯤이에요.
0: 네.
1: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마침내 정신 이상설도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0: 네.
1: 24년 전에.
0: 네.
1: 그러면서 그의 폐악질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박 의원이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
0: 그렇죠.
1: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들의 사랑받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가 본인은 정신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죠. 필연적으로 저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것 같아요.
0: 네.
1: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해방 넣고 폐악질하면 성공하더라고.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유튜브 댓글에 강찬호 위원님 칭찬 네. 댓글이 폭주 중인데
1: 아, 그래요? 예,
0: 또. 연두님 속사포 강찬호 화이팅 풍창님 아유. 강찬호 잘하고 있습니다
2: 분발하겠습니다
0: 끄아님
2: 분발하겠습니다
0: 나는 강찬호 좋은데 네.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나와주세요 강찬호 위원님
2: 감사드립니다
0: 딴 방송 나가지 말고 자주 나와주세요
2: 무슨 딴 방송 나가요 일편단심 뉴스 명당이다 말씀입니다
0: 감사합니다
3: 딴만 품었어 내가
0: 그렇죠.
1: 품었어
2: 저는 제가
0: 나가서
2: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이중당적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말 스스로 청산해야 될 네. 적폐가 되고 있다
0: 그러니까. SBS 당적 정리하세요 그럼 김태현
2: 제가 언론 매체는 당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도 네. 이중출연은 안
2: 중요한 것은 이중출연 무슨
1: 이중당적 이중출연
0: 네, 서윤주 소장님
1: 네.
0: 송영길 후보님 좀 말이 너무 거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1: 뭐 다소 거친 단어들을
0: 다소
1: 썼다
0: 낙태 얘기도 하시고
1: 최근 역적, 들어서
0: 역적 예. 얘기도 하시고
1: 역적은 좀 이해할 만한데 네. 목을 자른다라는 얘기라나 낙태 얘기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었다
0: 왜 그래요? 왜
1: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전당대회에서 삼자고도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발언 드릴 수도 있겠다고
0: 준비된
1: 발언이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 선택은 솔직히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충분히 조선시대 같으면 역적으로 패망에 이를 수도 있다.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한 텐데 또 이제 신체 부위를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고 두 번째는
0: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서 소장님.
1: 네, 얘기를 제가 할게요.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0: 아니.
1: 그래서 그런
0: 송영길 대표한테 직접
1: 전화 드리겠습니다.
0: 하세요.
1: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선별해줬으면 지금 구도상에 있어서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리 3자 구도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조금 강원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이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또 그 단어 선택을 잘 가려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강찬호 의원님, 네. 서 소장님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단어들
2: 네.
0: 어때요?
2: 아니, 물론 저 언론인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네. 지나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0: 듣는
2: 충분히 됩니다.
0: 뭐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네. 상당히 좀 섬뜩하지 않았을까?
2: 근데 이제 저 아니, 물론 이것은 좀 지나치다는 걸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고
0: 네.
2: 다만 정부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아무래도 3위이지 않습니까? 전체 여러 가지 지지율 지표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같은 친명이 이제 둘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하고도 좀 다른 스탠스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눈에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0: 네.
2: 뭐 정말 뭐 깨놓고 얘기해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높이는 게 이제 좋은 건데
0: 네.
2: 언론 주목도 받을 때 제일 뭐 가장 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 말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뭐 정책 공약 내세웠다고 그게 언론에서 크게 안 써줘요. 근데 뭐 그러네. 여기서 이제 뭐 낙태라든가
0: 맞네.
2: 뭐 목길 쳐야 된다라든가 이러면 이거는 그냥 팍팍 꽂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다. 물론 저는 그걸 뭐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0: 언론의 네, 주목도를 네.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
2: 아 그건 뭐 그게 평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나치다는 평가 어떤 그런 논란과 별개로 정무적으로는 뭐 도움이 된 거죠. 정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결선 투표가 아니고 선호 투표가 되다 보니까 네. 호감도 비호감도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문제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과연 본인 입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기는 했는데 호감도 부분에서 좋을까?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혹시 비호감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목도를 높이되 그 비호감은 안 받는 좀 그러한 어떤 언어를 지금 좀 개발하면서 해야 되고 저는 얼마 전에 눈에 가장 띄인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저 앞으로 저 의석 10석 이상인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를 부여하겠다. 네. 이게 조국당과의 합당 연대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네. 조국 지지 세력을 좀 뭐 민주당에 끌어들이는 어떤 나름의 상당히 좀 묘수 아니냐 좀 이런 좀 얘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당 배려라는 어떤 그 대의에도 맞잖아요. 네. 그런 좀 그런 걸로 계속 한번 좀 본인 승부를 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0: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주이킴님이 유튜브 댓글에 김준일 평론가님 팬인데요. 비엔나 커피숍에서 보고 하이 이게 맞나? 잘생겨서 깜놀. 다음에 사인 요청해도 되나요?라고 여쭤보셨어요.
3: 아유 뭐 사인. 예, 사인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오. 제가 못해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해 네. 주셔서. 예.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예, 정청래 대표가 평택을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한다. 막 이런 발언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좀 과격한 발언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3: 일단 부적절하죠.
0: 부적절해요?
3: 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좀 무책임한 거죠. 당대표로서 본인이 공천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후원회장했고 그런데 당 선거 내내 안 도와줘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공천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 이제 본인 김용남 후보가 또 이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나한테 표를 준 민주당원들은 뭐가 되냐 네. 어이가 없네 이렇게 썼잖아요. 전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랑귀예요. 그러니까 본인 유리할 때 본인 유리한 말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공천을 한 이유는 너 조국 편들라는 거 아니야? 조국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일단 공천을 했고 근데 내심으로는 뭐 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국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야지 어쨌든 네. 나는 공천까지 공정하게 했지만은 조국은 살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악의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희동 당선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송영길 의원이 한 이 취지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용어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 이거 낙태 이런 거를 이런 데 비유하면 안 되고 저는 또 제일 좀 싫어하는 게 이 봉건적인 단어예요. 왕조시대 단어.
0: 아, 그러네.
3: 예, 왕, 역적. 뭐 역적.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참수해서 이제 효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목을 걸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고 어제 이제 당권 주자들 얘기를 좀 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전북에 갔어요.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그렇죠. 않아요 지금. 예, 네, 전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0: 정청래 대표
3: 쪽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남의 소지역주의, 네. 차별론, 소외론,
2: 남북전쟁 지금.
3: 예, 네. 지금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 완전히 정청래가 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어제 4대 이제 비전 발 혁신안 발표했거든요. 그 청년의 민주당 이기는 대통합 당원 아니 이거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0: 아니 그러니까
3: 당원의 수기 네. 수기 주권 정당 그리고 네. 공정한 시스템 공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청래 대표 때 없었던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청년의 민주당 뭐 그래서 이제 그 노년의 민주당이고 이제 그거를 청년의 민주당으로 내가 하겠다 뭐 이건 약간 구호적인 거고 이기는 대통합 통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졌다라는 거예요 선거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당원 주권만 하는 게 아니라 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무조건 김어준 같은 유튜버한테 다 맡겨가지고 이거를 당원 교육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공천도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하겠다. 이 얘기를 막 상여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 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게 김민석 의원이 후보가 이 얘기했어요. 조국 혁신당하고의 통합의 3대 원칙. 네. 민주당 당원이 동의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 당원이 동의해야 된다.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된다. 흡수합당이다 이거는.
0: 그러네요.
3: 이거 안 하면은 우리는 연대다. 딱 이제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화가 이제 다 됐다. 한쪽은 열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줄 테니 그냥 따로 가자. 한쪽은 흡수합당하겠다. 한쪽은 닥치고 합당. 이제 이렇게 딱 전선이 나눠졌어요.
2: 그 지금 저 며칠 전에 그 전남 광주 시의회에서 지금 호남 향한 혐오 차별 중단해 달라 이거를 거기서 결의안을 냈어요. 지금 이제
0: 어디서 그
2: 전남 광주 의회.
0: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호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왜 반도체
0: 투자 때문에
2: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호남을 향해서 정말 근거 없는 혐오와 비방 이런 게 정말 도를 넘었다.
0: 네.
2: 정말 이거 자제해 달라. 중단해 달라. 이렇게 해서 대국민 어떻게 보면 효소 결의문을 냈어요. 전남 광주 특별시 의회에서. 근데 댓글을 제가 보니까 놀란 게 여기서 호남 전북은 빼주세요. 전북은 빼. 뭐 니들은 맨날 표 달라고 할 때는 호남이고 뭐 이렇게 자원을 분배할 때는 전남 광주 아니야. 딱 이거예요.
0: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갈등이
2: 남북전쟁이. 그리고 요거를 불붙인 사람이 누구냐.
0: 누구야?
2: 바로 이원택 전북 도지사하고 그걸 받아갖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저거 드라이브 관련해서 우리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있다. 이거 이원택 지사가 먼저 선빵을 때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저 그 정청래 의원이 찾아가서 그 그래. 상실감을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그걸 확 부각을 하고 있다고요.
0: 네.
2: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남북전쟁. 근데 제가 볼 땐 정성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무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니까 호남이 재미있는 게 비율이 전북이 숫자는 더 적지만 이거 유권자 44%가 민주당원이에요. 전북이. 반대로
0: 그래요?
2: 전남하고 광주는 37% 34%예요. 그러니까 전북에 가면은 만나는 성인 중에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0: 그러네요.
2: 민주당원이신 거예요.
0: 네.
2: 그 정도로 거기가 이제 19만이라고 들었는데 나머지 이제 전남 광주 합치면 거기가 이제 28만 30만 되고
0: 네.
2: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청 지금 전남 광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반도체 드라이브 때문에 친명 후보한테 표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정성래 후보는 전북에 굉장히 올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전 지방선거 때 똑같았어요. 전북이 그때 김관영 무소속 후보한테 이탈 조짐을 보여갖고 정청래 그때 당시 대표가 혼쭐이 나가지고 그냥 연일 거길 찾는 바람에 평택이나 이런 격전지에서 다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김용남 후보 대신에 조국 했어야 됐다. 뒤늦게 이거 나온 거 가장 분노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0: 왜요?
2: 아니 누가 봐도 김용남은 뉴 이재명 맨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조국과 김용남 단일화에 대해서 청와대도 굉장히 부정적 기류였다는 거거든요. 이거 저 정성래 의원이 이제 와가지고는 그때 이거 단일화 했어야 된다. 이거 결국 무슨 얘기야. 명픽 후보 괜히 했다가 우리 당 망한 거 아니냐. 그때 평창 망했다. 명픽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네.
0: 유시민 그러니까 작가가 한 얘기랑 흐름이 같네요.
2: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친명 후보를 강조하려면 이거는 진짜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낙찰한 말까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0: 서 소장님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 흐름 판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4: 일단 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내 이제 이 현역 의원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송영길 의원도 사실 치명의 적자로서 뭐 이게 의심은 안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이 친명 그룹,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독자 그룹, 그렇죠? 거기에 이제 김어준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팀 김어준 그룹, 유시민 그룹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고민정 은영을 뭐 팔아서 의리를

0: 지킨다, 이재명을 지킨다, 하지만 선당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선당우사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당우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청래 의원을 송영길 의원이 선배로서 조금 마음에 안 좋은 건 예전에 봉이 김선달 얘기가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조계사 2021년, 22년 대선을 앞두고 나서 불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청래 의원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가지고 우리 스님들 봉이
1: 봉이
0: 김선달
1: 김선달
0: 거의 뭐 이거 사기꾼 취급을 한
1: 화
0: 거잖아요.
1: 엄청나셨죠.
0: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조계종에서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다 대선 후보 해버렸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랑 송영길 대표랑 전국에 사찰을 돌고 가면서
1: 맞아요.
0: 머리 숙이고 108배하고 사과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1: 네.
0: 그때 불교계에서 요청했던 게 뭐였냐? 정천에 사퇴시켜라.
1: 탈당,
0: 아니
1: 탈당.
0: 탈당시켜라. 그래서 그때 당대표였던 송영길 의원이 탈당 잠깐 했다가 그때 조용하면 돌아와 주셔라. 우리 대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선당우사란 말을 하면 안
1: 아니,
0: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그런
1: 맞아요.
0: 건데 그때 대선은 몇 프로로 졌는지 아십니까? 0.73으로
1: 야, 근데
0: 졌어요.
1: 거기서
0: 25만 표.
1: 네, 그때
0: 그러면
1: 맞아요.
0: 결국에는 조계종이나 불교계에 있어서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영향을 안 받았겠냐라는 했을 때는 송영길 의원은 피로토하고 싶을
1: 근데
0: 겁니다.
1: 그때 탈당 안한것 정도가 아니고 한번더 이른바 코리안 캔디를 이제 드시게 먹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 그래서 핵심 측근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실 수 있는 그분이 정청래 당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렇게 불교계에서 탈당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불교계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잠시 탈당했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이제 다시 모시겠다. 이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그거는 지금 우리 형님 말씀이요? 아니면은 그 이재명 후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간 핵심 측근이 그 자기 얘기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부한테 누를 게 안 되니까. 아, 이건 내 그냥 의견이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핵심 측근이 간 다음에 딱 SNS를 올려요. 그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윤핵관들이 설쳐갖고 지금 우리 선거 망친다 이렇게 난리치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윤핵관만 있습니까? 우리 당에도 명핵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명예관이 나를 찾아와서 나보고 탈당하라고 했길래 나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핵심 측근이 이재명 후보도 당황해가지고 좀 한소리 들었다고 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이런
2: 알겠습니다.
1: 일이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얘기는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건 김준일 평론가님한테만 여쭤보고 시간 관계상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복당이 당의 쇄신, 보수 재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57%가 나왔어요. 그렇게 썩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3: 근데 이게 더 아픈 게 뭐냐면은 보수층으로 한정을 하면은 57%가 아니라 58% 더 높아요. 뭐 어차피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실 진보층이 한동훈 복당이 도움이 되네 안 되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당수는 표를 이제 한동훈에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2: 그러네요.
3: 그러면은 중도나 보수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럼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고 접촉면을 넓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호감도가 사람들한테 낮아지지 않았다.
2: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3: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특유의 그게 있어요.
2: 또저 욕하려고 그러시는
3: 아니
2: 건가요?
3: 그게 아니, 그러니까 한번 긁히면은 싸움닭이에요.
2: 제가 긁혔다고요?
3: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하고도 물론 팩트 체크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안철수 의원을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고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여의도 레카들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볼썽사나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동훈이 옳다고 하더라도 친한계들도 자중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2: 알겠습니다.
3: 너무 좀 심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당의 주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약간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1: 이건
3: 있어요.
1: 간단히 제가
2: 30초.
1: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거 복당 논란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묻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당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좀 질문을 굉장히 꼰 거예요.
2: 그게
1: 그러니까
2: 홍영님 전 여의도
1: 네
2: 연구원장의 얘기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거 또홍 전 원장이라든가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이런 논란이 많은 문제는 예 아니오로 묻는 것이지 이게 여러 가지 벌써 다른 논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 쇄신이라는 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쇄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나는 복당은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아니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2: 알겠습니다.
1: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질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2: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찐칠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화 오면 뭐라고요?
0: 장성철의 뉴스 명가.
2: 감사합니다. 찐칠판 마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봉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건데요. 이번 장마철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직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은 없는데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7: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기자, 서울에 지금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8: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전보다는 비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울과 경기 북부에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쪽부터 비구름이 점차 약해지면서 구름이 경기 동부와 강원 등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구름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 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분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서대문, 은평, 마포구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시간당 70에서 8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라 피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새벽 6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이번 장마철 들어 전국 처음으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6: 네,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 좀 잦아드는 겁니까?
8: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비는 강도는 다소 약해지더라도 내일까지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시간당 최대 50mm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감안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강원에 250mm, 수도권과 충청 북부 20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150mm 등입니다. 강원에 앞으로 더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근처나 저지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6: 네, 호우와 관련된 속보가 조금 전에도 들어왔습니다. 경기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봉구와 은평구 관련 산사태 주의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경기 양평군과 인천 남동구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7: 네, 또 오늘 오전 6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0: 되기도 했는데요. 파주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1: 네, 경기 파주시 월롱산업단지 인근입니다.
2: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제 뒤에 있는 도로가 흙탕물로 덮였습니다. 여기는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지금 물이 많이 빠졌지만 30분 전까지만 해도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깊게 차올랐었습니다. 여전히 물이 차 있긴 해서 이곳을 다니는 차들은 모두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 긴 구간이 잠긴 것은 아니고 관계자들이 배수구 정리 작업을 하면서 물이 빠르게 빠졌습니다. 예, 경기 북부 전역과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외 수도권 전역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등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을 출입하지 말고 위험 상황이거나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0: 네, 이렇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순환 사고 우려도 있을 텐데, 홍수 주의보가 내려지거나 통행이 제한된 곳도 있습니까?
1: 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수도권 곳곳에는 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제한되거나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과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고 목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너부대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 지점에 있는 신천, 경기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의 포천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동부간선도로는 수락지하차도와 성수분기점 양방향이 수위상승으로 전면 통제됐고요. 불광천길도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마찬가지로 수위가 오르면서 양방향 통제됐고, 행주 1교 하부도로 구간의 금포로도 통제됐습니다. 또이 일대인 경기 고양시 능곡사거리에서 행주나들목 구간의 행신로와 자유로에 있는 재난방제 및 통행시설인 현천육간문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면으로 유턴하려는 차량은 가양대교 북단나들목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월롱산업단지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2: 네,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시작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지나는 비구름은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0: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3: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2: 네, 지금 강원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3: 네, 맞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지금 날이 맑고 있는데 여전히 장대비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을 상징하는 의암호입니다. 제 뒤로 의암호를 상징하는 이 소양강 처녀상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의암호 전체를 보실까요? 바람도 무척 거세고요. 이 호수 수위가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이곳 의암호 수위가 늘게 되면 하류에 의암댐이 있습니다. 이 의암댐이 수문을 개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청평댐이라든지 팔당댐이 계속해서 지금 수문을 열고 있지만 계속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이 춘천 지류의 도시마천들을 봤었는데요. 이 도시마천도 굉장히 수위가 많이 늘고 그 흙탕물이 흐르는 모습 볼수 있었고요.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강원 전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철원이나 화천, 춘천, 홍천에는 새벽 4시 반부터 호우경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이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입니다. 네, 자정부터 5시간 동안 홍천이나 춘천에 내린 비는 80mm가 넘는데요. 지금도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월 국도 31호선 낙석에 따른 도로 통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강원 지역에서 특별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이 내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많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 무엇보다 이 지반이 약해지면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무려 3,3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곡의 경우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만큼 접근이나 야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인근 북한강이나 한탄강, 화강에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0: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상류댐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팔당이나 청평댐이 조금 전부터 다시 수문을 열었고요. 남한강 지류인 횡성댐도 오늘 개방을 예고했습니다. 북한강 최상류에 있는 이곳 춘천이나 의암댐의 경우엔 일단 오늘 하루 이 비가 내리는 양을 좀 보고 개방 여부를, 수문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1: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근처 한남방용 4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 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반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YTN으로 제보해 주신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오늘 새벽 1시 10분쯤이었습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인데요. 내부에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5장에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가정의 관계, 나와의 사회의 관계, 스승의 관계, 교회에서의 또한 서로의 성도끼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끼리의 관계가 원만하면,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 상호간에 서로 떡을 대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보아줬다.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다 그곳으로 공급해 주셨다.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 상호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후사, 즉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고 내 민족을 이루겠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침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땅을 주시겠다는 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약속이 있고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관계도 있지만은 사회 속에서는 또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큰 상징적으로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땅을 소유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하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라면은 누구나 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와 또한 의욕이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관계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우리의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부르셨어요. 이상 중이라는 묵도하는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 생활이 그러해야 됩니다. 어떻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남의 관계가 어떤가를 늘 정립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내가 죽을 가까이 할 때 주께서 나한테 생명의 해를 주셔서 생명의 해가 길리라 시편 16편에도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린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묵상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 가운데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 보는 거, 발로 행하는 거, 정직한 길로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 의지의 선택인 겁니다. 선택을 하는 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또 듣는 귀로 여러분이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지킬 때에 이어서 여러분은 육체로서 여러분의 입술을 스스로 의지로 주장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의 보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여러분의 의지가 따라가는 겁니다. 발로 행하는 것도 악인의 길, 죄악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선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향하여 듣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시면 여러분의 발을 지킬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허탄한 것으로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는다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거지만 지시로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솔기가 내려서 그 하나님의 재물을 쪼그려 들 때에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은 쫓았던 겁니다. 지켰던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기동 중에 묵상 중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의 의지하시신 겁니다. 예레미야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고대의 풍습은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의 종이 있으면 그리고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인이 모든 상속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아브라함 가문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이제 세상 풍습을 쫓아 아브라함은 그 상속을 그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내가 깨달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의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의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때 내 자식이 없어요 씨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엘리엘 너의 DNA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야 할 내 자식이 너와 같은 피를 나는 그 자식에게 내가 널 후사를 삼겠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에 떠 있습니다.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그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지치죠. 여러분들 별 세다가 별 하나 나하나 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있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적어도 6, 7천 년, 7천 년이 된 오늘 이 세계 인구가 80억에 가까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30억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한 믿음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묵별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일점 미래에게도 벗어나질 않고 오늘도 이어진다고 한다고 볼 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약속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오늘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여호와여 예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자로 얻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으니 성령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이제는 저 세상의 길에서 사는 분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듯하나 여러분은 천국의 길을 걷는 하나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민이요 우리가 육체의 수를 다 누리고 하늘나라에 갈 때도 영원한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의 집이 다 이름 문패가 새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각자의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붙여놓지 마십시오. 너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복을 누리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 이분이 가장 잘 사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죽이겠다 하시면서 또한 축복으로 땅을 주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갈대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서 그것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얹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에 대한 제물이 있으니 그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라고 또한 보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신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은 예수 오시기 이전에 산 제물 3년 된 그 짐승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캄캄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에 심히 두려워했다. 이 내용은 무아지경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깊은 이상 중에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상을 듣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이제 심판할 때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 광야의 길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죄악에 관용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때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내모를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야곱의 후손대로 열두 족속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는 땅 또한 여러분에게 축복의 모든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면 모든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정은 긴 고난의 길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에는 긴 여정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그렇게 설계가 마치 그 재물을 탐내려 그 짐승에게 설계가 다가오는 것을 어느 사람에도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악마의 모든 손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할 때에 항상 방해하는 요소가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의 수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잠들 때 우리 하나님에게 대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이하의 말씀을 제가 번역한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하십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생명의 날로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오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분한 분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계십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확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후손도 받았고 그 땅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땅을 차지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날을 여러분이 이어가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생활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손을 얻었고 약속의 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마음을 굳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생명의 해가 이어지는 생명의 귀한 자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기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 다 기도 이야기만 나와요.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산상수원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내려놓고 상의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호소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요. 또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에 전제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도의 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느비듬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며 항변한 사건이 나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집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눈물을 짜며 땀을 짜며 피를 짜며 생명을 짜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이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따릅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에서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일단락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걸핏하면요 원망을 일삼았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 만나 가지고도 영양실조에 걸린다면서 무화과며 석류과일이 없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던 민족이에요. 원망에 길들여지면 원망이 많아지고요, 감사에 길들여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법이에요. 긍정에 길들여지면 인생 만점을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해석합니다만은, 부정에 길들여지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관점에 듣고 보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귀한 거예요. 로버트 슬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망은 부정적 입술의 고백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정 대신에 긍정,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는요,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훈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통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화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다는 거죠. 르비듬은 호렙산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막 지방이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회중이 물이 없어 목말라 쩔쩔매고 있다면 그 인도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물이 없는 광야인 것을 알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호렙산 근방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정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해서 가도록 한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느비듬의 장막을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따랐는데요,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는데 결과에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느비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와 다툰 사건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어요. 2절 상반절에 모세와 다투었다 하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라며 덤비는 것은 하나님께 덤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를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또한 주의 종을 배신해도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르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신앙의 행위를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방법도 희망도 없는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통째로 맡기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다 맡겨버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란 말은요, 전부, 전체, 모조리, 남김없이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버리라 말은 남겨두지 말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모세처럼 통째로 맡기고 기도하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빔에서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에요. 8절 때, 8절 보니까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빔에 싸우니라. 첫 번째 사건이 마실물이 해결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때가 중요합니다. 때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생수를 마시고 이제 좀 쉬어보자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느비듬은 쉬는 곳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기도가 쉴 때 공격에 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쉬고 봉사가 쉬면은요, 사탄은 여지없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아말렉에 대해 한번 알아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헌신적대로 내버린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에. 그들은 호전적 민족이었어요. 아말렉이란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탄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민족은요, 싸움을 해도 비겁하게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후미진 곳 쪽을 습격해가지고 약하고 피곤한 자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갈증을 해결하고 쉬고 있는데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아말렉이 습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부득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투부대를 편성하게 하고 출전시켰고 자신은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잖아요. 9절에 보면 그 당시 배경이 눈에 확 들어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파죽지세로 공격이 오던 철통과 같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수수 쭈풍낙엽에 배 날리는 낙엽처럼 뒹굴며 후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지면요, 이번에는 도망가던 아말렉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역습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패하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먼저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믿음의 승리의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모세는 최신 무기를 동원한 거죠. 최신 무기라 해도 총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총칼보다 더 무서운 기도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손은 귀한 손이에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유명한 그림, 아마 여러분 그 그림 봤죠? 제목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사연이 있어요. 듀러는 본래 시골에 태어났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그림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한 동네 사는 친구가 같이 그림 공부를 하자면서 둘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온 이 두 소년은요,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서 마음대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드레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둘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네가 그동안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라.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네가 다시 일을 하고 내가 다시 미술 공부를 하면 두 사람 다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까 너가 먼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듀러는 그 친구의 수고와 희생에 의해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듀러가 화가로서 재능을 발휘해 나가자 드디어 인정받는 화가가 됐을 때 그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찾았을 때 그 친구는 두려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 손에 뼈마디가 굵어지고 섬세함을 다 잊어버려서 도무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두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친구는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목까지 제 친구 두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평생 그 친구를 도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로는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유명한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본래 이 그림은요, 사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가 나중에 기도의 손으로 바꿔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까지는 한 친구의 희생과 협력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본문 속의 승리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 지팡이는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한 그 지팡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던 지팡이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한 그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본래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별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팡이의 이름과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의 지팡이로 불리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미디안 강에서 양떼를 인도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막대기보다 보단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쓸모없다든지 별볼 일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스승에 합당한 도구가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랬어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모세의 손이 어떤 신통력이 있거나 요술 손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올린 손은요 기도의 표상이었고 하나님께 간과하는 그러한 손이었던 거죠.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요 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이 말이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막히고 무너지고 답답해요. 믿으십니까? 그럼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본데요. 첫째는요, 항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권총을 딱 두고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바짝 들면서 항복의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적군도 두 손 들면 죽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아야 해요.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던 거, 내 힘과 지식 믿고 살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과 가사가 있었던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손을 드는 것은 의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합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땐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언제나 내 자신의 문제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도움의 요청이에요.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조난당한 사람이 무인도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지는 것은 구조의 신호와 같은 거죠. 네 번째는요, 충성의 의미죠. 서약시대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대통령 취임 때도 손을 들고 서약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의 서약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며 기도하는 것도 서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의 의미예요. 충성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심을 보고 주신 것인데,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리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승리의 학습입니다.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만세를 불러요. 여섯 번째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 순서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강복입니다. 죄 등이 축도하는 것은 모세의 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손과 같은 거예요. 본문에도 모세가 올린 두 손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기에 든 손이었어요.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에 번쩍 든 그 손이었어요. 그리고 깊을 잃고 승리하리라는 확신으로 올린 그 손이기도 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물론 아론에게도 손이 있고 홀에게도 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손과 아론의 손을 비교를 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손은 지도자의 손이요, 아론과 홀의 손은 섬기는 자의 손이었어요. 학자들은 모세의 손을 큰 손으로, 아론과 홀의 손을 작은 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은 교회 담임 목사의 손이요, 아론과 홀의 손은 목사를 돕는 성도들의 손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종의 손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손도 귀한 손이지만요,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홀의 손이 더 귀한 손이에요. 12절을 보면 여기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내려지는 건 별게 아닌 인간의 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이기를 막게 된 거죠. 이때 아론과 홀이 같이 협력하여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론과 홀이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아론과 홀의 손이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홀의 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섬기는 손이에요. 학자들은 이 손을 돕는 손, 보좌의 손, 협조하는 손, 이해하는 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모세의 능력의 손이 큰 손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아론과 홀의 작은 손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홀의 섬기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그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주석과 알버트 벙크는 이때 모세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날이 되었을 것이다.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작은 손, 섬기는 손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손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목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마주 잡는 교제는 참 아름다운 교제예요. 친구가 손을 잡고 부부가 손을 잡고 성도가 손을 잡고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교회는 이런 손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종 혼자로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아론과 홀 같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말로, 애정 있는 말로 죄종도 사람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협조하고 섬기는 아론과 홀의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느비눔의 전쟁에서 모세는 아론과 홀의 협력을 받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아말렉을 전멸하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대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닛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닛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러므로 여호와 닛시 승리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가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줘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은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만 가지를 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도 없으면요, 영적인 연약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실진하고 가정에서 권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들을 계속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영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줄인데 마귀는 이 줄을 끊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큰 지혜요, 아이디어요, 실력이요,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주님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아말렉 같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에서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 이게 처했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의 승패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기도의 현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낙심하여 내려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 높이 쳐들게 하여 주시옵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피로감과 삶의 무례로 인해서 기도의 발이 무거워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양옆에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그 손을 함께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진리로

0: 들리에 연약한 지체들리에 서로의 기도의 발을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물리친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신이 싸우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단을 쌓고 여호와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찬양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저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를 13장 통독을 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영혼의 비명을 지르는 자크 부르짖음의 영성을 배우셨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과감하게 카라트 했다고 했죠. 가지치기라고 말씀드렸죠. 베어냈다. 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달려갔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더서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을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동선을 정교하게 서로 조율하는 감독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는 거룩한 성전이나 율법의 현장이 아닌 술 취함과 탐욕, 권력 다툼이 난무하는 가장 근접한 세속적인 궁궐을 무대로 배경으로 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적 의식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때로는 가장 무질서해 보이는 삶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겪는 우연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예정, 계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말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발견해가는 가장 역동적인 영적인 신앙의 여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당시에 이 제국이 최고의 슈퍼파워 네이션이죠. 1장부터 묘사된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벤트를 벌리는 거예요. 화려한 금잔, 술, 권력의 위용이 가득한데 그 화려함의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불안함입니다. 왕은 왕비 와스티가 자신의 잔치에 나오지 않자 불같이 끓어오릅니다. 진노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이렇게 취약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조금만 흔들려도 분노하고 혈기가 나오죠.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스디의 폐위는 세상 권력이 낳은 비극적인 스캔들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각을 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그 공석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된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제국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메누하.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안식과 평안, 진정한 안식, 쉼, 평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는 화려함은 넘쳤어요.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 메누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분노와 파벌뿐입니다. 싸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얽히고 설킨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누하, 참된 평화, 위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분명하죠. 세상의 화려한 기준과 알고리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그렇지만 결코 그 소음에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변화,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죠. 우리도 있죠. 다 있죠.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세상의 오만함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상황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웠다면, 에스더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성벽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착각하고 믿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폭풍우가 치는 한밤에도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쉬지 않고 빛을 비추죠. 그렇지만 어때요? 배 안에 갇힌 선원들은 그 등대의 빛을 등대 뒤에 숨겨진 어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들이 겪는 갈등,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구원을 위해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성령의 붓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연의 산물로 보고 계신 건 아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빚어가는 거룩한 작품으로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이제 고난과 인내라는 재료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우리 보고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려한 성공 따라다니지 말고, 예, 눈에 드러나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는 가정, 그 공동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거점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멈춰 서시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뒤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보고 듣고 아시거든요.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섭리의 현장으로 바꿀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권력과 인맥과 화려함을 쫓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만물의 창조자, 세상의 통치자, 영혼의 구원자, 다시 오실 심판주, 그 은혜와 섭리를 신뢰합니다. 우리 삶의 혼란스러운 조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의 불안을 넘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인 이 매누화를 누리고 찾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이 매누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누화, 참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분류해서 마귀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가 죄를 짓고 우리 조상 대대로 죄인들이라서 이 세상에 죄인의 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의인들은 천국에 가고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굉장한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 그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엄청난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지만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와 또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또 아픔도 없는 질병도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요. 그 생명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새 사람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므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내 안에서 예수의 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옛사람이 죄인인 나는 예수님을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지고 새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하여서 힘을 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실 것이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이기실 것이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곁에 오셔서 그 성령님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우리 육신의 힘, 죄인의 힘을 다 물리치고 의인이 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뭐 이기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제하세요.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사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저주의 세력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려면 우리는 새 길을 가야 되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같이 날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날마다 찬양을 하고 왜 날마다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큰 힘,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도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서 오시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영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도와주고 또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냐고 주님과 합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과 합하여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게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껏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거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 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연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께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0: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 그러고 율법이 죄다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 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말씀은 열매교회 김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경찰이 수사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언더커버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장으로 그러한 마약 조직이라든지 범죄 단체 이런 데에 스며들어서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언더커버라고 해요. 경찰관이 경찰로서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마약범이 되고 경찰관이 조직폭력배가 돼서 그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모든 계획들, 모든 루트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알아내서 경찰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언더커버예요. 근데 경찰이 마약 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침투해서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활동해야 돼.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 조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돼.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도 행해야 돼요. 마약도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 조직에서 자기의 동료인 경찰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아야만이 이 위장 취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위장 침투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경찰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 범죄 조직에 마약 조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주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죄 조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료애를 가지기 시작해요. 동료애를 같이 매일같이 행동하고 같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동료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이제 그 범죄 조직의 한 명 그 은신처를 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돼요. 특별히 그 조직원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어서 호형 호재로 지내는 관계라면 더더욱 고민에 빠져요. 경찰인데 당연히 그 범죄 조직의 그 조직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친해지니까 그 정보를 넘기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경찰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돈을 가지게 돼요. 내가 경찰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제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는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경찰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참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그곳에 같이 동일성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선택.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경찰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 이 사람이 범죄 조직원으로 동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경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이 말씀이 삶의 규범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이 될 때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뭐 제자 훈련을 받든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성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 베푸신 그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4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제자의 반응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행해 오셨어요. 이적들을 베풀어 오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 오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사라든지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새롭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심히 고생스러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호숫가에 그 이 호수의 그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파도가 뒤에서 치는 그 앞에 서시고 백성들은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앉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도의 소리가 이 음성을 더 멀리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파도 소리에 그 퍼지는 그 증폭시키는 그 기능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쪽에 서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보니까 저기 배 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배 두 척 있는 데 가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 주인에게 어부에게 야 좀 호숫가로 나아가자. 호숫가에 나아가서 그 배에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 배 주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제 호숫가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어떻게 하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혼자 그 모든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건지게 돼요. 이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은 한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대로 가라.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금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쉬기를 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제기해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아세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도 아니에요. 자기는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리고 고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의 경험상 예수님의 요구는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지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0: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경험한 일을 실패했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내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 추구해 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누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랑한다면 권면하잖아요. 아이, 그거 효과가 없더라. 그 약 먹어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렇게 행동해야 얻는 거 없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경험으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경험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역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상충되는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깊은 데 고기를 내리는 것은 거기서 내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라면 깊은 데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렸고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8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서 정말 거의 죽게 됐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고쳐준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바라봤던,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한테 행했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만난, 지금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먼저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형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뭐, 시모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동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행해 주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시몬, 듣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뭐 행하시는 거 가서 보고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4개월 후에 가버나움 해변에서 지금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서 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어부의 일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멈춰요. 또 그만을 두게 돼요. 온전히 따라다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옛 직업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2개월의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2개월 후에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쯤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는 철저하게 온전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네가 한 가지 정말 결단할 것이 있다. 네 생각, 네 경험, 네 생업 그런 거 다 내려놔라. 내 말, 내가 정말 주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 것을 이렇게 쫓아가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는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얻어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10절 하반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 욕심, 시기, 질투, 약함, 악함, 자랑, 생각, 경험 모든 것을 다 버려놔야 돼요. 버린 것 버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거두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의에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인 것이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성공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달라고 하는 대로 찾고 그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마치 사람이 바닷물을 마심과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 갈증이 더 심화돼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의 소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영을 따라 살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다른 것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배고픔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배고프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의 그 팔복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세상이 규정하는 이 단어의 definition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배부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 그 글로리, 그 상급, 그것을 누가 받을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배부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배고픈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이제 푸른 초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초를 마음껏 먹고 포만감에 빠져서 편하게 고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회화적인 모습이 바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또 종교는 이 의와 그리고 이러한 그 배부름, 배고픔 이것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의는 단순한 어떤 올바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한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맺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은 마치 이와 같이 지금 마시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갈망 상태 가운데에 너희가 항상 놓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무엇을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늘에서 그 상급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해놓고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했다고 하고 세상에 정말로 유명한 그 셀럽처럼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췄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어떤 엄청난 그 홀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자기 의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명예와 부와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한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판에 대하여서 일비일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기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얻을 그 분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공력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불로 그 사람의 일생의 공력을 테스트할 때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티리얼이 풀과 나무와 지피였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의의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목마른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의에 줄인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정으로 하늘에서 배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늘에서의 상급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그 보물이라고 한 것을 항상 머니하고만 견주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기회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opportunity, 그 chance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것들을 다 머니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이 하나도 없게요.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만 천국에서 보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까지 같이 가면은 가장 좋겠지요. 예, 여러분은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사냥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가장 좋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 토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모든 기회를 10분 다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빌딩을 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 머티리얼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 머티리얼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의의를 뺄 줄 아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을 하되 그러나 자기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큰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또 뭐 무슨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못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보화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의 말 때문에 그냥 조그마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결코 하늘에서 그의 상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 그 글로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이 땅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배부를 것이요. 자, 이 배부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배부른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먹어서 배부르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일들을 때로 힘들고 때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이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과 같은 동일한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배가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의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굶주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목마르고 복음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만나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는 그 배부름, 즉 하늘의 그 풍성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그의 심령 가운데에 목이 마르고 그리고 늘 의에 주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떨까요? 결코 배고픔과 그리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만족한데, 여러분 아무리 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배가 일단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더 이상 에피타이트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해서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뭡니까? 아예 언더스탠딩 자체를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페이크 풀 상태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는 이러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즉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식욕이 전혀 없는 거요. 배부릅니다. 무엇을 더 바래요?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무 방어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굶주린 사람이 아닙니다. 의에 굶주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fake fool로 만들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잠시 있다가 예,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질 눈앞의 유익이나 또는 육신의 안락함, 이러한 그 속임수를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미혹되어 가지고 예, 잘못된 이 하늘나라의 이 영광과 그 상급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챌린징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이미 배부른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어도 자기는 이미 세이프티 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람은요, 이러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 짧은 한 말씀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런 엄청난 말씀이 이 짧은 원 센텐스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이러한 이 생각 가운데에 이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의 일생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 또 심지어는 죽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냥 가슴으로는 순간적으로 찡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삶을 동경하는 것은 뭐 생각지도 못하거니와 자기가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하는, 예,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 환란을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심지어는 순교도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에 그 모든 패런을 완전히 다 업사이드다운 시켜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 편안한 자리, 예, 익숙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33장에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독수리의 어미가 먹이를 갖다 못 얻어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날만큼
새끼가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이제 독수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때의 독수리 어미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놓아두는 한 그 어미는 그 속주리 새끼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새끼를 가지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를 새끼를 공중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날갯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 또 반복 반복하면서 이미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자식을 망치는 건지 오히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독수리 어미처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왜 내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했던 자리를 왜 다 흐트러버리고 집도 다 부시고 하느냐고 불평하는 한 절대로 그 새끼는 독수리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말씀합니다. 역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천국에서의 그 밸류와 지금 연결을 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배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런 사람은 충분히 받을 자격을 비로소 갖춘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 환난, 또 영적인 갈증,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상급으로 바로 직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0: 상급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2: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울 경계에 이어 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3: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4: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2: 네, 지금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4: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 뒤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중북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 강원 남부와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인데요. 자정부터 오전까지 철원 동성읍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터널 화재 사고 발생한 강릉에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빗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2명 가운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영월에 있는 국도 31호선에서는 낙석이 따른 도로 통제가 발생했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확인됐는데 인제군 남면 지역에서 60대 2명이 고립됐는데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강원도에서 인명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3: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2: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3: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2: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5: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하천교입니다.
2: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늘어 봄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3: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5: 네,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6: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6: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 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3: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3: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사상 기자, 둔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7: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피해와 소방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막포구에 침수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3: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8: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 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2: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8: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2: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3: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9: 네, 그렇습니다. 제보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서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2: 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대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죠.
9: 네, 이번엔 대구 지산동 상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내부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상황입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이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청자분이 전해주신 영상인데요. 범어천에선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결국 차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갔고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신고자는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선 100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과 법물동에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YTN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와 관련된 영상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보도에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광현이었습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가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3: 앞서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 네, 지난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리고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하여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과정에서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한편으로는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시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 재난문자와 방송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고 대응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밤사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 곳에 따라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거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상황과 행동 요령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서 오십시오.
0: 그 중부지방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곳곳에 호우가 극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 수도권에만 150mm가 내렸는데 이제 지역을 바꿔가면서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2: 네. 밤새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들이 이제 동쪽으로 좀 물러갔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에만 현재 호우 이제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문제는 서쪽에서 비구름들이 또 계속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구름들이 영향을 줄 오늘 밤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비도 중심은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 경상북도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경남 쪽보다는 또 수도권보다 살짝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어찌됐든 지금 내일까지 최고 강원도에는 한 200mm의 비가 더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충청권 역시 한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이미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2: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예. 이런 비 평생 처음 본다. 그런 얘기를 벌써 매해 하시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매해 이 기상환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상환경이 바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죠. 열 때문에
1: 예.
2: 더워지니까. 이제 단순히 더워진다는 얘기만 드리면 안 와닿겠지만 특히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1: 예.
2: 바다가 뜨거워지면 바다 수온이 1도만 올라가도 수증기 양은 한 7% 느는데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흐름만 있으면 한 20%까지도 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똑같은 환경인데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 이거는 대비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성 호우의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그런데 오늘 밤이 또다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2: 일단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오늘 밤에도 조성이 돼요.
0: 예.
2: 그러니까 남쪽의 더운 공기, 북쪽의 찬 공기가 서로 이렇게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요즘엔 중간중간에 조그만 저기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구름이 크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이런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달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면서 지나면 시간당 뭐 50mm 안팎의 비를 쏟고 지나고 이렇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장마철에 있는 남쪽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길게 띠를 이루고 있는 비구름, 이 비구름에 플러스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합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비가 오는 것이고요. 또 밤에는 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0: 예.
2: 그러면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공기가 잘 안 섞여서 난류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이제 그 공기가 막는 흐름이 있거든요.
1: 예.
2: 근데 밤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한 기류, 강한 흐름이 비구름을 강조,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예.
2: 밤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자, 이렇게 극한 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올 여름 처음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어젯밤 대구 수성부에서 처음 발송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수준의 호우 경보라는데 언제 발송이 되는 겁니까?
3: 예, 사실은 우리가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것들로도 사실은 경고나 예보들을 하는데요.
1: 예.
3: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의 극한 호우나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이런 강한 강도의 비에 충분히 경고를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전까지도 또 호우 긴급전환문자 뭐 이런 것들도 발송이 됐는데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강한 이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난성 호우 긴급전환문자가 올해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1: 예.
3: 이건 이전의 기준보다도 훨씬 좀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25mm 이상 이렇게 오거나 또 이게 1시간 강수량이 또 85mm 이상이 됐을 때 발령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 1시간 단위 뭐 15분 단위가 아니라 1시간 강수량이 토탈로 했을 때 100mm 이상 왔을 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1: 예.
3: 말씀하신 대구의 경우 어저께 이렇게 최초로 발령이 됐는데
0: 예.
3: 15분 동안 31mm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한 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한 89mm 정도가 왔기 때문에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또 이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경보가 만들어졌더라도 발령이 안 되는 게 사실 좋은데 예.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시라고 알려드린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심각성이 또 재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기준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이 대구 수성구에서는 5분간 31.5mm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얼마나 상당한 양입니까?
2: 15분에 30mm. 아까 좀 전에 이제 극한 네. 호우에 대한 재난 문자를 줄 때 기준이 네. 15분에 25mm 이상 네. 그리고 1시간에 85mm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즉시 대피하라. 왜냐면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배수가 안 되니까 역류할 수 있잖아요. 예. 역류하면 지하시설이나 이런 데 물이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바로 대피해야지 된다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구 수성구에 15분에 30mm 이상의 비가 온 것은 예. 미처 빗물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권고 수준의 아주 강한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렇군요.
1: 서울 경기 지역에도 이제 호우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한때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될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밤에도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 집중 호우 시에 피해야 할 곳 그리고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3: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비가 내렸을 때 저지대 혹은 또 침수 이력이 있다 이런 지역들 당연히 뭐 다른 데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또 이런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겠고요. 또 한편으로 주거로 본다면 반지하 혹은 또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 주차장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면이랑 노면에서 자연스럽게 차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이 우수도 사실은 지면을 타고 바로 그냥 그대로 지하 쪽으로 빠르게 예.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지하 주차장 이런 곳들 좀 더 이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도심 내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노후화된 주택가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축대라든지 담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비가 오면서 사실은 이제 균열이 생겨서 붕괴가 된다거나 또 집안 침하로 인해서 또 붕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면 이런 지역들 굉장히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산간 지역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비들이 집중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다면 지금은 도심 어디에서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유념하시면서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0: 예,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또 침수 피해일 텐데 네. 지금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이런 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발령이 되는 건가요?
3: 예,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비의 양 이게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홍수 경보 이런 것들에서 수위가 이 정도 되면 점점점 위험하니까 강이 범람할 거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이런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들 경보를 내리곤 했는데 예. 다만 이렇게 최근에 침수는 이렇게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 배수 용량이 급격하게 부족해서 갑작스럽게 내리니까 사실 은 빨리 그만큼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위험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지역의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 경보를 발령해서 내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또 이미 일정 부분에서는 잠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려서 이런 침수 경보가 내려졌다면 즉각적인 대피 또 그리고 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대피할 준비 정도까지 갖춰서 준비를 하고 계셔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네. 자, 워낙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서울 시내 곳곳의 주요 도로가 한때 통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통제되면은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3: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건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됐다라고 하면 통제에 정확하게 잘 따라주시는 것들 이건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앞에 경찰들이 나와서 혹은 또 물리적으로 뭔가 차단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침수 이제 이 차단적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하차도에 이렇게 전광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통제가 된다라는 사인물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차단이 안 됐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 사인이라든지 경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단위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지하철들을 동시에 다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또 예. 갑작스럽게 내렸을 경우에 바로 이제 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하차도에 접근하실 때 지하차도 안쪽에 앞쪽 부분에 물이 차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아, 예. 되겠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혹은 또 지나 본인이 가야 되는 그 경로상에 이런 지하차도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시기에는 우회를 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 끝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하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괜찮아 보여서 진입을 했는데 실제로 뭐 물이 크게 막 차오른다 이런 징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3: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차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내 차가 얼만큼 잠기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본인 자동차의 한 바퀴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잠긴다라고 하면 여기는 건너서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차가 물에 잠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차 밖으로 나오셔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직에 진입하면 대부분 차를 운전해서 어떻게든 차를 운전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 운전 자체가 조향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기구 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엔진 자체가 고장나거나 시동이 계속 꺼져서 사실상 차량이랑 같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빠르게 판단하셔서 차야 이제 보상을 받든지 나중에라도 뭐 보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본인 생명은 누구도 다시 되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차량에서 빨리 나오시고 지하차도에서 나오실 때는 지하차도 가 쪽에 벽을 짚거나 뭔가 난간을 짚거나 혹은 또 손잡이 같은 것도 최근에 안전설비로 설치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짚으면서 빠르게 나오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렇다면 보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 게 밤사이 뭐 도로와 주택 침수는 물론이고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례도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행자들이 특히 피해야 할 장소 그리고 행동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3: 기본적으로 사실은 물 웅덩이 사실은 이렇게 침수가 된 지역 같은 건 물 웅덩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 탕류 한마디 흙탕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 바닥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이런 탕류 물웅덩이는 건너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닥면에 뭐 이를테면은 이 장애물이 있다거나 이래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맨홀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쪽으로 빠짐으로써 또 화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은 우회해서 빠지지 않도록 우회해서 가시되 이미 침수된 지역에 본인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오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길의 가장자리 쪽 혹은 벽이라든지 담을 짚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벽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다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니까 사실은 또 침수는 아니더라도 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샌들이라든지 장화 이런 것들 많이 신으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침수 지역에서 오히려 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신발이 네. 벗겨지거나 떠내려가서 발을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장화 같은 경우는 장화보다 더 높은 수위인 경우에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보행 자체가 굉장히 장애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부득이하게 나가시는 경우라면 꼭 편한 운동화 차림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이런 물이 잠겨있는 지역을 이동하실 때 더 용이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그리고 산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기경보로 경계로 상향이 조정이 됐고 또 다른 시도도 이제 주의 단계로 유지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 도봉구에는 산사태 예비경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좀 이루어지는 걸까요?
2: 산사태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원래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지나서 토양까지 다 휩쓸러 내려갈 수 있다. 예.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을 보면 물이 모이는 곳이 있죠. 물이 모이는 곳에 물살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은 이렇게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사태에 취약 지역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그걸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으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아두면 산사태가 만약에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비가 잠시 그치더라도 산사태 위험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3: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비가 내리는 순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사실은 이제 지표면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거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물들이 일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지하수로 형성되면서 사실 비가 그치더라도 이런 땅속에 있는 물들은 계속 어디론가 흘러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가 내린 이후에 겉으로는 비가 안 와도 사실 땅속에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는 상황, 또 특정한 지역에 이제 물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물이 충분히 한마디로 우리가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땅이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스펀지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부으면 더 이상 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이제 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미 땅속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사실 또 바로 즉시적인 어떤 일인 산사태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물이 뭐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이 모이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이 물의 압력이 커지면 이런 것들이 산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도 산사태의 위험은 높아지지만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렇게 지하수들이 모이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이 압력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당장 그쳤다고 해서 야외 활동이나 산에 직접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비가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또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충분한 시간들을 두면서 이런 위험들이 해제되는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예, 그 산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사실 어떤 징후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거를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예. 아,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든지 아니면 예. 뭐 물길이 발라져가지고 사방으로 뭐 물이 흩어져 있다든지 예. 또는 소리 같은 게 좀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게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한꺼번에 물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사태가 위험하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일 잘할 거예요. 평소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지난해에도 장마철인 이맘때 산사태의 피해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맘때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비 때문일까요?
2: 그렇겠죠. 예, 비가 많이 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비가 쏟아질 때만 대응을 하는데 비가 일단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땅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이제 거의 한계치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치에 이르면 지금처럼 뭐 하루에 뭐 200mm 이상의 비가 온다 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 뭐 50mm 또는 100mm 정도의 비가 와도 충분히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마철이라는 게 결국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 그러면 결국은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결국은 산사태 또는 뭐 다른 붕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 기간에는 특별히 더 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산사태가 산속만의 위험이 아니라 이 도심에서도 축대나 옹벽 붕괴 같은 이런 사고들이 좀 있잖아요. 도심에서는 특히 어떤 걸 좀 경계해야 될까요?
3: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기존에 오래된 축대라든지 담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균열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물로 인해서 토압이 상승되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평상시에 상당히 좀 노후화돼서 균열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도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면진 곳에 대규모 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또 지형이 이런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경우에서 지형이 변화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축대 같은 것들을 여기 또 옹벽을 쌓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새로 쌓았다 하더라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아무리 새로 지은 튼튼한 이 옹벽이라도 사실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기능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냥 오래된 주택들 이런 것들에는 뭐 이를테면 평상시에 균열적으로 이제 물이 좀 더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균열이 더 벌어진다거나 또 이를테면 누수가 심해지면서 또 건물 붕괴라든지 일시적인 어떤 이제 파손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땅 속에 물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땅 속에 공극이 생기면서 집안이 침하되는 상황 이러면 이제 건물 주변에서 침하가 발생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또 도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바닥면이 침하되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이런 원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사장 주변. 공사장 주변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이제 이 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습니다만 공사장 주변에 이런 때문에 땅이 물러지거나 혹은 또 물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상 공사장의 담벼락이 무너진다거나 공사 현장의 절개지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사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 분들께서는 가급적 이런 지역들을 회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험 징후들 이런 것들 좀 잘 살피시면서 문제 생겼을 때 빨리 지자체에 알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더 대피라든지 혹은 또 긴급적인 조치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비가 많이 오지만 사실 이번 주가 연휴에다가 뭐 휴가철 시작이기 때문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때 여행지와 같은 낯선 곳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3: 사실 뭐 작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가평 일대에서 사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무리 예정되어 있는 어떤 이제 휴가라든지 여행 일정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취소하시고 다음 기회에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신다고 한다면 사실 항상 기상 정보를 사실 뭐 아침에 한번 보시고 저녁 때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시간 단위로 계속 기상 정보를 좀 확인하시라. 그래서 비가 많이 올지 또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 여행을 즐기시거나 캠핑을 하신 분들은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지역 한마디로 내가 인접해 있는 하천의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위험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또 주변에 안전한 대피소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시고 또 혹시라도 계곡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물가 쪽에 이렇게 이제 뭐 캠핑을 하시는 것들은 가급적 삼가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조금 더 이제 즐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그 방제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 극한 호우가 굉장히 잦았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 강남역 일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저지대에서는 늘 침수가 반복돼 왔는데 어떤 게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3: 지금 이제 배수 용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여러 가지 방제 대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30년 혹은 또 50년 동안 내릴 수 있는 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배수 용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러한 우리가 50년 주기의 어떤 이 강우량보다도 훨씬 넘는 100년 주기 혹은 또 200년 주기 이상의 강력한 이제 비들이 내리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배수 인프라를 가지고는 사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각 지자체에서도 뭐 85년에서 100년까지 이런 배수 우수관로나 용량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수 용량들을 확대한다는 건 사실 10년, 2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우수관들을 다 교체해 나가는 과정들이 비용이나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효과를 즉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용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히려 지금은 용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사실 있는 관로를 잘 쓰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우수관로의 어떤 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하는 것들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실 빗물바지라는 이런 것들이라도 있는 거라도 잘 쓰게끔 하는 게 지금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예. 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굉장히 많은 우수가 집중되는 곳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도심형 우수 터널 같은 것들 대규모 터널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다. 그렇듯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체감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잘 아시고 호우 시에 또 집중호우 시에 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잘 지키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오늘 밤도 이제 극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네. 해서 도심 지역도 걱정인데 올해부터는 도시 침수 예보가 지금 시범 도입됐잖아요. 이 부분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2: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려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시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하는 쪽에서 이런 예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좀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날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이 변화들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거든요. 2022년에 서울시의 저 강남에 물 잠길 때 그때 뭐 140, 150mm의 비가 한 시간에 쏟아졌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뭐 일본 같이 빗물을 뽑아내는 큰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그거 외에도 연구자들도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떤 영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체계화되고 좀 더 많은 경험치가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매뉴얼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0: 예, 저희가 앞서도 좀 짚긴 했는데 또 앞으로 최대 100mm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과 내일 더 주의가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2: 일단 비구름의 중심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경기 북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 남부 또는 강원도 남부,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 북부, 전라북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비가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인식을 하시고 심한 곳은 한 시간에 뭐 5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고 토탈 같이 합쳐지면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통 피해가 날 때 보면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올 때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보가 200mm 이상 되어 있는 충청도 또는 강원도 남부,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밤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간밤과 아침까지 비가 잔뜩 내리다가 곳에 따라 지금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도 되나 보다 해서 정상적인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한편으로 또 침수 지역이나 또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빨리 이제 이걸 복구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또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비가 또 상당 부분 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런 것들을 복구하시려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수해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고요. 복구 과정에서 뭐 안전사고도 있고 또 막 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하루 이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비가 완전히 어느 정도 좀 잦아든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비가 이제 그치면 아 이제 비 더 안 오겠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또 그리고 기상 정보라든지 또 이런 재난 방송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오늘 내일까지는 좀 잘 들으시면서 또 왜냐하면 우리 지역 전체가 사실 그 위험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요.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기상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즉각 좀 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보를 들었는데 또 조금 뒤에는 좀 달라지고 왜 이렇게 좀 잦아진 걸까요? 이런 게.
2: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보를 낼 때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어떤 틀이 있잖아요. 예. 틀대로 이제 가면 좋은데 틀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틀이 바뀌죠. 이해가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크리넥스 같은 휴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놔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이 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의 똑같은 환경인데 떨어지는 지역이 여럿이란 말이죠. 그만큼 이 공기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잘 맞춰 나갔는데 최근에 환경이 급격히 변해버리니까 결국은 답이 틀릴 수밖에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보가 빗나갔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불평불만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날씨는 변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서 정확히 저기압이 발달하고 비가 구름이 모이고 하는 것들을 예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비구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가 있는 지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 예보를 보면 내일 뭐 많이 오고 또 다음 주에도 한 주초 주중반까지는 비 예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 한 열흘 정도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에 대한 대비를 계획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뿐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급류에 휩쓸린 두 명이 숨졌습니다.
1: 칠레에선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에 세 명이 숨졌고 중국 충칭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짧은 시간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물이 차올라 자동차들이 떠다니고 도로 곳곳이 침수돼 나무가 쓰러지며 다리가 끊겼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59개 카운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5: I've been here since 2000, 25 years,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seen it before elsewhere, but not here.
4: AP통신은 지난 사흘간 우발데 카운티에 28인치, 약 711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다른 지역에도 300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18일까지 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두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6: We're facing record-shattering rainfall that leads to very dangerous flooding. No one can be complacent when rain falls and waters rise.
4: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해 칠레 중남부 지역도 강한 비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주택 200여 채가 부서지고 65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충칭시 펑수이현에서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 여러 채가 무너진 가운데 지금까지 매몰됐던 주민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17일 오전 9시쯤 펑수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몇 명이 더 매몰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이번에는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1: 인접 국가에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한때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7: 과테말라 서부 도시 케찰테낭고의 한 버스 정류장 벽이 무너졌습니다.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의 여파였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4분쯤 멕시코 남부 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앙은 북위 14.4도, 서경 92.5도에 진원 깊이는 15km로 추정됐습니다. 미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진앙 300km 이내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쓰나미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땅과 건물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출근길 시간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8: No hay ningún problema, no hay afectaciones graves. En tema marítimo solamente se espera se incrementen algunas playas hasta medio metro el nivel del agua por efecto del ese efecto tsunami por el sismo. Se invita a la población a que se aleje de las playas por lo pronto, pero no hay ningún problema.
7: 이번 지진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이후에도 1200번이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변국들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0: 미군은 일주일 연속 야간 공습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전력 약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무력 충돌 수위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4.5%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우뚝 솟은 구조물로 어둠 속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 연안을 따라 구축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의 해군기지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 주변 교량과 철도, 내륙과 이어지는 도로를 타격하며 군수물자 수송로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10: Power plants, next week comes the bridge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9: 미국은 이란을 향한 야간 공습을 1회째 이어갔는데 유럽 기지 미 전투기들도 중동으로 다시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날 혁명수비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1: 앱다 مجدد تاکید می‌شود تحت هیچ شرایطی و به هیچ وجه به آمریکا به عنوان یک کشور بیگانه و فرامنطقه‌ای اجازه دخالت در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این خط قرمز شکست ناپذیر ایران است.
9: موجتبا حمینی ایران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미국이 이란 내 어떤 지역이라도 점령하면 방어전이 아닌 공세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4.5% 급등하며 $90에 육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바탕으로 종전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인지 통제 불능의 확전으로 이어질 조짐인지 관측도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전국 주유소 석유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락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59.1원 하락한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7.7원 내린 1862.5원을 기록해 62.3원 하락했던 둘째 주일보다 내림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움직임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듣고 서울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

0: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진됐다고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올해 상반기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도가 20%에 불과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의 최대 6억에서 3억 원까지로 줄인 상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 이 정도 대출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실수요자들의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출이 더 빠듯해진 탓에 키 맞추기를 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끈 1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일단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 10억 이하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는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 간의 거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1: 다만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더욱 싼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 저가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가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1: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층의 대출은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장윤기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보안수사권 폐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과 강경파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인을 숨겼고 수사팀엔 성범죄로 몰지 말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6: 우리 채훈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5: 경찰의 성범죄 은폐 시도를 검찰 보안수사로 밝혀낸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내 회의 발언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토론회까지 경찰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보안수사 존치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7: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그 겉핥기 식으로.
5: 경찰 송치 사건 등의 한정해 보안 수사를 살려두는 대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폐지안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8: 보안 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5: 반면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와 당내의 이견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의원총회에선 10명 가까이 전면 폐지가 걱정된다는 발언을 내놨고, 언론 인터뷰나 법안 발의로 공개 반대에 나선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9: 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뭐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5: 당 지도부도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여권 일각에선 폐지 법안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간 다음 총선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

0: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 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의미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수확의 첫 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주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럼 왜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가? 첫째는요, 구약에서 말한 대로 첫 소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활자를 잘 읽어나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한글이든 영어든 히브리어든 활자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시선을 영적 시선으로 바꾸어 볼 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해놓은 절기들을 통해서 이 영적 축복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유익함이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사를 찾아내기에 적합한 절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생각하는 면에서도 유익한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봤던 대로 한 해에 첫 번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구약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상반기 동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실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매듭을 묶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 저는 주보를 광고면을 쭉 보기도 했고 1월 첫 주일 예배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사진들을 보는데요, 얼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아, 1월 달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지, 2월에 이렇게 모였었지, 아, 이런 예배를 드렸었지.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함께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또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2000년 전에 살고 가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눈을 뜨기만 하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신앙의 생활을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서 좌정해 계시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고 계속 이렇게 살게 해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의미 깊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처음 것을 생각해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목사님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도시에서 농사도 안 짓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대형 교회에서 부목회 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1년쯤 되어오던 6월 중순 어느 날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과 함께 감자, 고추, 호박 등 올해 첫 수확 중에 몇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에 사시는 저의 외삼촌이 감자 한 상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함양에 계시는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양파와 감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인사와 함께 모두 저의 첫 담임 목회를 통해 많은 영적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인사와 함께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의 목회 현장에서는 첫 번째 추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담긴 풍성한 농산물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회란 신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목회 첫 해를 맞이하는 저는 맥추감사절을 기념하며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구약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드려진 맥추감사 예물들은 가난한 이웃들과 인근 고아원과 양로원에 떡도 나누고 또 반찬과 과일들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을 찾아보는 일들로 첫 맥추감사절을 시작했고 몇 년째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맥추감사절에 깨달은 것은 지난 6개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첫 소출조차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렸을 것이 아닌가. 그 장로님은 올해도 농산물을 드리면서 보내준 인사말에는 목사님의 첫 담임 목회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장로님이라는 분의 마음이 맥주감사절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내 논에, 내 밭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바람과 온도를 알맞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만큼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농부의 겸손한 마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니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겸손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생활 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겸손한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추감사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첫 겸손의 자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떳떳한 신앙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첫 열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인내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겪은 불편함, 고초, 추위, 더위, 위험 이런 것들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2년, 3년, 40년을 지냈다.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써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이민생활 인생도 고생 많아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도착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도착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오늘 찬양의 가사예요. 여호와께서 찬양대가 부른 가사.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10절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니라. 길고 긴 이 광야 생활을 인내하면서 지낸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훌쩍 지나간 또 한 해의 절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것 같아요.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며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맥주감사절의 어떤 신학적 의미를 따지기보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고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당하는 게 사고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렇게 사고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나도 그럴 가능성 100%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다 성질이 못 돼서 다쳤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40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단하고 그랬지만 참고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민생활 늘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 편팔과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덕목을 쌓아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쓴 고통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바로 그 손으로, 그 팔로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하신 그 스토리가 수천 년을 지난 오늘 나의 인생 속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듯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초실절을 지내고 추수하는 이 49일 동안 낯을 대고 나서 5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배 나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고 마침내 경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배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예배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 결론은 딴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와,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음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해도 오늘 심은 씨의 열매를 내일 아침에 거둘 수가 없어요. 인생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이 이른 비에도 복을 주시고 늦은 비에도 복을 주시고 내 생애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 있을까? 언어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섯 마리나 해야 되는데 땡큐, 빨리빨리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예. 감사가 소리치면 복이 메아리로 대답한다라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또다시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감사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얻은 내 노력의 결실을 내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첫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만물, 첫 것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 것은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아까운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도무지 낳을 가망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 못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황당했을 거예요. 주실 땐 언제고 달라고 하시냐. 얘가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저쪽에 가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얘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과 타협을 많이 하려고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질병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는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억셉트하면 풀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요.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토브 더 굿 띵스, 그 좋은 것을, 귀한 것은 더 그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들은 오늘 말씀 26장 가서 보니까 그걸 소제물로, 그냥 제물로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객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은 나눠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객들과 나눠지고 고아들과 나눠지고 과부들과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행객들까지도 모두 다 즐거움과 복을 받게 된다고 신명기 26장에 가니까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아니 이 구원의 축복부터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자랐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바뀌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복을 세상에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기쁨과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나누는 마음이 생겨요. 예루살렘에도 가요, 온 유대에도 가요, 사마리아에도 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분명히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우리가 감사할 때 후반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분, 선교사 한 분이 생각났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우리 한국 이름도 갖고 계셨어요. 민노아 선교사님. 1892년에 한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26살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모든 평안함을 미국 땅에 놔두고 26살 젊은 나이에 청춘을 이 한반도 땅에, 한국이라는 나라 이곳을 알게 돼서 오게 된 거예요. 11년 동안 서울에서, 33년 동안 충주에서, 전체 44년을 한국 땅에서 지냈는데 그분이 처음 와서 경신학교 교장을 맡았어요. 당시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 도산 안창호가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에게 신학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세례를 주게 됐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선해주고 또 좋은 처자를 소개해서 결혼까지 시켜준 사람이 이 밀러 선교사입니다. 밀러 선교사는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잘 자라던 아이가 8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까운 마음 속에 둘째 아들을 3년 후에 얻었어요.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납니다. 1902년 3월 7일. 그리고 1년 뒤에 두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참담하죠. 여러분, 말로 다 못할 고통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당한 밀러 선교사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왜 그 예수라는 분 때문에 당신이 여기 와서 자식 다 잃고 아내 잃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때 이 밀러 선교사는 기도하면서 고통 중에 시를 하나 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이 바로 이 밀러 선교사님의 고통 중에 쓴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우리 교회가 지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시네. 병든 자의 고침과 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마침 5시쯤 돼서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7시쯤에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다가 이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있었어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노인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밀러 선교사가 내 아들은 다 죽었는데 둘 다 아내도 죽었는데 고쳐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우리 질병이 다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치고 부러지고 또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시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분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주시면 우리 교회는 지금 100세 이상 되는 분이 수십 명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 모시라고 우리 힘들까 봐 하나님이 다 때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거는 지금 이거 아픈 거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이 생명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묵상하는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분명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을 붙잡고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옮긴 이 밀러 선교사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순간 반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귀합니다.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교회가 재정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정하고 헌금 거두려고 그래 비난하고 비판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 정도 따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가 드려져야 바른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구방위 대회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3: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2: 이 세상에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보통은 11시 넘어서 시작했는데 네. 또 30분 일러졌다고 이렇게 오전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3: 그렇네요.
2: 가수분들이 오전에 노래 안 하시는데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힘들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두 가지 빌런에 대한 사연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과 함께 여러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연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빌런 일단 사연 제목부터 알려주세요.
3: 네, 외도로도 모자라 죽었으면 저주까지 퍼부은 아내의 실체입니다.
2: 오, 벌써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어떤 사연인가요?
3: 네,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셨고요.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부부인데요.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직장을 이제 마치고 이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 줄 알았는데 이제 집에서 우연히 고가의 명품 가방, 옷들, 그리고 숙박업소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이제 의심이 시작이 됐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아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니까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를 남편이 받아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갈 정도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때도 아내는 상간남과 있었고요. 그때 이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는 이제 상간남한테는 이제 수십만 원짜리 명품 선물을 하면서 아이 생일에는 만 원대 운동화를 사주고 시아버지 생신에도 그냥 성의 없는 선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애들도 이제 아이도 눈치를 챘고요. 결국 남편은 이런 가정 유지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2: 결혼 10년 차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이 있고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그렇죠?
3: 네네 맞습니다.
2: 시작을 하신 건데 일단 결론부터 이혼하셨나요?
3: 네 이혼하셨습니다.
2: 그렇군요.
3: 네 상간남 소송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2: 예. 근데 사연이 굉장히 만약에 남편 입장이다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사실 뭐 부인이 부정행위 한 것도 굉장히 충격일 텐데 그 상간남이랑 이제 본인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막 웃음거리로 삼으면서 이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 확인하셨을 때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이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쓰러져서.
3: 네.
2: 근데 상간남이랑 아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거잖아요.
3: 그렇죠.
2: 이게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3: 네네.
2: 뭐 서로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3: 둘이 이제
2: 게
3: 카톡
2: 나왔나요?
3: 메시지 예 주고받은 거가요.
2: 이런 대화를 한 거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둘이 얘기한 건데
3: 네.
2: 이런 걸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괘씸죄 같은 게 더 추가가 되나요?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톡이 부정행위에서 그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이제 드러나고 부정행위의 정도 그리고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비난이나 아니면 조롱 이런 부분이 이제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거가 이제 괘씸죄에 적용이 되고 위자료 액수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근데 이게 이혼 소송 하게 되면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면 이런 증거 자료, 이른바 증거 자료들을 막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3: 그렇죠. 사실 이렇게 카톡 같은 경우에 뭐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이 남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하면 본인의 이제 통화 내역, 카톡 이제 주고받은 거 삭제하고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2: 네네.
3: 예, 근데 통화 내역은 그렇게 지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판을 통하면 1년치가 다 이제 확보가 되고요. 카톡도 이제 삭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3개월치는 이제 카톡 로그 기록 조회라고 해서 보통 카톡 같은 경우 한 번 주고 받고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주고받은 시간, 횟수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납니다. 내용은 나오진 않고.
2: 결국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네요.
3: 네네.
2: 본인들이 지웠어도.
3: 그렇죠. 예.
2: 배우자의 외도 정황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일단 명품 선물들
3: 네.
2: 상간남이 여자한테 선물한 거예요?
3: 네 그렇죠. 상간남이 선물하고 또 이제 부인도 상간남한테 선물한 영수증
2: 이런 네. 영수증을 확보를
3: 그렇죠.
2: 해야 되나요?
3: 예, 예.
2: 그리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
3: 네.
2: 이것도 역시 영수증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3: 네, 맞습니다.
2: 이것만으로도 이미 뭐 외도라는 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명품 저희 사실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저희가 이제 주장 그리고 반박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반박들이 나옵니다. 이제
2: 그래요?
3: 명품 선물 이런 거는 상간남한테 준 게 아니고 이제 뭐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로비 선물이었다.
2: 당연히
3: 이런 식으로
2: 뭐 그런 말을 하겠죠.
3: 예, 예. 그리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전날 이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뭐 잠시 뭐 쉬러 들어갔다. 심지어 어떤 경우
2: 뭐 회의하러 갔다.
3: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숙박업소에 이제 조용히 이제 색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런 변명까지 있어서
2: 네.
3: 네.
2: 네, 웃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한데
3: 네, 속상합니다. 당사자들
2: 맞아요,
3: 입장에서는요.
2: 맞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3: 네, 맞습니다.
2: 이게 허탈한 웃음이 나오네요. 어떻게 네.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3: 예, 잘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뭔가 증거가 남아서 바로 인정하고 네.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네. 뭐 위자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가만히 돼요?
3: 좀 가만히 될 수 있죠. 그래도 반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 그렇군요. 네네. 근데 보통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증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3: 네.
2: 휴대전화.
3: 네, 맞습니다.
2: 근데 그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내가 막 보면 네. 이것도 법적으로 걸린다면서요.
3: 그렇죠. 요즘 이제 핸드폰이 다 이제 패턴이나 비번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서 뭐 문자 메시지나 뭐 통화 내역이나 거기 있는 다른 내용을 이제 확보하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에 이제 위반한 거여서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아, 상대방의 문제를 삼았을 경우만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3: 그렇긴 합니다.
2: 네. 그렇군요. 상간남한테 명품이나 선물 명목으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네. 자기네 집엔 지금 돈을 안 쓰지 않았어요?
3: 그렇죠.
2: 아이 지금 생일에 만 원대 운동화 사주고 네. 시아버지 생신에 성의 없는 선물했고
3: 네, 네.
2: 상간남한테 명품 선물하고
3: 네.
2: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뭔가 배상을 원한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3: 이제 배상은 아니고요. 이제 가정 경제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간남한테 거액의 금원이 송금이 됐다라고 하면 그 금원도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는데 많은 금원을 소비했다라고 하면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당연히 기여도가 깎이게 됩니다.
2: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여성분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3: 그렇죠.
2: 아,
3: 네.
2: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사준 거다.
3: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본인이 번 거에 대해서 가정 경제에 사용을 해야 가정에 대한 기여가 있어서 재산 분할을 받아가는 건데 본인이 번 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썼다라고 하면은 재산 분할도 작게 받아가야 되는 거겠죠.
2: 네. 그렇군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앞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건 상간남과 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분 진짜 충격받으셨을 거고 이런 거 정신적으로 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3: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위자료 이제 산정할 때 위자료 산정이 이제 증액되는 원인이 됩니다.
2: 위자료 산정이 증액이 돼요? 남편이 실질적으로 그 상간남한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정신적인?
3: 가능합니다. 이제 이혼 소송에서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상간남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이제 보통 우리가 위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위자료도 같이 예, 별도로 가능합니다.
2: 이 상간남은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 가정은 이혼을 했잖아요.
3: 네네.
2: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그들의 배우자도 알게 되잖아요.
3: 그렇죠.
2: 이 상간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3: 이 상간남은 가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네.
2: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3: 네.
2: 한 가정이 그렇죠. 또 깨지거나 그 가정도 네. 불행해질 뻔했는데.
3: 네, 양쪽이 깨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2: 가끔씩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3: 네.
2: 아, 또 이제 아이를 짚어봐야 됩니다. 아이도 얼마나 이게 충격을 먹었을까? 왜냐하면 아까 사연 읽어주실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달라져서
3: 네.
2: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아이도 이제 알게 됐다.
3: 그렇죠.
2: 눈치채기 시작했다라고
3: 그렇죠.
2: 했거든요.
3: 네네.
2: 그런 게 재판 과정에서 네. 혹시 뭐 아이의 의견도 묻고 이런 과정이 있나요?
3: 네. 아이가 이제 뭐 가사소송법상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13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뭐 요즘 아이를 자기 표현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10살 이상이면 거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의 의사 반영해서 이혼 이후에 누구랑 잘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그러면 이 아이는
3: 이 아이는 아무래도 이제 아빠랑 원래는 사실 뭐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엄마 쪽으로 많이 정해지긴 하는데요. 뭐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보다는 아빠 쪽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2: 그러니까요. 아이도 제 생각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아이 아빠 함께 살게 됐고 부부 이혼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분쟁이 혹시 있었나요?
3: 친권 양육권 뭐 엄마 쪽에서도 주장은 했습니다만 이제 아빠가 이제 계속 아이 데리고 안정적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아빠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2: 여기서도 엄마가 주장을 했어요?
3: 네, 주장은 했습니다. 네.
2: 보통 그럴 때는 뭐를 이유를 들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아이가 남자인지 네. 여자인지 모르겠으나 네. 자기 아이를 같이 살 때도 잘 케어를 안 했잖아요.
3: 네, 네.
2: 근데 이럴 땐 뭐라고 주장하면서 친권을
3: 뭐
2: 주장을 합니까?
3: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권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실제로 본인이 정말 키우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양육비 주기 싫어서 주장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를 좀 키우면 재산 분할해서 좀 더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쪽이 더 재산 분할에 유리해요?
3: 네. 약간은 이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데 아이를 또 그런 식으로 이건 이용한다고밖에 느낌이 안 들어서
3: 그렇죠.
2: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3: 네.
2: 그런 사연도 있다. 그런 일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외도도 모자라서 죽었으면 이런 저주까지 퍼부었던 아내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3: 네. 이 사연은 억대 빚 남편의 황당한 역공입니다.
2: 경제적인 문제인가 봐요.
3: 네네.
2: 어떤 사연인가요?
3: 네, 이 부분은 결혼한 6년 차 이제 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 이제 여성인데요. 결혼식 비용도 이제 신혼집 마련도 대부분 아내가 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형편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부담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남편이 주식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저기 빚을 내서 투자를 했고요. 손실 규모가 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 으로 이제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 퇴직금까지 이제 중간 정산해가지고 남편의 채무 갚아줬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돌아온 거는 감사가 아니라 의심이었거든요. 남편은 부인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워크숍에서 이제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문제 삼으면서 외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내는 못 견뎌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 네가 바람을 폈으니까 나한테 위자료를 내라라고 반소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분이 경제적으로도 헌신하고 이제 참고 지냈는데 이제는 근거 없는 외도 의심까지 받게 된 거죠.
2: 지금 이 가정은 이혼을 했나요?
3: 네, 이혼을 했습니다.
2: 여기도 이혼을 했네요. 여기는 아내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네요.
3: 네.
2: 빚내서 투자해서 억대 규모의 손실을 내서 아내가 자기 퇴직금까지 넣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메워보려 했으나 빚도 갚아주고 남자가 또 의심을 외도 의심까지 했네요.
3: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제 뭐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고 채무가 생기고 이거 변제해 주는 경우에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이제 소송을 하러 오시는 거긴 하겠죠. 근데 당당한 분들이 많아요.
2: 당당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당당한 거예요?
3: 내가 뭐 때리길 했냐, 뭐 바람을 폈냐, 같이 잘 살 자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2: 근데 만약에 이걸 네. 법적으로 봤을 때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3: 네.
2: 그런데 남자가 자기가 얼마를 예를 들어 빚을 내요.
3: 네네.
2: 얼마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말을 안 했어요.
3: 네.
2: 이거는 문제가 되죠.
3: 그렇죠. 문제가 되죠.
2: 만약에 말을 했어요.
3: 네네.
2: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3: 그렇죠. 서로 상의해서 우리 이렇게 투자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2: 근데 여기는 지금 말을 안 하고 그랬군요.
3: 그렇죠.
2: 말을 안 하고 손실을 냈고
3: 네.
2: 그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해요?
3: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집 한 채 있고 막 이런데 뭐 말 안 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죠.
2: 네네.
3: 근데 뭐 전 재산이 뭐 전세금 3억인데 뭐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부관계에 완전히 신뢰의 금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거잖아요.
2: 네.
3: 그럼 그것도 당연히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2: 이혼 사유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 만약에 이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빚을 졌어요.
3: 네, 네, 네.
2: 그럼 이 상황에서 나머지 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더 나은 거 아닌가요?
3: 그렇죠.
2: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면?
3: 계속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갚을 수밖에 없겠죠.
2: 그렇죠.
3: 예.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하시면 그 채무는 상대방으로 인한 손실이니까 상대방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재산 분할 받는 걸로 하는 게 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유리하실 수도 있죠.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이혼을 그렇죠. 결정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퇴직금까지 했는데도 그렇죠. 계속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3: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한 번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시지는 맞아요. 않더라고요.
2: 그쵸, 그러니까 경제적인
3: 건. 예, 한 번 정도는 그냥 이제 참고 넘어가고 특히 자녀가 있으면 뭐 양가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채무 그냥 변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후에도 또 빚을 내서 투자를 예,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혼 결심하셨고 실제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혼을 안 하면 본인도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3: 그렇죠.
2: 간혹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쫓아가는 채권자들 있더라고요. 그거 법적으로 안 되죠?
3: 네, 안 되죠. 이제 부부 별산제고 이제 말하자면 남편의 채무는 남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제 부인한테 당신 남편이니까 남편의 빚을 같이 갚아라.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2: 부부일 때도?
3: 그럼요.
2: 아, 그렇군요.
3: 네. 이혼을 한 이후는 당연하고요.
2: 당연한 거고.
3: 이혼하기 전에도 이제 채권자들이 뭐 부인이 뭐 보증을 섰다거나 뭐 이런 거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입니다.
2: 아,
3: 우리나라는.
2: 그렇군요. 네. 예,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남편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신 건 부인 외에도 의심이에요. 일단 이거는 의심이었습니까?
3: 네, 의심이었습니다.
2: 이런 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남자는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법원에서 네. 어떻게 판단하나요?
3: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 말하자면 알려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 증거가 없는데 본인의 부인이 바람폈다. 아, 뭐 같이 찍은 사진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이거는 바람핀 게 이제 분명하다라고 하면 뭐 판사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의처증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2: 그러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여기선 지금 남편이니까 네.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재판 그렇죠. 과정 자체가?
3: 네, 네. 오히려 이제 남편의 그런 주장 근거 없는 주장이 혼인 생활 중에 얼마나 부인을 힘들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측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2: 아, 오히려 또 그 부분에 아까 말했던 뭐 정신적으로 네네. 많이 힘들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부인
3: 그렇죠.
2: 입장에선.
3: 네, 네.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이제 고통스럽게 한 거니까요.
2: 보통 의처증, 의부증 하면 네. 그게 어떤 진단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정황상 이거는 의부증이구나 의처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줘요?
3: 근데 의처증, 의부증은 이제 진단을 받기는 사실 그쵸? 어렵고요.
2: 어렵지만 뭔가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병적인 수준이다 혹은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거를 좀 판단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없어도 돼요?
3: 근데 그게 이제 재판을 하면서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2: 네,
3: 그리고 이제 이혼 재판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사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을 불러서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도 양쪽이 상대방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조사관이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쓰게 돼 있는 거죠.
2: 그렇군요. 이 가정은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돈 문제였습니다.
3: 네.
2: 반복적으로 투자 실패하고 계속 빚내서 투자하고 아내분이 갚아줘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3: 네.
2: 이거 당연히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이 집이 지금 만약에 다 빚밖에 없고 재산이 없어요. 이럴 경우 네. 재산 분할 어떻게 돼요?
3: 이제 빚밖에 없으면 이제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분할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빚을 제외하고 나머지 좀 남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남편 쪽이 이제 가져갈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많은 재산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걸로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투자 실패로 인한 부분은 재산 분할에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 가정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3: 네.
2: 그러면 아이도 양육권 같은 게 조정이 됐어요?
3: 네. 친권 양육권은 이제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2: 근데 지금 아이 양육비 받아야 되잖아요.
3: 근데 이제 직장은 다니니까요.
2: 남자가요?
3: 네. 네.
2: 그래서 이 가정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게 참 경제적인 거는 현실적인 거기도 한데
3: 네.
2: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어쨌든 뭐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보면 보통 같이 도와주게 되죠.
3: 그쵸.
2: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이혼하신 건데 오늘 사연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외도,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이혼 고민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짧게 뭐 법적 조언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3: 네.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나 아니면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투자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증거는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고 있다라고.

0: 2023년 이후 마약 범죄 사범이 2만 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중에 20, 30대 마약 범죄자 수가 60%가 넘는 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의 강권수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 의료마약류 수사팀장 강권수 사무관입니다.
0: 의료용 마약류 이것도 역시 마약의 일종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저희 팀에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나 식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식약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담 수사관 5명을 선발해서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포폴, 케타민, 에토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부터 조제 투약까지 전 과정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감시와 수사를 연계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나 이런 예방에 조기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실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마약류가 정확하게 뭔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1: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약하면 이제 필로폰이나 코카인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런 성분들 중에서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국가가 허가해준 의약품이 마약류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료용 마약류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프로포폴, 그 응급환자에 진정시키는 에토메데이트, 그리고 강한 통증 조절을 하는 펜타닐이나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들이 여기 속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약물이 뇌에 부상회로를 영향을 주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처럼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 처방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0: 의약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용 마약류도 네, 의약품으로 이용이 되는 거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1: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 관련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한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 자체가 악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막을 세우는 예물이 될 수 있었고 인간의 불안과 욕망을 따를 때에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현대판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는 성경 연구를 돕고 선교지 번역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노약자의 정보 접근을 돕고 교육과 복지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는 거짓 정보를 만들고 사람을 속이며 음란과 중독을 확대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데이터와 생산성으로만 평가하게 만든다면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AI를 사용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돕고 있는가? 이 사용이 진실을 세우는가? 아니면 거짓을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가? 이 사용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단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소비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AI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성막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것처럼 같은 AI도 우상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AI는 우리의 판단을 대신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돕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AI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하려는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까? 이 도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질문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AI 시대에도 금송아지가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모든 것이
2: 합력하여
1: 선을 이루는 사람. 이 말은 선이라는 말은 good,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좋아 보여요.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은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결국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와, 좋은 게 되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3: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 아멘. 우리가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야. 내가 경험을 했다. 안 좋았는데 좋아지더라.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내가 경험은 안 했지만 내가 배웠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니까 우리가 안다. 경험을 해서 알고 봐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좋아지더라.
3: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요셉아, 형들이 멀리 가서 양들을 치는데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와. 갔더니 딴 데로 멀리 갔어요. 형 집에 가도 되는데 어린 나이에 그 멀리까지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어요.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심부름 갔다 졸지에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때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주인이 죽여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종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종살이 했어요. 그랬는데 주인의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옥살이 하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모함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그렇게 살리게 됐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3: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2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겨요.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3: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3: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3: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3: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3: 아멘.
1: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3: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 저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3: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받았어. 읽어봤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3: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에요.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에요.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3: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거줄을 쓴 다음에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니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했다가 버릴 때 그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모까지 만드니까 좀 조금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 이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에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모가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모이라도 멋있잖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3: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아멘.
1: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한 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그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11조 드리고 싶었어. 그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야.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야. 근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야. 그게 11조 하는 거야.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받았어요. 그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이래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3: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1: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3: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1: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3: 아멘.
1: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드레전서 5장 17절 시작.
3: 쉬지 말고 기도하라.
1: 쉬지 아멘.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3: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 렙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승리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헬로우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밀 아래 참뜻이라는 주제로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밀 아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밀알처럼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밀알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밀알은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밀알은 잎도 아닙니다. 나뭇잎처럼 광합성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시각적 미학도 없습니다. 또한 밀알은 열매도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밀알이 하는 일은 다만 땅에 심겨져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알이 때로는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밀알처럼 사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아니요,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영광도 아님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7월도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이야기와 소중한 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앞만 바라보며 바쁘게 살아가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안부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소중한 기억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오늘부터는 소망 소사이어티가 지난 2022년에 출간한 구술 자서전 바람꽃에 담긴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해방과 6.25 전쟁의 기억부터 신앙을 만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과정,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며 이어온 긴 목회와 선교의 여정까지 정영길 목사님의 삶에 담긴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삶의 굴곡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온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정경준, 목사의 아내이며 아이들의 어머니, 할머니, 봉사자. 여전히 수많은 역할을 하는 그녀가 올해 80세가 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봉사상을 수여하고 생일을 기념하여 인터뷰 동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케어 교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많은 봉사자가 나와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특별히 그녀가 돌보는 분의 아내가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인지 저하가 심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을 소망 소사이어티에 데려온 그 부인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으나 정경준 사모께서 피붙이 같이 보살펴 주시고 성심껏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긴 세월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저 정영길은 해방되기 약 9년 전 농사짓는 부모님의 아들 5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있던 삼촌이 제가 6살 때 우리 식구들을 서울로 불러 올렸습니다. 해방되기 바로 전에 미군 비행기들이 서울을 폭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는 혼자 고향인 경상도 예천으로 기차를 타고 피난을 갔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마치 여행하는 기분으로 들떠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행복에 겨워했는데 그것이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9살쯤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 중학교에 진학하였는데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여 밀겨울, 감자, 호박죽으로 연명하고 생선 장사, 야채 장사를 하다가 일사후퇴 때에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여러 해 지냈는데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답답하여 무작정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까운 미군 오산 비행장에서 비행장 닦는 일과 건축하는 일에 노무자가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부대 앞으로 가면 삽질이나 곡괭이질을 시키고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미군이 저보고 자기 천막 청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하우스 보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막에서 먹고 자며 심부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 독립 생활이었습니다. 2, 3년 후 제가 있던 미군 부대가 서울로 이동하는 바람에 저도 같이 올라와서 다른 작은 미군 고문단 부대에서 경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서울 창신동에 있던 광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였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부대 근무는 55년에 그만두었고 그 후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미군 군무원 부대 식당에서 일하던 권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는 아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그 권사님은 저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하였고 특별히 새벽기도 운동에 함께하여 깊은 신앙 경험을 하였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석교교회를 다녔는데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저의 신앙은 참으로 불탔습니다.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고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여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 교회 고등부지도 선생의 권유와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우들과 교류, 기도원 기도, 성경 공부 그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깊은 신앙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와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로 한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제 긴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임재가 저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1학년을 마쳤을 때 징집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말단 전방부대에 배속이 되었는데 서류를 만질 줄 아는 대학생이 왔다고 저를 연대 통신대로 데려갔습니다. 당시에는 학보병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학보병으로 입대하기도 하지만 군대에 복무 중인 군인도 학보병으로 전보되어 제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면서 큰 고생 없이 군대 생활하고 학보병으로 1년 6개월 만에 제대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복학하기 위한 등록금이 필요하여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친 사람이 사고 처리를 다 잘해주어서 아무 일 없이 해결되었으나 있던 돈을 모두 치료비로 물어주고 택시 운전은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도움으로 간신히 등록하고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서 앞으로 해야 할 목표에 대한 각오도 생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정받아 필경하는 근로 장학금도 받고 얻기 어려운 학교 체풀을 지키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석교교회 여선교회 장학금으로 계속 공부하게 되었고 여선교회의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석교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성가대, 속회 인도까지 맡으면서 봉사하였습니다. 제 나이 29살에 평생의 반려자, 아내 경준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남일녀로 딸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으며 온 집안 식구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병약하여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생했습니다. 병원, 한의원 심지어 국까지 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건강해졌습니다. 신앙적인 확신이 있은 후 종합검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양군에 있는 벽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방문하였다가 그녀를 보고 중매하였습니다. 제가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1965년 5월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서울 북부 지방 벽제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어 농촌교회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심을 때 논으로 가서 심방하기도 하고 밭에서 같이 밭을 매기도 하면서 시골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1967년에 선교부에서 시골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북유럽산 큰 사냥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가느라고 매일 외출하니 아내가 그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키우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사냥은 산에 혼자 두면 죽도록 웁니다. 어느 날 사냥이 벌집을 건드려 3살짜리 큰아들과 3개월 된 둘째 아들, 그리고 강아지에게까지 벌떼들이 습격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목줄이 끊어진 양이 남의 고추밭에 들어가 고추를 모두 잘라 먹었습니다. 지금은 웃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아내는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의 젖을 짜서 동네 환자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한지라 아내는 굶어도 친정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3년을 버티었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가느라 고충이 많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 후 여러 일을 겪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에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조카들과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농촌 교회가 자라면서 청년들이 모이고 그 청년들과 함께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고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농사짓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과 가까운 교회 지역이기 때문에 고추 농사로 유명한 지역이 되어서 농가들이 부유해졌습니다. 자동차가 없던 때라서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곳곳으로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5년 있는 동안에 대학원 공부도 하고 교회와 농촌 사회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과 막내딸, 삼남매도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 외할머니와 위로 여자, 외사촌 5명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바쁜 우리 대신 사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잘 놀아주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 아내가 키우던 양을 동네 분들에게 기증하였을 때 동네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1969년에 금난여 중고 교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1969년 금난여 중 고등학교 교목으로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된 정영길 목사님.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만남과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로 지나치기 쉬운 노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쇠란 무엇인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주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여러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감기 한번 앓고 나면 금방 회복됐는데 요즘은 한번 아프면 몇 달씩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작은 넘어짐에도 크게 다치거나 입원 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노쇠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 둘째,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다. 셋째,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넷째, 악력이 약해져 병뚜껑을 열거나 물건을 드는 일이 힘들다. 다섯째, 신체 활동이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쇠는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를 거르지 않고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생활을 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노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들은 노쇠 역시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이런 작은 점검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며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삶의 현실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혹은 반대로 그 어두운 현실의 벽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의 얽매인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부주리하게 느껴져도 그 현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밝고 빛난 열매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에 큰 피해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2년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 12만 명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민간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은근히 깔려있던 인종차별의 마음과 적개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한 것입니다. 1988년도에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사과하고 배상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캐롤 도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는데요. 그 딸아이의 발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발이 안쪽으로 휘는 장애, 클럽 피트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고 발가락도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캐롤은 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의 발이 누가 봐도 기형이고 삐뚤어져 있긴 하지만 이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신발을 신기고 끊임없는 교정 작업을 한 후에 이 아이에게 아이스 스케이팅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뒤뚱그림이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딸은 뜻밖의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스케이트장으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기를 15년을 한 후에 드디어 미국 대표 선수로 동계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프랑스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크리스티 야마구치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김연아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본인들에게는 야마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이 자기 딸의 뒤틀린 발만 보았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엉켜진 발가락만 보았다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틀린 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역경의 현실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금메달 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현실만 보고 인생이 어둡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준비된 그 소중한 축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3: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와 함께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앞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하나씩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4: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5: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6: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 하는 말 뒤에 숨어서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그 아홉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방송문화위원장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교수입니다.
6: 예,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오늘은 유현재 교수가 띄우는 아홉 번째 편지 먼저 듣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 예,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의 제목은 자살이랑 미디어랑 무슨 상관일까요?로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팩트 몇 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와 자살에 대한 참 잔인한 팩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10년 이상 OECD 국가 중 자살률 압도적인 1위. 2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 자살. 3번,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25년 기준 청소년 자살률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기록. 4번, 코로나 시기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는 32,156명, 자살 사망자는 39,267명. 이상 다섯 가지 팩트들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자살 관련 심각성을 한 방에 상징할 수 있는 매우 뼈아픈 수치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타가 오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살 관련 현실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팍 느끼게 하는 일종의 신호일 겁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YTN이 협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통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현실을 곱씹어 본다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걸 해야 된다, 이것부터 하자 등의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따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말 그대로 뭐든지 해야 된다. 그것도 당장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자살 예방이 되냐라는 것들까지 싹 다 무조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자살 예방 노력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며 예외 없이 유의미한 논의라고 굳게 믿습니다. 가능한 많은 노력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일매일 없으면 못 산다는 바로 그 미디어와 자살 예방을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신문방송학과 교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방송국에 있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 예방을 위해 미디어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미디어와 자살하면 뭐가 떠오르실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베르테르 효과부터 다양한 모방 측면의 악영향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 속 자살 유발 콘텐츠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 만들어내는 삐뚤어진 교육 효과도 논의해야 할 겁니다. 각종 SNS상 유통되고 있는 자살과 자해 관련 콘텐츠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거나 숨어있는 자살 유발, 자살 방조 관련 유해 콘텐츠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심각성조차 깨닫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늘 편지의 제목처럼 미디어랑 자살이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사회자님은 매우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살 관련 용어,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말과 이미지, 스토리 등을 꼼꼼히 짚어보며 과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플랫폼은 그리고 일반 대중들, 즉 여러분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 논의해보자 하는 겁니다. 일단 제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꼭 듣고 곱씹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6: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주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교수님의 그 편지를 정말 제가 아주 경청해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게 저희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중에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미디어가 자살 예방과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들을 하실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 이 자살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악영향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7: 깔끔할지는 모르지만 그 제가 그 신방과 교수인데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언론사, 뭐 미디어 회사 뭐 이렇게 하면 한 만 개 있대요.
6: 예.
7: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인터넷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만 개가 전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6: 그렇죠.
7: 그러면은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경쟁을 하려면 똑같은 어떤 사회 현상이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자극적으로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살이란 건 사실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비극인데 그걸 또 이렇게 해서 뭐 헤드라인을 만들고 또 썸네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어떻게든지 만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편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삽니다. 네. 저도 못 삽니다.
6: 네. 네.
7: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24시간 다 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 자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그 클릭을 유도하는 어떤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받아들이고 또 그걸 또 생활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참 좀 슬픈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온갖 뭐 이제 그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 속에서 정말 자살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들이 막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참 위험합니다.
6: 너무나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손안에 들고 다니니까요. 아마 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자살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분 혹은 그 사람의 정신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7: 둘 다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살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제 옛날에 뭐 벌어졌다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희화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극적으로 막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 예를 들면 동반 자살 같은 말. 예를 들어서 제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도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6: 네네.
7: 예를 들어서 저 혼자도 그렇지만 제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 그게 어떻게 동반 자살입니까?
6: 맞습니다.
7: 근데 동반 자살이란 말 쓰고 그다음에 막 음악도 부드럽게 깔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베르테르 효과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막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살이 뭔가 인생의 옵션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살을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아 인생에서 살다가 힘들면 자살이 옵션에 있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뭔가 북돋아주는 게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능도 그렇고 뭐 자살 각이란 말이라든가 뭐 이런 사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연예인들이
6: 네.
7: 옛날에 이렇게 힘들어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돼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혹은 시도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도 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데 그 옵션 선택에 뭔가 자살이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네네. 많은 건데 거기서 뭔가 미디어가 이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 안 됩니다.
6: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이거는 예전엔 많이 쓰이다가 요즘 또 많이 조심합니다.
7: 맞습니다.
6: 그래서 살해 후 자살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좀 바꿔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방송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문의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것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이 맞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쓰는 그 용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실제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7: 제가 한 1년 전에 이제 그거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제 그런 전화를 제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보도 주식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역사적 연원으로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08년 정도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말자. 라고 하는 게 그때 분위기였어요.
6: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은 거.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극적이다.
7: 그렇죠.
6: 그래서 누군가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도였겠죠.
7: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유럽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심할 때 아예 오늘부터 자살이란 말을 쓰지 말자라고 약간 캠페인처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만 자살률이 떨어졌어요.
6: 아,
7: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언론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언론인들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 네,
7: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살이란 말을 안 쓰고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셨어요.
6: 맞아요.
7: 근데 그건 전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6: 아,
7: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 그런 목적으로는 약간 뭐랄까 그 이제 뭐 한도가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이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종호 교수님도 그
6: 맞아요.
7: 얘기를 한 걸로 제가
6: 네.
7: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자살이 절대 선택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이거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 내가 내 삶의 어떤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 자살은 선택이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이제 쓰지 말자라고 해서 YTN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고민도 하고 그걸
6: 맞습니다.
7: 실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살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말인 거고 이제 많은 미디어들도 이제 용어들도 굉장히 잘 골라서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7: 맞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디어가 갈 길이 멀잖아요.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드라마, 예능, 뭐 웹, 특히 웹, 뭐 요즘에 OTT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는 예를 들어 자살을 유도할 만한 어떤 근데 그것을 좀 미화한 듯한 뭐 그런 사례를 보신 게 있나요?
7: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제가 특정한 드라마를 이렇게 뭐 지칭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는 제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거나 검색을 해보거나 제가 뭐 직업이 그거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 그 한 회당 뭐 많게는 막 10여 회 자살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6: 그래요?
7: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게 왜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줬을 때 왜 위험하냐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왜 하지 말아야 되냐?
6: 네네.
7: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살 장면이 있다고 해서 자살률이 높다라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제가 연구자지만 그런 연구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연구자는 이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분명히 이거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결과 변수를 찾으려면 돌아가셨잖아요, 전부 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한 연구들은 꽤 있습니다. 제 연구도 있고 다수가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특히나 뭔가 감정적으로 몰입되기 쉬운 컨텐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살이란 걸 너무 보여주고 막 자살 도구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또 감정적으로 소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울고 그다음에 또 자살을 한 다음에 일정 부분 표면적으로 다 해결된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 없어졌으니까.
6: 네네.
7: 그러면은 아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 그렇게까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게 청소년 자살이에요. 아 근데 청소년이 아시겠지만 뭔가 사회학습 이론 이런 거 보면은 미디어의 효과 뭐 미디어의 영향할 때 제일 많이 영향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6: 네.
7: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지만 그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슬프지만
6: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우리 흔히 베르타르 효과라고 해서 이게 모방 자살로 이어진다던가 뭔가 이제 그렇게 이끌어지는 그런 현상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7: 맞습니다.
6: 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10대 청소년 말씀하셨는데 일단 심리적 정서적으로 아직은 취약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더 받는 거겠죠.
7: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자살했을 때 일부 유서에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6: 네?
7: 이모티콘이
6: 어떤...
7: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6: 네네네.
7: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물론 그게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구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인이 자살을 생각할 때는 조짐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6: 네.
7: 그런데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헤어질 때 내일 보자 그러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의심할 수 있냐면 사실 저 나이만 해도 상갓집 한 10번 갔다 오니까 죽음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이거는 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란 걸 저희가 알겠어요. 꼭 그걸 알 수밖에 없죠, 성인들은.
6: 그렇죠.
7: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 경험에 노출되지도 않고 그런 와중에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 위험한 거. 제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를 들면 1편에서 그 셀럽이 있죠, 드라마에서 자살로 죽었어요. 그 2편에서 살리더라고.
6: 아. 그런
7: 이게 편집 기술에 의해서.
6: 네, 네, 네.
7: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아, 청소년이 그 속겠냐? 속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죽음에 대해서 성인만큼 뭐랄까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6: 그렇죠.
7: 있다는 거예요.
6: 네.
7: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6: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청소년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예를 들어 뭐. 은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서로 밈도 이렇게 돌고 뭐
7: 맞습니다.
6: 댓글 문화가 훨씬 편하고 이 친구들은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어떤 소통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퍼져나갈 수 좀 있다는 것도 좀 위험성의 하나인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6: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7: 저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리고 생명 희망재단에서도 모니터링하고 또 복지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게 막 초성으로 이렇게 막 돼요. 그러니까 자살이라 그러면 뭔가 지으시우스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살을 의미하는 어떤 그 용어가 우리는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것들이 유통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AI에도 걸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뭔가 심층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무슨 꼰대라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연구나 아니면 이 시스템이 좀 더 고도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끼어들어서 뭔가 문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일정 부분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6: 네.
7: 그 수치가 참 아파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몇 명 막 이런 것들이 참 높아요, 우리가. 그럼 그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디어와 관련된 건 꼭 이게 뭔가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6: 미디어에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콘텐츠 제작자들은 뭘 신경 쓰면서 만들어야 됩니까?
7: 저는 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반대편의 대척점에 있는 게 파파게노 효과라고 있습니다.
6: 네.
7: 그건 뭐냐면 내가 자살과 관련돼서 어떤 걸 생각을 할 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너찌가 발동을 해서 자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도 전에 그 이제 국장님이랑 좀 대화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살과 관련돼서 막 좀 뭐랄까 불안한 생각을 하다가도 누군가 안아준다거나 누군가 대화를 한다거나 누군가 웃어준다거나 누군가 물어봐준다거나 그 큐 하나만 있어도 그러고도 또 할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게 또 가시면 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좀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일정 부분 있으면 좋겠다.
6: 아하.
7: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마지막에 우리도 이렇게 보도 보면은 뭐 우울감 뭐만 느꼈을 때 뭐 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디스클레이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방송에서 조금 들어찼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OECD 전체 국가 자살률 평균 정도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두 배예요.
6: 네.
7: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막 표현의 자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참 막 십몇 년 이렇게 막 네버엔딩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OECD 국가 평균 정도 자살률 떨어질 때까지 이 억지 노력이라도 좀 하자. 그러면 미디어 제작자들이 조금 참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6: 그러니까 결국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단순히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교수님이 그래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개정에도 직접 참여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의 책임 그 기준도 제시하셨는데 어떤 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7: 제가 이제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생명전주희망재단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6: 네.
7: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려요. 그 바쁜 분들이 전부 회의 때마다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예전에 뭐 유행했던 건데 약간 빨간펜 선생님처럼 요건 안 돼요, 요거 안 돼요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6: 네네.
7: 그러니까 같은 파트너가 돼서 요걸 한번 막아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살예방 보도준칙이 4.0이 이제 2024년에 나왔는데 사실 2011년부터 좀 관여를 좀 했었어요. 그때는 예, 이제 예. 그 자살 보도 권고기 2.0 뭐 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 추이를 이렇게 보면 막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항목이 10개였어요.
6: 네.
7: 그럼 그게 5개로 줄었다가 다시 또 4개로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뭐 그런 거거든요. 자살 보도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그다음에 유가족을 보호하자. 그리고 자살 도구나 이런 것들 드러내지 말자. 그리고 이 원칙은 전부 다 그 기성 언론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명, 5천만 명이 전부 다 미디어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모든 미디어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간단한 기준이라도 지키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살 예방은 지금 내 문제, 네 문제가 아니고요. 모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막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거는 분명히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가다가 무슨 강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살률 1위 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자살률 1위 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어느 나라가 그나마 좋은 국가예요? 라고 하면 말씀을 못 하세요.
6: 그러니까요.
7: 그렇잖아요.
6: 네, 어떻게 말을 해요?
7: 우리는 타살률 국가 1위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자살률 국가 1위랑 이렇게 부딪혀보면 사실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모든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미디어가 해야 되는 노력 그러니까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6: 앞서 이제는 5천만 전체가 다 이제 미디어 예 그냥 다 범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개인 미디어가 많다 보니까 뭐 유튜브, SNS, 뭐 쇼폼 콘텐츠까지 뭐 1인 미디어 많지 않습니까? 다 그냥 미디어네요.
7: 맞아요.
6: 다 미디어인 거고 그 미디어에서 지금 뭐 언론의 보도 준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살 보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유가족을 보호하자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7: 예.
6: 그리고 직접 참여하셔서 그 기준을 만드셨는데
7: 예.
6: 직접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제일 이게 안 지켜지더라. 준칙 중에 이거 제일 안 되더라 뭐예요?
7: 뭐 제일 가슴 아픈 건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이고요. 그 뭐 제가 저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도 유가족이에요. 근데 유가족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냥 그 일부 언론 미디어에서는 아 요거가 참 클릭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유서가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죽기 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살 현장과 관련돼서 뭔가 보였다라든가 집에 뭔가 취재를 갔는데 뭐가 있다라든가 근데 그 욕구를 누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참 많이 눌러주셨어요. 근데 그 유가족을 보호하고 유가족과 관련돼서 뭔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을 알지만 기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6: 네.
7: 그거 다 아는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자살을 감행하는 게 7배, 8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입니다. 극도로. 근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그 사람들 특별히 막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그 다음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유서공개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엄마라든가 뭐 아빠라든가 뭐 가족과 관련된 얘기 하면 안 되고 고인과 관련돼서도 뭔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0: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클릭하고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뭔가 냉소적인 그런 사안을 다는 순간, 알고리즘의 일부가 됩니다. 그분들 자체가 그 하는 행동이 알고리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이 돼야지 자살 유발을 위한 알고리즘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의 평범성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태인을 죽인 사람들이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일반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게 자기가 저지르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나 죄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보이면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피하기도 하고, 알고리즘도 끊고, 그다음에 주변에다 얘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주변에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같이 좀 보듬어 주기도 하고, 이런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스스로 플레이어가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합니다.
1: 예, 맞습니다. 이제 대중도 그냥 보기만 하는, 나 재밌게 보면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미디어가 됐기 때문에 대중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끝으로 우리 청취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 예방 행동이나 미디어 이용 습관에 있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 처방전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그뭐 그게 참 우리나라 약한데요.
1: 예, 한 20초 정도밖에
0: 아,
1: 없네요.
0: 예. 그게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좀 심각하면 이제 뭔가 보인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그냥 물어봐 주고 지금 그냥 요 순간에 옆에 누구 있으면 그냥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도울 거 없으세요? 라고 그냥 웃어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1: 예.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 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증이 없이 오는 이 이번 시대들은 그냥 와서 자기 볼일만 보지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갈수록 주일마다 교회 참석하는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 내가 크리스찬이요라고 말하는 그 숫자가 한때는 70%, 80%가 넘는 몇십 년 전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절반을 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나라가 주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이 지금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죠. 그들은 광야길에서 또 애굽 광야길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1세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2세대가 나오고 3세대가 나올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봅니다.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도 저도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보수의 신앙이나 우리 한국 우리 고난의 역사에 좀 약간 맛보기를 했던 어린 시절 그 세대에 속합니다. 근데 바로 요 마지막 사람들이 다 죽고 났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2세든지 3세예요.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로 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1세가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2, 3세대를 갖다가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즉 더 이상 어떤 세대입니까? 보세요. 왜 다른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마치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의 손자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다면 지금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소위 말하면 물질신이에요. 풍요롭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그들이 바알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농사할 때마다 그 바알신에게 부르짖었어요. 지금 마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2세대만 돼도 한 세대만 지나고 두 세대 지나면은 그냥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지혜 왕이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은 과거에나 전이나 솔로몬과 같이 부자가 없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워낙 부자라서 더 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솔로몬도 지혜나 부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 타락하죠. 왜 그래요? 여호와를 떠나서 그래. 열왕기상 11장 1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줬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마치 여러분이 믿음생활 하는데 그냥 인간의 사랑만 보고 이슬람교 믿는 남자와 폭뜩 결혼했어요. 힌두교 먹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를 따라가든지 기독교를 따라오든지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마찰과 심한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이 다른 그러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 소위 말해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꼭 결혼하게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하고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 지키는 남자들 많죠. 그 얼마나 그 사는 것을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많이 봤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자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라 아니 그러면은 하루 저녁에 한 번씩 가서 본다면 이거

0: 거의 3년이 지나야지 여자 한 명씩 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 밀곰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잔인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이방 신앙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뭐냐면 잘 나갈 때예요. 배가 부르고 형통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그래서 바쁘고 시간 없어요. 주일날마다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가서 할 수 없고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겠어요.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진짜 그래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때에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하세요.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은 그 때에 우리가 모든 것 잘 풍부하게 되고 경통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때가 교만한 때라고 그래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즉 네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생명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추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마음이 안 들고 내 능력이 그리고 내 손의 힘이 오늘날 가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내 거야. 이건 내가 와가지고 얼마나 남보다 수고해서 내가 그때 투자를 잘해서 남들은 이럴 때 나는 두쩍 뛰고 그래서 이거 바로 그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제가 세상의 그 사전에서 말하는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잘난 체하고 뽐내고 겸손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고백 대신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보상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나는 내가 충분히 내 건강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매일매일 위험이나 사고에서나 모든 질병에서 나는 내가 조심해서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반대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나가서도 교통사고로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똥이 내려가지고 하필은 내 머리에 떨어졌어도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 신앙의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떨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마쳤다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입에서 안 나오고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나의 것 나를 위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의 그 원인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가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게 인간의 보는 눈에서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위치와 백성들의 그 인기와 이 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13절에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예. 무슨 범죄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좋은 왕이에요. 그들이 그의 인생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 그의 평생 그는 좋은 왕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만 조금 좀 교만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의 역사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이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니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됐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대하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2장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 말은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15년을 연장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래도 깨닫고는 뉘우쳤어요. 다시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가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를 잇는데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 므낫세가 12년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에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하나예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단을 다 훼파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각종 우상과 각종 나라 종교들을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하는 그런 게 된 거예요. 십자가 집어쳐 버리고 그러한 므낫세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므낫세 후에 유다가 급속하게 멸망의 길을 가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 안 받고 죽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병고침 받아서 15년 연장받으면서 그 연장받았을 때에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므낫세를 잘못 키웠고 교만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는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 병에서 어떻게 났는지 이게 궁금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 물질을 보여주고 이거 창고 열어서 보여주고 하니까 바로 바벨론 사신들이 가서는 와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렇게 보배가 많구나,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자, 그게 바로 그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주신 18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내가 했지만은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주님이.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업적이 많습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행해졌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믿음이 흐트러지 않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 요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금 찾아보시고 요 마음속에 품고 이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6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1776년 미국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보면 영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약한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였는데 이 독립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그 세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5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눈부신 그러한 도약 발전을 하게 되죠.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그리고 선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실수와 이 갈등과 또 실패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미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난 2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미국이 받은 그 축복의 뿌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미국을 25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미국에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신 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17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영국교로 정해진 이 성공회에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되어질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이 필그름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교도들이 약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서약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와 이 자치 정부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세워질 때 미국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이 국가 형성의 중심이 된 그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이 정착민들이 가진 이 개신교 신앙은 이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제도에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776년 이 독립선언서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가 왕이나 이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국가의 기초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에 처음 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헌법을 만들 때 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이렇게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아주 법률적으로 규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이 알렉스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빨리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국의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서 항구도 가보고 농장도 가보고 그리고 광산도 가보고 정치 제도도 연구하고 또 의회도 가서 대화들도 해보고 살펴봤는데 미국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보면서 이 미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이 군사적인 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요구하기보다는 교회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런 그 은혜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 이 미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 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것을 보면 성경책 위에다가 당선자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선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스며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 하나님 중심,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God first,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혜의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주신 놀라운 자연의 축복입니다. 모든 이런 자원들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축복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보다 이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사랑하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반복해서 영적 부흥을 주셨어요. 영적 부흥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타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무너지고 위기가 오면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역사를 봐보세요. 다 타락하고 위기가,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해지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250년 동안 이 역사를 보면 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여러 차례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때마다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이 미국을 다시 그렇게 쇠퇴하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독립이 됐어요. 독립 직후에 미국 사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뭔가 이 긴장감이 풀려지고 이제 독립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를 세웠어요. 이런 부흥사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에 노예폐지운동도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사회개혁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857년 정오 기도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뉴욕의 한 평신도가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아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평신도 사업가였는데 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뉴욕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운동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06년 이 아주사 스립 부흥이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작은 집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 윌리엄 시머라는 이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모이는 사람마다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백인 흑인 사실 따로따로 모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냥 백인이고 흑인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고 할 것 없이 그냥 그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회개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바로 이 지저스 무브먼트,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그런 사회였냐면 이 젊은이들이 마약하고 이 타락해가는 겁니다. 그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 히피족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정말 미래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찬양을 이 집회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히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히피족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집회하면서 엄청난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이 찬양이라든지 이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뿌리가 이때 이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네 번의 이 부흥운동의 특징, 공동점이 뭐냐면, 미국이 어려울 때, 침체될 때,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를 세계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축복하시는 목적, 그 나라만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국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미국을 축복받은 나라로 세워서 전 세계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유통하는 그런 복받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자유세계를 지키게 하셨어요. 미국을 사용해서.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는 여러분 인류에게 큰 위기가 온 게 뭐냐면 이 군국주의, 파시즘, 나치즘 이러한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일에 나치즘이나 이 군국주의자들이 정말 승리했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는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해서 그런 나라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셨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을 사용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게 뭐냐면 이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자유화 신앙을 억압하는 이러한 체제들, 이러한 그 공산주의가 확산되어지는데 경험되어진 나라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이 바로 그 예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를 이 북한에 세우고 이 중국과 이 소련과 손을 잡고 남침을 한 거예요. 예. 그때 만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한반도는 완전히 적화가 된 거예요. 그건 자유민주주의는 날아간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각 교단마다 세계적인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주간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예배를 드려요?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중국 시온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그 시온교회는 이 지하 최대 교회입니다. 이 조선족 그 목사님 김명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교회를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다 내리게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진 대신 시진핑 사진 붙여놓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은 이제 자유롭게 한국말로 예배드리던 걸 중국말로 예배드리게 하고 보이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이분도 작년에 구금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망명해가지고 지금 시카고 있었고 그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고 우리 미주보훈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또 석방운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식으로 김명일 목사님을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 석방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지난주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트럼프 형님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분 한국 국적을 가지신 선교사님들 한국분들이 지금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서 이 석방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좀 자국민에 대한 그런 보호적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석방도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미국이 이렇게 정말 강대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사실 미국은 희생을 해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금도 평화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에 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전부 미국 선교사들이 지금 다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미국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을 축복하신 이 증거가 뭐냐? 이 나라를, 이 미국을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에 자유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국에 풍요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국에 부흥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미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 그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면서 미국은 정말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885년 인천항에 미국의 두 선교사가 발을 내딛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 한 번은 감리교, 한 번은 장로교. 이 선교사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손에 총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까? 성경, 복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은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들이 세웠던 그 씨앗이 지금은 엄청난 대학으로, 엄청난 병원으로, 엄청난 기관으로 그렇게 크게 열매를 맺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44년 전에 이 남가주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민자로, 이민자들의 교회로 세워진 이 은혜교회가 계속 한결같이 선교하고 선교하고 나눠주는 일을 계속했더니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일 교회로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케 하시

0: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모든 악법들이 다 철폐되어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다시 미국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AM 1650 라디오 서울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창작 무협소설 투항전설 제1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 한잔 따라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제가 잘못 먹어서 기가 좀 허해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없어요. 입이 열려야 말이 나오는데 속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억지로라도 앉았습니다. 투항전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몰아서 풀어놓는 감독판 특집입니다. 그간 조각조각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리에서 다 듣는 날입니다. 제목부터가 걸작이지요. 똥 싸다 날벼락 맞은 도사.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녀.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보지요.

이야기는 무당파에서 시작됩니다. 무당파에 전준이라는 도사가 있어요. 얼굴은 도사인데 속은 마교의 계지요. 마교에서 심어놓은 첩자였단 말이에요. 이 작자가 얼마나 수단이 좋냐 하면 무당 주지를 해치고 비고에 숨겨둔 비기를 통째로 빼갔어요. 해동투서 그리고 만년사망 귀한 물건을 둘이나 손에 넣은 거지요. 거기서 그쳤냐? 아니지요. 이 작자는 마교 내부의 비전도 빼돌렸어요. 흑룡액, 빙천수, 강시 제조법 세 가지를 통째로 훔쳐서 달아놨어요. 그 물건들이 어떤 건지 잠깐 짚고 넘어가지요. 흑룡액은 원래 마교 교주가 마셔야 할 물건이에요. 먹으면 절세미남의 불로불사, 몸에 바르면 도건불침, 칼이고 창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빙천수는 또 어떠냐? 단 한 방울로 넓은 호수를 통째로 얼려버리는 물이에요. 이 두 물건을 전준이 품에 안고 도망친 거죠. 전준이 향한 곳은 금역이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무당파의 금지구역입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으니 숨기엔 제격이지요. 그런데 이자가 달아나다 그만 탈이 났어요. 생선을 잘못 먹었나

0: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역 깊은 숲속에서 더는 못 버티고 적당한 나무 뒤에 쭈그려 앉았어요. 도사 체면이고 뭐고 없이 큰일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필 그 나무 바로 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나무꾼 덕삼이에요. 이 사람이 일하다 지쳤는지 나무 위에 올라가 낮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준의 소동에 잠이 깼지요. 눈을 떴더니 아래에서 웬 도사 양반이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덕삼이 이 전준이라는 작자를 알아봤어요. 원한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원한이 있는 사람이 하필 지금 이 꼴을 목격한 거지요. 가만히 있자. 덕삼이 어떻게 했냐. 이 양반이 나무 위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수직 강합니다. 머리부터. 공과 싸우고 구르면서 단련한 그 단단한 이마로 전준의 정수리를 정확히 찍은 거예요. 백해열이에요. 급소를 정통으로 맞은 전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준 입장에서는 앉아서 큰일을 보다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에요. 덕삼이 전준의 보따리를 뒤집어 탈탈 털었어요. 온갖 것이 나왔어요. 요상한 약병의 책자에 상자에. 없는 게 없어요. 그걸 보고 있던 전준이 굳은 몸 그대로 눈만 굴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준이 입을 열었어요. 굳어버린 몸으로도 혐하는 살아 있었던 거지요. 준아가 이렇게 말해요.
1: 이놈아, 흑룡액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독이야, 독. 빙천수를 먹어라. 빙천수가 기를 살려준다.
0: 덕삼이 이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듣더니 딱 결론을 내립디다. 이놈이 시키는 건 반대로 해야겠다. 덕삼은 우선 만년사망을 꺼내 입에 넣었어요. 귀한 약재인 건 알겠으니까요. 그 다음 빙천수를 들여다봤어요. 냄새가 좋아요. 맑고 시원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덕삼이 고개를 저어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맛있는 건 몸에 나쁜 거라고. 그러면 이 냄새 좋은 빙천수는 몸에 나쁜 거겠지. 덕삼의 논리입니다. 그럼 어느 게 진짜 좋은 거냐? 덕삼이 다른 병을 들었어요. 흑룡액이에요. 시궁창 냄새가 나요.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덕삼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그걸 꿀꺽 마셔버렸어요. 전준이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이 뒤집어졌겠지요. 몸이 굳지 않았다면 한바탕 발광을 했을 거예요. 마교교주 것을 이 나무꾼이 홀랑 마셔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숲 저편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덕삼이 눈을 들었더니 여인이 쓰러지고 있었어요. 천하에 그런 미인이 없었어요. 덕삼은 그 순간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했대요. 진심으로. 이 여인이 천혜공주예요. 송나라 황실의 핏줄입니다. 원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고 무당파에 의지하러 오던 길이었어요. 오다가 적에게 쫓기고 시녀와도 헤어지고 길을 잃은 끝에 금역까지 흘러든 거지요. 쫓기고 다치고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덕삼은 선녀다 싶으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공주를 번쩍 들어업고 금역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동굴을 찾아서 들어간 거지요. 전주는 어떻게 됐냐? 그 자리에 여전히 굳어 앉아 있었어요. 제가 큰일을 본 자리 그 위에 울고 싶었겠지요.

동굴 아니에요. 벽삼이 공주를 눕혀두고 자리를 잡았는데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먹은 만년사망이 몸속에서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흑룡액과 섞였어요. 덕삼의 청강지체에 불을 댕긴 거지요. 탈퇴한 골이에요. 뼈가 바뀌고 살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9번이에요. 9번의 탈퇴한 골이 그 동굴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덕삼이 고통으로 쓰러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몸이 바뀌어갔어요. 키가 솟았어요. 9척, 도건 불친 피부, 주먹 한 방으로 산을 부술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0: 그런데 공주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경이에요. 이러다가 못 버팁니다. 덕삼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있었어요. 이럴 때는 피를 먹여야 한다고. 덕삼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어요. 공주 입에 가져다 댔지요. 그런데 피가 엉겨요. 넘어가질 않아요. 덕삼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결론을 냈어요. 입으로 넣어주면 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덕삼이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준하가 입을 열어요.
1: 이거 키스 아니고 의술이요.
0: 추궁과열이에요. 한시경이 지났어요. 공주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처음 본 게 뭐냐? 절세미남이었어요. 흑룡액이 얼굴까지 바꿔놓은 덕삼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공주가 천천히 자기 몸을 살폈어요. 평생 못 쓰던 다리가 움직였어요.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 공주가 천하의 제녀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를 살렸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다 알았어요. 공주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큰 절을 올렸어요. 천혜 공주가 단단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2: 구명지은은 이 몸이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지아비로 모시겠습니다.
0: 덕삼이 그 자리에서 멍하게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은 거죠. 아까까지 똥 싸다 날벼락을 내려찍었는데 지금 천하미녀가 자기한테 지아비로 모시겠다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전준이 덕삼을 만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억세게 운 나쁜 전준, 억세게 운 좋은 덕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소문 좀 내주시면 이 사람 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 한잔 따라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새벽부터 혼자 이야기 연습을 하다 보니 목이 영 칼칼해서요. 차라도 한 모금 넘기면서 풀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 보지요.

0: 무당산이라고 하면 천하의 명산이지요. 그 안에도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금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금을 그어놓은 땅이에요. 가장 깊은 골짜기가 바로 백두골인데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지요. 흰머리 곰이 노는 골이라 해서 백두골이에요. 우리 덕삼이가 바로 그 백두골에 운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화전을 일구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밤이면 몰래 마을에 내려가 식량을 나눠주던 속 깊은 사내랍니다. 왜 이 양반이 금역에 숨어 살았느냐. 무당파가 타락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겁니다. 원나라 앞잡이가 되어 마교와 손잡고 백성 땅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니 덕삼이 같은 사람이 성질 살아온 사람이 버티려면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자거리에 요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어요. 나무를 뜯으러 금역에 들어간 주민들이 뭘 봤느냐면 전준이에요. 전준. 그 마을 공공의 적이 제 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초절정 고수가 어쩌다 이 꼴이 됐느냐. 사정이 있겠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이야기고 어쨌든 온 동네가 그 소식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못된 작자가 망신을 당했다는데 웃음이 안 나올 사람이 없지요. 저자거리가 그날만큼은 경사 분위기였다고 합디다. 자, 그 시각 백두골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통나무집. 덕삼이 손수 지은 거예요. 그 소박한 집안에 정한수가 한 그릇 떠져 있어요. 화경이 스스로 준비한 거지요. 이 공주 양반이 보통이 아니에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내와 진짜 부부의 연을 맺겠다고 마음을 굳힌 거거든요. 그러자 화경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입을 열어요. 천혜공주가 이렇게 말해요.
1: 제 이름은 화경입니다. 오늘 진짜 부부의 연을 맺으려 합니다.
0: 맞절이에요. 덕삼이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 순간이 어찌나 엄숙했는지 백두골 바람까지 잠시 멈춘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절이 끝나자마자 덕삼이 쑥스러운 듯 긁적이더니 이러는 거예요. 준하가 씩씩하게 덕삼의 말을 꺼냅니다.
2: 부부가 되었으니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화경이 잠시 덕삼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천혜공주가 입을 열어요.
1: 서방님 맘대로 하세요.
0: 이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설레게 했겠어요. 덕삼이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갔어요. 화경도 눈을 살짝 감고 이제 진짜 되겠구나 싶은 그 찰나에 덕삼이 안에 있나?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에요? 소문 확인하러 몰려온 거지요. 전준이 금역에서 봉변당했다는 말도 있고 덕삼이 선녀를 데려왔다는 말도 있고 안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화경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들 입을 딱 벌리더니 전원이 그 자리에 엎어져 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선녀다. 그렇게 들려왔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덕삼이도 며칠 사이 얼굴이 환해지고 몸이 달라졌거든요. 마을 사람들 눈에는 선녀가 도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보인 거지요.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0: 그런데 이 북적이는 와중에 백두골숲 저 안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두두두두. 땅이 울려요. 뭔가 크고 무거운 것이 걸어오는 소리예요. 그게 누구냐? 백두예요. 백두골의 대장, 흰머리 곰이에요. 며칠째 스파링 상대가 안 오니까 직접 찾아온 거지요. 이 곰도 나름 기다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뒤로 넘어지는데 덕삼이 그걸 보고 뭔가 반가운 기색이에요. 몸속에서 뭔가 들끓는 느낌. 며칠 동안 넘치도록 쌓인 힘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덕삼이 씩 웃더니 씨름 자세로 다가갔어요. 곰이 앞발을 들어올리는데 덕삼이 그 몸뚱이를 두 손으로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잡고 그대로 던졌어요. 백두가 하늘을 날았어요. 나무에 정수리부터 박히면서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는 거예요. 흰 곰이 나무에 헤딩을 하다니. 이런 건 백두도 난생 처음이지요. 그 곰이 눈이 뱅뱅 도는 채로 주랭랑을 쳤다고 합디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는데 그 중에 눈치 빠른 이가 앞으로 나서더니 소리를 쳤어요. 백두골의 투항이 나타났다. 준하가 투항이다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항이 나타났다. 투항이 나타났다. 그 목소리가 백두골에 울려 퍼졌어요. 덕삼이라는 이름은 그날 사라지고 준하, 백두골의 준하가 그 자리에서 탄생한 거지요. 준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는데 화경이 그 옆에서 고요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혜공주가 나직하게 한마디를 얹어요.
1: 영웅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서방님.
0: 그 미소가 백두골 햇살보다 더 밝았다고 합디다. 흰곰 백두도 날려버리고 이름도 없고 준하가 제법 바빴지요.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창작 무협소설 투왕전설 제3화.

안녕하세요. 간밤에 이야기 궁리를 너무 했나 봅니다. 뒤척이다 날이 밝아버렸지 뭡니까? 이런 날은 차를 두 잔은 마셔야 정신이 들지요.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보지요.

0: 산 위에 남겠다는 마을 사람들을 준하가 달래기 시작해요. 설득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에요. 살 준비가 되면 함께 살자.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지요. 거창한 말보다 짧고 따뜻한 약속 하나가 발을 움직입니다. 자, 그 시각 산 위에는 준하와 천혜공주 둘만 남았어요. 그런데 천혜공주가 하는 일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전준한테서 빼앗은 보따리를 펼쳐놓고 책자들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공심법 따로, 외공 따로, 권각술 따로, 병기술 따로, 경공 따로. 아주 척척이에요. 가만있자. 그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같이 구대문파 장문인급 무공이라는 거예요. 전준 그 작자가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무공 미천은 두둑하게 챙겨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권이 천혜공주의 손을 멈추게 해요. 표지에 글자가 딱 하나. 유파, 유파, 그게 전부예요. 속을 열어보니 글씨는 그지발싸개고 그림은 낙서예요. 그런데 천하의 제녀 천혜공주가 이 책 앞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못 읽겠어요. 현기의 책이라는 거지요. 글자인지 그림인지 분간이 안 되는. 천혜공주가 그 책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1: 투왕의 책이 이렇게 생긴 것이라면 글자를 아는 게 오히려 눈을 가리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0: 가만있자. 그래도 배움은 시작해야죠. 천혜공주가 준하를 앉혀놓고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준하는 배우다가 뭔가를 탁 깨달은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무릎을 탁 칩디다. 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터뜨리는 거예요.
2: 말라비틀어진 오이 같은 전준이 왜 그리 샜나 했더니 상승무공이었구만. 그놈 겉모습에 속았지 내가.
0: 그렇게 배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준하한테는 천혜공주가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청강지체예요. 타고난 몸이 하늘의 강철 같은 체질이거든요. 천혜공주의 가르침과 이 천강지체가 만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만년사망과 흑룡에게 기운이 단전에 자리를 잡아요. 내공이 형성된 거예요. 천하의 이런 속도가 어디 있겠어요? 천혜공주도 속으로는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다음 단계를 묻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이냐고. 준하는 망설임이 없어요. 난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질을 배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주먹이지요 하면서 천혜공주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 박투로 절대고수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전설에서 딱 하나입니다. 투왕이지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0: 준하가 피식 웃으면서 대꾸하는 게 이래요.
2: 투왕이 하나라면 내가 둘째가 되면 되지요. 걱정 마시오. 이 몸주먹 하나는 믿습니다.
0: 그러다가 준하 눈에 그 투란 제목이 쓰여진 책자가 들어와요. 슬쩍 집어 펼쳐보더니 낄낄거리기 시작해요. 천혜공주가 이마를 짚었을 장면이에요. 준하가 책장을 넘기며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2: 이 책 쓴 사람 나만큼 무식한가 보다. 근데 그림은 잘 그렸네. 이거 이 동작 아닌가?
0: 참, 천하의 제녀가 현기의 글자라 읽지 못한다던 그 책을 준하는 낄낄거리면서 이해해요. 무식이 오히려 눈을 맑게 한 거예요.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만 보는 거고, 그림이 곧 투왕의 무공이었던 거지요. 천혜공주가 한참을 말없이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 실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스파링 상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천혜공주가 고른 상대가 하필이면 백두예요. 백두. 그 산 속 큰 곰 말이에요. 천혜공주가 도시락을 싸요. 도시락을요. 준하한테 들려서 백두 본거지로 향합니다.

백두 봉거지에 도착해 보니까 백두가 온천을 즐기고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준아가 그 앞에 서서 도전장을 내미는데 백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요. 온천 다 망쳤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준아의 말이 곰에게 들려요. 그리고 곰의 말이 준아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요. 가만히 있자. 이야기꾼도 처음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천강지체에 내공이 쌓이니까 짐승의 언어까지 트인 건지. 아무튼 통해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준하는 주먹을 거두지 않아요. 투책자에서 본 그대로. 박투 교과서 그대로. 번개 주먹이에요.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동안 싸움이 이어지다가 백두가 무릎을 꿇어요. 그러더니 백두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 표정이 참 곰이지만 눈에 뭔가 먼데를 보는 빛이 서려요. 아버지의 유언이 떠오른 거예요. 오래전 아비곰이 남긴 말이에요. 너를 이기고 네 말을 알아듣는 인간이 나타나면 그가 너의 주인이다. 그를 동방성자의 유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 동방성자의 유지, 준하한테 또 하나의 천고의 기연이 찾아온 거예요. 주먹 하나로 곰을 이긴 사내가 이번엔 오래된 전설의 문을 두드리게 생겼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강지체의 투왕의 책의 백두의 인도까지. 준하라는 사람이 어떤 인연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보이시지요?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0: 다음 쇼핑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8: 창작 무협소설 투항전설 제4화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 한 잔 따라놓고 시작합니다. 어제 자료를 좀 뒤지다가 그만 날밤을 꼴딱 새워버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셈인데 뭐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지요. 눈 빠지게 뒤진 자료 덕분에 오늘 대목이 얼마나 기막힌지 이 사람이 잘 알거든요. 오늘 제목이 새 신선 그리고 폭풍의 핵입니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보지요. 백두가 주나를 이끌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계곡이에요. 발이 어디를 딛는지도 잘 안 보일 만큼 뿌연데 백두가 몸을 돌려서 주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말해요. 내 발자국 그대로만 밟아라. 한 발이라도 비껴 디디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한식경을 그렇게 들어가요. 발자국 하나하나 맞춰 밟으면서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성문이 열려요. 그 안에서 향기가 훅 밀려나와요. 과일 향이에요. 달착지근하고 기이한 향기가 안개를 밀어내듯 퍼지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호수가 하나 있어요. 맑다 못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호수인데 그 주변에 세 사람이 앉아있어요. 늙었는지 젊은지 도통 가늠이 안 되는 얼굴들이에요. 눈빛만 반짝반짝한 채로 주나를 힐끔힐끔 보더니 그중 한 명이 낄낄낄 웃는 거예요. 그러자 새 신선 중 하나가 능글맞게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1: 고놈 참 희한한 놈일세. 몇백 년 만에 온 놈이 명물이군.
0: 아, 저건 주나가 아니라 신선이 한 말인데. 이 사람이 밤을 새서 그런지 실수를 했습니다. 신선이 그리 중얼거렸다는 말이에요? 새 신선이 누구냐? 동방성자, 투왕, 그리고 장삼봉. 이 세 사람이에요. 젊은 날 천하제일을 겨루던 사람들이에요. 무공도 달랐고 성깔도 달랐지만 서로 겨루다 보니 본질이 달라서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싸워서 친구가 된 거지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우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투왕 이야기를 좀 해야 해요. 이 사람 내력이 범상치가 않아요.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버려졌어요. 맞으면서 컸어요. 인정이라고는 밥 한 술도 못 얻어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절대 고수가 됐냐. 싸웠어요. 지면서 싸우고 또 지면서 싸우고 목숨 건 실전을 999번 지고 만 번째부터 무패예요. 도검이 난무하는 싸움판에서 그냥 박투 하나로 절대 고수를 꺾은 싸움의 천재.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비기도 없이 몸으로 깨우친 사람이에요.

0: 새 신선이 준하한테 설명을 해줘요. 자기들은 신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 이제 속세일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천기로 보니까 천년마교가 다시 일어날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후대에 그걸 막아낼 초인을, 그 초인이 준하라는 거예요. 준하가 그 말을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좀 험해지는 거예요. 준하가 어이없다는 듯 푸념을 쏟아냅니다.
1: 전 나무꾼인데 세상 구원이라니, 우씨. 우리 동네 지키기도 힘든데요.
0: 그렇지요. 억울하지요. 나무꾼한테 세상 구하라고 하면 누구든 화가 나지요. 그런데요. 세신선 중 한 명이 능청스럽게 한마디를 더 얹어요. 금은보화가 넘치고 천년 영약이 있노라고. 준하의 표정이 바뀌어요. 화가 스르르 녹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러더니 아까까지 퉁명스럽던 사람이 자세를 고치고 냉큼 절을 올리는 거예요. 준하가 싹싹하게 돌변합니다.
1: 신선님들, 말씀을 하시지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0: 이게 준하예요. 화가 치밀었다가도 실속이 보이면 바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솔직하다면 솔직한 거죠. 새 신선이 빙긋 웃어요. 그러더니 유산을 하나씩 내놓아요. 투왕이 장갑을 내놓아요. 투왕갑이에요. 무적의 장갑이라 불리는 물건이에요. 동방성자가 신발을 내놓아요. 당해예요. 둔신보의 신법이 담긴 신발인데 안에 비밀 암기까지 숨겨져 있어요. 장산봉이 내놓는 건 바람개비예요. 비파랑이라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영약과 보물이 쏟아져요. 그렇게 유산을 다 넘기고 새 신선은 바람처럼 사라져요. 거짓말같이 방금까지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없어요. 남은 건 유산들과 준하와 백두뿐이에요. 자, 그 시각 마을 앞으로 돌아와요.

백두가 수레를 끌고 마을 앞에 나타나요. 보물이 가득 실린 수레를.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혼비백산해요. 당연하지요. 수레를 끄는 게 흰머리 곰이에요. 덩치 큰 흰머리 곰이 어슬렁어슬렁 수레를 끌고 오는데 안 놀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두라는 녀석이 알고 보면 순둥순둥해요.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걸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수레 내려놓고 준하 옆에 붙어 앉아요. 흰머리 곰이에요. 흰머리 곰.

0: 이제 천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준하가 신선을 만난 이야기를 천혜한테 해줘요. 유산을 받아왔다는 것도. 천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어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준하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기다려요. 그러자 천혜가 조용히 눈을 뜨면서 입을 열어요.
1: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북방 성전에서 불길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천기로 읽으니 내년이에요. 마교가 크게 움직일 거예요.
0: 내년이에요. 한 해밖에 안 남은 거예요. 천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이 사람이 이야기 자료를 뒤지다가 밤을 새운 게 다 이 대목 때문이에요. 역사가 있어요. 마교 첫 번째 대침공 때의 이야기. 그때 도시가 불탔어요.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이 생강씨가 되어서 중원으로 돌아왔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기로 돌아온 거예요. 구대문파의 장문인들과 고수들이 관군과 함께 맞섰어요. 그리고 전멸했어요. 무림이 그때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전준 같은 몰입애들이 판을 치게 됐어요. 뿌리가 썩으면 가지가 멀쩡할 수가 없는 거지요. 천혜가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나요. 쾅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나가보니 방에 있던 준하가 어느새 마당에 나가서 키 큰 여고수와 맞붙어 있어요. 격전이에요. 여고수가 검을 들고 덤비는데 준하가 맨손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 여고수가 누구냐? 천혜공주의 수행고수예요. 검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공주를 모시고 가다가 산적을 만났는데 싸우는 사이에 공주와 헤어졌어요. 찾아 헤매다가 이 집에서 공주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준하를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보여요. 마교의 앞잡이가 공주를 가두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덤벼든 거예요. 천혜가 그걸 보고 둘 사이로 들어서요. 그러자 천혜 공주가 검녀의 팔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1: 멈춰요. 이분들은 내 편이에요. 검을 거둬요.
0: 검녀가 멈춰요. 공주가 멀쩡한 걸 확인하고 검을 거두는데 표정이 복잡해요. 가만히 있자. 이 검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임금의 비밀 호위대 수장 출신이에요. 절정의 고수예요. 그런 사람이 준하한테 못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준하가 맨손인 상태로. 천혜가 그 사실을 파악하고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더니 검녀한테 제안을 해요. 천혜 공주가 검녀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합니다.
1: 당신이 딱 필요한 사람이에요. 준하와 마을 사람들 무술 선생을 맡아줘요. 시간이 없어요.
0: 검녀가 황당한 얼굴로 준하를 봐요. 방금까지 싸우던 나무꾼을. 그리고 공주를 봐요. 준하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예요. 방금까지 맞붙던 사람이 이제 내 선생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도 준하는 뭐 실속만 챙기면 됩니다. 준하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2: 좋습니다. 그 대신 봐주시면 안 되는 거요. 제대로 가르쳐 주시오.
0: 그 한마디가 참 준하다워요. 억울하면 억울하다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검녀는 아직 표정이 굳어 있어요. 자기가 못 이긴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이 영 불편한 거지요. 그런데 공주가 그리 말하면 따라야지요. 검녀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요. 마을에 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해요. 새 신선의 유산이 왔어요. 천기로 마교 대침공이 예고됐어요. 절정의 고수가 무술 선생으로 들어왔어요. 흰머리 곰이 마당에 앉아 있어요. 준하가 나무꾼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 회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신선이 사라지고 유산이 남았고 마교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3: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 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 농협 특판전.
2: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3: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5: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창작 무협소설 투왕전설 제5화.

안녕하세요. 저자거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참 요란하지요. 에이, 떠들썩해. 탁, 자리 잡고 앉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준하대목이라 이 사람이 요즘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은 쌍화차라도 한잔하면 목도 풀리고 이야기도 술술 나올 것 같은데. 아직 후원업체가 안 나타나서 그냥 맹물로 때워야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보지요.

0: 4. 준하가 마을에 돌아온 뒤로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생사연관이 타통된 이후 이 사람 마을을 오가며 바람결 같은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불길한 기운이 멀리서부터 천천히 흘러오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좋겠는데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 이건 예사롭지 않다. 지금 내 실력으로는 못 막는다. 이런 결론이 딱 나와버리는 거지요. 그러자 준하가 조용히 입을 뗍니다.
1: 동방성자의 동굴로 들어가겠소. 출구를 막아주시오. 내가 생각하는 무술을 만들고 돌아오겠소.
0: 그 말이 얼마나 담담하게 나왔는지. 마을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봤다더라고요. 패관이에요. 패관. 무림에서도 쉽사리 결정 못하는 게 패관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수련에 걸어버리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배낭 싸듯이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가기 전에 준하가 검녀를 불러요. 품에서 빙천수를 꺼내 내밀며 단단히 당부합니다. 급하면 이걸로 공주와 마을을 지켜달라. 백두는 마을 수호신으로 두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동방성자의 동굴이라는 데가 말이죠. 들어가면 축축하고 어둡고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곳이에요. 준하는 그 안에서 만년사망, 흑룡액, 공청석유 이 세 가지 진기를 투왕신법으로 하나씩 아우르기 시작해요. 하나씩 녹여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몸이 터지는 거예요. 진기가 서로 충돌하면 내장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그런데 준하는 달라요. 무아지경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흘러도 그 사람은 돌처럼 앉아있어요. 그 시각 천마산 마교 충본산 마교 교주가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가만있자 마교 전체가 조용히 숨을 멈출 정도라고 합디다. 존호가 천마인 분이라 그냥 눈빛만 바뀌어도 부하들이 벌벌 떠는 거거든요. 마교 교주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2: 내 흑룡액과 비전을 훔친 놈을 아직 못 잡았단 말인가. 이 교주가 그리 허술하게 보이느냐.
0: 그 말 한마디에 부하들이 납작 엎드려요. 그러더니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포박된 전준이에요. 이 사람 전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머리를 팽팽 굴리는 거예요. 전준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아뢰는 거예요. 그 보물은 덕삼이라는 천하제일 고수에게 강탈당했다. 박치기가 비술이라. 그 비술로 자기 같은 초절정 고수를 한 방에 제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주가 이 말을 듣더니 잠시 멍한 거예요. 박치기가 비술. 이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교 교주가 이렇게 말해요.
2: 박치기가 비술이라. 허! 그것도 무공이라고.
0: 어이없는 거죠. 그런데 분노는 분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주가 결국 오전주 출정령을 내려요. 오전주가 누구냐? 장법과 장풍으로 무림고수 스물을 죽인 절대고수입니다. 초절정도 아니고 그 위에요. 그런 사람을 시골촌놈 하나 잡으러 보내는 거예요. 오전주가 속으로 어이없어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더라고요.

0: 마교의 진격이 시작되어 관군이고 무림이고 닥치는 대로 주사라면서 마을을 향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세가 엄청나서 길목마다 시체가 나뒹굴었다 하더라고요. 마을 쪽에서는 천애가 검녀와 머리를 맞대고 방비를 세워놨어요. 팔문금세의 진을 변형한 진법이에요. 적을 유인하고 가두고 그 안에서 빙천수를 쏟아붓는 작전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게 짰는지 천애가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1: 진에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마교가 수가 많아도 지형을 모르면 오합지졸. 빙천수 한 번이면 일망타진입니다.
0: 마교 졸개들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아비규환이에요. 비명이 터지고 불이 오르고 그 순간 진이 발동해요. 미리 천금파쇄진이 열리면서 빙천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0: 악요졸개들이 순식간에 얼음이 되는 거예요. 진법이 맞아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겠지요. 오, 전주가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그리고 12성 공력을 끌어올려요. 그 힘이 진 전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팔문금세의 진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검녀가 앞을 막아섰어요. 절정고수가 초인을 막아선 거예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급이 달라요. 검녀가 튕겨나가고 백두까지 한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오, 전주의 손이 천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목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 손이 닿으려는 찰나 팔랑개비 같은 것이 날아오는 거예요. 번쩍. 오, 전주의 손가락이 잘려나가요. 금강불개의 손이 순식간에 뚫린 거예요. 그것은 비파랑이었어요. 장삼봉의 유물이요. 폐관이 끝난 거예요. 준하가 서 있어요. 준하가 오 전주를 바라보며 가슴을 탕치고는 우렁차게 외칩니다.
1: 미친놈, 내 마누라 목을 잡으려고 하다니.
0: 주먹이 날라가요. 번개예요. 오, 전주가 금강불개를 끌어올리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한 대 맞을 때마다 금강불개의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절대 고수가 동네 양아치처럼 얻어맞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거 꿈이겠지, 이게 꿈이겠지, 그런 눈빛이었다더라고요. 오, 전주가 준하의 마지막 주먹에 절명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준하가 허공을 한번 쭉 바라보더니 천혜에게로 시선을 돌려요. 천혜가 멍하니 준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열어요. 천혜 공주가 입을 열어요.
2: 늦게 오셨네요. 그래도 딱 맞추셨습니다.
0: 투왕이 탄생한 거예요. 동방성자 동굴에서 나온 그 사람은 그냥 준하가 아니에요. 세상이 부른 영웅이에요. 시대라는 게 가끔 이런 짓을 해요. 엉뚱한 데서 사람을 꺼내다가 불쑥 세워놓는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앙은 태어났습니다. 허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잠시 숨 고르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풀어드리지요. 이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 소문이라도 하나 내주시면 이 사람 이름 한번 날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창작 무협소설 투왕 전설 제6화

0: 자, 이어서. 투왕이 태어난 그날 밤부터요, 싸움이 끝났어요. 전쟁터였던 그 자리가 이제 영웅촌이 됐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는 거예요. 뭔 말이 필요해요. 그냥 안고 우는 거지요. 백두는 아이들을 등에 태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커다란 몸뚱이에 꼬맹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아이들은 깔깔 웃고 어른들은 눈물 닦고 그런 저녁이었어요.
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창작 무협소설 투왕전설 제7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저기 오시는 분.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사실 요즘 이 사람이 그림 한 폭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가의 그림이란 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지 않습니까? 붓질 하나하나가 쌓여야 걸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준하를 보세요. 그 사람은 나날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화가인 이 사람도 솔직히 부러울 지경입니다.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죽어라 달려드는 게 먼저인지 뭐 그 이야기는 본편에서 절로 나오겠지요.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보지요.

0: 장마가 한창인 계절이에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산자락은 안개에 잠기고 그 축축한 기운 속에서 주나가 정말 무섭게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달리냐고요? 제 손목을 부어서 피를 뽑는 거예요. 실기조원의 진기가 그대로 녹아있는 피를. 그걸 마을 주민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먹이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맥이 트이고 내공이 조금씩 깨어나거든요. 주나 본인은요, 피를 뽑아내니 되레 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극한까지 쥐어짜야 더 큰 그릇이 되는 법이라고. 내공이 쭉쭉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또 이세 만들기예요. 영웅촌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손수 물건을 만들고 다듬는 거지요. 낮에는 피를 뽑고 밤에는 손을 쓰고 누가 봐도 혹사예요. 혹사가 맞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람이 보기에 준하는 생전 처음으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천혜가 준하를 불러 앉히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꺼내는 거예요.
1: 제가 아이를 품은 것 같아요. 당신의 아이를.
0: 준하가 그 말을 듣고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혼자 웃으려고요. 아, 이 사람이 품이 좁은 게 아니라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혼자 실실 웃다가 빠질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고수도 애기 앞에서는 그냥 아빠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준하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뛰어나오더니 소리쳤어요.

0: 내 자식이요. 이 준아의 핏줄이. 아, 세상에. 자,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쌓여가던 중에 뜻밖의 발견이 생깁니다. 낡아서 아무도 안 들여다보던 책한 권이에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그냥 지나칠 법한 책인데, 준아가 심심풀이를 펼쳐봤다가 눈이 커졌어요. 이건 무당의 금지비술이었거든요. 내용이 뭐냐? 무당이 마교의 침공에 대비해서 전대장문인들을 살인병기로 만드는 술법이에요. 인성을 지워버리는 거죠.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오직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무인무당 99명을 만드는 것. 그리고 100번째 수장이 심령으로 그 99을 지휘하는 구조예요. 장엄하고 섬뜩한 구상이죠. 그런데 그 지휘 열쇠가 어딨냐? 가만히 있자. 준하 손에 있던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장삼봉이 물려준 비파랑 그저 악기인 줄만 알았던 게 무당 최후의 비보였던 겁니다. 천혜가 그 책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천혜 공주가 이렇게 말해요.
1: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군요. 이 비파랑이 99을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0: 준하가 비파랑을 들어 첫 가락을 뽑자 땅이 울렸어요. 그리고 나타났어요. 하나씩, 둘씩, 99명의 무인무당이 하나같이 마교 전주급의 초인이에요. 눈빛에 빛이 없고 표정도 없어요. 그냥 서 있는데도 압이 느껴지는 거죠. 장엄하면서 섬뜩한 군단이 준하 앞에 도열한 겁니다.

그 무렵이에요. 장마가 그쳤어요. 하늘이 갰다 싶더니 마교에서 움직였습니다. 10만 대군이 출정한 거예요. 9만은 강시군단이고 1만은 정예 마교 무인들이에요. 강시라는 게 뭡니까? 도검이 들어가도 안 죽고 불에 태워도 쓰러지지 않는 불사의 군단이지요. 이 강시군단이 지나는 곳마다 초토화예요. 마을이 사라지고 들판이 제가 되는 거예요.

0: 조정은요? 손을 놓고 있었어요. 원나라의 뿌리 자체가 마교니까 막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원나라 치하에 눌려있던 송 출신 정치인들이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새로 바로하는 주원장이라는 사람과 내통하면서요.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눈이 아주 밝아요. 마교 10만 군단 뒤에 원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봤거든요. 이 군단을 치지 않으면 천하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 협력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 협력 상대로 밀사를 보낸 곳이 바로 천해예요. 송나라 황실의 핏줄이었으니까요. 준하와 천해와 주원장 셋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천해가 작전을 펼쳐요. 무당산 오도협이에요. 절정고수도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긴 협곡이지요. 그 협곡으로 강시군단을 유인하자는 거예요. 천해공주가 지도를 짚으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1: 강시는 본능으로 움직여요. 믿기만 충분하면 협곡 깊숙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0: 검녀가 선발대를 기습했어요. 일부러 뒤를 보이며 달아났지요. 강시군단이 우르르 따라붙었어요.

협곡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양쪽에서 협곡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빙천탄을 퍼부었습니다.

0: 새까맣게 쏟아지는 빙천탄이 협곡안을 얼음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만 강씨가 얼어붙었다가 부서졌어요. 불사의 군단이었는데. 추위 앞에서는 속절 없었던 거지요. 준하가 협곡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다가 중얼거렸어요.
1: 아흔아홉이 아직 있다. 이건 시작도 아니오.
0: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마교의 초인들은 달랐거든요. 빙천탄도 뚫고 협곡의 봉쇄도 뚫고 빠져나온 거예요. 분기탱천에서요. 이 작자들이 향한 곳이 영흥촌이었어요.

당시 구만이 부서진 자리에 남은 건 마교의 초인들과 마교교주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영웅촌을 향해 쏟아지기 직전이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씨 구만이 무너졌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지요. 소문이 나야 이야기도 삽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한 분한테만이라도 슬쩍 말씀해주세요. 이 사람 이름 좀 알려주십사 하는 작은 소원이 있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9: 창작 무협소설 투왕전설 제8화.

안녕하세요. 차 한잔 따라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혼자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처녀가 드디어 임신을 했다지 않습니까? 제2의 투왕이 뱃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강한 아버지의 총명한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소문이 절로 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보지요.

0: 마교의 군세가 영웅촌을 에워쌌어요. 사방에서 병력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지요. 반격도 없고 함성도 없고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아요. 마교 선발대가 조심스럽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텅 비어 있어요. 집집마다 불도 꺼져 있고 우물도 잠겨 있고 닭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가만 있자.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냐고요. 도망을 간 거냐 아니면 함정이냐. 마교 병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때 하늘이 갑자기 까매지는 거예요. 굉음이 울리더니 성벽 같은 것이 마을을 빙 둘러서 솟아올랐어요. 진벽이에요. 천혜가 설계한 미리 천금파 세진이 발동한 겁니다. 원래 천금파 세진이라는 게 대단한 진법인데 천혜가 거기다 허점까지 보완을 해서 이제는 난공불락이 된 거죠. 마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딱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들어온 놈들이 도망도 못 가게. 그러자 천혜가 주나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어요.
1: 제가 짜놓은 판이에요. 이제 저들이 발버둥칠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지요.
0: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영웅촌의 숨은 보배 한 분이 등장합니다. 권씨 아저씨예요. 영웅촌에서 욕 하나만큼은 천하제일이라고 소문난 분이지요. 이 양반이 진벽 안쪽에서 목청을 가다듬더니 마교를 향해 입을 여는 거예요. 세상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이 진벽을 타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기기묘묘한지 듣다가 귀가 벌개질 지경이에요. 마교 교주가 그 소리를 듣더니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을 부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갇혀서 욕만 얻어먹는 판이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마교의 순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협곡에 미리 숨겨놨던 숙수들은 이미 협곡에서 죽었고 보급마차는 불탔고 마을 우물은 전부 폐쇄됐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마교가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친 앞에서 냄새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고기 굽는 냄새, 삼겹살 냄새란 말이에요. 준아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 바로 앞에서 삼겹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튀는 소리에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진벽 틈새로 스며들어오는데 배고프고 목마른 마교병사들이 이걸 맡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권씨 아저씨의 욕설은 쉬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양반은 숨을 어디서 쉬는 건지 참.

0: 이틀째가 됐어요. 냄새와 욕설에 시달린 마교 군사들의 눈에서 전의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이 주저앉으면 옆에 한 명이 따라 주저앉고 교주가 호통을 쳐봐도 소용이 없어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한테 정신력이 얼마나 버티겠냐는 거지요. 천혜가 준하 곁에 서서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어요.
1: 당신은 정말 싸움의 천재예요. 적을 칼로 치기 전에 마음부터 무너뜨리는 사람.
0: 그런데 말이지요. 세상에 완벽한 계책은 없는 법이에요. 미리 천금파 세진에도 약점이 있었거든요. 사흘밤만 버틸 수 있는 진이에요. 사흘째가 되자 진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0: 이제 진짜 싸움을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준하가 전열을 정비해요. 무인무당과 고수들을 앞세우고 힘이 약한 이들은 뒤에 배치해서 빙천탄 화살과 대포로 후방을 맡겼어요. 다들 긴장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준하가 돌아서더니 엄중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1: 지금부터 단 한 명도 전진하면 안 돼요.
0: 그리고는 혼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신으로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적의 의기를 꺾고 시간을 벌겠다는 거지요.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준하가 이렇게 말해요.
1: 시간 맞추어 그들이 도착해줘야 하는데.
0: 그게 누굽니까?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지겠지요. 가만 있자.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다고요? 그렇지요. 삼국지 조자룡이 장판파에서 단기 필마로 수십만 적진을 누볐던 그 장면이에요. 혼자 몸으로 적의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판을 뒤집는 그 기계. 준하가 딱 그거예요. 준비가 예사롭지 않아요. 투항갑을 끼고 동방성자가 남긴 신발 당해를 신고 장산봉의 유물 비파랑을 손에 쥐었어요. 세 신선의 유산이 한몸에 모인 거예요. 준하가 투항신법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더니 번개처럼 마교본진을 향해 쏘아져 나갔어요.

멀리서 마교 교주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적이지만 저 담대한 기도가 뭔가 싶은 거예요. 혼자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찰나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준하가 50장 앞까지 날아와 있는 거예요. 교주가 경악을 했어요.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준하가 마교 본진을 휘졌어요. 의기가 꺾인 마교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나뒹구는 거예요. 이미 이틀을 굶고 목말라 있던 몸으로 준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본진이 흔들리고 마교 전열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마교 교주가 이를 악물었어요. 저 한놈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교주는 결단을 내립니다. 원나라 대군의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영웅촌대 마교의 싸움이 이제 영웅촌대 마교와 원나라 대군의 싸움으로 커지는 순간이에요. 위기가 산더미처럼 불어난 거죠. 준하 혼자 시간을 벌고 있는 그 사이에 과연 누가 도착할 것인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적진 한가운데 뛰어든 준하가 어찌 되는지, 원나라 대군이 밀려오면 영웅초는 어떻게 버티는지,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죠. 소문이 나야 이야기도 힘이 납니다. 주변에 한 분이라도 더 데려와 주시면 이 사람이 더 신나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2: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8: 창작 무협소설 투왕전설 제9화.

안녕하세요. 부채를 탁 펴서 좌중을 한번 둘러봅니다. 네. 다들 자리 잡으셨지요?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를 풀기 전에 잠깐 하소연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LA의 무협지 사랑하시는 기업사장님 어디 안 계신가요? 이 사람 이야기 하나에 혼을 다 갈아 넣는데 노자 한 푼 없이 가는 길이 참 팍팍합니다. 어디 든든한 후원자 한 분만 나타나 주신다면 이 이야기 더 기운차게 풀어드릴 텐데 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보지요.

0: 영웅촌에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어요. 방 안에 영웅호걸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원나라 대군, 징기스칸의 피를 이은 강병 10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무인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10만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사색이 될 수밖에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혜 공주가 먼저 입을 열어요. 지혜롭고 침착하게, 그러나 말 속에 솔직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자 천혜 공주가 눈을 들어 좌중을 차분히 살피며 말을 꺼내는 거예요.
1: 보관을 안배했지만 천운이 따라야 합니다.
0: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천운. 이미 계획은 짰지만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순간 한쪽에서 가슴을 탁 치는 소리가 났어요. 준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결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2: 내가 시간을 벌어보겠소.
0: 영웅 하나가 시간을 벌겠다고 나섰어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소린지는 다들 알아요. 알면서도 아무도 말리지 못했지요. 왜냐? 준하의 눈이 그랬거든요.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눈빛 하나로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지요. 그 시각마교 진영 쪽에서는 참 볼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교 진영 전주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날카로운 무언가가 훅 날아왔어요. 전주들의 장력을 줄줄이 뚫고 날아온 거예요. 그게 교주 앞 탁자에 서찰 하나를 툭 꽂아놓고는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교주가 그 서찰을 집어들어요. 펼쳤지요. 가만히 있자. 글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독한 악필의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어이 패배자 잘 지내야, 밥은 잘 먹고 있냐, 나 같으면 열받아 밥도 못 먹지, 억울하면 대가리끼리 한판 붙을래, 싫으면 그만두고.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림이 있어요. 뭔 그림이냐, 교주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그림이에요. 마교 전주들이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았겠죠. 그런데 정작 교주는 어떻게 했냐, 빙그레 웃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참 심기 깊은 분이에요.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죠. 마교 교주가 서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려요.
3: 이놈이 격장지게를 쓰는군. 그러면 속아 넘어가주지.
0: 격장지게, 상대를 화나게 해서 끌어내는 계책이에요. 교주가 그걸 모를 리 없어요.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원군을 기다릴 참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깊은 원한이 있었거든요. 흑룡액. 준하가 마신 그 흑룡액은 본래 교주의 것이었어요. 교주가 아수라 심공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걸 잃어버린 탓에 아수라 심공이 구성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마인의 경지에 못 오른 것이죠. 그 한이 얼마나 깊겠어요. 교주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마교 교주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듯이 말을 잇는 거예요.
3: 이놈을 죽여서 그 피라도 마셔야겠다.
0: 자, 이렇게 해서 대가리끼리의 대결이 성사됐어요.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지요. 강호 구석구석에서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0: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그 소란한 시간 틈에서 한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잊고 있던 이름이에요. 전준. 이 자가 어디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냐. 마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 그것도 똥통 청소입니다. 살겠다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에요. 똥통 안에서 죽은 고수의 시신이 나온 거예요. 품에 무언가가 있어요. 꺼내보니 마교비급이에요. 흡혈음양대법. 피로 남의 내공을 빼앗는 사술이었어요. 전준이 그 비급을 손에 쥐고 이를 드러내며 혼자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전준이 독한 눈빛으로 이를 물며 중얼거립니다.
1: 흐, 촌놈 덕삼, 너를 아주 아작을 내고 네 마누라는 내가 첩으로 만들어 죽을 때까지 분풀이를 해주마.
0: 지독한 작자예요. 그 더러운 꼴로 그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자가 끝내 모르는 게 있어요. 덕삼이가 이제 준하가 됐다는 걸 전주는 끝까지 모릅니다. 그냥 촌놈 덕삼이 어디 처박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준이 그 흡혈음양대법으로 마졸 수백 명의 피를 빨아요. 내공을 쑥쑥 끌어올려서 초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복수의 밤이 찾아왔어요. 똥냄새를 풍기며 영웅촌을 향해 걸어가는 전준. 참 볼꼴 사나운 장면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준하가 낮에 이미 전준을 알아봤어요. 예상을 한 거예요. 이 자가 밤에 들이닥칠 거라는 걸. 그래서 검열을 시켜 천혜공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는 제가 여장을 하고 공주 자리에 누워 기다린 거예요. 전준이 방 안으로 들어와요. 누운 사람을 들여다봐요. 공주인 줄 알고 업어요. 뿌듯하죠.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업고 나오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위화감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전주는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엎어진 거예요. 자연지경의 경지라는 게 그래요. 흡혈음양대법이요. 초절정이요. 그게 자연지경 앞에서는 그냥 통하지 않아요. 준하가 전준을 처단합니다. 전신이 부러지고 얼굴이 뭉개지도록 그 수백 마졸들의 한을 대신 갚아주듯 준하가 숨을 가다듬으며 낮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2: 네 손에 죽어간 수백의 혼령을 대신해서 벌을 내린다.
0: 전준이 쓰러졌어요. 눈이 흐려지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상대가 촌놈 떡삼인 줄 몰랐어요. 알지 못한 채로 절명했어요. 아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똥냄새 나는 채로. 그렇게 생쥐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가리끼리의 대결.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죠. 소문 한번 내주시면 이 사람 기운이 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0: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0: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4: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3: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4: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3: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4: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3: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창작 무협소설 투왕 전설 제10화

안녕하세요. 곰방대한데 탁탁 털고 한 모금 머금으면서 뜸을 한번 들여봤습니다. 가만히 있자. LA 어딘가에 무협지를 사랑하는 기업 사장님 한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노자돈 좀 챙겨가며 이야기를 풀어야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어디 계시면 연락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보지요.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대가리끼리의 결전, 그리고 두 영웅입니다.

자, 결전 전날 밤의 일이에요. 마교 진영 깊숙한 곳에 전각 하나가 있었는데 교주가 전주들을 싹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술렁술렁. 그런데 그날 밤 불려나온 인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흰 눈에 주름이 산처럼 쌓인 노인. 300살이 넘었다는 전대제사장 아발타였어요. 이 양반이 방 한가운데 서더니 흰 눈동자를 까르르 굴리면서 음산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놓는 거예요.

0: 그러자 마규 교주가 천천히 입을 열어요.
1: 아수라 신공을 극성까지 끌어올릴 방법이 있단 말이냐? 대가는 무엇이냐?
0: 아발타 대답이 걸작이에요. 마교비전 마교대파왕을 시전하면 된다. 그런데 대가는 이 자리에 모인 정의 고수들의 진신내공이라는 거예요. 순간 전가관이 싸늘해졌겠지요. 다들 눈치를 보는데 그 눈치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먼저 몸을 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천장을 박차고 하늘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각문이 안 열려요. 벽도 안 뚫려요. 천장도 막혀 있어요. 교주가 이미 전각 전체를 봉쇄해놓은 뒤였거든요. 허공에서 팔딱팔딱 발버둥 치는 놈들을 내려다보면서 마교 교주가 말하는 거예요.
1: 반역자 놈들. 도망을 시도한 놈들의 내공으로 마공을 대성하겠다. 남아있던 너희들에게는 저놈들 목까지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0: 참, 이게 마교라는 집단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충성을 바쳐도 의심받고, 의심받다 내공이 통째로 털리는 거예요. 사술이 시작됐습니다. 도망치려던 고수들의 진신내공이 쪽쪽 빨려나가면서 그 힘이 교주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내공을 털린 자들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픽픽 주저앉고 교주는 반대로 점점 팽팽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젊어지고 몸에서 마귀가 뻗쳐나오고 그리고 마교 교주가 아주 흡족하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1: 드디어 마공을 대성했다. 이젠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
0: 아수라 신공 12성 마인의 경지. 그날 밤 마교 진영에서 수십 명의 목숨값으로 탄생한 거예요.

0: 대치의 공터에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준하가 마규 교주 앞에 섰어요. 기감을 뻗는 순간 단번에 알아챈지요. 밤사이에 무슨 짓을 벌였는지를. 준하가 혀를 차면서 딱 잘라 말해요.
1: 미친놈. 밤사이에 얼마나 많은 목숨을 집어삼킨 것이냐. 이놈들은 늘 방법이 피를 뽑아 마시거나 남의 내공을 훔쳐먹는 것이냐.
0: 전준 그 짜식이 쓰던 방식하고 판박인 거예요. 수십 명의 내공을 한데 버무린 잡종 내공. 준하 눈에는 그게 오히려 가소로워 보였던 거죠. 그런데 교주가 반응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대신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라 마공을 끌어올리면서 몸집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거대한 마인의 형체로. 흉측하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근데 준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웃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당해를 신고 비파랑을 천천히 돌리면서 눈은 차갑게. 그 차가운 눈하고 얼굴에 번진 웃음이 묘하게 어울렸겠지요. 그리고 걸을수록 준하의 신형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지기가 온몸으로 뻗어나오면서 천신의 기도, 투왕의 현신이에요. 수십 장 하늘 위에서 두 사람이 맞부딪혔습니다. 준하의 주먹이 교주의 전신을 번개처럼 강타하는 거예요. 교주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아수라 마공 12성을 뒤흔드는 게 그냥 주먹질이라는 현실이. 그런데 그 주먹마다 자연지기가 실려 있으니까 마공과 정면으로 상극이 되어 마공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수라가 아무리 강해도 자연지경의 기운 앞에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준하가 허공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시원하게 소리를 질러요.
1: 야 대가리,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한 방에 끝내자.
0: 신형이 사라졌어요. 순간 하늘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거대한 주먹 하나가 슬로모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방향도 없고 틈도 없고 그냥 하늘 전체가 주먹인 거예요. 광음이 터졌습니다. 먼지가 걷혔어요. 준하가 한 발로 교주의 가슴을 밟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한 방에 박살난 거예요. 준하가 내려다보면서 낮게 중얼거려요.
1: 이것이 끝이길 바란다.
0: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0: 교주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스르르 빠져나오는 거야. 사람 형체를 갖추더니 공중에 떠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했지만 반드시 복수하러 돌아오겠다. 아수라 마공은 한 점 진기만 남아있으면 분신으로 빠져나와 남의 몸에 들어앉아 10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아발타가 심어놓은 사술이었죠. 준하가 허공을 보면서 한숨인 듯 웃음인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거예요.
1: 저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군. 마교놈들은 참으로 지독하고 지저분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준하 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끌끌끌.
0: 그 순간이었어요.

0: 지평선에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교를 도우러 오던 원나라 대군이 왔나 싶었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대군이 원나라 군사들을 앞에서 쓸어버리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주원장의 대군이었습니다. 이게 천혜공주의 보관이었어요. 천혜공주가 조용히 한마디를 얹어요.
1: 기다리던 분들이 왔군요. 하늘의 뜻이 우리 편을 들었습니다.
0: 주나가 이미 알고 기다리던 그들이기도 했지요. 천운이 닿은 거예요. 대가리를 잃은 마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촌 고수들이 밀어붙이고 무인무당이 옆구리를 치고 주원장의 대군이 정면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마교는 대대적으로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독하던 마교 대전이 기우는 거예요. 먼지 자욱한 전장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주나와 주원장,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상대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본 눈빛이었지요. 말 한마디 없이도 이 난세를 끝낼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선 자리였습니다.

0: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교대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만 두 영웅이 마주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을지 그 뒷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지요. LA 사장님, 아직 안 나타나셨습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스포티파이 팔로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6: 세븐디아스 타이어.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창작 무협소설 투왕전설 제11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다 식었네요. 잠깐만요. 이건 버리고 새로 우려야겠습니다. 차가 식는 줄도 모르고 이 이야기 붙들고 앉아 있었으니 할 말이 없지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참 각별한 날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머릿속으로만 굴리던 이야기를 드디어 스포티파이에 올려서 세상에 내놓았거든요. 창작 무협 소설을 라디오로 방송하게 되다니. 그 시절 뇌새기고 또 뇌새겼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결실을 맺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필력이 짧아서 소설이 좀 가벼웠다 싶은 건 저도 압니다. 두고 보시지요. 이 다음에는 더 묵직하고 밀도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차도 새로 우렸겠다. 슬슬 시작해 보지요.

0: 마규 교수가 분신을 남기고 사라진 뒤에도 전장은 아직 뜨거웠어요. 마교 무인들이 이리 뛰고 저리 치고 용총 고수들이 맞붙고 어딜 봐도 칼과 주먹이 날아다니는 아수라장이었거든요. 그 소란 한가운데서 준하는 교주가 사라진 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 연기 속으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뼈로 느껴졌지요. 분신이라는 게 그냥 헛개비를 남기는 술법이 아니에요. 마규 제사장의 사술로 남의 몸속에 깃들어 100년을 기다리다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 검은 연기 한 줄기가 어딘가의 몸속으로 파고들어가서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참으로 지독한 수법이에요. 그러자 준하가 혼자 중얼거리더랍니다. 씁쓸하게 웃으면서요.
1: 저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군. 마교놈들은 참으로 지독하고 지저분한 놈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준하 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끌끌끌.
0: 어딘가에 심어진 씨앗 하나.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0: 멀리 지평선 쪽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먼지인가 했죠. 그런데 먼지가 점점 두꺼워지고 그 속에서 깃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깃발들이 물결치듯 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교를 도우러 오던 원나라 대군이 있었어요. 그 원나라 대군을 정면으로 막아서서 박살내고 오는 군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주원장의 대군이었어요. 천혜가 미리 그려놓은 보관이었지요. 준하가 안에서 마교를 잡고 주원장이 바깥에서 원나라를 막고 두 갈래가 맞물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배가 딱 맞아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천혜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1: 하늘이 때를 알고 보내주셨군요. 이제 판이 닫힙니다.
0: 대가리를 잃은 마교는 급격히 흔들렸어요. 교주가 없으니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영촌 고수들과 무인무당이 사방에서 몰아붙이니 버틸 재간이 없지요. 마교는 대대적인 퇴각을 시작했어요. 참 오랫동안 이어지던 마교대전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장 한가운데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준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반대편에서도 한 사람이 걸어나오고 있었지요. 주원장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 어수선한 전장 한복판에서 마주섰어요. 한쪽은 영웅촌을 지켜온 사람이고 한쪽은 원나라를 몰아낼 사람이에요. 난세를 끝낼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맞춘 거지요. 말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서로를 보는 눈빛 하나로 다 알았으니까요. 가만있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역사가 다 알고 있지요.

주원장은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어요. 개국의 그날, 주원장이 빠뜨리지 않고 부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주나와 천혜공주였죠. 개국공신의 책봉이 됐어요. 송나라 황실의 핏줄이, 명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어 백성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묘한 세상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벼슬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벼슬 대신 영웅촌을 지키겠다고 했죠. 세상은 그런 두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명나라의 수호신 부부라고 불렀어요. 영웅촌은 또 어떻게 됐냐고요? 검녀는 주나이세의 무술 스승이 됐어요. 그 표정 하나 안 바뀌는 얼굴로 어린애한테 무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선생인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0: 주나 이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새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시간 가까이 함께...
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건국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권력투쟁, 제1차와 제2차 왕자의 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세자, 방석도, 개국공신들도 그리고 형제들까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는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벌써 두 번째의 피바람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역사 속 승자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방원이 이겼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방원은 승리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아버지와는 평생 화해하지 못했고 형제들과도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왕좌는 과연 행복한 자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방원은 아직 태종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르려는 사람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가 꿈꾸는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왕이 되자마자 또다시 칼을 들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만든 군주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에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는 순간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종 하면 강한 왕, 무서운 왕, 결단력 있는 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1400년,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8년이 된 나라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자리를 잡아야 했고 신하들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새로운 왕조에 적응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한 나라의 중심에는 정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사실 정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쟁터를 누볐고 무장으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존재감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왕좌에 난 이후 태조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했던 신하 정도전을 잃고 총애하던 아들 방석을 잃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아들 이방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남도 아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던 둘째 아들 이병과가 왕이 됩니다. 바로 그가 정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자신은 나라를 이끌기 위해 선택된 왕이 아니라 혼란을 잠시 멈추기 위한 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 정치의 중심에는 이미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도, 군대에서도, 궁궐 안에서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정종이지만 조선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종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종은 성격이 온화하고 신중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보며 피로감을 느꼈던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왕위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시대의 왕이 스스로 왕위를 내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권력은 한번 손에 쥐면 쉽게 놓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400년 음력 11월 이방원이 왕위에 오릅니다. 훗날 우리가 태종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는 순간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보다 왕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에서는 두 번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정도전 같은 최고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자들끼리도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태종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질문이 그의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군대였습니다. 누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왕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언제든 또 다른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사람일수록 혁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태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조선에서 왕자의 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왕보다 강한 무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 결심은 곧 조선 역사상 가장 과감한 군사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사병혁파. 오늘날까지도 태종 최고의 개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칼끝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했던 공신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든 칼, 사병혁파가 왜 조선 500년의 운명을 바꾸는 개혁이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궐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잔치를 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군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병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거느리는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특정 가문이나 권력자의 군대인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개인이 수천 명의 군인을 거느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군대는 국가가 통제합니다. 대통령도 개인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지사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무력은 국가만이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귀족이나 장군, 왕자들이 모두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에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입했고 홍건적이 쳐들어왔으며 지방에서는 반란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병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권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힘이 셌습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정치적 발언권도 커졌습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칼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는 시대였으니까요. 태종 이방원도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역시 왕자가 되기 전에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도, 2차 왕자의 난도 모두 자신의 사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왕이 된 태종은 가장 먼저 그 사병을 없애기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힘이 무엇입니까? 사병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는 누구보다 사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자신의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왕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병으로 왕이 되었으니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도 사병으로 왕을 끌어내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태종의 정치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해준 도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뒤 그 도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 대신 국가가 군대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폭력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국가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600년 전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불안했습니다. 왕자들도 불안했습니다. 힘 있는 무장들도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웠는데 왜 우리의 군대를 빼앗느냐? 이런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왕의 군대만 있어야 한다. 충성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향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들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질서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대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병사를 해산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력을 빼앗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혁파는 군사개혁인 동시에 정치개혁이었습니다. 태종은 단순히 군대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종 자신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사병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태종을 선군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 앞에서는 자신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고려 말처럼 권문세족이 사병을 거느리고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왕의 군대와 국가의 군대가 중심이 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태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권을 강화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답게 작동하는 기본 원칙을 세운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 그 원칙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놀랍게도 자신의 처가, 원경왕후의 친정인 민씨 가문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왜 자신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던 처가를 제거해야 했는지 그 비극적인 선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적이라면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역사 속 권력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왕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은 국경 밖의 적이 아니라 왕궁 안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바로 그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태조의 곁에서 권력을 얻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원경 왕후입니다. 태종의 왕비, 그리고 이방원의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사극에서는 강인한 성격의 왕비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도 매우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젊은 시절 이방원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원경 왕후와 그녀의 집안인 민씨 가문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당시 민씨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자의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있어야 하고 군사가 있어야 하고 자금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믿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씨 가문은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특히 원경 왕후의 형제들인 민무구, 민무질, 그리고 민무율과 민무회는 이방원의 핵심 측근들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즉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씨 집안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조정에서도, 신하들 사이에서도 민씨 형제들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태종은 또 하나의 위험을 발견합니다.

잠시 태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정도전은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그것이 나라를 흔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힘이 커지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처가입니다. 태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누구에게도 몰려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사람이 내 처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태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을까요? 원경왕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은 왕입니다. 친정은 왕을 도와준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형제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경고였습니다.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 왕실의 일에 지나치게 나서지 말라. 하지만 민씨 형제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없었으면 왕도 되지 못했을 텐데, 어쩌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종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혜와 국정은 구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것과 나라를 계속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세자 문제까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후계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태종은 그것을 보며 크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말이 바로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적, 권문세족,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가문들이 정치를 좌우하던 시대. 태종은 그런 역사를 누구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민씨 형제들을 제거하기로.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씁쓸합니다. 칼을 든 사람은 태종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어쩌면 원경왕후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잃을 수 없고 친정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원경왕후는 이후에도 태종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지만 친정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태종 역시 괴롭지 않았을까요? 물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원칙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보다 큰 가문은 없다. 왕보다 강한 외척은 없어야 한다. 조선은 혈연이 아니라 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가족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국가 권력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태종이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왕조 국가 안에서 국가를 사적인 관계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태종을 평가할 때 늘 두 가지 얼굴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피해 군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가장 뛰어난 국가 경영자라고 말합니다. 두 평가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이 태종이라는 인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종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이 흔들리면 자신이 겪었던 왕자의 난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생애 마지막 정치적 과업으로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형제,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왜 장남 양녕이 아닌 충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세종이라는 위대한 군주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1: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울 경계에 이어 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2: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3: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1: 네, 지금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3: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 뒤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중북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 강원 남부와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인데요. 자정부터 오전까지 철원 동성읍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터널 화재 사고 발생한 강릉에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빗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2명 가운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영월에 있는 국도 31호선에서는 낙석이 따른 도로 통제가 발생했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확인됐는데 인제군 남면 지역에서 60대 2명이 고립됐는데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강원도에서 인명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2: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 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1: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2: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1: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4: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하천교입니다.
1: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2: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4: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 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5: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보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5: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 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차상 기자, 둔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6: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통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해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피해와 소방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막포구에 침수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2: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7: 네, 밤 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 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1: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7: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8: 네, 그렇습니다. 제보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0: 후인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세상의 흐름을 경제라는 창을 통해 함께 읽어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이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금리와 물가, 주식 이야기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경제를 움직이고 이민 정책이 산업을 바꾸며 국가 안보와 기업의 투자 방향까지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와 정치, 외교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변화가 다른 모든 분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 정책을 바꾸면 대학과 기업이 영향을 받고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면 기름값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까지 달라집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반도체 회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기회사, 건설업, 심지어 농지 가격까지 바뀝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거대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바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영주권과 학생 비자 제도를 바꾸고 있는지, 왜 미국은 한국 조선업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혁명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뉴스는 하루가 지나면 잊혀지지만 그 뉴스 속에 담긴 시대의 흐름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번 주도 복잡한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한 걸음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0: 미국은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이고 미국의 성장 역사 자체가 이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이끈 수많은 기업들도 이민자들이 창업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출신 이민자였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대만 출신 이민자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부 해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예치하는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받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하지 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데도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이민도 이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건가? 사실 이 정책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 이민 정책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미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겠다. 과거 미국의 이민 정책은 가족 초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미국 시민이면 자녀를 초청하고 형제가 시민권자이면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미국의 복지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이번 보증금 논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렌트할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빌려주면서 신용카드의 일정 금액을 홀드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영주권 보증금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미국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이미 관광비자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 B1, B2의 상용비자 신청 시 5,000달러에서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 대상 국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영주권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 부담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복지 지출 증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의료보험, 저소득층 지원, 주거 지원, 식품 지원.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이러한 복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문제는 늘 가장 큰 정치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경 관리, 불법 이민, 난민 정책, 취업비자, 영주권,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강한 국경과 선별적 이민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이번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시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모든 이민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AI, 반도체, 의료,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민 반대가 아니라 이민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질 중심의 이민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원래 기회의 나라였다.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었다. 보증금을 요구하면 결국 부유한 사람만 미국에 올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중산층 이하의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이민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세 가지 흐름을 예상합니다. 첫째, 경제력 심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첨단 기술 인재에 대한 우대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중심 이민보다 경제 기여 중심 이민의 비중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기업이 직원을 뽑듯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더 엄격하게 따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오랫동안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의 입구에서 당신은 미국에서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주권 보증금 논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이민을 바라보는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 어느 국가와 어떤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지금 더 많이 받는 나라에서 더 엄격하게 선택하는 나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미국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항공모함도 가장 많고, 최첨단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최근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함을 제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 세계 최대 국방비를 쓰는 미국이 왜 군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까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산업과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필요한 함정을 미국 내에서 더 많이 건조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동맹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화입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가 미국 해군 재건 계획의 중요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조선업이 왜 쇠퇴했는지, 한국 조선업은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화 필리 조선소가 한미 경제와 안보 협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 조선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전통적인 해군 조선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과거 미국 조선업과 해군력의 상징 같은 도시였습니다. 미국이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던 시기,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군함과 상선이 건조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함과 상선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운 것은 군인이었지만 그 군인들에게 전투기와 탱크, 군함을 공급한 것은 미국의 거대한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산업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이 해외로 이전했고, 조선업도 한국과 일본, 이후에는 중국으로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미국은 금융과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 됐지만, 배를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능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조선업이 처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은 설계 능력이 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도 있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 조선소와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배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한번 개발해 복수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거대한 철판을 자르고, 수많은 블록을 만들고, 배관과 전선을 연결하고, 엔진과 무기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숙련된 용접공과 배관공, 전기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달 교육한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인력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조선업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인력이 조선소에 들어오지 않았고, 숙련공들은 고령화됐습니다. 조선소 설비도 낡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군함 건조는 갈수록 늦어지고, 비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 해군이 계획했던 것보다 배가 늦게 나오고, 예산은 예상보다 더 들어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상선 건조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도 빠른 속도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상선과 군함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튼튼한 조선 산업 기반이 있어야 군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철강 공급망, 기자재 업체, 숙련 노동자, 설계와 생산 경험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해군을 걱정하는 이유도 단순히 현재 보유한 군함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배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손상된 배를 수리하고 새로운 배를 보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산업 동원 능력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첨단 군함 한 척의 성능에서는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중국은 훨씬 많은 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숫자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등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대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한화 오션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업은 종합산업입니다.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방산기술이 모두 들어갑니다. 배 한 척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수백 개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부족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실제 생산 경험과 속도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화는 단순히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 미국에 판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군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조선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률과 보안 규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군함과 주요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화가 미국 조선소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땅에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화는 필리조선소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도크와 암벽을 만들고 블록 조립 시설을 확대하고 디지털 생산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한두 척 수준에 불과한 생산량을 장기적으로는 최대 20척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소 확장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숙련 노동자도 확보해야 하며 부품 공급망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필리조선소를 단순한 상선조선소가 아니라 미국의 해양산업과 국방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기지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관련 첫 하도급 사업을 확보한 것도 상징적입니다. 아직 거대한 구축함이나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 해군 물류함의 개념 설계와 산업 지원에 참여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이런 첫 계약이 중요합니다. 미 해군의 까다로운 보안과 품질 기준을 경험하고 미국 방산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험이 쌓이면 더 큰 산업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많은 군함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런 기대를 반영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군 함대를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미국 내에 조선소를 활용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배는 미국 땅에서 만들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생산 방식과 기술, 관리 경험은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언급된 2조 원이 넘는 사업과 1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투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미 한화 한 회사에 현금 2조 원을 바로 지급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함정 구매와 건조, 조선소 현대화, 부품 공급망, 잠수함 관련 생산 능력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한화 필리 조선소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군안 사업은 한 번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계, 건조, 정비, 수리, 성능 개량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배 한 척을 만든 뒤에도 계속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MRO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군함을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치는 사업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특히 기대하는 분야가 바로 이 MRO 시장입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정기적으로 수리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소의 수용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맡는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법과 정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와 수리는 상대적으로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 미국 해군의 기준과 시스템을 경험하고 신뢰를 쌓은 뒤 장기적으로 건조 사업까지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필라델피아 조선산업을 높이 평가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 월가라고 하면 금융과 투자은행을 떠올립니다. 조선소나 용접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금융권이 제조업과 방산 공급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안보가 곧 경제안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은 중요한 물건을 해외에 너무 의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자 자동차 공정이 멈췄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포탄과 미사일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금융과 소프트웨어만 강해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강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공장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먼 회장이 조선업의 부활을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JP 모건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단지의 잠수함 부품업체와 인력 양성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접공과 전기 기술자를 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조선업 생태계를 다시 만들려는 것입니다. 조선소 하나만 세운다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엔진, 펌프, 배관, 전기장비, 철강,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숙련 노동자를 교육하는 학교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가 성공하려면 바로 이런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첫째는 막대한 미국 방산 시장 진출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한번 공급망에 진입하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다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상선 분야에서는 강했지만 미국 군함 시장 진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필리 조선소가 성공하면 한국 기업이 미국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조선업을 넘어 방산과 에너지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는 선박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레이더, 미사일, 엔진, 항공 우주, 방산 전자 분야의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선박 건조와 무기 체계가 결합된 종합 방산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한국보다 인건비가 높습니다. 규제도 많고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를 새로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미국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와 노동제도, 계약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도움을 원하면서도 국방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노동조합,
기존 미국 방산 업체들의 반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처럼 민감한 분야는 기술 보안과 법률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바로 건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자력 기술 공유, 보안 승인, 설계 인증, 전문 인력 확보, 시설 개조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리 조선소에서 곧바로 핵 잠수함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선과 정보 선박, 군수 지원함, 함정 블록, MRO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한국 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사업이 커지면서 한국 협력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어떤 부품을 한국에서 공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조선 생태계와 기술 경쟁력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화 필리조선소 뉴스는 단순한 기업 투자 소식이 아닙니다. 미국의 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저렴한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효율성은 높았지만 중요한 산업을 해외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국 안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해외에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 모든 것을 다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에서는 한국과 대만, 배터리에서는 한국과 일본, 조선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동맹은 단순히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함께 만들고, 배터리를 함께 만들고, 군함을 함께 건조하는 산업 동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미국의 자본과 시장, 한국의 기술과 생산 경험,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미국은 해군력과 제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요. 한국은 미국 안보에서 더욱 중요한 산업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이나 대규모 투자 발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배를 제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숙련 노동자를 키워야 합니다. 미국의 복잡한 규제와 보안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조선업은 화려한 발표보다 실행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배 한 척을 완성하려면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히 투자 금액이 아닙니다. 필리 조선소의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미 해군 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지, 현지 노동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국의 협력 업체들도 함께 성장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소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군함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배를 빠르게 만들 산업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가장 유력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로 한국 조선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 것은 미국의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장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가 단순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사례로 끝날지 아니면 한미 산업 동맹의 새로운 상징이 될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제로 건조되는 배들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7: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1: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울 경계에 이어 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2: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3: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1: 네, 지금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3: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 뒤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중북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 강원 남부와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인데요. 자정부터 오전까지 철원 동성읍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터널 화재 사고 발생한 강릉에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빗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2명 가운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영월에 있는 국도 31호선에서는 낙석에 따른 도로 통제가 발생했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확인됐는데 인제군 남면 지역에서 60대 2명이 고립됐는데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강원도에서 인명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2: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 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1: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2: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에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1: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4: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하천교입니다.
1: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2: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4: 네,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5: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5: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 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차상 기자, 둔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6: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통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해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피해와 소방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막포구에 침수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2: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7: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 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1: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7: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8: 네, 그렇습니다. 제보 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선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서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1: 네, 처음으로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

0: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자,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오랜만에.
0: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1: 아니, 바쁜 게 아닌데 어떻게 네. 날짜를 제가 이상하게 우리 진행자님 만나 뵙는 게 힘들어지는
0: 아니,
1: 것 같아요.
0: 그래도 저는 이게 바쁜 네.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1: 아니,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1: 네. 네.
0: 자, 뭐 항상 열심히 일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7월에 굉장히 또 스케줄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 그러게요.
0: 타이틀이 머니토크와 함께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16일, 20일,
1: 23일,
0: 25일.
1: 네.
0: 와, 그러면 벌써 7월 안에 5번이나 세미나를 잡으셨단 얘기인데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월 5번씩은 해요. 하는데.
0: 아, 원래가.
1: 네. 6월 달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하는데, 또 이제 7월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재정 전문가 그룹으로서 재정 그 손님들에 대한 네네. 어떤 세미나 교육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또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손님들로부터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듣게 되면
0: 아
1: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거 이런 주제로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0: 네네.
1: 그러다 보면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죠.
0: 근데 네. 이번 그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지금 네. 보니까 각 세미나마다 이 토픽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일단은 이번 달은 그러니까 저희가 6월에는 그 은퇴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네네. 했었어요.
0: 네네네.
1: 다섯 개 교회에서 했는데 7월에는 지역별로 하는데 먼저 처음에 이제 세 개의 세미나가 부동산과 은퇴인데
0: 아.
1: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퇴가 될 줄 알았던 많은 분들이
0: 네네네.
1: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게
0: 그렇죠.
1: 아, 부동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버겁다. 그리고 또 집값은 올라도 내 인컴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렌탈 인컴이 오를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실제로 뭐 빠지는 비용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HOA 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OA도 문제이고 또 상속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집 프로퍼티 택스도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과 은퇴라는 주제로 LA에서 20일 월요일에
0: 네네.
1: 세리토스에서 23일 목요일에
0: 아.
1: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25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0: 부동산과 은퇴 네. 주제로는 세 번을 네. 하게 되네요.
1: 근데 그게 20일 주예요. 월, 목, 토를
0: 아.
1: 저희가 LA, OC, 샌디에고 지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 25년 이상 부동산
0: 네네.
1: 탑 브로커 하고
0: 예,
1: 계시는
0: 예, 예, 예.
1: 그분과 함께 또 진행을 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에이전트 모집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뭐 그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1: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1: 네네. 예. 근데 그 말을 잘한다라는 게 말씀을 제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말씀을 잘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0: 네네.
1: 그렇게 하시고 좀 눈이 이제 좀 시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0: 아,
1: 아니면 안경을
0: 그렇죠.
1: 쓰신다든지
0: 네네네.
1: 앞이 안 보이시면 이해를
0: 아,
1: 못
0: 그럼요.
1: 하시게 될 거고요.
0: 곤란하죠.
1: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신체가 네. 건강하고
1: 그렇죠.
0: 의욕이 있고
1: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 돼요.
0: 아.
1: 왜냐하면 이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자가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취직을 할 수가 있고
0: 네네.
1: 저희가 라이센스 공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데
0: 아, 예.
1: 어찌 됐건 라이센스를 때문에라도 그 저희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뭐 내가 영어 못하는데 영어가 잘 부족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이 만약에 미국 손님을 만나시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0: 그렇죠.
1: 내가 한국 손님을 만난다
0: 아.
1: 그러면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 기본적인 네. 영어는 또 저희들이 그냥 이 업계에서 재정 파이낸스 쪽에서 쓰는 영어만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0: 네네.
1: 그것도 괜찮고요.
0: 네.
1: 또 다른 거는 뭐 내 나이가 지금 괜찮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0: 아, 그러시겠네요.
1: 네. 내가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괜찮습니까? 저희 최고령 에이전트 분이 72세입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1: 그리고 네. 또 요즘은 다 은퇴가 많이 늦춰지고 있고
0: 네네.
1: 은퇴를 하시더라도 64세 은퇴하시더라도 너무나 젊으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또 제2의 커리어로 재정 전문가로 나 전문직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0: 아.
1: 60세 넘어 오시면은 아마 적정

0: 시간 적정 나이다. 지금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에이전트의 결격 사유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비자 체류 신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사범이나 사기 횡령 이런 거 기록이 있으시면 안 돼요.
1: 그렇죠.
0: 그런 아무래도. 분들만 아니면 됩니다.
1: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의외로 평범한 그냥 문제 없는 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의욕이 있어야 되고
0: 네.
1: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0: 네.
1: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내가 에이전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0: 그렇죠.
1: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7월 한 달에 내일이죠. 11일 상속 워크숍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에이전트 모집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에 7시에서 8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일 월요일 23일 목요일 25일 토요일은 부동산과 은퇴라는 그런 주제로 저녁에 같은 시간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왜 내 인컴은 그대로인지 평생 부동산을 위해 일해오셨다면 이제는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
0: 네.
1: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0: 네.
1: 참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요?
0: 뭐 이런 거죠. 대해서. 실제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묶여 있어요. 특히나 페이오프된 부동산 하면 아시다시피 네네. 100만 불짜리 집인데 페이오프가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1: 그렇죠.
0: 그 돈이
1: 예.
0: 그 에퀴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1: 그렇죠.
0: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집 자체에 밸류가 오르는 것이지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페이했는지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페이오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퀴티가 많이 쌓여 있는데 불구하고 내 현금 흐름이 없어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도 한 달에 요즘 한 못 있어도 3천에서 5천 불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1: 아, 그렇죠.
0: 실제로 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혹은 렌탈 인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 다 경비 따져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안 되더라 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유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략을 좀 짜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그렇구나. 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 캠페인 이제 새로 시작을 할 건데 그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전략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할 겁니다.
1: 네네.
0: 지금 사실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들으시는 분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1: 그러시네요.
0: 네,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1: 네네네.
0: 바로 그게 이제 부동산과 은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60일 동안은 부동산을 분석을 하고 과연 부동산에서 정말 얻고 있는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팔게 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60일 안에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30일 그리고 플러스 10일 동안에 은퇴 자금을 만드는 플랜으로 그걸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100일의 약속. 부동산을 해결하고
1: 네네.
0: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번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손님들을 첫 번째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자, 만약에 세미나
1: 네.
0: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1: 네네네.
0: 그 전화번호
1: 626-827-9599 네.
0: 626-827-9599이고요.
1: 네.
0: 만약에 운전 중이셔서 전화번호를 적으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1: 네.
0: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에 문선영 머니토크
1: 네,
0: 혹은
1: 네.
0: 문선영 재정 이렇게만 치셔도
1: 네.
0: 제 전화번호가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그 사실 유튜브 저도 뭐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보긴 쉬워도 굉장히 좀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바쁜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수많은 유튜브도 올리시고 방송도 하시고
0: 네.
1: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다른 세일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은퇴 후에 거의 네. 재산이면 네. 거의 생명줄 같은 건데.
0: 아, 그럼요. 맞습니다.
1: 그거를 다루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어떤 그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0: 너무 그냥.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예.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상황의 은퇴가 예. 준비가 되는지 점검받으러 가봐야겠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미팅을 하지만 결과가 바로 그날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가게 되니까 그 많은 미팅들이 사실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을 쇼잉하는 과정에서 집을 몇 개도 보여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10개, 20개도 보여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엇이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 재정 플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1: 네네.
0: 물론 그게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1: 네.
0: 근데 일반적으로 집은 나의 재정과 나의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항목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모든 그 재정은 은퇴로 귀결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은퇴와 상속이에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평생을 책임지고 나중에 예. 다 벌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쓰다가 물려주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종결점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좋은 상품 하나 판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태도로 손님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1: 네네네.
0: 저는 아주 강조합니다. 저희
1: 그렇구나.
0: 에이전트 교육시킬 때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뉴이티 하나 플랜 좋은 이자가 있습니다라든지 생명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고 손님들에게 얼마 넣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가지고 손님한테 그걸 물어서 손님을 위해서 플랜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보통의 이쪽 업계의 통상적인 의뢰라고 한다면 저희는 손님이 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전의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진단과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된다라고
1: 그렇죠.
0: 믿고 있어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손님들은 과연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금융업계 상품들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1: 네.
0: 숨어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1: 네네.
0: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저희가 에이전트를 교육을 시키거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을 만날 때 손님의 재정 상황을 먼저 보게 돼요. 재정 상황들을 보고 돈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있고
1: 네네.
0: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들이 지금 미래에 필요할 것인지
1: 네.
0: 은퇴로 필요할 것인 것과 이머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줘도
1: 네네.
0: 될 만한 것 내가 써야 될 돈들이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잘 키우기 위해서 어딘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그 어카운트에 나한테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지금 가장 시니어분들 중에서 고민이 무엇이냐면 사실 인컴이 너무 낮기 때문에
1: 예, 예.
0: 인컴을 찾았을 수 있는 인컴은 낮아서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1: 네.
0: 반면에 실제로 내가 찾아 쓰지도 않을 돈인데 주식이라든지 은행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산의 규모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먼저 본인이 쓰지도 않을 거라고 한다면 하신 자녀들한테 물려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본인은 메디카를 받을 그런 필요도 없으신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은퇴하고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어카운트에서 지금 돈을 계속 키워나가고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9,000불을 찾아서 한 7,000불만 쓰시는데 이분은 9,000불을 찾아서 5,000불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1: 그렇구나.
0: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좋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그 저희도 손님한테 계약 하나를 그냥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의 30년, 50년의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교육을 너무 잘 시켜야 되고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손님에게 정보를 받아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디자인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어제 만난 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 만나보고 저기 만나보고 그다음에 저희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돼요.
1: 아.
0: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네.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1: 그렇죠.
0: 손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결정하시면 특히나 시니어 5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바꾸시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1: 네.
0: 그리고 아, 이 에이전트, 이 재정 전문가가 과연 상품을 나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인지
1: 아.
0: 아니면 나의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1: 예, 예.
0: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지
1: 아.
0: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분별력 있게 좀 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아. 요사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제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떤 집은 좀 일찍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의논도 하고 야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뭐 세상을 떠난 브라브라브라 어떻게 돼서 어떻게
0: 네.
1: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가족 상담도 많이 하십니까?
0: 하죠. 아. 특히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제 재밌는 일례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미국에서 한 40년 살고 30년 살고 보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지혜도 좀 있고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1: 알죠, 예.
0: 그리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1: 그렇죠.
0: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가신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아, 나 문선영 씨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1: 아.
0: 어떤 점이 불안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미국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자이시고
1: 그렇지.
0: 나는 여기서 자라서 혹은 여기서
1: 그렇지.
0: 교육받아서 에이. 미국을 잘 알고 있지만
1: 네.
0: 우리 부모님들 사기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부모님이 가져다준 정보 받아가지고 가져다준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해당하지 않기를 위한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녀분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플랜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 쓰지 못해요. 결국에 만약에 일찍 사망하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혹은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으시고 남는 거는 결국은 자녀한테 갈 거기 때문에
1: 아,
0: 이 내용을 같이 알고 이해하고
1: 네.
0: 또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저희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1: 아.
0: 이제 맡기셔도 됩니다라고 자녀가 허락 아닌 허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족 상담을 하기도 하죠. 혹은
1: 그렇구나.
0: 이제 부모님들이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1: 네.
0: 자녀분들을 이제 결혼하신 자녀분들을 보내기도 해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신 부모 자녀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아무리 이 얘기도 잘 안 들어요.
1: 그렇죠.
0: 근데 저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이제 이치에 맞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또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40대 부부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부모님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거꾸로 오히려.
0: 네. 왜냐하면 상담을 받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가 가능할까요? 해서 이제 부모님을 또 보내시거나 같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좋습니다. 한 가족에 그리고 또 정말은 사실은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다 어떤 재정의 그런 것들을 뿌리를 만들어 놓는 것 작업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1: 자, 개인적인 질문 간단하게.
0: 네. 네.
1: 제가 은행에 집이 있어서 에퀴리가 50만 불 있고
0: 네.
1: 지금 401k가 50만 불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아직 70이 안 돼서
0: 네.
1: 뭔가 제가 투자를 해서 뭐 프로퍼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0: 네, 네.
1: 에퀴리를 뽑아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401k를 해약하고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냥 단순하게.
0: 장단점이 있는데요. 에퀴티에서 뽑았을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1: 오케이.
0: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자율도 사실은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401k를 뽑게 된다면
1: 네.
0: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돼. 금융자산이
1: 그렇죠.
0: 좀 있어야지.
1: 에이.
0: 예를 들어 70은 안 됐지만 은퇴 플랜에서 401k는 내가 찾아 쓰는 돈이거든요.
1: 그렇죠.
0: 또 하나는 401k 같은 경우에는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 브라켓이 얼마가 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답도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바이 상황이다.
1: 입장이 일단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401K는 세금을 내는 대신 내
0: 이자는
1: 돈이고
0: 없고
1: 여기는 이자를 내야 되고
0: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또 그리고 또 그만큼 페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그런데 또 401K에서 돈을 찾아 쓰게 된다면 현금 유통이 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퇴 플랜이 또 이제 뭐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가져오십시오.
1: 아,
0: 그러면 네. 직접 그런 손님들과 마주 앉아서 어떠한 게 지금 더 좋은 상황이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그럴 때 네. 우리 대표님을 찾아가서 네. 상담을 하는 거군요.
0: 네. 전화번호는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자, 7월에 5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11일, 16일, 20일, 23일. 28일 각각 내용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26-827-9599 62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0: 아, 네. 7월 여름인데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1: 네네.
0: 늦더위가 또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어떤 시간이냐면 나중에 미뤄야지 했을 때는 벌써 이미 늦는다라고
1: 그렇죠.
0: 그러죠.
1: 네네.
0: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오늘 어느 나무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누군가가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멋진 말입니다. 네.
0: 네. 우리 만약에 자녀들에게
1: 예.
0: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에서도 내가 10년 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1: 아,
0: 시간을
1: 그렇군요.
0: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저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0: 네, 건강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 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요. 내 노후는 과연 안전할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 변동이 심하고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지키는 재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일군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또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자, 머니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요. 은퇴 플랜의 핵심 전략과 똑똑한 자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0: 너무 더워요.
1: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시원해 보이시고 깔끔하고
0: 감사합니다.
1: 너무 부럽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더워가지고요. 네,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1: 너무 부럽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스몰 비즈니스 경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1: 뭐 자바에 계신 분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네. 또 좀 되시는 분들은 되시는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비즈니스가 괜찮고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 뭐 미장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네. 뭐 네일 예전에 네일 손님들 뭐 지금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들 하시고
0: 진짜?
1: 레스토랑도 여러 가지로 뭐 인건비는 올라가고 재료비는 엄청 올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음식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또 이제 민생을 생각하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외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텍스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이제 딱 응축됐었는데 여기에 3월 정도 되면은 풀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쟁이 있죠. 거기다 지금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스 가격이 또
0: 아이고야,
1: 엄청나죠.
0: 엄청납니다.
1: 네. 거의 뭐 5불 50이 다 넘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오늘도
0: 네.
1: 조금 내리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긴축이 됐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0: 요즘에는 진짜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1: 맞아요.
0: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죠. 뭐.
1: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 하면 그거 잘하다가 나중에 그거 잘하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생계 유지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나중에 그 비즈니스를 팔고 나오면 은퇴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시절이 벌써 지나간 거죠. 지금은 정말 내 비즈니스를 누가 사갈 것인가? 사가지 않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고 그냥 몸만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인벤토리조차도 거기다 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지니까
0: 네.
1: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어려워요.
1: 네.
0: 진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용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1: 그러게요. 근데 뭐 그러면 또 직장인들은 괜찮냐? 또 직장인들
0: 다 어렵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이렇게 사시는
1: 근데
0: 분들
1: 제가 요즘 이
0: 많은데요.
1: 약간 그 긴장감을 좀 가지는 이유가
0: 네.
1: 비즈니스를 다들 이제 좀 줄이고 있고요.
0: 네.
1: 거기에다가 저희 손님들이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 뭐
0: 네.
1: 자동이체로 나갔던 것들 이제 은퇴 플랜들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라든지 잠깐 스탑 시켜주세요라든지 그러니까 페이먼을 스탑 시켜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저는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0: 네.
1: 2000년도에 2020년도에 팬데믹 딱 터졌을 때
0: 네.
1: 저희들이 그 3월에 다 셧다운을 됐었잖아요.
0: 네.
1: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 스탑 시켜주세요.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 이제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0: 네.
1: 아니면 내가 매달마다 은퇴 플랜으로 혹은 생명보험으로 지출되는 게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낮춰주세요. 조정 가능합니까? 이런 문의들이 많았는데 요즘이 딱 그런 때예요.
0: 아하.
1: 그리고 돈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네. 어렵다 보니까요.
1: 맞아요. 그래서 아, 이때가 지금 다들 힘드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서
0: 네.
1: 우리 손님들이 저희에게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예전에는 은퇴 걱정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1: 그쵸?
0: 정말 어려워졌어요. 진짜 그걸 느낍니다.
1: 네,
0: 주변에서.
1: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네. 잘 셋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한 20만 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
0: 네.
1: 그것도 사실 작은 거죠. 뭐 레스토랑 하나 사실 차리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80만 불, 뭐 100만 불까지도 사실은 가격이 나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한 20만 불 정도 스몰 비즈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 20만 불 가지고 먹고 살고 나중에 나올 때는 20만 불보다 더 가지고 팔고 처분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은 이것저것 다 재고나니까 뭐 8만 불 가지고 나온더라. 그리고 진짜 이 비즈니스가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더라. 심지어 안 팔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0: 네.
1: 그러니까 놓고 손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비즈니스를 그만 손을 털고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로 준비하시는 게 은퇴 플랜이라는 거예요.
0: 아하.
1: 근데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0: 아, 있습니까?
1: 네네.
0: 다행입니다. 자, 비즈니스 오너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하면서 은퇴 플랜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그 저희들이 그 세금을 이제 비즈니스 택스 관련해 가지고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시는데 지금 세금 보고 안 하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반드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IRA라고 해서 개인 은퇴 구자를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득 인컴에서
0: 네.
1: 그러니까 인컴 택스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택스가 좀 줄어들게 되죠.
0: 아하.
1: 그러면 차라리 택스를 낼 돈으로 내 은퇴구자 하나를 준비한다 합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0: 네,
1: 택스를
0: 네,
1: 내시겠어요? 은퇴구자를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은퇴구자를 만드시는 방법이
0: 네,
1: 낫죠.
0: 그렇겠죠.
1: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뭐 SEP IRA라든지 뭐 401k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셋업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0: 네.
1: 비즈니스를 하셔서 평균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내가 세금을 줄이면서 그 비즈니스 택스를 줄이면서 SEP IRA라든지 아니면은 뭐 401k를 셋업을 하시게 되면
0: 네네.
1: 그리고 1인 기업도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0: 네.
1: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적어도 비즈니스를 그만두셨을 때는 30만 불에서 80만 불까지는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들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1: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네네.
1: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낼 수 있는 이제 비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택스로 내는 돈을 가지고 이것은 택스를 내는 게 아니라 IRA 택스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0: 네.
1: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을 하면 합법적으로 택스 내는 것 부분이 절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세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구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1: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들 중에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좀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 생명보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예전에 누군가가 뭔가를 우리 가게에 들려서 이거를 제안을 해서 사인을 하게 해서 돈이 이제까지 나갔는데 한 30년 부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하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네네.
1: 근데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캐시 밸류가 자라있는 거예요.
0: 오.
1: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150불, 200불씩을 내셨던 분들이 한 달에.
0: 아.
1: 그러면
0: 네네네.
1: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한 달에 150불 정도라고 한다면
0: 네.
1: 그게 사실은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한 달에 150불이면
0: 그렇죠.
1: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0: 네,
1: 아무것도
0: 네.
1: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셋업을 했는데 그게 30년, 25년 되고 나니까
0: 네.
1: 거기에 캐시 밸류가 많이 자라있다라는
0: 네.
1: 거죠.
0: 복리 이자로 굴러가서.
1: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 예.
1: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세금 내실 돈으로 첫 번째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하십시오.
0: 네.
1: 두 번째는 한 달에 150불, 200불, 350불 이 정도, 500불 정도라도
0: 네.
1: 정말 이거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흔들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고 답변들 하시거든요.
0: 음흠.
1: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우 옛날에 그거 200불, 300불, 500불 돈도 아니었는데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0: 그렇죠.
1: 다만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이 내가 그냥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한 300불, 500불을 생각을 해보자. 눈 딱 감고 한번 내가 매월 그 지급을 해서
0: 네.
1: 내가 뭔가 은퇴구자 하나 만들어보자. 생명보험도 은퇴구자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네네. 이게 25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잘 되면 비즈니스 처분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오시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300불, 500불 한 달에 넣어놨던 그 은퇴 구자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면 비즈니스를
1: 그럼요 비즈니스 잘 팔게 되면 네. 비즈니스 판 돈도 나의 은퇴 자금이 되는 거고 자산이 네. 되는 거고 으흠. 그럼 동시에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매달 조금씩 저축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비즈니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나는 네. 적어도 50만 불, 80만 불 정도는 저축을 해서 복리로 자란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0: 와, 든든합니다.
1: 그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한 달에 비즈니스 하고 있는 300불이 빠지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네.
1: 500불을 빠지면 어떻게 될까?
0: 내가 매달 500불씩, 매달 불입을 네. 하는 거죠.
1: 불입을 하면 내가 정말 힘들까? 비즈니스가 정말 힘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99% 분들이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답변하신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0: 결심,
1: 지금이라도.
0: 결심이 중요합니다.
1: 네네.
0: 행동이 중요해요. 액션이 중요합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이거 한 3, 4년 되고 나서 끝날 수도 있는데 3, 4년이라도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죠.
0: 알겠습니다. 와, 지금 은퇴구자 셋업하는 거 이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이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세금 낼 돈으로 은퇴구자를 셋업하십시오라고 지금 권해주고 계시는데요.
1: 네네.
0: 자, 오늘 이 시간은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께서 이 재정 상담에 또 여기에 대한 정보 주고 계십니다. 문선영 대표께서는 라디오 서울 1250에서 주말 방송입니다. 오후 4시에 이 문선영의 머니토크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검색하시면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은퇴연금, 뭐 재정 상담, 연금 플랜 등의 재정적인 고민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모은 자산인 만큼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1: 네. 예. 일단은 안정성 면에서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금융기관으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0: 네.
1: 금융기관은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곳은 잠깐 돈을 보관하는 곳이 내가 돈을 키우는 곳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눈에 보이고 네. 내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이자를 생각하면 은행에다가 사실 돈을 넣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셔야죠. 하지만 은행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정말 갑작스럽게 내가 필요한 돈, 여윳돈, 이머전시 상황에서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맞고요.
0: 네.
1: 그러면 은행보다 안전한 곳이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잘하면은 당연히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0: 네.
1: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0: 네.
1: 반면에 이제 보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험에는 주식만큼 잘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지수성 이자라는 인덱스 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0: 인덱스 이자요.
1: 네네. 네. 인덱스드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인덱스드 이자를 활용하시게 되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0: 네.
1: 주식만큼 정말 잘합니다. 10년 평균 봤을 때
0: 그렇습니다.
1: 보통 연평균 7에서 8%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 네네네네.
1: 그만큼 잘하면서 그러니까 은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연평균
0: 그러네요,
1: 7에서 8%면요. 그리고 한 번 잘한 돈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0: 네네네네.
1: 그런 거를 이제
0: 진짜 안전빵이네요.
1: 이자 면에서 예, 거기를 예. 선택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이자는 지수성 인덱스 이자는 또 보험 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이 보험의 금융권이라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봤을 때 믿을만 하냐?
0: 네네.
1: 여러분 은행도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투자회사들도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몰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험을 들거든요.
0: 네.
1: 보험이라는 곳이야말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모여 있으면서
0: 네.
1: 금융기관의 가장 그 인스트럭처의 그냥 인프라 가장 마지막에 밑에 있는 곳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고 또 금융기관 중에 가장 천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또 거기에다가 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뭐 뱅크런 사태 이런 거 우리가 우려를 좀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보험회사가 과연 이런 보험의 상황에 있어서 지불 능력이 부족해서
0: 네.
1: 손님들에게 가입한 그 보험 가입자들에게 무슨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고요. 그런 역사가 없고 그리고 또 보험도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세미나를 네. 많이 해야지 많은 분들이 정보를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듣고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네.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미나를 들을수록 그 정보가 그러네요. 쌓이게 되고
0: 네.
1: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0: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저희 손님들도 본인들이 이제 플랜을 확정을 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0: 네.
1: 아 내가 한 게 뭐였지라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다른 정보를 들으시면 내 거보다 나도 그런 거였나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0: 네네네.
1: 저희 손님들도 사실은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들어오셔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세미나도 있지만 개인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전화번호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연락 주시면 개인 상담 잡아서 그 푸에나팍 지역에서도 그리고 LA 지역에서도
0: 네.
1: 샌디에고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미스터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려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배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며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셜 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6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불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문선영의 머니토크.
3: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뉴이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에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니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6: 어니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니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3: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니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 해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뉴이티도 이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7: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3: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 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 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뉴이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8: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3: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9: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3: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로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0: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문선영의 머니토크.
0: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6월 나머지 은퇴와 어뉴이티에 대한 세미나를 안내하겠습니다. 이미 6월 동안 세 번의 세미나를 잘 마쳤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죠. 자, 이제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그리고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월러 축복교회에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오세요. 많이 들으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1: 잠깐!
0: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3: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7월도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이야기와 소중한 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앞만 바라보며 바쁘게 살아가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 내가